0: mountain pass that served as a route to go to Seoul. So the people was passing through the mountain pass, and of course they wanted to rest a bit and have a very nice hearty meal. Maybe this is the reason why Munkyong is very, very famous for its delicious food. So let's look for what Munkyong will give us.
1: Oh-ho. Oh, 좋다, 좋다. 야, 진짜 신선해 보이네.
0: Do you know what is it? This is albechu. You might know bechu because of kimchi. That is the Napa cabbage usually used for kimchi. But this is albechu. Al in Korean language means roundish and small thing. And this is very, very sweet, very, very tender compared to bechu. So I will use this one and some other of these very beautiful looking vegetables.
1: Good.
0: And then move some color. Mm-hmm. 다른 맛있는 거 있을까? Mm-hm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2: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0: 아, 저는 문경 특산물 조금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전통주도 알아보고 싶어요.
2: 아,
0: 여기서 진짜.
2: 이렇게.
0: 감사합니다. 네, 잘 빠세요.
2: 네,
0: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어? 오미자? 오, 이거 무조건, 무조건. 사장님! 오, 안녕하세요.
3: 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지금 지나가다가
3: 네.
0: 오미자 봐서 너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알고 있어요. 문경 하면 오미자죠. 네, 진짜 유명해요. 문경에서 온 오미자. 그때 왜 특별해요?
3: 문경 오미자는 타 지역보다 온도 차이가 한 5도 이상이 나서 열매가 확실하게 나오고 한 5가지 이상이 맛이 납니다.
0: 그런 온도 차이가 때문에 그런 5가지 맛 다 느껴질 수 있어요.
3: 네.
0: 근데 잠깐만요. 저는 외국 보는 제 친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미자 조금 알려줘야 돼요. 잠깐만요.
3: 네네.
0: My friends, this is 오미자. I want to present it to you. It's one of my favorite berries, very famous in Korea, especially the one coming from 문경. If you eat it, you can feel 5 different tastes all at once. You feel sourness, you feel sweetness, bitterness, saltiness, and a little bit of spiciness also. So I just want to use it today and show you what magic can you do with this. 자, 오늘 저는 무조건 이런 귀한시 재료로 어떤 맛있는 요리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한국 돌아다니고 항상 그 지역에 정돈주 찾는 중이에요. 혹시 여기서도 그 정돈주 양조장 같은 거 있을 거예요?
3: 예, 오미자 술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0: 오미자로 만드는 술?
3: 예, 오미나라라고 오미나. 거기에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나라.
0: 아, 오미나라 그 양조장 예, 예. 이름이죠. 아, 근데 혹시 문경에서 이 지역의 특산물 맛있는 거 있을 거예요?
3: 예, 예 약돌돼지라고 약돌 가루를 먹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0: 맛이 달라요?
3: 예,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0: 아, 진짜로?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총 구매하고
3: 들어가기 좋고로 제가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갖고 가시면 됩니다.
0: 여기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얕돌돼지 파는 가게죠?
4: 예, 예.
0: 그러면 여기 다른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얕돌돼지 문경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4: 예.
0: 왜 이렇게 특별해요? 예, 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4: 예, 이 거정석 돌가루인데 여기 이제 문경에서 막 나오거든요.
0: 진짜 돌이에요?
4: 예, 돌 갈아서 사료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질이 좀 탄력도 있고
0: 맛도 달라요?
4: 맛도 다르죠. 잡숴보시면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0: 아, 쫀득쫀득. 네. 오, 너무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문경에서 오미자로 만드는 술 양조장 있다고 들었어요.
4: 아, 네.
0: 그래서 저는 이런 술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서 혹시 약돌돼지로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4: 스테이크도 되고 두루치기. 제일 볶음.
0: 어, 볶음. 근데 스테이크 괜찮을 것 같아요.
4: 그럼 스테이크로 썰어드니까? 도톰하게?
0: 1.5cm. 이 정도? 예스, 예스. 아, 저는 이런 특별한 특산물 항상 저는 준비해요. 오늘 이걸로
4: 접사보시면 네,
0: 맛있는 요리 네. 이거랑 오미자 감사합니다. 잘하세요.
4: 네,
0: 네. 안녕하세요.
5: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잘 오셨습니다. 오미나라 양조장입니다. 저 밖에 있는 동굴들이 오미자입니다.
0: 오미자로 어떤 술 하시나요?
5: 짜잔! 오미자 와인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와. 이 와인을 끓여서 증류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어떤 도수로 나와요?
5: 저희 증류주는 52도짜리 증류주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증류 설비를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0: I'm so lucky. We are so lucky that we can see how it's coming out. That's great. 그럼 저기 안에 이런 거 있어요?
5: 네, 이 맞아. 안에 와인이 들어있고 네. 증기가 나와서 여기 찬 물과 만나서 아유 차가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자, 증류기에서
0: 와!
5: 여기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기.
5: 저도 같이.
0: 진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베리 향이 많이 나요. 상큼하고 산뜻하다. 자. 와우. 진짜 그런 오미자의 본연의 향을 진짜 잘 살렸어요. 너무 잘 살렸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대요?
5: 여기 증류기에서 바로 나온 것이 신선한 증류 원액의 향을 담았다고 한다면은 저희 증류사들의 기술과 땀이 담겨 있는 건 이 숙성된 제품입니다.
0: 혹시 맛봐도 될까요?
5: 그럼요.
0: 자, 향부터. 둘 다 매력이 있는데 이거 훨씬 더 부드러워요. 맞죠?
5: 네.
0: 그 뒷맛이 이거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단맛. 아, 그러면 여기 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단맛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진짜 완성된 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안 그래도 오늘 진짜 맛있는 잠복이 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와. 자, 우선 우리 주인공 이거 총.
5: 아, 오미자 총이네요.
0: 네, 오미자 총이에요. 그리고 이거 몰랐어요.
5: 오.
0: 약돌 돼지. 진짜 돌 못는 돼지 있는 줄 몰랐어요.
5: 돌을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요.
0: 네. 그리고 신선한 야채. 저는 이거 맛있는 이거 알배추 봐서 이것도 진짜 참을 수 없어서 이거 싸야 됐어요. 이걸로 물김치. 조금 오미자 담고 있는 물김치. 어떠세요?
5: 굉장히 시원하고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이런 맛있는 도톰한 조각이 있어서 저는 고추장구이. 근데 특별하게 오미자청 넣고 특히 이런 술이랑 너무너무 진짜 종결인 것 같아요.
5: 오늘 집에 못 가시겠네요.
0: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요리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5: 그럼요. 같이 가시겠어요?
0: 네. 잠깐만요.
5: 제가 도와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필요하죠.
5: 네.
0: Here we go again, my friend. Look at this. Every time I'm so lucky that I can find these beautiful places to make delicious recipes. And so today with two delicious stars, I will do two recipes as usual. The first one is 고추장 오미자 마리네이드 pork neck. And the second one, Omija water kimchi. So let's start with the marinade first. Inside here, I will put our nice Omija chong. One spoon and a half. But if you want to put two, it's okay. It's very delicious, so no problem. We have the Omija and now the second star, the gochujang. So now let's put the garlic. Let's say half a spoon. Now, onion. So we are doing a nice paste here, as you see. And then another puree. This is a Korean pear. And this is for sweetness.

0: 진짜 맛있어 보이죠?
1: 네.
0: 그러면 우리 어디부터?
2: 우리 목사부터. 이거 너무 너무 맛있어 보여서.
1: 네. 에,
0: 우리 바로. 와. 그리고 그 오미자 뒷맛으로 느껴질 수 있죠?
1: 네.
0: 와. 자, 자 이제 고기 먹고 술, 술, 술, 술. 잘 울지 조금 확인해야 돼요. My friends, now is the moment of truth. 맞아요. The moment of truth.

0: 어머 어머 어머. 이제 고기는 짠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있어요. 살짝 쓴맛도 있어요. 왜냐면 살짝 이거 구워서 데워서 그런 뒷맛으로 쓴맛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잔 안에 단맛도 있고 그리고 살짝 신맛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미자의 맛 다섯 가지 입안에 다 다시 한번 이거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겨요. 이제 우리 물김치 술이랑 잘 맞을지 제 생각에는 이제 완벽한 페어링이에요. 우리 지금 해외에서 보는 저 친구들이 여름에 바베큐 밖에서 이렇게 고추장 구이 만들고 곁들인 진짜 시원한 사이드 이걸로 완벽. 룩, this is the way of enjoying water kimchi. Like it was a cold soup. 이제 궁금해요. 더 새로운 풍미가 될지 너무 궁금해요. 자,
1: 도전.
0: 자, 도전, 도전.
1: 도전. 입안에서 화이트 초콜릿 같은 맛도 나고.
0: 헐, 아 역시 전문가. 화이트 초콜릿까지. 어 잠깐만요. 저도 화이트 초콜릿 뒷맛을 느낄 수 있는지. 맞아요. 오, 화이트 초콜릿.
1: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안에 탕쾌한 베리류의 새콤함이 있고.
0: 하, 진짜 오미자 마법의 베리예요.
1: 요리가 뛰어나서 이런 맛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노노노노노. 여기 술 덕분에. 술 덕분에. 사실 요리 덕분에, 술 덕분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술이랑 음식 베이링. 조합 덕분에 이런 여러 가지 향, 여러 가지 맛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입안에 뽀뽀뽀뽀 이렇게 떠지는 거. 오, 너무 좋아요.
2: My friends, oh, now I'm excited because I found a new 친구, a new friend. It was so nice. I really hope also in the other episode to find a very nice friend like him.
0: And today, really, we had delicious food and delicious traditional liquor. Very, very nicely done. It's simple, but it's so tasty because just from two simple ingredients, you can make a culture, you can make a happiness together, and you can enjoy life like that. See you next time. Italian Malo. Ciao.
1: Ciao.
0: Arrivederci. Bye-bye.
1: Arrivederci. Bye-bye.
0: 만나서 오늘 먹어봤습니다. 아, 에스타톤 피아치 이렇게 모셔.
3: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1: Oh, hey. 잠깐만요.
2: 네.
1: 어?
2: 네, 보세요.
1: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수장님.
2: 아니야, 바람이 나신경.
1: 제발, 제발.
3: 들으세요. 우와.
1: 문경 아리랑이 가장 최초의 아리랑이에요. 문경 아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0: 정신 잘 잤죠?
1: 그러니까. 고개사가 또 고개사. 지금 여기가 네. 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 왜 철도가 이렇게 일찌감치 놓여 있었을까?
0: 아무래도 이곳이 그 좋은 소식을 빨리 접하기 위해서.
1: 근데 그게 네. 좋은 소식을 접한 다음에 그게 서울로 향하잖아, 오히려. 네.
0: 그러네요.
1: 네. 기차가 놓인 이유가 네. 바로 이곳에 비밀이 있습니다.
0: 어떤 비밀이죠?
1: 혹시 그럼 신성님은 네. 우리나라에 탄광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0: 탄광이요?
1: 전국에.
0: 일단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뭐 태백이나 네. 뭐 그쪽 라인으로 딱 가자면 네. 아 뭐 보령에도 있고
1: 네.
0: 한 그래도 한 10개 정도 되지 않아요?
1: 10개. 네. 그게 아니고 네. 1986년 기준으로
0: 잠깐 86년도면 네. 제가 돌잔치 할 때입니다.
1: 와, 그 돌잔치 할 때 따뜻하게 했죠?
0: 네.
1: 그게 바로 연탄을 떼서 했는데 그 당시에 361개의
0: 아, 361개요?
1: 예, 그런 탄저가 있었어요.
0: 우와, 탄광이 그렇게 많아요?
1: 그럼요, 전국에. 그리고 7만여 명의 광부들이 매일같이 그 갱도를 드나들면서 채탄, 탄을 캐가지고 우리나라 그 당시에 중요한 난방원이었던 연탄을 생산해가지고.
0: 아니 근데 일단 뭐 탄광이랑 여기 문경에 있는 기찻길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
1: 문경에도 탄광이 있었기 때문이죠.
0: 문경에도요?
1: 네.
0: 원래 탄광하면 강원도 아닌가요?
1: 직선거리로 태백이랑도 굉장히 가까워요, 문경은. 경상북도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최초로 무연탄을 생산했던 곳이고 네. 여기도 탄광이 있었어요, 10개가 넘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저 연탄처럼 생긴 건물이
0: 아, 저기 앞에 보이는 네. 문경 석탄 박물관이라고 써있네요.
1: 석탄 박물관이에요.
0: 아
1: 오늘은 네네. 광부처럼, 마치 광부처럼 잘 놀고 잘 먹기.
0: 광부처럼 해서 시청률을 캐러 가시죠.
1: 시청률 캐
0: 네, 가시죠.
1: 캐러.
0: 네,
1: 캐러.
0: 가시죠.
1: 캐러. 캐러. 석탄 박물관이라는 이름답게 석탄에 대한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녹아 있어요.

0: 괴탄?
1: 괴탄?
0: 괴탄이 뭡니까?
1: 괴탄, 덩어리 괴짜를 써서 우리 석탄을 입자로 나타낼 때는 덩어리 괴짜를 써서 괴탄. 가루 분자를 써서 분탄. 가루.
0: 아, 가루는 이렇게, 분탄이고 예,
1: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0: 지금 다 있는 게 이게 이제 괴탄.
1: 네. 네. 우리 94년도에 폐강되면서 네. 334곳이라는 탄광이 다 폐강이 됐어요. 네. 그래도 그때 12곳에 남았었는데 그 12곳의 괴탄들을 여기에다가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 문경의 은성강업소의 거가 제일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죠.
0: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돌 같지만 또 이게 이제 나무가 이제 썩고 썩고 썩어서 예. 이렇게 이제 석탄이 그냥
1: 이게 나무가 지각 변동해서 땅속에 묻혀서 네. 위에 퇴적물들에 의한 압력과 네. 열을 받으면서 휘발 성분인 수소나 산소, 인, 황 이런 건 다 날아가고 탄소, 네. 탄소 마지막
2: 순수한 탄소.
1: 토탄, 갈탄, 아여청탄, 역청탄 그다음 무연탄 우리나라에 나오는 건 전량 무연탄이에요. 네. 무연탄은 우리 탄소가 95% 이상 차지하는 게 우리 무연탄입니다.
0: 한국의 석탄 매장량?
1: 네. 우리나라에는 전체 매장량이 15억 톤이죠. 네. 1924년도에 네. 경북선 철도의 종착역이 어디였을까요?
2: 문경. 문경.
1: 빙고 맞았습니다. 점촌역이었습니다. 점촌역. 그러다 보니까 네. 남한에서 제일 먼저 1926년도에 네. 탄광이 열린 곳이 네. 문경입니다. 보시기에는 강원도 갈 같죠. 네. 매장량 한번 보시면 강원도 70%가 넘습니다.
0: 네. 삼척이 거의 35%. 네. 정선이 30%.
2: 그러면 강릉까지 네. 치면.
1: 그리고 문경에 애기에 4.8%밖에 안 되지만 길이 고장이다 보니까 길이 네. 잘 뚫려 있고.
2: 가장 먼저.
1: 네. 제 남한에서는 제일 먼저 탄광이 열린 곳이 문경이었고요.
0: 문경. 네. 야, 진짜 이쪽이 제일 많이 이렇게 뭉쳐 있네요. 여기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0: 아, 오다 보니까
1: 뭐 네. 용도가 네. 연탄 가족 우리 가장 익숙한 게 조개탄이 아니라 연탄이잖아요.
2: 연탄.
3: 연탄. 우리나라에서 아까 전량 무연탄이 나온다 그랬죠. 네. 무연탄은 이 연탄에 적합해요. 네. 처음에 붙을 때는 잘 붙지 않아요. 맞아요. 잘 붙지 않지만 한번 붙으면 네. 오래 지속되면서 오, 열량을 내기 네. 때문에 최고 적합한 게 무연탄이 연탄으로 돼 있죠.
2: 아니 근데 보니까 여기 네. 구멍이 엄청 많네요, 이거.
3: 네, 그렇죠. 예전에 처음에 90탄, 22공탄, 21공탄, 33공탄, 44공탄. 네, 가정용은 그럼 지금 우리 몇 개 정도의 지금 구멍을 갖고 있을까요? 요즘 연탄. 19공탄일 것 같죠. 예전에 19공탄을 많이 썼는데 네. 요새 나오는 거는 25공탄, 25개의 구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개탄. 조개탄은 생각나지.
1: 학교에.
3: 네.
1: 이거를 아, 네, 네. 겨울 되면 타러 가요. 네. 학교 뒤로. 그래서 양동이 두 개씩 들고 와서 네. 막 넣으면 이게 한 3교시쯤 되면 이제 막 진짜 네. 뜨거워. 그때 막 도시락 갖다 놓고 올리면 네, 네, 네. 밑에 거 타고.
2: 그러니까 저 때는 그 위에다가 애들이 이제 뭐 쥐포나 쫀디 이런 거 사와가지고 거기다 막 구워 먹고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꼭 거기다가 당번이라고 하죠, 그때는. 네. 주번. 그 주전자 물 올려놓으라고. 네. 그 옆에서 막 패딩 다 태워먹고 막 그랬던 시절이 막.
3: 네. 네.
1: 아니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2: 아, 네. 이게 연탄을 만드는
3: 처음에는 거니까. 이런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네네.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분이나 이런 걸 넣어서 가루하고
1: 햄머로 때려가지고
3: 네 때려서 요 틀 있죠. 틀 안에 넣어서 때려서
1: 아, 수타네, 수타. 네.
2: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만들면은 하루에 와 이게 몇 번을
1: 근데 숙련되면 내 보면 네. 한 방만 빵 때려도 네.
3: 그럴까요?
1: 나올 것 같아요.
3: 나올 것 같아요.
2: 네. 한 방에요? 한 방에 나오고
1: 제대로 빡 때리면
3: 우리 작가님은 한 방에 하실 것 같아
1: 네,
3: 느껴지는
1: 아니 그걸 누가 보세요 네.
2: 한 방에 때리다가 네. 담 걸려서 한 방 치료 받으러 가야 돼요
1: 아니 그러니까 네. 인생은 한 방에

0: 실제로 예전에 광부분들이 여기서 탄을 캐던
1: 은성갱입니다. 우리가 진짜 광부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0: 지금 뭐 시원하죠?
1: 네.
0: 이게 지하로 바로 이제 갱도로 통하는 예, 그 실제 갱이라서 그래요.
1: 와. 엄청 시원한데요?
0: 네.
1: 와. 너무 시원하다. 와, 엄청 시원하네요.
0: 그렇죠. 여기가 실제 갱도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고 여기서부터 이 레일이 깔려 있어요.
1: 여기 앞에 보이네요. 네.
0: 근데 신기하게 이 모든 게 예전에 전철이었어요. 그 옛날에도 그 안에 있는 메탄 가스가 이제 오히려 이제 폭발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1: 그럴 수 있겠네.
0: 그래서 전기로만 움직이는. 그래서 탄차가 있고 인차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타는 건 인차라.
1: 그리고
0: 이거는 광차.
1: 네. 네.
0: 네, 여기에 자그마치 일하시던 광부의 인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이 갱도에서만.
1: 이 정도 사이즈면 그래도 많으면 한 2,000명?
0: 2,000명.
1: 네.
0: 그보다 더 많이.
1: 더 많다고요?
0: 네.
1: 그럼 3,000명?
0: 아니요.
1: 더 돼요?
0: 4,300명.
1: 아, 4,300명이 네. 있죠.
0: 물론 4,300명이 동시에 일한 건 아니고 교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1: 네.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몇백 명이 교대로 일을 했다고.
1: 아, 교대로 네. 2,000명씩?
0: 네네네. 근데 이제 벌써 네. 이만큼 들어오니까 무섭죠?
1: 약간 조금, 예.
0: 네. 네. 사실 옛날에 갱도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1: 네.
0: 이 안에서 폭발 사고, 화재 사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집안 침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1: 항상 안전하고
0: 항상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셨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광부분들이
1: 네.
0: 금기시 여기는 게 있어요.
1: 금기.
0: 왜냐면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절대 금기로 여기는 게 있었는데
1: 그 아까 제가 살짝 좀 본 것 같은데 쥐 있잖아요 쥐
0: 네네
1: 절대 이 안에서 쥐를 잡지 마라
0: 그러니까요
1: 네.
0: 쥐가 있다는 거는
1: 네.
0: 이 갱도 안에 유해 가스나 이런 게 없다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1: 그리고 네. 왜 막 지진 같은 거나 이런 거 일어날 때 쥐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오잖아요
0: 미리 예, 뭐 배에서도
1: 네.
0: 쥐들이 막 이제 물에 뛰어들면
1: 네.
0: 배가 침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위험을 예감하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1: 네.
0: 여기서는 쥐가 있다는 거는 안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도시락을 먹을 때 막 나눠주기도 하고.
1: 아, 그렇죠. 이렇게 네. 잘 꼬셔가지고 무서워하게. 네.

0: 여기가 네. 바로 예전에 은성광업소에 사택촌이 있던데요.
1: 아, 이곳이요?
0: 예. 네.
1: 어, 보니까 좀 이거 옛날 집을 좀 재현을 해놓은 네. 세트장 같긴 한데.
0: 근데 바로 그 자리에요, 근데. 딱, 그러니까 갱도에서 나오면 바로 걸어서 사택촌으로 가서.
1: 일단 우리
0: 가족도 만나고.
1: 들었다 나왔잖아요. 네. 좀 덥거든요. 네. 막 좀 씻어야 될 것 같고.
0: 그러게.
1: 목욕.
0: 목욕.
1: 예. 네. 들어가시죠.
0: 이발관은 내가 갈 필요가 없고. 목욕.
1: 네, 목욕.
0: 저희가 원래 이제 탄가루들을 다 뒤집어 쓰고 왔으니까.
1: 그렇죠. 지금 이 마네킹 보면은 커피 좀 까맣잖아요.
0: 네.
1: 씻으려고.
0: 그러니까.
1: 아, 근데 뒤에는 적나라하게.
0: 이야. 아이고. 예전에 그냥 탄가루 뒤집어 쓰고 그냥 목욕부터 하고 싶겠지 뭐.
1: 아, 그럼요. 나갈 때 딱 깔끔하게. 아, 그러면... 일단 좀 개운해진 것 같긴 하지만 네. 또 씻고 나면은 사람들이 뭐가 생각납니까?
0: 몸에 때를 뱉게 내면 목구멍에 때도 뱉게.
1: 그렇죠.
0: 주포.
1: 주포.
0: 아, 막걸리, 소주, 빈대떡. 예.
1: 도토리묵.
0: 아줌마 두 명이요.
1: 예. 아이고, 자리가 없네. 예.
0: 비계를 먹어야 이 탄가루 삼킨 게 깨끗하게 빠진다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많이 오셨죠. 게다가 그날 살아 들어왔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느낌들. 예. 가족계획 옆에.
1: 이런 것도 있었어요?
0: 네, 지금으로 따지면 네. 말이 안 되죠.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아, 장려하고 있는데
1: 이때는 많이 낳지 마라. 네,
0: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1: 보건사예요. 여기는 이제 그 정육점.
0: 예. 옛날에는 냉장고 없었어요, 고기가.
1: 이때 당시는 네. 정육점에서 고기를 네. 뭐 예를 들어 뭐 한 근 주세요, 두 근 주세요 하잖아요. 네. 딱 썰어가지고 신문지.
0: 신문지 딱
1: 말아서.
0: 오늘 사장님 저기 그 고기 사러 왔네. 네.
1: 네. 월급 받으신 날.
0: 그렇죠. 네. 그래서 소고기 국 하나 끓여서 드시려고 온 것 같아요. 네.
1: 지금 기분 좋으셔.
2: 이 집, 이 집.
3: 오. 안녕하세요.
4: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4: 어서오세요.
0: 문경에 다섯 가지 오미가 있는데.
1: 네네.
0: 오미가 뭔지 아세요?
1: 오미?
0: 문경 오미. 다섯 가지 맛.
1: 뭐, 달고. 그거 아니에요?
0: 네네.
1: 오미자 그거 아니에요?
0: 먹는 거 중에.
1: 아, 먹는 거 중에.
0: 네. 일단 홍산춘이 있어요.
1: 그리고 송어회.
0: 송어회.
1: 네.
0: 그다음에 민물매운탕.
1: 민물매운탕.
0: 네.
1: 오.
0: 그리고 산채비빔밥.
1: 산채비빔밥 마지막으로
0: 이거.
1: 돌.
0: 돌이 아니라 네. 이 돌가루를 먹은
1: 네.
0: 사료로 먹은 돼지와 한우를 구워 먹는
1: 약돌돼지.
0: 예, 약돌돼지 약돌한우가 바로
1: 아~ 네,
0: 우리 문경이 자랑하는 치어 선생님.
4: 예. 아이고, 말씀을 잘하시는데.
0: 네. 아, 좀 주소드리게 많아가지고.
4: 아이고, 제보다 더 잘하십니다.
0: 이게 거정석이란 돌인데 네. 양리작용을 해요.
1: 양리작용.
0: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갈아서 먹이는 방법을 문경이 최초로 했고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섞어 먹은 돼지는 기름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불포화 지방이 더 많아지고 먹는 사람은 훨씬 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거죠.
1: 아, 그래요? 네. 아, 기대된다.
4: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탠다면은 네. 기름이 적어요.
1: 그러니까. 기름이 적고
4: 물이 많아.
0: 담백하죠.
4: 다른 일반 돼지들은 기름이 60% 같으면은 네. 이거는 물이 60%예요. 고기를 구워놓으면은 빨리 굳질 않고 기름도 빨리 굳질 않습니다.
1: 신기하네.
0: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문경을 네. 찾으시는 관광객들이 꼭 이제 필수적으로 드시는 게 바로 이 약돌돼지입니다. 네.
1: 우리 그 사장님께서 자르시는 부위가 어느 부위인 거죠?
4: 이거는 이제 삼겹살입니다.
1: 삼겹살?
4: 예. 우리는 삼겹인데, 하나, 둘, 셋, 삼겹인데,
1: 네.
4: 서울에는 오겹으로 취급을 합니다.
0: 예, 예,
4: 그래서 껍데기하고 같이 먹어야지 약돌돼지 맛이 제대로 나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청나무 수초 네. 구워 드시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1: 그럼 제가 들어가서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네.

0: 제가
1: 수치 들어옵니다.
2: 아, 잠깐만요. 예. 불러도 이렇게 장난감 수치입니다 이것이.
0: 예. 와. 저는 딱 고깃집에 오면 이 딱 숯을 넣어줄 때가 가장 기대돼요. 어 이제 먹을 준비가 됐구나.
2: 저희들은 또 약도를 콩알 같이 만들어가지고 네. 물에 넣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켜요. 그러면 물맛이 또 일반 물맛하고 틀려요.
0: 야, 그럼 이게 약돌숯.
2: 사실 한번 보세요.
0: 네. 일단 뭐 무색, 무취. 예. 네?
3: 부드러운데요.
0: 네. 깔끔합니다.
3: 부드러운데요.
0: 목넘김이 그냥 부드러운데요. 예.
2: 아까 제가 썰었던 고기 네. 초벌 해갖고 왔습니다. 예. 와.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구워가지고 시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고기를 굽는 방법도 네. 지방이 위로가도록.
0: 지방이 아. 위로.
2: 기름 밑으로 흐르게 만들어주시면은 고기가 맛있습니다.
0: 지방이 위로. 예.
2: 고기가 익을 정도로 익혀가지고 예. 돌려주셔야지 고기가 맛있고.

0: 그리고 썰을 때도 약간 배식하게 이렇게 썰어주면은 고기가 납작하면서도 빨리 익습니다. 이렇게 썰어놔버리면 어슬어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이렇게 배식하게. 예.
1: 사장님께서 이 약돌 재질을 운영하신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0: 이 식당 한 거는 한 7년밖에 안 되고요.
2: 네.
0: 농장부터 해가지고 시작했는 게 한 40년.
1: 와, 40년 동안.
0: 네.
1: 와,
0: 뭐
1: 거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장님의 그 인생의 절반을 이 약돌 재질에 올인을 하신 거예요.
0: 예. 네. 지금 이렇게 드시면은 최고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1: 아, 예.
0: 예, 맛있게 드십시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고요.
2: 예. 네.
1: 와, 오, 이게 일단 파절에 이렇게 싹 싸가지고, 와, 이거 보기만 해도.
2: 와,
1: 아니.

0: 그다음에 식감이 저작감이 너무 좋아.
1: 어, 식감도 좋고 그 다 씹을 때 육즙이 이거
0: 특이해서 네. 일단은 네. 이게 오겹살이잖아요. 네. 껍데기가 굉장히 사실 식감을 좋게도 하지만 어떨 때는 좀 질기다.

0: 장애물 마성한테 지금 얘네 또 지방에 복슬복슬한 맛.
1: 여기도 한번 까먹어봐야겠다. 넣고 이것도 올려주고. 근데 이 파절이도 기가 막히게 맛있네요.
0: 그러니까. 예전에 문경에는 판저가 큰 게 있었어요, 석탄.
2: 이거예요?
0: 네, 광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광부들은 을에 이제 몸에 탄가루 같은 것들이 이제 뺀다고.
1: 기관지가 안 좋으시니까.
0: 네,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즐겨 드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광부들한테 삼겹살 가격도 뭐 수당도 나오고 회식비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목 관리 이번에 바꿔보는 건 어때요? 네. 평상시는 뭘로 하시는데 지금?
1: 평상시에는 사실 특별하게 제가 관리는 안 하는데
0: 타고난 목인구나.
1: 네. 봄철에 네. 미세먼지 네. 심한 날 있잖아요. 네. 그때는 저도 삼겹살을 먹어요.
0: 아 그러니까 그때 막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1: 그러니까 지방 이 기름기가 들어가면서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즐겨 먹긴 하는데 와 이거는 진짜
0: 이거 정도면 오늘 먹고 내일 먹어도 좀
1: 와, 안 질릴
0: 느껴지가 않잖아요.
1: 자 우리 소장님께서도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막 다니시면서 고기를 막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0: 많이 먹죠. 네.
1: 혹시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고기가 있다면?
0: 먹고 있는 고기 항상.
1: 먹고 있는 고기?
0: 고기는 다 맛있는데 네. 먹고 나면 이제 소화되고 나면 잊어먹으니까 네. 기억에 남는 고기는 지금 먹고 있는 고기.
1: 오늘
0: 바로 이 고기. 네.

0: 플랜이 뭔가요, 블라디스? 플랜이 뭐냐고요, 블라디스?
1: 저 질문부터 이러면 곤란합니다, 블라디스.
2: 내 존귀한 이름이 알고 싶은가? 궁금한가? 하지만 쉽게 알려줄 수 없지. 그에 상응하는 피해 대가가 필요한 법. 하지만 내 특별히 알려주지. 나는 트란실바니아 흑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3: 월라키아의 정통 계승자
2: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사후에 서약한 밤의 맹세자이며 용의 아들로 태어난 그 별개의 군주로 본돈의 피를 잇고 혼란과 질서의 경계에서

0: 정당 기사단조차 두려워한 월식의 아들 불멸의 체페 슈백작 블라디 드레쿨레아라고 한다.
1: 네 알겠습니다 블라디 씨.
0: 잠깐 이상한 타이틀송 같은 게 나오면서 나의 소개를 방해한 것 같은데 이건 모욕이다 이건 모욕이라고 이 하찮은 여자이가.
2: 계속 진행하시죠.
1: 나이는 267살이시고 본인이 뱀파이어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인간이 아닌 분들의 비자 체류 심사는 처음이라 다소 어색하니까 뭐 질문이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3: 당연히 이상하지. 말이 돼? 뱀파이어가 체류 비자 신청이라니.
4: 인천은 역사적으로 개방과 포용의 도시입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뱀파이어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닌 편견을 넘어선 공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인은 뱀파이어 블라디 씨의 이방인 체류 비자 신청을 겸허히 수용하며 공정한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1: 진짜 받아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혈액 공급은 아, 시민과의 충돌. 그래 일단 질문해. 뭐 어때? 공정하고 깐깐하고 날카롭게. 그리고 떨어뜨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뱀파이어는 금발에 잘생긴 외국인 아닌가요?
2: 편견입니다.
1: 근데 블라디 씨는 너무 한국적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흡혈귀는 마지막 흡혈한 자의 얼굴로 변한다던데 블라디 씨 당신 도대체 누굴 죽인 겁니까?
5: 다시 처음부터요. 블라디 씨는 여친을 찾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갔고 거기서 여친 인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탔다. 여기까지 맞죠? 그렇지. 오, 나의 사랑일래. 예, 그리고 그 배에 조선인들이 있었고 흡혈을 했고 지금 얼굴이 되셨고, 그죠?
6: 고로록 고로록 배가 매우 고팠지.
5: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했습니까?
6: 중귀한 몸에게 감히 거짓을 가르쳐!
5: 그러십소.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 그래서 체류비자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진실을 얘기하면 못 찾아요. 도망간 여자친구 찾겠다는데 누가 비자를 줘요? 그러니까 최소한 입국 닫고 거짓말 하세요. 저는요 무조건 반드시 기필코 당신을 인천에 정착시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한국 사람 얼굴이냐 물어보면
0: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조선인이었다.
1: 무튼 조선 그게 말이 됩니까?
2: 대구 말고요. 심사관님이 의심하시는 이 얼굴 때문에 블라디 씨가 100년 전 한국에 온 겁니다. 한국에 자신의 뿌리를 찾아 정착하겠다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유죠.
1: 젠장. 엄청나게 논리적이야.
2: 더 다행히도 그 잠든 100년 동안 뱀파이어 특성은 죄다 사라졌습니다. 보세요. 한낮에 돌아다니는 뱀파이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0: 그래도 눈부심은 어쩔 수가 없더군.
2: 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 송곳니를 한번 보세요. 이 뭉툭한 걸로 뭘 찌르겠습니까? 에? 인간은커녕 고기나 겨우 씹어 먹으면 다행입니다.
1: 하지만 그게 흡혈을 안 한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100년 동안 잠에 드셨다고 하는데 거짓말 아닙니까?
0: 거짓말이라니. 내가 하찮은 인간들처럼.
2: 예, 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저희 블라디 씨 인천의 아들입니다. 남들보다 긴 인생을 인천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인천 그 자체.
1: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변호사님.
2: 블라디 씨가 한국에 들어온 애 혹시 알고 계십니까?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긴 바로 그때 데브로텔 재건축 현장에서 발견된 블라디 씨의 관입니다. 그리고 이건 옛 인천부 청사 건물이죠. 여기 네모난 게 바로 뭘까요? 누가 봐도 블라디 씨의 관입니다. 이게 뭐다?
7: 바로 블라디시가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증거입니다.
1: 기껏 사진 몇 장으로 블라디시의 과거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0: 그게 무슨 소린가, 여자인가?
1: 설마 범죄를 저질러서 잡힌 건 아니겠죠?
0: 범죄라니 잡히다니 내 발로 들어갔다. 들려주마, 여자인가. 인천부청사에 들어간 아주 긴 우여곡절을. 때는 1910년.
3: 벌써부터 지루하다 지루해. 뱀파이어 또 시작이야. 제가 설명해드리죠. 1910년 인천부터라.
1: 그 당시 인천은 조선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 곳이 있는데 바로 데브로텔. 아마 블라디 씨도 그곳을 거쳐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0: 대부리든 소부리든 소용없다.
1: 이 몸은 그저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처음 말을 섞은 작자가 바로 너 같은 예의라고 단 1도 없는 여자 인간이었지.
2: 이상하군. 여긴 왜 대낮이지?
3: 심성이 나쁜 뱀파이어에겐 낮으로 보일 수도 있지.
4: 심지어 여기 1907년 영업 종료.
3: 당장 나가거라.
2: 웃기는 건

0: 이미 장사로군.
1: 생각보다 약해 빠졌군.
0: 이 층에 올라가 나의 사랑 엘레인의 흔적만 찾으면 된다 하지 않았느냐. 한 번만 올라가겠다.
1: 여기는 역사적인 건물이 될 곳이기에 우리가 관리 중이다. 외부인은 절대 출입 금지다.
0: 그럼 널 내부인이라 생각해라.
1: 당신은 누가 봐도 외부인. 외부인은 절대 출입 금지! 그리고 관리자 입장으로서 저 흉측한 관은 꼴도 보기도 싫다. 당장 가지고 이곳을 떠나거라!
2: 저관한 평범한 인간들은 움직일 수가 없지. 이 길을 터주지 않냐. 나와 나의 찰스는 영원히 이곳에서 머물 것이다.
3: 실례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방 있냐?
0: 저 선교사인가? 여긴 영업 종료다!
4: 선교사는 움직일 수 있나 보군.
1: 그럼 네 놈만 처리하면 끝날 일 멋들하냐? 얼른 인천부청사로 끌고 가지 못하겠느냐?
5: 인천부청사로 끌고 가라 하신다!

0: 은근 소리가 좋지 않습니까? 이름도 이상하고
1: 이놈들 감히 나의 찰스에 손을 뗐다니. 아!
2: 이런 곳에서도 일본 앞잡이들을 처리하려고 하다니.
3: 애국심 대단하군.
1: 아, 뭔 말이야.
2: 하지만 그런 위험한 방법으로는 여기를 나갈 수가 없다네. 그러니 나에게 맡기게.
4: 私が行かなかったら海外からいらっしゃった社長さんたち誰が案内するんですか。
5: 아이고
4: 망했네. 아직도 한국에서는 저만 착공이 싫을 텐데 그 외국인 말 잘하는 청년 어디 갔냐고 말입니다. 아, 나니.
3: 아이고 감사합니다.

0: ありがとう。
1: サンキュー。メルシー。シュクラン。スパシーバ
2: ー。ヘイ、ネガラチチロイ。ラシャチモシー、フェノース、セイエスデイチ。モルデンフォアグレーボ。スンティ。ああ。
1: 제가 또 이언어를 알리죠.
2: Intelligence plan?
1: 그럼요. 이분도 저와 같은 통역관이신데 저와 같이 기빈을 모시러 가야 한답니다.
2: 세트라콘테 프로스 디어 아말에시데?
1: 아, 한성의 아주 큰 파티라고. 안 가면 엄청난 외교적 결례라고. 니신지는 모르지만 우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그럼 이놈도 도망간 여친을 찾고 있는
1: 대한독립 만세. 바보인 척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지금도 이렇게 정체를 숨기다니 얼마나 중한 임무를 맡았기에. 우리의 정체가 들킨 것 같소. 어서 갑시다. 왜 안 따라오시오? 그럼 나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말이오? 내 그대를 꼭 기억하겠소. 대한독립 만세! 으아! 만세!
3: 대한독립!

0: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1: 궁금한가? 하지만 놔, 놔. 이제 곧 일어나는 타임이 끝이라서 말이야.
0: 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통역사는 진짜 독립군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무슨 임무를 위해서입니까?
1: 좋아. 그럼 이화를 위해 힌트를 하나 주지. 그자가 향한 곳은?
0: 그자가 향한 곳은?
1: 인천. 재물포.
0: 인천. 재물포.

0: 이 의도적이며 부자연스러운 피처리가 궁금한가? 궁금하겠지. 하지만 이것을 더 자세히 알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한가? 알려주지. 그것은 바로 1화에 나왔던 인천부청사!
1: 아니, 이곳의 역사도 알고 있다고요?
2: 알죠, 당연히. 그죠, 블라디 씨?
0: 서해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 인천은 무려 1883년 인천항을 개항하게 되지. 이때부터 일본, 청나라, 러시아, 독일 등의 외국인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 화야으로 개항의 시대가 되었지.
1: 하지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죠. 한국 근대화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서구 열강들과 일본의 침탈로 대한제국은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808군 영사관. 표면상 목적은 일본인 보호였지만 실상은 우리 민족을 감시와 수탈을 위한 감옥과 재판소의 기능까지 했다는 사실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0: 결국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자 일본은 전국 10개의 항구에 반식민 행정기관을 세우지.
1: 대한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외교와 내정을 간섭, 쉽게 말해서 대한제국을 일본 마음대로 통치한다. 이 시스템이 바로 이사청이었죠.
0: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경술련의 나라를 빼앗긴 국가의 치욕, 반일병합조약이 체결되고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본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지.
2: 야, 가슴이 찢어집니다.
3: 그자가 향한 곳은 인천 재물포 구락부.

0: 그자를 다시 찾아간 것도 인천 재물포 구락부를 찾아간 것도 모두 운명이었지.
1: 이렇게 빨리 석방되다니. 게다가 또 적화하네. 이번엔 조선 총독부로 보내주지. 얘들아.
2: 예스, 맞아.
1: 당장 잡아서.
2: 잠깐.
0: 질문 하나만 답해주면 이 관을 바로 치워주겠네.
1: 이놈한테 질문할 권리도 없다. 얘들아.
0: 다시 잠깐. 루마니아에서 블라디보스토크을 거쳐 인천까지 무려 8617km를 항해한 나에게 그 정도 질문할 권리는 있지 않느냐.
1: 그 먼 길을 그때 말한 그 여자 때문에 왔단 말인가.
0: 나의 사랑 일레인. 그녀를 위해.
1: 참으로 진실된 사랑에 내 감동을 받았어. 오케이. 질문하시오. 사실 관을 메고 오는 손님은 드물어서 잘 기억합니다. 매우 아름다우셨죠. 잘은 모르겠지만 매일 밤 인천 재물포 구락부를 가셨습니다.
0: 인천 재물포 구락부?

0: 대답해줄게. 그대는 왜 여길 왔는가?
1: 그만! Au final, les Japonais vont faire qu'une bouchée de chassin, non? Qu'est-ce que tu vas faire?
2: Je rentre ce samedi, à la première heure. Comme tu le sais, les temps sont sombres. Je te conseille de te dépêcher.
1: Je sais. C'est vraiment fini, hein?
3: Je Jacques Wyndham Noble, très classe. Elle est d'une élégance folle. Vous l'avez vu? Elle a conquis qui avec elle.
4: Mon passant.
5: 한국말들을 아주 잘하는
4: 못 봤어.
6: 일레인을 찾으시나요? 일레인을 찾으시냐고요?
7: 일레인을 알고 있느냐?
6: 말이 좀 짧네.
8: 죄송합니다. 얼굴이 너무 동안이라 어린인 줄 알았어요. 관을 들고 다니는 일레인을 알고 계십니까?
6: 물론이지. 정확히는 머리에 관을 이고 다니는 여자.
8: 맞습니다. 그녀가 맞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잘 있습니까?
6: 못 본 지 한 반년은 된 것 같은데.
5: 모른다는 거네.
6: 아니 뭐 모른다는 건 아니지. 관을 이고 다니는 게 워낙 유니크해가지고 내가 똑똑히 기억하니까.
5: 모른다는 거네.

0: 무슨 일이십니까?
1: 지난밤 헌병 대장을 암살하려 했던 자가 이곳에 들어와서 확인하러 들어왔습니다.
0: 안 됩니다. 여기 치외 법권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2: 헌병 대장을 암살하려 했던 말 못 들으셨어?
0: 치외 법권이라는 말 못 들으셨습니까?
3: 찰스! 내가... 여기 있는 내 찰스 못 봤느냐?
0: 찰스가 누구입니까?
3: 관, 내 관 말이다. 내 관을 너도 잡겠지!

0: 평범한 인간들은 성교 못 때문에 왜 하필 성교사야? 그것도 힘들게 굳이 지하로 올라가기 힘들게. 어? 남의 물건 탐하지 말라. 몰라? 어? 아 이렇게 막 관 훔쳐다가.
1: 괜찮아?
0: 찰스, 잠깐 떨어졌다고 삐진 거야?
2: 당신은 대한독립 하세.
1: 아는 사람?
2: 그렇소. 갑방동기요.
1: 잘 됐구려. 블라디 선세, 관 좀 빌렸습시다.
3: 뭔 소리야? 무엄하게 남의 관을 왜 빌렸어?
1: 이분은 독립운동가 강한의 선생. 오늘 밤 헌병대장을 암살하려 했으나 임무에 실패해 순사들에 쫓겨 이 구락부까지 들어오게 되었소.
3: 그게 찰스랑 무슨 상관인데?
1: 이 관! 아니, 이 찰스 품에 숨어서 이곳을 떠나려고 했던 참이오.
0: 찰스 낯가려.
3: 절대 안 돼! 그리고 남의 관 막 빌려 쓰는 거 아니야?
4: 섭섭하고 그 깜빵 동기끼리 이러기요.
3: 깜빵 동기고 섭섭이고. 나와. 어서 나와.
0: 아 나오라고.
3: 아 나와. 아니 나와 나와 나와.
2: 어이 어이 어이 참 어이 참.
3: 나와 나와.
1: 네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독립 운동가에게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3: 이 나라의 독립이 나하고 무슨.
4: 이 이야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죠. 섭섭하군. 내 유치장에서 도와주지 않았소.
0: 그거랑 이거랑 같아?
2: 다르지. 목숨을 살려준 거랑 관을 빌려준 거랑 다르지. 어따 비게.
3: 근데 이게 어따 대고 반말이야.
4: 아 반말이 뭐.
2: 이거 몇 살 차이도 안 나 보이는데 뭐.
3: 몇 살이 아니고 몇백 살이나 많아. 어? 내 나이가 말이야. 어? 몇 살인지 들으면 말이야. 어? 납작 엎드릴 것들이 말이야. 어? 예의도 없이 말이야. 어? 동방 예의 죽이기로 했어 말이야. 어?
2: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르신.
3: 야 뭐야. 야 말하는 운동은 여기 있어. 야 이거 반칙이야. 나와 나와.
2: 아이 못 막아 못 막아. 절대 못 막아.
3: 아이고
2: 아유 아득하다. 아 이간에 살고 싶다.
3: 나와.
2: 아이고 이간에
3: 살고 싶다.
2: 아이고 편안하다.

0: 흘러 흘러 여기까지 왔지요.
1: 그나저나 독립은?
2: 조용히 기도하는 곳입니다.
3: 이야, 기도하는 곳에 왜 관짝이 있습니까?
2: 돌아가신 우리 교구의 사제님이십니다. 고향에 묻어달라는 유언이 있어 잠시 여기에 모셨을 뿐입니다.
1: 그러면 잠깐 확인을 해본 되겠군.
2: 안 됩니다.
3: 물러서라. 아니면 아무리 선교사라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2: 소용없으실 것입니다. 이 관은 일반 사람들이 열 수... 헐.
3: 뭐라고?
2: 이럴 수가. 세례를 받았나?
3: 매일 아침 저녁 주기도문을 외우지. 진짜 시원해. 기분 나쁘게 생겼구만. 기분 나쁘게 생겼어. 고맙소. 좋은 척 해줘서.
4: 너는 뭐 먹었어?
3: 아, 배가 고파서 마늘밥. 사랑해요, 마늘밥.
4: 이간도
2: 드라큘라였다니. 그래서 찰스래. 네, 신라를 많이 보겠습니다.
5: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라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6: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까이 붙어있던 난 느꼈어. 아무리 드라큘라라지만 타오르던 그대의 애국심을. 고맙소.
5: 뭐 내가 딱히 한 것도 없는데.
6: 아니요, 이 은혜를 꼭 갚겠소. 나의 목숨은 이미 이 나라에 바쳤으니 내 후손들에게 당신을 기억하게 하겠소. 이 은혜를 꼭 갚으라고. 대대손손 갚으라고!
5: 아, 뭘 그렇게까지.
7: 가야겠다.
5: 잘 있거라, 남자 인간들. 다음번부터는 조심하라고.
7: 아이고.

0: 대한독립 만세.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독립군 강하늘 장군의 손자의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흘린 그 피를 이어받아 오늘도 민주주의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아갑니다.
1: 뭐 변호사님을 보니까 독립운동가를 도왔다는 게 거짓말 같진 않네요. 뭐 어쨌든 그러고 나서 데브로텔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100년 뒤 재개발 사업 때 발견되셨다.
2: 그렇지. 근데 그 얘기는 다음 3화 이사 하는 걸로 하고.
3: 아, 저거 저기 그냥 놔버려도 되나?
4: 할아버지.

0: 얘들아, 잠깐 설명을 등한시한 것 같아서 다시 나왔다.
1: 이 세상 심사관이 사랑하고 블라디와 독립운동가의 역사 활극이 펼쳐진 이곳은 바로 인천 재물포 구락부입니다. 구락부는 영어로 클럽, 일본식 발음으로 구락부라 불렸고 함께 즐기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사교클럽이었고 원칙적으로는 한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0: 하지만 왠지 그뿐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1: 정확하십니다. 각국 외교관, 상사 주재원, 심지어 상인들까지 비공식적인 외교 활동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무역과 토지 문제, 조계지 운영, 조선 정부와의 관계 등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죠.
0: 어떤 의미에서는 서구 세력의 네트워크 허브이자 비공식 외교 사무실이라는 말이구나.
1: 재물포 정략이란 말이 생길 정도니까요. 그렇게 한일 병합 이후 1914년 일본이 개항장 일대의 조개를 없애기까지 재물포 구락부는 한반도를 두고 세계 열강들의 이권 다툼이 첨예하던 그 시절 아주 비밀스런 사교장으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0: 이게 재밌구만. 뭐하는가? 빨리 사마를 시청하라.
2: 시청해라.
3: 블라디스, 뱀파이어의 그 흡혈 식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이 없는 것 뿐이 아직도 피가 필요한가 보군요.
4: 아니야!
5: 심사관님, 심사관님은 피보다 진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 또 홍복송이 나올 거라는 생각뿐.
6: 모든 일은 사실 또 그 찰스라는 관 때문이었습니다. 대부 호텔도 재건축 때문에 없어지고 재산도 몽땅 루마니아에 두고 온 블라디시는 사실상 집 없는 노숙자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던 중 바다뷰에 대걸 같은 집을 소개받았다고 500에 30밖에 안 한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0: 감히 나의 찬스의 뚜껑을 누구야 말이야 찬스
1: 이 양질은

0: 하지만 내가 알던 공화춘은 이미 사라졌고 그것은 짜장면 박물관으로 바뀌었더군. 이 박물관은 짜장면의 탄생뿐 아니라 개항기 인천항의 모습까지 잘 설명된 아주 교육적이고 훌륭한 곳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1: 바로 공화춘 짜장면. 자, 말해라. 공화춘을 어디로 옮겼는지, 아니면 이걸 다시 만든 자가 누군지 말하거라.
2: 아니면 너에게 죽음의 맛을 보여주겠다. 으아!
3: 당신은,
4: 너는
5: 이 은혜를 꼭 갚으라고. 대대손손 갚으라고.
1: 대대손손 은혜를 갚아라.
3: 예, 블라디님. 위대한 독립운동가 가늘 장군의 손자이자 전직 경사였던 저 강사.
6: 딱 봐도 관뚜껑이 사라진 관상인데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5: 차이나타운 형사로 근무하면서 먹은 짜장면만 수천 그릇. 마치 이 사건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0: 일일이 다 먹으러 다니기엔 차이나타운의 맛집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5: 걱정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의 여기 배달 방이 측까지 다 되는 민족 아닙니까?
1: 좋았어! 배달시켜!
5: 이미 시켰습니다.

0: 팔.
1: 배달이요.
2: 아, 못 먹어. 이제 못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으아!

0: 그 블라디님에게 그 관 잘 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1: 213년 전 나의 사랑 일레인이 루마니아 최고의 관목수를 협박해서 만든 그 관을 나에게 선물했지. 그 관에 누우면 나의 피부는 더욱더 창백해지고 건조하게 유지가 되지. 그 냉감, 그 차가운 감촉. 찰산에 누우면 마치 일레인의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아. 아, 나의 사랑 일레인. 이 냄새다! 잡아라!

0: 알고 보니 이자는 이웃집 청년이었고 이자의 절친의 사돈의 팔촌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공화춘 주방장이었더군.
1: 그분의 명성을 잊고 싶었습니다. 근데 간판이 문제였죠. 공화춘 같은 역사가 있는 가게들은 다들 멋진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에 드는 간판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판 없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만복관을 모르고 가게는 점점 망해갔습니다. 그러던 그때 옥상으로 올라가던 그 관을 봤어요. 아, 저거다. 저 관 뚜껑이 만복관의 관판이다. 죄송합니다.
2: 어떻게 할까요? 신고할까요? 전지 형사로서.
0: 사내 대장부로군. 짜장면 한 그릇 배우고 오라.
1: 네? 응?
0: 한 번 더 먹어보고 결정하지.

0: 왜 가게 이름이 만복이지?
1: 헤어진 전 여친 이름인데요.
0: 어쨌든 이 맛 변치 않도록 가지.
1: 플라티님, 그럼 관뚜껑은?
0: 대대손손이 가게를 지킬 거다.
2: 그렇게 찰스의 뚜껑과 만복관 평생 무료 이용권을 교환했지. 아무튼 짜장면 덕분에 흡혈 식성을 끊게 되었고 피보다 진한 맛. 짜장면은 그런 음식이더군.
3: 가서 짜장면을 먹어봐.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게 될 거야.
4: 이게 요즘 핫한 만복관의 무료 이용권? 공짜다.

0: 이러해서 인천 재물포 일대 각국의 외국인들이 모여 형성한 것이 바로 조계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외국인들은 인천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모두가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던 청나라 사람들, 이른바 화교 1세대. 그들은 바로 인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콩화추, 차이나타운을 대표하는 중국 요리집이었죠.
1: 꽤 아는군. 그러면 공화춘이 숙식을 제공하는 여관 형태로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작장면이 짜장면의 시초라는 걸 알고 있는가? 그야말로 값싸고 허기를 달래기 위한 노점 음식이었지만 어느새 이 짜장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를 버텨낸 화교 1세대와 조선인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이 담긴 요리가 된 거야. 서로 다른 민족이 같은 배고픔 속에서 나눠 먹던 음식, 그야말로 융합의 맛이었지. 그리고 이 공화춘 옛 건물이나 차이나타운 같은 곳들은 그냥 관광지가 아니야. 그 시절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와 예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역사적인 장소를 알 수 있지. 자, 그럼 짜장면을 배달시켜볼까?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뭐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소라매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에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 am your MC Alan of Gravity.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It is already the month of May. You can really feel that crisp, refreshing energy wherever you go, right?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월만 되면은 괜히 나들이 가고 싶어지잖아요. 야구장 가서 시원하게 응원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
0: Totally. Wearing the team uniform and watching the game with some fried chicken. Gnarly.
1: 그러고 보니 안 되겠습니다. 오늘 완전 나들이 각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속 갔다 올게요.
0: 아니야. 잠깐만.
1: 왜요?
0: 원진.
1: 네.
0: But that's what today's Simply K-pop is all about.
1: Uh-huh.
0: It's packed with stages hotter than the heat of baseball stadium.
1: Oh my god, 진짜요?
0: That's
1: 좋습니다.
0: Right.
1: 그렇다면은 놓칠 수 없죠. 얼른 소개해 주세요.
0: All right, let's go ahead and meet the teams that'll make our hearts race like hitting a home run.
1: Uh-huh.
0: Starting with Lee Jimin and her sweet vocals.
1: 네, 청순 여신들 S2A 그리고 감성 발라더 이지훈까지 뮤직 스타트!

0: Hey, guess what?
1: Huh?
0: It's gonna be a very special day in Korea soon.
1: What day? What day?
0: Children's Day!
1: Uh-huh!
0: It is Korea's cute holiday where children get presents and do fun activities.
1: Wonjina.
2: 무슨 선물 갖고 싶어?
1: 근데 어린이날인데 제가 선물을 받아요?
0: Yeah, because you're cute like a baby.
1: 근데 you too, Ellen. 형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귀엽고 또 보면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게 어린이날 선물 그 자체라니까요.
0: Well, thanks, Wonjin. Our upcoming artists will also lift our mood like a Children's Day present, so we definitely have to bring them out.
1: 네, 그럼요. 우리 글로벌 팬분들께도 또 특별한 선물처럼 다가갈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Alright, I think it's time to bring the ice to our Americano.
1: 맞아요. 지금 너무 너무 덥습니다. 마시면 정신도 번쩍 들고 저는 라떼 파긴 하지만요. 지금 약간 카페인 부족입니다.
0: Well, don't worry. It's performers. Come on. That's all.

0: 아이스 아메리카노 anymore.
1: 와, 얼른 만나고 싶어요. 네, 쿨하고 짜릿한 매력으로 무대를 가득 채울 세 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한층 성숙해진 비주얼로 돌아온 걸그룹 바로바로 리센네 분들입니다. Welcome! Ah,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Lisenn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Lisenne입니다.
2: Hi, we are Lisenne.
0: Yeah. Woo-hoo. 네, 반갑습니다. Lisenne의 신곡 Runaway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에 리센네가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런어웨이는 인센스 향기를 메인으로 다섯 소녀들이 자유의 여정을 찾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오호, 좋습니다. Well, we can't wait to find out more about your styling concept and joining us right now.
0: Wow!
1: Let's bring her out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1: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안녕, 리센네. I'm Kelly from Hong Kong. And I really like your new song.
1: Oh! Well, Kelly,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Lisenne today. Please go ahead with the first question.
4: Yes, so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makeup look for today's stage?
1: Oh. 오늘 무대의 메이크업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5: 오늘은 저는 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1: Oh. Oh. So she drew a lot of moles on her face, yeah?
6: 그리고 저는 입술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She thinks her lips is the highlight. All right, good. 오,
6: 그리고 저는 코에 블러셔를 했습니다.
1: Oh, some blush on her nose. Any more?
0: 또 있으실까요?
7: 또 있어. 어, 원현이 오늘 머리.
8: 아, 오늘 헤어를 처음 해보는 헤어를 했습니다. 오, 오.
1: 어떠신가요? 오.
0: 너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All right, let's hear your next question.
4: And I'm curious if there's any other makeup looks that you're into lately.
9: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걸.
10: 아니, 저부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11: 선배님,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10: 저는 요즘 그 갸루 중에 야만바 갸루 아이고. 메이크업이라고 엄청 진하게 하는 메이크업인데 그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와. Oh, like a very very heavy like a 갸루 style makeup. Yeah. 또 있으세요?
12: 저는 요즘 누디한 색깔에 좀 빠져가지고 누디한 메이크업이 좀 예쁜 것 같습니다.
1: Oh, like a nudie tone kind of color. Oh. 더 있으실까요?
0: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ll right, we'll take one last question.
4: The last question is there a skincare routine that you'll never skip even though you have busy schedules or like you're on the go?
1: 바쁜 스케줄 와중에 절대 건너뛰지 않은 스킨케어 루틴이 있으실까요? 어허.
6: 저는 아무리 바빠도 손에 팩을 들고 갑니다.
8: 오. 진짜 진짜예요, 진짜.
1: So no matter how busy she gets, she always has a mask pack in her hands.
0: 오, 좋습니다.
1: All right, Kelly, any last words for Lisenne before we go?
4: Racine, I love you and I wish you come to Hong Kong someday and I'll 기다릴게. 사랑해.
1: Let's go.
0: 아, 좋습니다. Lisenne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켈리 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8: Thank you, Kelly. I love you.
5: Thank you. We all love you.
0: 네, 좋습니다. 켈리 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Lisenne의 무대를 한번 만나 볼 텐데요. 전 세계 팬분들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저희 리센은 이번에 런어웨이로 컴백했으니까 전 세계 모든 수많은 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리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0: 좋습니다. 또 인사드리기 전에 미나미 씨께서 가루 건의자라고 들었는데요.
13: 콘제 야호.
10: 콘제 야호.
0: 야루 스타일에 대해 히토코도 오네가 시테모 이데스까?
5: もちろんです。一緒にお願いしてもいいですか? 같이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Okay, let's go.
5: 이거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5: 네.
0: 어떤 거죠?
7: 제가 심플리 케이팝 하면은 야호 같이 해주시면 돼요.
0: 야호.
7: 네. 그리고 V를 이렇게 하시면
14: V를 이렇게 내리는데 아, 살짝 오케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0: 살짝 밑으로. 네,
15: 그 눈도
7: 네, 여러분도 같이 야호 해주시면 돼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야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Wow. All right then, let's go ahead and see the girl group that never disappoints. Here is Lee Sena's Runaway.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3: 네.
4: Yeah.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뮤직 스타트.
2: 야호.

0: Let's go Simply K-POP!
1: 네, Simply K-POP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0: Yeah, we had so much fun too. Thanks to everyone tuning in around the globe as well as all of you joining us in the studio as well.
1: 네, 5월의 청량한 바람처럼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무대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기다려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0: We'll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week with Simply Amazing K-pop performances. Bye.
2: 야호.

0: 어떻게 왜?
1: 오늘의 경동시장에 네. 직원
0: 직원?
1: 네.
0: 나야?
1: 일하러 왔어요.
0: 일하러 왔어요? 가니?
1: 네.
0: 와 진짜요? 오케이 갑시다. 근데 진짜 먼저 쇼핑 안 할게요?
2: 돈을 벌어야 쇼핑을
0: 안 해요. 아 네.
2: 아, 돈 없잖아요.
0: 아 돈 네. 네 맞아 나 돈 없어요. 네. 와 이거 소고기예요? 싸게? 아 this is sale 지금? 오 진짜로? 나 이따가 쇼핑할게요. 이따가. 네. 저 지금 쇼핑 못해요. 오케이.
2: 샀어요. 지각이에요.
0: 어 근데 떡국이. 피디님 떡국이 나 떡국이 너무 좋아해요.
2: 이따가
0: 치킨 우리 진짜 꼭 치킨 해야 돼요 진짜. 와. 와 the market in Korea is so big. 아 제가 준비해야 돼요. 만 원. 아 여기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맛있겠다. 어우 혹시 맛있어요? 아 진짜요? 어우 와. 오 향이 너무. 와 역시. 역시 코리아. 아 코리아 진짜 밖에 없어요. 어 강회장. 어 아 여기에요?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진짜 this is for me?
3: 네. 와
0: 안녕하세요. 간식탕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이거 닭고기예요?
4: 네?
0: 생선은 맡기다.
4: 오, 맡기면 안 된다.
0: Welcome to 카니 식당. Oh, wow.
5: 손님들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0: 분. 네.
6: 김치.
0: 여기?
6: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5: Can you put it
0: on? 아, side?
6: Yes.
0: 아, 여기? Okay, okay. Okay. I can do it.
6: 여기,
0: 혼자 할 수 있어요.
6: 네.
0: Yes. 네. Okay.
6: Okay.
0: Oh, I like it.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5: 한
0: 네. 아, 네.
5: 바다미.
0: 바다미.
5: 바다미.
0: 바다미.
5: 바다미.
0: 네. Yes, Connie. Yes. Put the 바다미. Yes, Connie. I put a tatami, and yes, Connie. Oh, I put a tatami, and yes, Connie. I put a tatami, and yes, Connie. Come on, I do the tatami, and yes, Connie. Oh, a tatami, I can't, Connie. Yo, economy, a tatami, I can't, Connie. Oh, 아, 네, 준비했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okay.
6: 여기 네. 떡볶이.
0: 아, 여기 떡볶이?
6: 떡볶이.
0: 네. It's Connie. Oh, a tatami. Oh, that's Connie.
6: 아니야, 그냥.
0: 아, 그냥 like this?
6: Okay. 아니야,
0: 아니야.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6: 여기 포장고. 칸이 안 힘들어요?
0: 아니요, 재밌어요. I love it.
6: 이렇게. 오케이. 네.
0: 나. 나 이제부터 I'm 시관 이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좋아해. 아 어서 오세요.
6: 이거 호박잎 요 정도는 켜줘야지.
0: 아 슬로우네.
6: 먹을 수 있으니까.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like thi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6: 살살.
0: 살살. 어려워. 네.
6: 어려워.
0: 아 역시 역시 프로페셔널. 아?
6: 이게 연해서 아, 네. 연해서 잘 네. 찢어져요.
0: 아
6: 오케이 오케이
0: 어때요?
6: 오케이. 예.
0: Yeah. 맞아요. You unfolded, you unfolded, you unfolded, and a yeah, you unfolded.
6: 이걸로 이제 밥 싸 먹는 거야.
0: 와 이거 맛있을 것 같다.

0: 어? 너무 빡세게. 파이어!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빨리, 빨리. We in 한국 here. 여기 한국 빨리, 빨리 문화 있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도미, 도미. 네. 안돼. 안 더워요?
1: 서운아.
0: 서운아 갔다. 와. 고객님, 혹시 맛있어요?
2: 완전 맛있어요.
0: 아, 많이 먹었니? 아, 고객님 때문에 그 계란찜 다. Please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Yes. 맛있어요?
2: 진짜 맛있어요.
0: 진짜 맛있어요? 네. 아, 오케이. 아, 호박님께 썸삼 드세요. 고객님, 뭐가 제일 맛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2: 제육이요.
0: 제육? 잠깐만, 안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어서 오세요. 감자미 배고파. 감독님, 혹시 아유 배고파? 네.
3: 배고파. 우리 단골 경상도 말. 오빠야, 맛있나?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배웠어요. 오빠야, 맛있냐?
4: 맛있다.
0: 맛있다. 안녕하세요. 아, 네. How much?
5: 혼자.
0: 아, 혼자?
5: 만 원입니다.
0: 만 원? You don't want to eat for two? Not, not two, not 2만 원?
5: No, no, no, 만 원.
0: 아, 만 원. Yes, sorry. 죄송합니다. I'm gonna be 찰나. 영수증 필요했어요? It's candy size.
5: Candy size.
0: Yes, candy size.
5: Okay, good.
6: 몸에 좋은 한약재.
0: 몸에 좋은 좋은 약조.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약조 혹시 알아세요?
7: 있죠.
0: 오케이. 어디에요? 몸에 좋은 약조. 왼쪽. 몸에 좋은 약조. 오케이. 약조. 상위. 세양쪽. 아. 한 약국. 어, 몸에 좋은 약조. 어, 몸에 좋은 약조 사람. 어, 여기 많이. 오, this is really good. 오, 어, 이거 약 많이 있으세요?
7: 많아요.
0: 아, 아 죄송합니다. 그, 페달. 16,000원.
7: 16,000원.
0: 네.
7: 아, 배달 오셨구나.
0: 네, 배달. 배달.
7: 네. 응. 근데 서비스를 줘야지.
0: 아,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7: 혈당 조절 때는 카무티예요.
0: 네. 아, 뱃살, 아, 뱃살, you have that too? For, 아, 진짜로? 다이어트?
7: 다이어트.
0: 어, 어디에요?
7: 잘 되고.
0: 아, 어, 이거 얼마예요?
8: 이거 13,000원.
0: 13,000원? 혹시 카드, 카드?
8: 카드 돼요.
0: 아, 죄송합니다. I do 페달, 근데 이거 쇼핑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페달 해야 돼요. 오케이. Where is the 신동상회? 이거는 진짜, 진짜, 진짜 가야 돼요. 와. 와, 감자 너무, 너무 예뻐요. 와. The vegetables look very fresh and very healthy.
2: 손이 너무
0: 막혀. 안녕하세요. 꽃게. 이거 제일 좋아요. 오. 아, 이따가, 이따가. 오. 와, 여기 사실은 냄새 있는 향기 진짜 remind me of 세네갈에서 시장. Same 냄새. Yes, so that makes me very nostalgic. Oh, okay. 여기 나.
9: Oh,
0: smells so good. Oh, 강아지. Oh,
10: 안녕.
0: Oh, 안녕. 안녕, 안녕. 아, 네, 까니입니다. 안녕하세요.
9: 오토바이 지나갈게.
0: 아, 진도. 아, 진도상, 진도상위. 여기. Yes. 진도상위. 아,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페달 하러 왔어요. 네.
11: 반가웠어요.
0: 네, 반갑습니다. 페달.
11: 잔니.
0: 왔니? 오! 이놈이 닿니? 너 왔니? 왔어? 배달 왔냐고? 네. 네. 나 배달 왔습니다.
1: 네. 얼마 드려요?
0: 아, 16,000원.
1: 16,000원.
0: 네.
1: 오. 뭐 시원한 거 하나 드릴까? 응? 시원한 음료수.
0: 아, 네. 부탁드립니다. 오! 아우, 이거 아플 주세요. 사과.
1: 네, 사과 주세요.
0: 오, 사과 주세요.
1: 이거 가서 드시든지.
0: 맛있어요. 네. 아, 너무 맛있어요.
1: 이거 진짜 맛있는 거. 하나씩 드시라고.
0: 와. 아우.
1: 아니, 배달.
0: 많이 고생했어요, 가니. 가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가세요.
0: 네. 미션 done. 아우. 아, 근데 그 사과 주스 너무 맛있었어요. 오, 너무 맛있어요.
4: 특별 미션 드릴 건데요.
6: 네.
4: 경동시장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시장 간식이 있어요.
0: 오, 진짜요? 네. 스페셜 스낵 있어요? 여기 간식?
4: 어, 용돈을 드릴 테니까 이걸로 최대한 많이 즐겨주시면 돼요.
0: 오, 진짜로? You gonna give me money? 돈 벌 거예요? Yes! Okay. 아, 이거는
4: 만 원이면 충분해요.
0: 만 원? 만 원? 혹시 아리랑 집에 돈 없어요? 돈 없니?
4: 시장에서는 만 원이면 충분히 먹고도 남아요.
0: 어, 진짜로? With only 만 원? 확실해요?
4: 네, 오늘 간식 예산은 단돈 만 원입니다.
10: 꽈배기 어딨어?
0: 꽈배기 어딨어요? 꽈배기. 안녕하세요. 혹시 꽈배기 어디세요? 네, 감사합니다.
11: 안녕하세요.
0: 어, 이거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요?
11: 김치 라이크?
0: 김치 나 너무 좋아해요.
11: 내 가게.
0: 어디요?
11: 가자. 어, 오케이, 여기.
0: 어, 여기에요?
11: 어,
0: 와, 와, 오이. 와, 오이, that was that.
11: 웰컴.
0: 꽈배기 혹시 알아세요? 이모? 와. 감사합니다, 이모.
12: 맛있어요. 처음 먹어요.
0: 저는! 저는! 와! 이거 얼마예요?
12: 3,200.
0: 아, okay, so 제가 PD님. You guys want one and one, right? Okay, 세 개 주세요.
12: 세 개.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피디님, 선물. 선물, 감독님. 드세요. 어, please eat. 너무 맛있어. 꽈배기 너무 맛있어. 여기 또 꽈배기예요?
12: 네.
0: 와, KBS, MBC, SBS. 와우. 와, 안녕하세요. 이거, 오, 어, 이거 새 거예요? 어, 제가 이거 하나 주세요. 어, 얼마예요?
13: 하나 1,000원.
0: 1,000원? 하나 1,000원? 와, 안 비싸요. 그리고 이거 4개에 1,000원이에요? 4개, 아, 제가 4개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14: 고맙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거 처음이에요? 어. 아, 너무 맛있어. 와. 얼마나 남았어요? 오. 진짜 맛있어요. I have 6,000원 left. Okay. Okay, shopping more. 안녕하세요.
1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5: 어.
0: 아, 네.
15: 네.
0: 이건 뭐예요?
15: 뻔데기.
0: 뻔데기.
15: 네.
0: 오, 뜨거워요.
15: 뜨거워요.
0: 뻔데기. 뻔데기.
15: 뜨거워요.
0: 어. 가요. 어?
15: 여기 요지.
0: 나쁘지 않은데?
16: 요지. 아, 진짜 주세요.
15: 네.
0: 어, 나쁘지 않은데?
15: 맛있어요.
0: 근데 처음에 먹었을 때 조금 really 이상한 맛.
4: 원래 그 나비가 되기 전에
0: 나비예요? Oh really? That? I'm eating this right now? Yeah. Oh my god, 이거 얼마예요?
7: 이거요?
6: 크림 거요?
17: 2,000원 per cup.
0: 2,000원. 크림 넣어주세요. It's treat. You want? Okay, yes, 2,000원. 감사합니다.
7: 수가 많으니까 한 더 줄게요.
0: 네.
17: 감사합니다.
0: 작가님, 네. 어. 네, 피디님. 피디님. 야, yeah, thank you.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18: 매실.
0: 매실. 아, 매실 주스 나 먹었어.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 Can I try? 이거 너무 완전 내 스타일. 어, 이거 보... How much?
18: 1kg
0: 6,000원?
18: 6,000원.
0: 오늘 미션이에요. 아, 4,000원이에요. 4,000원. You can make 4,000원? Yes. 완전 내 스타일. 오. 레몬처럼. 어,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짜증나.
18: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mission good. Now, let's go back to the 식당.
17: 아,
0: 네, but I want to go to one last. 안녕하세요. 이거 한국에 있어요? 이거는 세네갈에서 그 우리 많이 열어줬을 때 많이 먹었어요.
18: 어, 그래.
0: 네. 얼마예요?
18: 그거에 만 원어치.
0: 만 원?
18: 네, 우리 한국에 만 원.
0: 나 돈 없어요. 5천 원이에요.
18: 5천 원어치 드릴까?
0: 네. 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18: 우리 집 오셨으니까 제가 선물을.
0: 아, 진짜로?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18: 코리아.
0: 와. 코리아. Yes. I love Korea.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로 다녀왔습니다.
19: 수고했어요.
0: 네. 이거는 네
19: 나물 작도 와,
0: 많이 고생했어 카니.
19: 고생했어요.
0: 감사합니다.
19: 우리 앉아서 밥 먹어요.
0: 오 진짜요?
19: 네. 오 이제 밥 먹읍시다.
0: 오 네.
19: 도시락 한 거 네. 받아왔어요.
0: 네.
19: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0: 오 맛있겠다.
19: 오. 많이 먹어요.
0: 네. 떡볶이 잘 먹겠습니다.
19: 네. 열무김치.
0: 열무김치?
19: 응.
0: 이거 너무 맛있어요.
19: 맛있어요. 네.
0: 이거 너무 좋아요. 와.
19: 그래서 한국말로 이거를 아 깔끔하다.
0: 아 깔끔하다.
19: 응. 시원하다 깔끔하다.
0: But I love. 깔끔하다.
19: 맞아.
20: 사장님 혹시 오늘 카니님이랑 같이 일하는데 어떠셨어요? 카니 일 잘하신 것 같아요.
19: 어, 카니 일 잘해요.
0: 오늘,
19: 아니 그리고 굉장히 뭐라, 적극적이야.
0: 너무 감사합니다.
19: 어. No.
0: 근데 사실은 제가 16살에서 식당에서 많이 일했어요.
19: 어.
0: 일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는 아
19: 껌이야?
0: 네 공연 많이 있어서 자신감 있었어요.
19: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왜냐면 대부분 아가씨들이 이렇게 주방 들어가고 뭐 음식 나르고 뭐 이런 거를 잘 못하거든. 근데 카니 씨는 아주 적극적으로
0: 감사합니다.
19: 도시락도 싸고 뭐 이렇게 세팅도 하고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0: 재밌었어요.
19: 보기 좋았어요.
0: 와, 네, 이모도 많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19: 아유, 고맙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20: 오늘 직접 일하셨던 만들고 이제 날랐던 음식 직접 맛보니까 어때요?
0: It's like 내 음식 내 산.
21: 내
0: 음식 대상.
21: 이라고 하세요.
0: I feel proud. No. 이거 더 맛있어요.
20: 일해본 소감은 어떠신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0: I always had a lot of respect for people that work to service for other people because it makes everybody's work very easy. So I will respect even more because it's

0: very, it's very hard, and they do that every day, and I respect them even more. Yes.
1: 감사합니다.
0: Many respect.
1: 네, 저도 되게 뿌듯하거든요.
0: And then also 이모 that 진짜 친절하게 일 했어요. So she's always like smiling, and her job is like very hard. So 너무 많이 respect 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오늘.
2: 이모
0: 이건 샀어요. 아, 우리 아, 우리나라 세네갈에서 똑같은 방식 있어요. 아. 나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우리 아 우리 할머니랑. 그래서 그거 이거는 찾아서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에, 이름이 맛있어. 이름이 세네갈에서 시파.
1: 시파.
0: 시파.
1: 시파.
0: 예, 시파.
1: 시파.
0: 네. 그 발음 조심하세요. I love her.
1: 아니, 너무 고마웠어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0: 진짜요.
1: 네.
3: 네. 가자미 언니,
1: 미치겠다.
0: 예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카니 김치.
0: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 김치예요?
1: 네.
0: 아, 진짜 잘 먹을게요. 진짜.
1: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바이바이.
1: 바이바이.
0: 파이팅.
1: 파이팅.
0: 네. 나 더 갈게요. I will come back. Yes. 바이바이.
4: 바이바이.
0: 와. 아. 아. 와, 너무 재밌었어요. 와, 오늘. 광동 마켓, really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2: 여기 또 올 생각 있어?
0: 어, 그럼요. 제가 이거 너무 싸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일주 한 번 갈게요.
2: 마트보다 좋죠. 마트.
0: 한판.
2: 한판.
0: 한판. 한판. I like mart during the week. 주말에 여기.
2: 아, 주말에
0: yes, 여기. just 주말에. Totally, I have too much shopping. 오늘 쇼핑 많이 안 했어요. So 기분이 너무 조금 답답해요. So I need to come back. All right, 나차. 바이바이, 자 갈게. 바이. 네. 으. Today I wasn't just preparing food at the market. I was helping prepare People's Day. Korea is famous for his delicious food, but what left the deepest impression on me was the people working together to make every meal possible. Even in an age when food delivery is more convenient than ever, people still come to traditional markets. I think it's because they're looking for more than just good food. They come for the warmth, the community, and the human connection. If you ever have the chance to visit a traditional Korean market, be sure to stop for a meal. You might just discover something even warmer than the food itself.

0: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 잃었습니다. 별절 직전입니다.
1: 아까 목소리만 안 나오네.
0: 성대가 나갔어요.
1: 아, 먹을 때 삼키는 거 괜찮아요?
0: 삼키는 거 괜찮아요. 아프진 않아요. 오늘도 쉬었으면 날 수 있는데
1: 예.
0: 오늘도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죄송합니다. 여기 어디죠?
1: 여기는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0: 아, 시원하다 목소리가.
1: 예, 합천에 왔습니다. 합천. 합천에 왔습니다. 합천.
0: 합천은 협소하다 할 때 그 합 그리고 신의 천.
1: 아, 그 맑은 이 천과
0: 그 아주 맑은 자연과 역사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0: 아, 이거였다. 이거였어. 좀 오늘 좀 루트가 좀 그러네요. 처음에 스님 정식 먹고
1: 바로 소개지를 받고.
2: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어.
0: 야, 이거 진짜 맛있다.
2: 어, 맛있어. 아, 날씨 너무 좋다.
0: 이제 여름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 합천이 주변에 계곡이 진짜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 여행을 많이 옵니다, 저희 실제로. 합천 쪽이 이 경남에 숨겨진 계곡들이 진짜 많아서.
2: 어, 물 진짜 막다.
3: 네.
0: 정말 자주 왔어요, 저는.
2: 난 진짜 어릴 때 빼고 처음 오는 것 같아.
0: 근데 합천은 제가 식당을 진짜 많이 알거든요. 첫 끼로 뭐 먹나요?
2: 내 아는 집일 수도 있어.
0: 아, 그니까 저는 심지어 합천 맛집 찾아다니는 컨텐츠를 했었어요, 제 채널에서. 여기가 아마 저기가 유명할 텐데, 산채정식 같은 게 유명해요.
2: 정답이에요. 우리가 가는 데가 산채정식 거울인데,
0: 네.
2: 거기는 스님들의 맛집이야. 벌써 산채 비빔밥인데 여길 왔었어?
0: 네, 아예 그냥 여기 왔었어요.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 반찬이 진짜 많아요. 저희는 어딜 갔나요?
2: 내가 찍은 식당이 있는데 거기가 네가 갔던 데랑 같은 데인지 봐봐.
0: 아, 알겠습니다. 맛있었어요, 저는 갔던 데가.
2: 맛있었어?
0: 네. 근데 거기보다 맛있는 데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갔던 곳은 물어 갔었어요. 어디 산채가 제일 맛있냐.
2: 응.
0: 여기 물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데?
2: 어디?
0: 어, 저기다.
2: 어디?
0: 저분인 것 같아요. 저 기억나요.
2: 어머니?
0: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 나 여기 맞아요, 저.
2: 여기야?
0: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많이 드세요. 두 분 어때요?
5: 와, 진하네.
0: 혹시 저기 아닌 거? 여기예요?
2: 네. 나도 여기야.
0: 아, 그래요?
6: 나 너 오는 것도 몰랐다.
0: 저희 촬영 좀 해도 될까요?
6: 예, 하세요. 마음껏 뭐. 하지만 나 12시대요.
0: 아유, 맛있어요. 아.
6: 오, 잘생겼다.
0: 목소리가 여기가 또 마침 그 보양식이 좀 많습니다.
2: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6: 빨리 들어오세요.
2: 스님들이 예약을 많이 했네.
0: 여기 스님, 선스님.
2: 닮아서 스님.

0: 아니 근데 식당 몇 년 됐어요 여기?
1: 한 40년 됐어요.
0: 40년이요? 네.
2: 이 자리만?
1: 예.
2: 이 근처에서 제일 오래된 거예요?
1: 아니에요. 이 동네 다
2: 다 오래됐어요?
1: 예, 이 동네보다 행사 자체가 네. 할머니한테 엄마로, 엄마한테 딸로 이래 물려받은
0: 거예요. 근데 여기 유독교계 스님이 예약 많은 이유가 뭐예요?
1: 스님들이 처음부터 우리 집에 제일 많이 오셨어요. 네. 옛날부터 많이 오시더라고, 이상하게.
2: 오늘은 몇 명 예약됐어요?
1: 오늘은 한 80명.

0: 80명?
1: 와, 이게 많구나.
2: 저는 합천 회의사에서 3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현자 원자 자자 현원자입니다. 우리 고모님이 스님이신데 사찰 음식에 자연적 관심이 또 더 많이 가게 됐죠. 그래서 더 배우게 됐어요. 스님들이 좀 많이 오시고 뭐 회의사를 찾는 손님들도 많이 오셔요.

0: 송이버섯 꼭 정식을 시키면 다 나와요?
1: 네. 그렇게 주세요, 두 개. 네네네. 감사합니다.
0: 스님들이 왜 이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알아?
1: 왜요? 나물이니까.
0: 오신 채 안 먹는 거 알지?
1: 아, 만드시는 다섯 개 있잖아요. 네. 네? 마늘, 파, 부추. 뭐지? 양파? 당근?
0: 달.
1: 토끼?
0: 달.
1: 달토끼. 달? 아,
0: 달래.
1: 아, 달래.
0: 그리고 흥거.
1: 네?
0: 흥거.
1: 뭐, 헌거요?
0: 흥거라고 마늘하고 양파 섞은 맛. 센 거. 작재인 거.
1: 그러니까 어떤 거요?
0: 그게 흥거라고.
1: 이름이 흥거라고요? 처음 듣는데?
0: 마늘, 부추, 파, 달래, 흥거.
1: 마늘 파를 안 쓰기 쉽지 않은데.
0: 근데 이런 거는 서울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죠.
1: 그러니까. 홍달이 부러집니다, 진짜.
0: 이게 다 우리 거예요?
1: 네.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2: 항상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집엔 누가 오실?
1: 아니, 그 오신채가 안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네. 안 들어갔어요? 마늘이?
2: 네, 마늘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죠.
0: 김치에도 마늘이 안 들어갔어요?
2: 김치는. 요건 안 들어가요.
0: 김치는 들어갔어요.
2: 김치는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들어가요.
1: 아, 그러면 스님 오시면 김치는 안 주세요?
2: 다른 김치 있어요. 스님 김치 따로
1: 있어요. 아, 스님 김치 따로 있어요? 네. 아, 스님 김치 혹시 맛만 볼 수 있어요?
2: 어, 가져 이렇게. 우리 집에.
1: 고향 거

초반에는 한 15가지 정도를 가지고 했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음식이 자꾸 늘어요. 그래 더 주고 싶고 손님한테 더 드리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까지 오늘날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데 좀 더 하고 싶어 그래도 좀 줄인 거예요 솔직히. 이 지역 조건이 산채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보다는 많이 나.

저는 반찬이 두 가지 이상 떨어지면 절대 손님을 안 받아요. 그게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받고 덜 됐을 때는 제가 아무리 손님 많이 와도 안 받아요. 6시 보통이 나오면은 반찬 준비할 게 너무 많죠. 한 2시간은 꽉박 해야 돼. 2시간 반 이렇게. 간장, 깨소금, 참기름 그렇게 무쳐놓으면 담백하고 맛있어요.

0: 이거예요.
1: 가지예요.
2: 가지. 가지요?
1: 예.
2: 이게 가지예요?
1: 예. 가지를 말려가지고 기름에 비가가지고 쫄아는 거.
2: 비가가지고 쫄아는다고 하나?
1: 예. 기름에
0: 비가가지고 쫄아는 거.
1: 쫄이는 음식.
2: 얘는 뭐예요?
1: 걔는 가죽.
2: 네? 가죽을 줬다고요? 가죽을 자. 먹어요?
1: 가죽 나무라고 있어. 우리 경상도에서.
2: 저도 경상도인데요.
1: 응. 가죽 모르세요?
2: 아니 저는 가죽이랑 가죽밖에 모르는데.
1: 가죽이 나무가 있어. 집 앞에서 많이 키우는.
2: 진짜요?
1: 네.
0: 그럼 먹어봐 가죽 나무.
1: 아유 그건 잘 못 먹어.
0: 왜?
1: 저 처음 먹는 사람 아주 작게. 아주 작게 아주 작게.
2: 가죽 맛있는데요? 가죽처럼 질기지도 않고 그냥 취나물 씹는 맛인데 양념장이 되게 짭짤하게 맛있다.
1: 야는 제피.
0: 제피?
1: 예, 추어탕에 있는 제피 이파리. 다 같이.
0: 제피 이파리?
1: 예.
2: 어? 취나물 씹는 맛인데
1: 추어탕에 있는 제피.
2: 양념장이 되게
1: 그 잎이에요.
2: 짭짤하게 맛있다.
0: 제피. 응. 어우, 맛있어. 젓갈 같아.
2: 그 제피 향이 그대로 있는데 이게 또 맛있네. 아, 진짜 맛있어. 도덕.
1: 많이 드세요.
3: 감사합니다.
1: 네.

0: 불고기다 불고기.
1: 이건 우리 이제
0: 고추장 불고기.
1: 밭에 재배하는.
2: 아 이거였다 이거였어. 내가 이거를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더덕이 젊은 애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이건 어린 애들이 더 좋아할 맛이야.
0: 고기 같아 고기.
2: 제육이야 제육. 너무 맛있다.
0: 양념도 맛있다.
2: 아 근데 더덕이 미쳤다 진짜. 여기 은근히 그 고추 양념 같은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양념이 죽이네.
0: 향이 좋다. 고거가 거의 고기야 고기.
2: 진짜 고기다. 버섯 향이 딴 데보다 훨씬 진해.
0: 세지.
2: 맛있어.
0: 스님 김치?
1: 네. 근데 좀 싱거울 거예요.
2: 그냥 김치랑 좀 비교해서 먹어요.

0: 매력있다.
1: 매력있어요. 스낵 김치. 겉절이네. 거의 생김치네, 생김치. 버섯국.
0: 어우, 저희 국.
2: 나 이게 제일 궁금해.

0: 와. 송이 향.
1: 좋지.
0: 너무 좋아요.

0: 국이 아니라 송이 즙이다, 즙 그냥.
1: 이거 언제 재배한 거야?
2: 작년 가을에.
1: 작년 가을에. 재배해서 딱 꽝꽝 올려놓은 거구나.
0: 이야, 진짜 건강한데 맛있어요, 맛이. 건강한 맛인데 맛있어.
1: 와, 이거는 육수는 뭐예요?
3: 육수는 따로 안 합니다.
1: 그냥 송이 끓인 거죠?
3: 네, 그 물에 그냥 합니다. 육수를 따로 하면 송이 향이 없어지죠.
0: 아, 육수 안 하고요?
3: 어.

0: いや
1: ホテルが
0: うん듣는맛도
2: 가을에소백산에서송이를캐다가그냥먹은적있거든그때향이랑똑같아
0: 진짜
2: 그대로보존돼
0: 생생버섯이야그냥
3: 금방따가지고씻어가지고썰어그자리에서썰어가지고얼어야돼안그러면은
0: 얼어야돼알아요
3: 얼
2: 얼려
3: 얼려야돼
0: 알아이알아요
2: 근데경상없잖아
0: 아얼어야돼도
3: 얼어야돼진짜
2: 아국좋다아우
0: 이건진짜어르신들이좋아할맛인게송이향밖에없어
3: 밥먹을만하십니까
2: 맛있습니다
3: 예많이드세요
2: 네
3: 드시고너무미남이시라가지고놀라겠다사진보면은되게이렇게그자
4: 사진보면의식으로이렇게크게나오는데
3: 털바지씨처럼막이렇게나오는데
2: 사장님비빔밥그릇있나요야절밥절밥처럼나온다

0: 일단 취남을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1: 그렇지. 고사리.
0: 버덕. 보라지.

0: 이것도 나물이야. 아, 그래서 먹는 건데. 애인사 앞에서 먹으니까. 딱 확 나네.
1: 향이 너무 좋다.
0: 야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몰캉몰캉한 야채부터 현재 식감이 되게 즐거운.

0: 오늘의 복층이고 딱 두 개만 줄게. 대한민국의 그를 둘러싼 고정관념을 깬 사람. 고정관념이 있어, 이 사람에 대해서. 아. 완전 깨졌어.
1: 고정관념 전 있는 사람이 없는데?
0: 있잖아. 너 나에 대해서 있잖아. 늙었다.
1: 그건 못 깨졌잖아요.
0: 못 깼어. 두 번째. 이거의 아이콘. 요요.
1: 요요의 아이콘이요? 너무 쉬운데?
0: 나왔지?
1: 네, 남자 여자예요.

0: 아직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엄청 빨간 양념 고기 먹고 싶다. 언제 오나요? 왔나요? 아, 여기 버스 기다리러 오신 거구나. 아니, 여기서 진주, 마산, 부산까지 가.
1: 들립니까? 자, 일단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확성기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친구 누굽니까?
2: 신동형님이요.
1: 확실합니까?
2: 100%, 1000%, 1000%입니다.
1: 웰컴 댄스 준비됐습니까?
2: 웰컴 댄스 너무 쉽죠? 아, 이거 너무 빨리 맞춰서 쏘리 쏘리. 너무 쉽게 맞춰서 쏘리 쏘리.
1: 자, 외양호. 스톱.
2: 제 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1: 준비 시작.
2: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내가 내가 내가 내게 빠져 쏘리 쏘리 빠져 베이비 쏘리 쏘리 빠져 베이비 빠져 베이비.
0: 진짜 최악이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3: 바로 맞췄어.
0: 형이 너무 쉽게 주는
3: 아니 대한민국의 고정관념을 깬 사람.
0: 아,
3: 두 번째가 요요.
0: 요요에서
2: 요요가 바로 요요하고 고정관념으로 가니까 맞췄죠.
0: 아.
2: 김신영 누나랑 좀 헷갈렸는데.
3: 딱 그거였어.
2: 김신영 누나.
0: 아, 신영 누나. 요요. 아, 그렇지. 요즘 신영 누나가 날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1: 살 진짜 많이 빠졌다.
0: 많이 빠졌죠.
2: 너무 많이 빠졌네 형님. 네. 진짜.
0: 근데 여기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2: 저는 빼긴 했어요. 저는 결혼 다이어트.
3: 오늘 버스는 신동에게 딱 맞출 거였어요. 딱 맞출 거였어요.
0: 진짜로요?
3: 고기 뭐 좋아해요?
0: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소고기도 좋아하고 닭고기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물고기 빼고 다 좋아해요.
3: 얘가 의외로 안 먹는 게 있어.
2: 뭘 먹어요?
0: 제가 편식을 엄청 많이 해요. 뭐 안 먹을 것 같아요?
3: 진짜 좋아하게 생겼는데 안 먹는 게 있어.
0: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게 있어.
3: 얼굴에 뭐가 있어?
2: 얼굴에?
3: 뭐 먹을 것 같아?
0: 뭐 잘 먹을 것 같아?
2: 설마 밀가루를 못 먹어요?
0: 못 먹는 건 아니고 좋아하지 않아.
2: 에?
3: 라면을 안 먹어.
2: 네?
0: 안 좋아한다는 건 안 먹는다는 건 아니야.
2: 그러니까 빵도 드시죠?
0: 먹긴 먹지만 잘 찾아 먹진 않아.
2: 야.
0: 근데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햄버거는 잘 안 먹어. 피자도 잘 안 먹어. 하지만 튀김가루 묻힌 치킨은 먹어.
2: 그러면 오늘 메뉴 선정이 좀 까다롭겠는데요?
3: 신동이 제일 좋아하는 내일 죽는다면 오늘 꼭 먹을 만한 메뉴 뭐지? 오늘 꼭 먹을 만한 메뉴 뭐지?
0: 제육?
2: 제육?
0: 진짜로?
2: 제육집을 가?

0: 너무 좋지. 근데 나 제육 진짜 감별사야. 진짜 별로면 큰일 나, 진짜.
1: 와, 이거 완전 동네네 또 여기도.
2: 와, 여기 좋다. 와, 이런 데 살고 싶다.
1: 어디야?
0: 형, 여기 여관도 있고.
3: 여긴 식당이 아니잖아요.
0: 여기 구이식당. 고기가 아닌데?
4: 아유다.
1: 여기
4: 아유다.
0: 이 식당에? 삼겹살 주물러. 삼겹살 주물러.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6: 저희 저녁무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혹시 촬영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0: 세 명 먹어도 돼요?
5: 안 돼,
4: 얘. 어머니 얼굴 안 나오는데.
6: 저 후딱 먹고 갈게요.
4: 세 명만
6: 세밖에 안 돼, 세 명.
0: 아, 여기서 먹어요? 돼.
6: 네, 돼요, 돼요.
0: 이렇게 완전 진짜 그냥 무게이구나. 그냥 진짜 이렇게 그냥 먹는 거구나.
4: 근데 여기가 흑돼지가 유명해요.
5: 네, 밥천에.
0: 그래요?
4: 원래 제주 흑돼지.

0: 여긴 맛이 어떤데?
1: 맛있어요. 고소하고.
2: 고소해?
1: 고소하고 고기 자체가 쫀득쫀득하니 그렇습니다.
2: 아, 훨씬 쫀득하고.
0: 고소하고. 네. 뭐가 제일 유명해요?
1: 이제 둘 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주셔야 되고.
3: 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1: 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맛있게 드시는 거는 두리치기.
3: 두리치기. 예, 예, 예.
1: 찜되고 두리치기하고 그래.
3: 그럼 그렇게
1: 제가 세팅해 드릴게요.
3: 감사합니다. 두리치기 주시면.
1: 꼬마 계세요.
2: 예.
4: 고소하다라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0: 고소하다.
2: 고소하다는 거죠. 너 어디야?
4: 저 용인 근처입니다. 부산이요.
2: 근데 왜 고슴하다?
4: 고슴하다 몰라. 사장님하고 저희 엄마하고 목소리 톤까지 똑같거든요. 사투리랑. 진짜 완벽하게 똑같은데 근데... 고슴하다는 처음 듣네요. 아, 심지어 어제 엄마가 지금 서울에 애 봐준다고 올라와가지고 엄마 말 듣다고 와가지고 더 똑같거든요.
0: 야, 애기 아빠야.
2: 어떡해. 너무 부러워. 진짜 제일 부러워.
4: 아, 진짜요?
0: 어. 많이 컸지?
4: 이제 100일 다 됐어요.
2: 야, 이제 고생.
0: 네? 기어 생겨?
4: 아직은 기어 지금 못하고 뒤집기 연습하고 있어요.
2: 아, 그래. 뒤집기가 먼저야? 기는 게 먼저가 아니고?
4: 뒤집기가 먼저예요.
0: 잘 모르잖아.
2: 하나도 몰라. 나는 사실 결혼보다는 아기가 너무 낳고 싶어.
0: 넌 나보다 확률이 높겠다.
2: 그래요?
0: 아기 갖고 싶으면 결혼하고 싶어?
2: 네, 맞아.
4: 형님이 아쉬워하는 그 시기 아니에요? 결혼할
2: 때? 이때 했었어야 되는데? 에이. 42 지금.
0: 딱 그때. 눈을 치면은 바로 50이야.
2: 아, 거기까진 가면 안 돼.
0: 다 내 얼굴 보고 그 얘기하더라. 형처럼 되면 안 돼.
4: 오늘 목소리가 더 그래서 오늘 더 짠하게 느껴지네.
0: 그러니까.
4: 여사님, 정갈하네요. 반찬이. 이거만 먹어도 맛있겠다.

0: 야, 이거 특이하네.
1: 응.
2: 비주얼 되게 독특하다.
0: 이거 쪼여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1: 처음 봤죠?
0: 완전 처음 봤죠? 생각했던 비주얼 안 나 간장인 줄 알았지.
1: 갈비찜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고 누가 이걸 떠올려?
0: 어, 아니지 이거는.
2: 와, 뭐야. 특하다. 와. 닭도리탕 같다.
0: 어? 진짜 닭볶음탕 같은 느낌이 있네.
2: 네.
0: 우와!
1: 이걸 더 좋아.
0: 아, 난 사실 이거. 난 사실 이거 좋아.
2: 이건 소울푸드다.

0: 어, 고기 얇기는 좋아요. 어?
1: 맛있다.
2: 아, 음식 진짜 맛있던데?
0: 고기가 엄청 쫄깃쫄깃하네.
2: 고기가 진짜 단단하네, 듣고 보니까. 다른 원래 먹던 돼지고기보다 훨씬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고기가. 육향도 더 센 것 같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최고인데요?
3: 맛있지?
2: 아, 두식이 너무 좋아하니까, 원래.

0: 아, 맛있다. 우리 할머니 맛이다.
1: 진짜 그냥 할머니 아니 엄마가 해준 그런 맛이다.
0: 집에서 먹는 맛.

0: 왜 할머니 맛이 많이 나나 했더니 마늘을 많이 납니다. 우리 집 마늘을 진짜 좋아.
1: 아, 근데 마늘 향 계속 나네.
0: 그래서 내가 할머니 맛이 난다 그런 거다.
1: 거의 갈릭두루 치게.
0: 아, 그니까 너무 맛있어.
2: 10일에서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저는 통으로 이래가고 제가 직접 썰이고 있어요. 기계에 썰인 것보다 손으로 썰은 게 아무래도 조금 열을 덜 받기 때문에 맛이라든가 조금 나을 것 같더라고. 앞전지, 앞다리살 전지. 그 부위가 맛있거든, 두루치기는. 기름도 많지도 않고. 원래 고기 때문에 고기에 육즙이 안 빠지고. 마늘. 저는 마늘 좀 많이 쓰거든.

0: 저도 그랬어요. 어.
1: 그러니까 이런 집이 있다니까. 거기다가 막 이만큼씩 먹어요.
0: 그러니까 잘못된 식습관 어릴 때부터 나와요.
1: 그러니까
0: 저도 양푼에 밥 먹었어요.
1: 엄마 아빠가 망쳐놨어.
0: 제가 밥 원래 20대 후반까지 세 공기 먹었어요. 한 공기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2: 야, 맛있다.
0: 야, 진짜 맛있다.
2: 야, 만족.
1: 만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
0: 근데 안 좋아할 남성이 있을까 싶어요, 진짜.
3: 아, 근데 제육은 소울푸드라서.
0: 소울인데 더 소울 맛이야.
3: 어, 맞아.
2: 이거 먹어, 이거랑 먹네. 이건 또 어떤 맛일까 보자. 아. 맛있다.
1: 아, 손을 뜯어 먹으라고. 어때요?
2: 아예 다른 맛이고.
1: 아, 그래?
0: 다른 맛이에요? 또?
2: 다른 맛인데.
0: 양념장 비슷할 것 같은데?
2: 아니야, 아니야. 이 육질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건 이게 맞아. 맛있어.
1: 응? 이게 뭐야?
0: 다른 맛이야?
2: 특이하지?
1: 아니,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
0: 어?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얘는 단단하고 얘는 촉촉하네.

0: 엄청 괜찮은데? 아, 고기가 좀 부드럽지?
1: 돼지고기 맞아요, 이거?
0: 어, 나 이거 기대 안 했는데 괜찮은데? 이 뼈에 붙은 게 제일 부드러워.
1: 응. 숨피할 정도야.
0: 진짜 갈비.
2: 갈비. 고기가 뼈 부분이라서 좀 질기거든. 그래서 압력에서 부드럽게 해가지고 해야 돼. 찡기하면은 압력에 찐 것보다는 부드럽지가 않아요, 고기가. 그러니까 요래갖고 한 7분 정도 돌리면 돼. 그래, 이제 찡기 이래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 주로 애아 손님을 많이 봐. 이제 육수는 고기 삶은 물. 가래떡. 떡이 쫀득쫀득하고 식감도 있고 맛있어.

0: 진짜 맛있다.
1: 맛있다.
0: 소소빠져.
2: 잘 발라 먹었네.
0: 아, 쪽짜면 쪽빠져.
3: 뭐 발라 먹을 게 없어.
2: 너무 헤베베도 아니고.
0: 맞아 맞아.
2: 씹는 식감도 있으면서 부드러워요.
0: 고기가 일품이다 일품.
3: 어, 이거 너무
2: 잘 쪘어.
0: 근데
3: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0: 고기가 진짜 맛있다 이거.
3: 응.
0: 야, 이런 집이 또 있어. 와, 신기하다.
3: 여기 소주 엄청 들어가겠다.
0: 촉촉하잖아요. 아, 진짜 맛있다.
3: 맛있다.
0: 아, 여기 진짜 맛있다.
2: 약간 떡볶이 같기도 하고.
3: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야.
0: 근데 또 떡볶이처럼 그 특유의 단맛은 없어요.
2: 많이 달지 않지.
0: 양념장이 생각보다 너무 연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맛있다.
3: 야. 아니, 근데 여긴 빨간데 빨간 맛이 안 나.
0: 아, 빨간 맛이 안 나. 놀랬어.
3: 어, 맞지?
0: 고기 맛을 오히려 더 느낄 수 있는 맛? 난 양념장 맛이 되게 강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세다.
2: 아, 양념 맛있다.
3: 심심하지 않은데 심심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0: 그거 잘 어울려요.
3: 어허허.
2: 밥을 몇 공기를 비빌 것 같아.

0: 밥 비비기에는 얘보다 얘가 더 맛있는 거
1: 맞아요.
0: 그냥, 그냥 먹기 좋고.
2: 얘는 반찬, 얘는 밥. 근데 양념 양념이라서 좀 뭔가 더부룩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3: 제 생각에 이 집에 저 청국장하고 김치찌개도 궁금하다. 다 맛있을 것 같아요.
0: 맞아. 음식을 잘하시는 집이야.
2: 아니, 떡도 맛있어.
0: 맛있지?
2: 아니, 떡이 너무 맛있어요.
3: 그래?
2: 떡가락.
0: 전형적인 방앗간 쌀떡. 되게 쫀득해.

0: 아, 내가 또 떡은 안 좋아하는데?
1: 되게 까다롭네.
0: 떡 왜 좋아해? 떡이 무슨 맛이야?
1: 떡이 무슨 맛이야?
2: 거의 그건 외국인인데?
0: 나는 이게 왜냐면 양념이 안 배서. 떡볶이를 먹을 때도 겉에만 양념이 있지 안에는
2: 쫀쫀한 식감인데 양념이 싹 들어와요, 싹.
0: 근데 내가 좋아하는 떡은 구운 떡을 먹어.
2: 혹시 주변에서 형님의 식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0: 아무도 없지. 아직도 우리 엄마도 나의 식성을 모르는데.
2: 아, 너 이거 싫어했나 이래요. 그러면 살이 쪘을 때 원인이 뭐였어요?
0: 아, 근데 그거 얘기해야 돼. 이거 난 솔직히 얘기했어. 비만 유전자는 확실히 있다고 봐.
1: 있어.
2: 아, 있어요?
0: 우리 셋이 지금 똑같이 먹어도 셋 중에 누군가는 살이 더 찌고.
2: 저희 셋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0: 아니야, 내가 제일 셀 거야. 아,
1: 인정.
0: 난 진짜
2: 살이 원래 뭐 잘못해요?
0: 생각보다 진짜 별로 안 먹어.
1: 근데 배달 어플을 세 개를 깔았어?
0: 아, 근데 배달 어플 다 여러 개 있지 않나?
2: 아, 근데 다 배달 시켜 드시는구나.
0: 거의.
2: 그럼 1년에
0: 그때 얼마 전 한 3천만 원 나왔다 그랬나?
1: 1년에?
0: 근데 그게 어플 하나만이었어.
2: 와, 배달비 3천. 와,
0: 그 정도 썼던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제 살 빼고 나니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아이스하키. 시작했고.
1: 진짜?
0: 주말마다 아이스하키 하고 있고.
1: 잘 어울린다.
0: 재밌어.
2: 아이스하키가 곧 유행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형무 형
0: 쓸 것 같아.
2: 또 그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 그거 쓰고 나오는 그림이 그려지.
0: 아씨, 안 돼.
1: 무슨 장례식이.
0: 안 돼,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형이 시작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 님 사망 선고를 딱 떼버리는.

0: 한개더 가능?
1: 네, 가능하죠.
0: 뒤에 것도 딱 너가 좋아할 만한.
1: 진짜?
2: 떡고기?
0: 일단 면은 뺐어.
1: 아, 다행이다.
0: 면은 싫어.
1: 맞아.
0: 가자.
1: 잘 먹었습니다.

0: 아니 잠깐만, 여기 이 동네 뭐야?
1: 야, 닭고기집이야. 와. 와, 이런 작은 시골 마을 느낌의 고기 식당 이렇게 많아요?
0: 그러니까.
2: 한우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0: 오케이. 너무 신기하다.
3: 자, 이곳은 합천군 삼가면입니다. 돼지에 이어서 이제 소를 먹기 위해서. 야. 삼가하면 한우입니다.
1: 와. 다 한우집이네.
3: 이 많은 한우집 중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와, 머리가 아프죠?
0: 네. 근데 여기 근데 다 맛있겠네. 일단 고기가 맛있으면 되니까.
3: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새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1: 거의 사람 진짜 아... 많다.
2: 안녕하세요. 이거는 이제 그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고소한 냄새 나.
1: 오사르만의 냄새가.
0: 아, 아 오랜만에 맡아본다.
1: 이 방앗간 냄새.
0: 삼각김치 집이 있다.
2: 이야, 저기 참기름집 하나 있네요. 이렇게.
0: 와, 와, 아 뽑고 있네. 이야. 들기름, 산초기름, 각종 기름 일체.
2: 1942년부터 가업 3대.
1: 와, 42년부터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왜 이렇게 젊으시지?
2: 3대? 4대?
4: 3대예요.
0: 3대, 3대. 아, 3대. 아, 갑 3대라고 돼 있네.
1: 아, 우리나라 3대 있기 쉽지 않은데.
0: 와, 아니, 참기름 냄새가 저쪽 골목부터 나요.
4: 아, 그래요?
0: 네, 네.
4: 감사합니다.
1: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 올해 39입니다.
1: 오, 오 되게 동안이시다.
0: 아니, 저는... 그 왜 드셔보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먹어봐요?
4: 네, 이거는 제가 맛을 보면서 먹어요. 들기름이라서.
5: 보여드릴까요?
0: 오, 진짜요? 네. 아, 나온다, 여기. 여기만 들어와 봐요. 냄새 대박이야. 아, 씨 미쳤죠.
1: 우와, 냄새.
0: 미쳤지.
1: 와,
0: 아니 진짜... 무슨 맥주 냄새가 나, 살짝.
1: 냄새 와. 무슨 양조장 것 같다. 우와, 와, 이거 감성 미쳤다.
0: 와 이게 아니
1: 맥주 아니야? 우와 맥주 같다.
2: 냄새.
0: 아 원래 이런 냄새야?
1: 아, 아예 다른데. 오,
0: 그러니까 아니 아예 다른데?
2: 버터 향이 나.
0: 그러니까. 아니.
1: 어? 이야 진짜 맛있다.
2: 진짜 고소하다.
1: 이게 들기름 맞아?
2: 이게 뭐야? 이 들기름이야? 이거 먹어보고 들기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0: 와 너무 너무 좋은데?
2: 들기름 맛이 사?
1: 우와.
0: 아, 양도
1: 색깔도
0: 싹 따르고 딱 멈추면 거기까지 딱 차.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혹시 죄송한데 여기 한우집이 진짜 많잖아요. 혹시 어디가 제일
4: 더 맛있어요. 왜냐하면 상가가 대부분 오래되고 아. 시골이다 보니 고기를 다 좋은 걸 써서.
0: 아.
2: 그러면 사장님이 오랜만에 한우 한번 먹는다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다 맛있지만 오늘은.
1: 아.
2: 알았어.
1: 그럼 한우 딱 하나 고르면 어디 가세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떻게 돼?
6: 압도적이야 압도적.
1: 이럴 수가 있나?
6: 아시죠? 그러면 그냥 가. 재밌다 재밌다.
1: 없을 것 같은데?
6: 그거 괜찮다.
0: 형 근데 고깃집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가요?
2: 원래 진짜 맛집은 거리가 아닌 살짝 떨어진 데 있는 법.
1: 아,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0: 아, 근데 진짜 멀리 떨어져 있긴 하다.

0: 설마 저기?
1: 일단 주차장 사이즈 벗어.
0: 와, 주차장 진짜.
2: 아, 이게 다 주차장이야, 지금?
1: 정답.
2: 차가 이렇게 많아, 지금 이 시간에?
0: 한우집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2: 좋아. 여기 촬영 안 될 것 같은데?
1: 주말엔 바글바글이야.
2: 촬영 안 나, 하지 말자고 할 것 같은데?
1: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2: 대기예요?
0: 대기예요?
2: 아, 대기가 이렇게? 아.
0: 웨이팅이에요?
2: 아, 웨이팅이 있어?
1: 안녕하세요.
0: 와, 꽉 찼어요.
2: 진짜? 와.
0: 와. 어이, 왜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저희 전현무계획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혹시 촬영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1: 세 명.
0: 세 명이요.
1: 저희 세 명 먹는 거.
3: 저 어제 때도 봤었는데.
0: 아, 진짜요?
2: 아, 보셨구나.
0: 저 혹시 촬영 좀 괜찮을까요?
3: 촬영이요. 아유, 뭐 형이 오시는데 당연히. 아.
2: 이야, 감사합니다.
3: 조금만
1: 대기할게요.
2: 네네.
0: 대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 잘 되는 집 다르네.
1: 다르다 달라.
0: 여기 이름 쓰는 게 있네요. 대기 그게 있네.
2: 그러네.
1: 야,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와.
4: 그래, 일단 앉아 있자.
2: 와, 대박이다. 웨이팅 있는 거 대박이다.
0: 심지어 합천 중심도 아니고 그래. 빠진 곳에서.
2: 아니, 우리 여기 앞에까지 오기 전까지 이 집이 안 보였어.
1: 아, 근데 이 한적한 곳에.
2: 그러니까.
0: 이 한적하고 이 점심 한우인데.
1: 그리고 합천이 또 한우 유명하다고 하니까. 아까 저분들도 진주에서 오신 분들이야.
0: 아, 진주는 또.
2: 궁금하다. 와.
1: 태어나서 합천 한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2: 아니, 한 동네에 돼지고기, 소고기가 다 유명한 건 진짜 신기하다.
1: 갑시다.
2: 들어가요. 와, 이렇게.
0: 아, 분위기 좋다.
2: 사실 여기는 방송 나가면 좀 손해볼 것 같은데.
1: 왜?
2: 아, 이거 장사 잘 돼도 좋긴 하지.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먹고 싶을 때 못 먹으니까. 웨이팅이 너무 많아지. 그런 거 알잖아. 있지. 나만 하는 맛집이 좋은데 모두가 하는 맛집 되는 순간 내가 못 가기 시작하면.
1: 그래서 하나 읽어줄게. 오늘 네? 대전의 쩝쩝방사 동지들의 제보에 의하면 전현무 계획은 식당과 북어 진 식당 저 시내부터 중앙을 관통해 유성까지 털고 갔다고 제보가 들어왔다. 왜 이렇게 전현무 계획은 대전을 자주 오는 것인가? 대전인들 너무 힘들다.
2: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5: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 뭐 먹으면 돼요? 즉?
2: 모듬이 있네. 아니, 가격이 엄청 싸.
1: 왜 이렇게 싸요?
5: 싸죠.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1: 오늘은 뭐가 제일 맛있어요?
5: 저희는 고기는 항상 좋습니다. 특불 한우 중에서도 나인 넘버만 취급을 하거든요.
0: 와, 나인만. 와.
2: 아, 진짜.
0: 저기 여기도 적혀있네요. 특불 등급의 최고급 한우만 사용한다.
6: 안녕하세요. 합천군 삼가면 한우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도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최고가 아니면 판매를 하지 않는다. 투뿔 한우 중에 넘버 나인 중에 그 나인 중에서도 더 상위인 특상 한우라고 전국의 1% 안에 드는 소 최상위 소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서울에 9등급만.
1: 그래서 다른 집이 못 따라올 수도 있겠구나.
2: 우리 안 사는 거기랑 똑같은 거.
0: 네, 그러니까.
1: 아빠도 좋다.
2: 소고기 이 불판이 제일 맛있어.
1: 막혀 있는 불판. 숯불 싫어. 보통 정육식당은 반찬이 많이 안 나오는데.
2: 아니, 생강이 왜 나와요?
3: 생강이 체내에 있는 소기름 분해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요 초절임을 한 생강을
0: 같이 먹을 때. 아~ 네.
2: 건강하게 소기름 드시라고.
3: 네네네.

0: 진짜 깔끔하게 나와.
1: 천이라고 그러지 버섯이 나와요. 뭐 자연산 버섯이 맞다고 많다고 해가지고.
2: 네, 버섯이 많이 나는 거야.
3: 나물 천국이야.
2: 너무 산이 많아서.
1: 너무 맛있어. 상큼하니. 이게 고기다. 와.
2: 이게 고기라고?
1: 네.
3: 버섯인데?
1: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2: 맛있네. 고기 먹어야 돼.
3: 진짜로? 뭐 구워?
2: 아니요.
3: 귀찮아?
0: 이런 건 제일 많네요.
2: 잘 구워요, 잘 구워요. 잘 구운데 본인 스타일이 있으니까. 어떤 스타일로 구워요?
3: 미디엄 레어.
2: 아... 웰던으로 먹어봤어요?
1: 어우, 너무...
3: 안 먹어.
2: 좋은 고기는 웰던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3: 좋은 고기를 왜 웰던으로 먹어?
2: 원래 고기는 다 구워 먹는 게 맞아요, 원래.
3: 굳이 좋은 고기를 왜 웰던으로 먹느냐?
2: 아, 어.
3: MG.
2: 취향, 취향. 겉은 바삭하게.
4: 고추다, 고기다.
1: 이야. 이야. 색깔이.
2: 와.
1: 빛깔 봐라.
2: 네.
3: 네.
4: 요 제일 큰 덩어리가 꽃초심이고요.
2: 예.
4: 안창살, 김치살, 치맛살, 그다음에 꽃갈비살, 살치살. 다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2: 네.
4: 이거 이번 주에 저희 1,900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토콜 한우. 1,900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토콜 한우. 넘버 나인.
2: 한 마리?
4: 네. 지금 토콜 한우 중에서도 넘버 나인 중에서도 특산 한우는 가격이 지금 그 정도까지 가요.
1: 와.
5: 제가 원하는 소는 그렇게 많은 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1% 안의 소이기 때문에 저는 질 좋은 소는 무조건 마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블링이 이제 꽃처럼 많이 핀 선명한 마블링. 특히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특상 한우라고 하거든요. 공판장에서도 그날의 최고의 단면도를 보고 등급이 나오는 소를 중매인하고 얘기해서 아, 이 소를 사주세요 해서 지금은 소 한 마리에 거의 1,700만 원에 다 육박하게 소가 들어오고 있어요.

0: 야.
1: 색깔
2: 진짜 아름다워.
0: 진짜 아름답네요 여기는. 그 전국에서 구해오는 그 느낌이 난다.
3: 아 좀 멋있다 얘네. 진짜로 멋있어.
0: 이건 진짜 한반도예요 지금.
3: 진짜 멋있다.

0: 고기 자체만으로도 맛있네요.
1: 네. 그래.
2: 처럼 불쾌한 거죠.
3: 너무 좋다. 지금 최고다. 아, 갈비도 진짜 맛있다.
1: 요 정도 단면이 제일 맛있는 거야.
3: 버터네, 버터 이거.
1: 맛있다.
0: 근데 고기가 진짜 좋다. 아니 일단 신선함이 너무 느껴져. 엄청 고기가 좋다는 게 그냥 느껴져. 난 더 구워도 맛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고기일수록 그래도 맛있다니까.
1: 뭘 강하고 싫어하네.
0: 맛있는데 저 믿어봐요.

0: 이게 고기잖아. 고기 맛은 이거지. 이제 고기 맛이 느껴지잖아.
1: 둘 다 매력이 있어.
2: 다르다.
0: 이름이 거품. 있으니까 계속 나온단 말이야.
2: 겉이 바삭, 살짝 바삭까지는 아닌데. 근데 어차피 몰캉한, 어차피 몰캉한 부위다 보니까.
0: 네, 난 이런 스타일.
2: 딱 좋아요. 아니, 유쾌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고.
1: 인정.

0: 아니, 우와 고기 시절.
1: 이 지금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야, 먹어봐. 와,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어.
0: 우와.
1: 너무 맛있어.
0: 너무 부드러워. 말이 안 돼.
1: 아, 고기, 와.
0: 얘 진짜 맛있다.
2: 적당히 고소하고 적당히 식감도 있으면서. 와. 소 한 마리 잡으면 600에서 800 나오니까, 그래미.

0: 맛있는데
1: 너무 부드러운데?
2: 맛있다.
1: 아니 여기는 살이 많을 수밖에 없대. 이거는 일단 고기가 너무 좋아서.
3: 이런 좋은 고기를 이렇게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1: 근데 가격이 저렴해서 진짜 괜찮다.
3: 3인분 10만 원이니까.
0: 아 훌륭한 거지. 서울에서 이렇게 먹어봐.
3: 숯불 9등급 한우가 이 정도면 싼 편이긴 하지.
0: 엄청 싼 거지.
3: 초생강도 괜찮다. 너무 막 잡아먹진 않아요, 초생강이 생각보다.
0: 새콤해서 많이 세지가 않아.
1: 이 집이 반찬 잘하신다. 이게 고기잖아.
2: 와. 맛있다.
0: 단골들이 여기 된장을 시켜서 샵으로 차돌을.
3: 아 차돌을 구운 게 아니고 된장찌개에다 끓인다고?
0: 샵으로.
3: 샤브샤브로 된장찌개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죠? 차돌 된장찌개.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거 괜찮다.
0: 뭐가?
1: 하나 먹을래요? 된장찌개로 딱 마무리 해줘야 되나?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끓여? 아, 이거 여기다 넣는 거구나.
0: 붓는 거지.
1: 아, 붓는 거구나.
3: 진짜 샤브샤브처럼 먹어 죽겠다. 냄비가 커가지고.
1: 대박이다.
0: 차돌도 두껍게 썰었네.
3: 그러니까 평소 차돌보다 두껍다. 슈즈가 글로벌 팬이 제일 많잖아요.
1: 아, 제일 많다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중화권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빅박스라는 음악 차트에서 쏘리쏘리부터 시작해서 최장 기간 1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좋아해요 이러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슈퍼주니어였어요. 저는 여행하면서.
1: 근데 요즘에 나 큰일 났어. 요즘에 나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
0: 빠져서?
1: 어.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3: 그럼 또 요요요를 해야겠네요.
1: 아 고민이죠.
3: 야, 된장 잡으면 처음이네.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1: 이렇게 먹는 거야 그냥?
0: 어.
3: 던져 먹는 거야.
1: 그렇지, 잡으셔 보니까. 와.

0: 된장 소스의 샤브샤브.
1: 맛있겠다.
2: 진짜 금방 익네.
1: 자두리 두꺼워.
0: 밥을 싸 먹어야지.
1: 다르다. 밥을 싸 먹어. 응?

0: 기본적으로 파돌이 너무 좋은데?
1: 아, 고기가.
0: 고기가 미쳤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네요.
2: 맛있게 먹는 법을 너무 잘하네.
0: 파돌을 된장찌개 샤브샤브로 해 먹을 생각을, 와.
2: 아, 너무 맛있다.
0: 파돌 진짜 맛있다. 밥 싸가지고 그냥. 밥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1: 기대해야겠다, 안 되겠다.

0: 와, 미쳤다.
1: 여기에는 니 고추장 좀 써야 될 것 같아.
2: 비벼 먹게요.
1: 이렇게.
0: 그렇지.
1: 이거지.
2: 그렇지.
3: 잠자면 미쳤는데요, 이거? 너무 좋은데?
0: 우와!
3: 고추장 이제 빛을 보는
1: 거야. 이거.
2: 아, 이건
1: 이제 고추장이야.
0: 와, 너무 맛있다.
1: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어?
3: 궁금하다, 목표.
2: 목표? 뭐 많죠. 슈퍼주니어를 계속 하는 것도 좋고, 뭐 돈을 많이 벌어고 싶기도 하고, 막 건물도 사고 싶고, 근데 통계적으로 모든 걸 다 하려면 오래 살아야 되겠다.
3: 장수가 목표예요?
2: 무병장수가. 무병장수가. 나는 진짜 누구보다 오래 살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세상 발전 엄청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자동으로 가요.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40인데.

0: 그러면 내가 한 80 되면 어떤 세상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럼 내가 한 120, 150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너무. 그래서 나는 기네스북 한번 찍어보고 싶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1: 아니, 그러기에는 운동을 너무 안 하잖아.
0: 의술이 너무 좋아지잖아. 형, 지금 뭐.
2: 같은 생각이에요. 어. 운동 왜 함?
1: 나랑 똑같아.
2: 역대 최대 장수가 122세고 현존은 117세래요.
0: 제가 130세까지 한번 살아보는.
2: 저도 똑같은데 저도 장수가 목표예요.
0: 와, 무조건. 너가 오래 사나 내가 오래 사나 한번.
2: 저 35세니까 저는 140세까지.
0: 그럼 약속하자. 우리 둘 중에 먼저 죽는 사람 병상에 가서 웃어주기.
2: 아, 좋습니다. 깔깔깔 웃기.
1: 너희 둘 장님 내가 채워줄게.
0: 형이 더 오래 산다고?
2: 아, 근데 죄송한데 형님 그때부터 잘 보시려고요?
0: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죠. 아. 아니 합천이라는 곳은 나 사실 뭐 이름만 들어봤지 뭐 내가 이번에 지도 보면서 처음 알았어 요 위치를. 근데 생각보다 맛집도 너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너무 많고
1: 활력도 있고
0: 사람들한테 야 거기 갔어? 그럼 그거 먹어야지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무계획으로 오면 무조건 올 것 같아.
3: 야, 너무 부드러워. 말이 안 돼.
0: 아우 잘 먹었다.
1: 고생했습니다.
0: 올라가면서 커 차야지.
2: 먹었다.

0: The sea is a vast natural fortress. And its masters are submarines. Once a submarine hides underwater, the enemy can no longer tell where it is. The operation is in full swing.
1: 잠망경 심도 진입 준비.
2: 조종실 잠망경 심도 진입 준비.
3: 잠망경 심도 진입 준비.
4: 전방 근접성 없음.
1: 좋아. 좋아.
0: As the submarine rises to periscope depth, tension mounts. With no windows, the periscope is the only way to see above the surface. Good means no problems. It's a response unique to the Korean Navy.
5: 광대한 해양은 천연 은폐물이거든요. 잠수함이 물속에 있으면 탐지가 되지 않는 독보적 이점인 은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은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6: 음탐접촉 방위공 30도 지정 알파. 군함 사료 추진기소 음접촉.
1: 총원 전투 배치.
2: 총원 전투 배치.
0: An enemy vessel has been detected by sonar. All crew members swiftly move to their positions.
2: 50m
0: 잡아. The submarine disappears beneath the surface. As the emergency dive begins, the crew checks for minute cracks in the hull or signs of flooding.
5: 핵 억제, 해양 통제, 해양 거부, 항만 봉쇄, 전략적 임무와 대함전, 대잠전, 기뢰전, 특수전, 뭐 정보전, 전술적 임무도 많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 잠수함입니다.
1: 부장님, 어뢰 공격 준비.
7: 2번 발사 외분 열고 준비 스위치 준비 위치로 전환 끝. 어뢰 발사 준비 끝.
1: 카운트다운 발사.
8: 카운트다운 발사. 발사 5초 전. 4, 3, 2, 1, 발사.
0: The torpedo begins tracking its target.
4: 이번 어뢰 발사 끝. 안전거리 주행 중.
1: 좋아.
4: 어뢰 전방 소음 미사일 인지 중.
0: The torpedo strikes the enemy vessel.
7: 폭발음 정치 명중 사료됨.
4: 어뢰 표적 명중 사료됨. 표적 확인받아.
1: 잠시 후 표적 확인 예정. 잠망경 심도 진입 준비.
9: 위협 펌프 자동조대 연속조대 설정 끝.
1: 심도 변경 잠망경 심도 잡아.
2: 심도 변경 잠망경 심도 잡아.
3: 심도 변경 잠망경 심도 잡아.
7: 전방 근접성 없음.
1: 좋아.
0: The submarine surfaces again to make sure that the enemy's vessel had sunk. A deadly surprise.

0: attack after a moment of silence. Submarines can shift the course of a war with a single torpedo. North Korea developed its submarine force before South Korea, beginning in the 1960s, after the Korean War, to gain control of the seas.
1: 1963년도에 북한이 구소련으로부터 위스키급 잠수함 4척을 도입을 했어요. 우리보다 30여 년이나 앞서서 잠수함을 운용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1973년부터 75년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로미오급 잠수함을 7척이나 또 확보를 합니다.
0: The Romeo class submarines were based on the Soviet diesel-powered submarines. Developed during the Cold War for coastal operations, they gave North Korea infiltration capabilities using torpedoes and mines.
2: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잠수함이 없었어요. 1982년도에 이제 잠수함 획득 운영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해군에서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 3파전 해가지고 가장 그 중에서 성능이 뛰어나고 오래 검증된 배.
0: Plans were made to introduce submarines into the Korean Navy. The selected model was Germany's Type 209. An acquisition committee was formed secretly because the U.S. opposed the deal, citing international security concerns. Korea decided to send its submarine crews and engineers to Germany first. Footage filmed by Admiral An Byung-gu, who headed the committee, shows the HDW shipyard, an advanced facility that produced U-boats during World War II. Koreans wanted to learn not only how to build submarines, but also how to operate and maintain them. They learned everything about submarines firsthand at the German Navy's training center.
3: 53명을 데리고 제가 독일로 왔죠. 독일 해군을 배속돼 가지고 독일 해군에 가서 3개월 동안 정말 지난 2년보다도 더 힘든 시간을 훈련을 받았어요.
4: 지금부터 장보고함 인도 인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0: Finally, in 1992, the era of Korean naval submarines began. It was a multi-dimensional force capable of operating on the surface, in the air, and beneath the sea.
3: 이 사진은 우리가 장보고함을 인수받던 날, 1992년 10월 14일 독일 키일시에 있는 HDW 조선소에서 장보고함 함규에 태극기를 처음 개양하고 그 인수했던 승조원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잠수함이 한국 군함이 된 첫날, 일본 잠수함의 탄생하는 날이죠. 예.
2: 어떤 사람은 울었어요. 잠수함이 있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한 11개국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보람이 있죠.
0: From the second vessel onward, submarines were built by Korean shipyards using imported components. The foundation for the Korean submarine force was taking shape.
2: 독일에서 가져온 잠수함을 태평양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 없는 훈련을 참여했고 미국과 연합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림팩 가서 맹유를 떠치고 이런 걸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잠수함 부대가 급성장했죠.
0: In 2004, the Changbogo submarine participated in RIMPAC, the world's largest multinational naval exercise. It sank a U.S. carrier strike group 43 times in simulated torpedo attacks, earning the nickname Perfect Changbogo.
1: 1999년인가 되는데 이제 탠덤 스러스트라는 훈련인데 이제 서태평양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 또 우리 잠수함이 참가를 이제 하게 됐는데.
0: But the spectacular submarine debut came even earlier with the Icheon.
1: 그 표적이 미 대륙 순양함 12,000톤급 오클라호마 시티함이었어요.
0: As soon as the order is issued, the torpedo races towards its target 8 kilometers away.
1: 우리 잠수함 어뢰 한 발에 그냥 풍 솟았다가 꺾이고 침몰을 해버렸거든요. 그래 나머지 훈련은 다 취소가 돼버렸어요.

0: 그 당시에 이제 그 미 성조지가 원샷 원힛 원싱크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를 했고, 당시 그 미 태평양 잠수함 사령관이었던 그 코네츠니 제독은 다른 나라가 100년에 이룩한 것을 한국 해군은 10년도 안 되어서 이루었다, 이렇게 극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1: 이순신 submarine prepares to set sail.
2: 1 an operation begins, the submarine crew stays underwater for weeks.
3: 네,
2: the first step is preparing enough food for a crew of 40. 네. For submarine crews, food is essential for survival and the only source of stress relief.
4: 원장님, 지금 포장을 이걸 다시 하시는 거예요?
5: 예, 예.
4: 이걸 왜 다시 해요?
5: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쌓기는 편한데 나중에 승조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챙겨 먹으려면
6: 요
5: 공다리 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한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놓으면 한 개씩 빼먹고 버리고, 빼먹고 버리고.
2: How can so much food be loaded onto a submarine? Everything is passed from hand to hand. Every available space inside the submarine is packed with provisions.
7: 짧은 항해와는 다르게 긴 항해 가다 보니까 그 한 명당 1.5배씩 먹기 때문에 그 부식량이 이 정도 됩니다.
8: 떡갈비, 자.
9: 떡갈비 내보.
8: 나머지는?
10: 블루베리 있네.
9: 아, 그걸 이제 좀 어떡해.
8: 초반에 들어갔어. 초반에 들어갔어, 초반에.
6: 초반에 죽다랬잖아, 블루베리.
11: 오케이, 그냥 빨리 진행.
8: 다음, 진행, 진행. 다음. 끝입니다.
12: 요일별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7: 일자별 그리고 조식, 중식, 석식별 그 다 구분해가지고 이 냉동실이 이쪽으로 사람이 누우면 두 명이 들어가집니다. 그까지 기어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안쪽 거는 부식을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출동 마지막 날 메뉴가 저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해서 이 제일 앞쪽 거는 출동 첫날 거, 예. 그 순서를 한다고 역으로 해서 쫙 넣다 보니까, 예, 가로로 한 다음에 옆을 눕혀서 이거를 일로, 이거 또 일로, 네, 옆으로 내려서.
2: Because the galley is small, the freezer is installed in the floor.
7: 야채 진행하면 됩니다.
2: It's a narrow space for a crew of around 40. The submarine is divided into storage areas so that there is enough room to carry out missions.
8: 혹시 뭐 이거는 안 실는 그런 메뉴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악취가 심한 음식이라든가 뭐 그런 건가?
7: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홍어 그런 것도 조리장의 양념에 따라서 또 승조들의 취향에 따라서 실긴 합니다. 그런데 매운 요리를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약간 좀 눈이 맵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악취 나는 부식들을 안 싣고 싫어하는 메뉴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메뉴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은 다빈도 부식들도 싫진 않습니다.
2: Preparations for departure continue even late at night. Visitors arrive at the submarine pier, which is a strictly controlled area. What could be happening? They're here for a submarine's departure ceremony. The family and friends of the crew have been invited to attend it. When training is scheduled to last long, families come to see their loved ones off. It is one of the old traditions of the submarine command.
13: 신고합니다.

0: 대령 박재훈 등 대령은 2025년 생리출련 참가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사령관께 대하여 경례!
1: 필승!
0: 필승!
2: The crew members spend time with their loved ones. This small ritual helps boost their morale while reassuring their relatives. The Type 214 submarine is larger than the Type 209 and has enhanced operational capabilities. It's possible thanks to air independent propulsion.
3: 209 1200톤짜리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예요. 컴팩트하고 작고 전투 체계가 훌륭해요. 그러나 이거는 전통적인 납축 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2: The fatal flaw of the Type 209 submarine is that it needs to deploy a snorkel to recharge its batteries, which makes it visible.
3: 우리가 물을 전기 분해하면 H2O니까 산소하고 수소가 나오죠. 다시 산소하고 수소를 결합하면은 전기가 나와요. 그거를 AIP 그래요. 안 올라오고 공기가 필요 없이 더 지탱하는.
2: The air independent propulsion system was introduced with the Sonwaneer submarine. A submarine's batteries are charged using diesel engines. Oxygen is stored in liquid form, so the submarine doesn't need to surface to recharge its batteries.
3: AIP, 공기 불연 추진체가 들어가지고 한 2주 동안 더 견딜 수 있어요. 1200톤짜리보다.
2: The Sonwaneer not only has a greater operational range, but also enhanced striking capabilities. It can even engage targets on land.
3: 어류의 길이 뭐 잠대함보다 단 잠대 지까지 쏠 수 있어요. 수평 발사와.
2: This means stronger deterrent capability. Classified as the Changbogo II class, the 1,800-ton Sonwaneer class consists of 9 submarines. Korea's submarines have evolved from 1,200-ton and 1,800-ton class to the latest 3,000-ton class. Displacement tonnage is also linked to the living conditions inside submarines.
4: 잠원급 잠수함에 비해서 우리 선일급 잠수함은 400톤 가량 통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부가 좀 더 넓어졌고, 그리고 승조원 거주 환경 측면에서도 좀 더 쾌적한 군방경을 제공합니다. 네,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이 자랑스러운 우리 해군의 소형급 잠수함 세 번째 함정인 안중근함입니다.
5: 내려감.
2: What do the living quarters look like?
4: 승조원 거주 구역입니다. 식사 시간에 최대 10명이 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공간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승조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이외에는 모두 이 공간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고 사랑방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The interior of a submarine is divided into a combat support area, a living space, and sleeping quarters.
4: 저희 승조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침대입니다.
2: Each bunk is shared by two members. One uses it after the other has left. Because of the remaining warmth of the previous occupant, it's called hot bunking.
5: 진짜 키가 큰 사람은 발이 끝에 닿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네, 새우잠을 이렇게 자야 됩니다.
4: 이 안쪽에 에어컨이 나오는 바람구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절에도 승조원들이 쾌적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개인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승조원들이 좀 더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여러분께서 보시는 공간은 장교 침실입니다. 별도 극실로 분리가 되어 있고 안에 보시면 책상도 하나 구비되어 있어서 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공간입니다.
2: This area saw the greatest improvement compared with the Type 209.
4: 네, 현재 이 공간은 화장실이자 세면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복급 잠수함과 다르게 이쪽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 두 곳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샤워를 하고 있는 인원이 있더라도 용변이 급한 인원이 동시에 볼일을 볼 수도 있고 세면대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동시에 6명이 샤워와 세면과 용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승조원들이 느끼기에도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 바로 이 화장실 그리고 세면 부분입니다.
2: The 4th Seonwon-ir class submarine, the Kim Jwa-jin, returns to its naval base after completing its mission.
6: 2, 4, 2, 4.
2: As the anchor drops, the crew can finally feel relieved. They are welcomed by their leaders. A ceremony is held to honor the crew for completing their mission. Another tradition of the submarine command.
7: 제 잠수함은 과거부터 해서 항상 그 들어오게 되면은 사령부인 모든 함장들, 전대장, 사령관님 포함해서 지휘관들이 나와서 그 안전항에 그리고 안전 복귀를 축하하면서 고생했다는 의미로 이런 행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8: 지금부터 함장 상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위는 장비 오류를 조기에 식별하여 안정적인 함 운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결혼 기념일 대상자 격려.
2: It's a celebration of the crew's achievements and special occasions. But it's not over yet. The highlight of the homecoming ceremony is still to come.
9: 청소 준비. 함상원 준비 끝. 1, 2번 준비 끝. 청소.
1: 청소.
2: The mission is only complete when everyone has a drink together and the empty cans are crushed. What does this ritual mean?
7: 통상 장기 출동 갔다 오면은. 그 이제 약간 충수라고 들으셨죠. 이제 저희가 배가 잠항을 하려고 하면은 그 한미 함수에 있는 큰 공기 탱크에 물을 채워야 됩니다.
1: 충수.
7: 거기 물을 채우고 공기를 빼내면서 이제 잠수함이 잠항하게 되는데 저희 잠수함 신조 중에 보면 안전 신조라고 100번 잠항하면 100번 부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사 복귀를 그 항상 앞으로도 염원하고 들어와서 무사 하게 이제 모항에 복귀한 거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수고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전하게 항해하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It's a pledge to surface safely after every dive. Training continues even when there are no missions. This room recreates the control room of a Type 214 submarine. It's a replica of the interior of an 1,800-ton submarine.
10: 강력부터 비사
1: 비사
11: 솔크슨 김정 잭슨 디니 긴급 정지급 솔크마스 항중
12: 솔크 웨플렛 차단받아
13: 웨플렛 권장 차단급
14: 항 통풍배 정지급
12: 넘버원급 디젤 엔진 웨플 100개 밸브 차단받아
15: 긴급 잠항 250m 잡아
16: 긴급 잠항 250m
17: 버터 프로 90급
15: 좋아
18: 심도 110
2: Training is the real thing. It's as intense as carrying out an actual mission.
19: 저희가 이제 축전체 충전을 위한 스노클 항해 중에 즉 항공기 출연으로 해가지고 긴급 잠항을 해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뢰 회피 기동까지.
20: 이런 조정 훈련을 어느 정도 간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19: 함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매주 1회에서 2회 정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전함 in real world conditions dramatically raises the chances of mission success.
14: 모터 앞으로 90. 모터 앞으로 90급.
21: ECC2라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의 모든적인 전반적인 함 전원 공급을 하고 또 함이 움직일 수 있게 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 잠수함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21: 저는 아버지를 뒤따라서 2대 잠수함 승조원으로서 아버지를 따라왔습니다.
20: 잠수함사로서 그 군생활을 하잖아요. 네. 어떤 매력이 어떤 걸까요?
22: 저희가 같이 있으면서 알고 모르는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그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3: 몇 년 됐어요?
22: 예?
23: 몇 년 됐어요? 잠수함 부대는 98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잠항 시간은 예측은 정확하게는 안 될 것 같고 횟수나 연수로 따지면 한 7, 8년 이상은 물속에 있었다고 봅니다.

0: 속에 있다 밖에 나오면 예. 뭔가 약간 이상할 것 같은데 어떤
1: 육지에 오게 되면 조금 이 뭐라는 육지 멀미라는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좀 공기 자체가 탁하다 보니까 함내에 이래 있으면 스노클 해가지고 이제 충전하면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환기를 하는데도 조금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좀 탁합니다. 근데 맑은 공기를 좀 마실 수 있다는 거 부상하고 나면 좀 그런 게 좀 좋습니다. 네.
2: 잠수함을 타면은 공기가 맛있고 물이 맛있다는 걸 절감해 절감. 잠수함 타면은 며칠만 있다 물속 위에로 올라오면은 바다에 고기도 안 보이는데 생선도 안 보이는데 비린내가 팍 난다고. 잠수함 타는 거는 지상에 비해서는 훨씬 어렵다. 그런 걸 이제 느끼죠. 네.

공중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는 무중력 공간처럼 뭔가 이 공간에 나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고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간이 하늘을 난다는 것도 되게 오래된 꿈이기도 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줄광대 남창동입니다.

0: 줄타기를 처음 보게 된 거는 7살에서 8살 무렵 같은데요. 사람이 줄 위에 올라가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린 마음에 뭔가 히어로처럼 보였고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8살 때 이제 줄타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장 낮은 줄에서 걸을 수 있게 될 때까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어린 나이에 줄타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무서운 줄 모르고 떨어지는 것도 마냥 즐겁고 기술을 동작을 연마하게 되면은 살이 찢어지고 굳은 살이 배기는 과정을 반복하고 그리고 더 그 기술이 더 발전하면은 이제는 정말로 자신과의 두려움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돌을 닦듯이 인내하고 무서움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낭만이 있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줄타기 역사라고 하면은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계승하고 있는 광대 줄타기가 궁중에서 많이 연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줄타기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공연 예술로 각각 다른 형태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줄타기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외국의 줄타기와는 다르게 악가무, 그러니까 기예뿐만 아니라 재담과 소리,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 이런 종합 예술이라는 점에서 이제 유네스코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등재가 될 수 있었고 일단 가장 먼저 줄광대는 기예를 보여주고 노래를 하고 공연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어릿광대는 이제 보여지기에는 그저 뭐 줄광대의 말을 받아주는 때로는 웃긴 말을 해줘서 공연의 분위기를 풀어주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에는 줄광대의 호흡을 읽어가지고 줄광대가 이 기술을 하면서 힘이 들 때 멘트나 소리를 쳐서 줄광대를 쉴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공연의 진행 상황을 조율해주는 어떻게 보면 감독의 역할을 맡고 있고 악사들 또한 언제든 그 줄광대의 호흡을 읽어서 그에 맞는 음악 또는 효과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줄광대, 어릿광대, 삼면육각 악사 모두가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헌으로 기록된 것은 40여 가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동작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뭐 100여 가지 뭐 그 이상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게 줄타기 기술이고요. 초두거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살판까지 이런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살판이라고 하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줄광대들의 최종 목적지이자 가장 유명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살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못하면 죽을 판, 잘하면 살판이라는 기술인데 줄 위에서 뒤로 한 바퀴 도는 기술입니다. 예전 선조들에 비해 저희가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살판 이상의 기술을 조금 더 이 줄 위에서 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기술들인데 옆으로 360도를 도는 회오리 제비라든지 살판을 조금 변형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기술 개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 내가 은 17년 동안 줄을 타고 있는데 아직도 요 호들호들 다리가 떨리는구나.
0: 작수목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이제 줄 위에 올라갔을 때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지만 제일 무서운 장소인 것 같아요. 이 기술을 하기 전에 떨리고 혹시나 내가 지금 이 기술을 하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생각하면서 온갖 잡생각을 하면서 무서워하는 공간인 것 같고 그 작수목을 떠나면서 공중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는 오히려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부채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줄광대가 부채를 들고 있으면 멋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채가 있냐 없냐에 따라 줄광대의 실력이 크게 좌지우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소품인데요. 이 줄광대의 부채는 일단 다른 부채와 다르게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부채 살도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줄타기 부채는 굉장히 유연해서 일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데요. 이 공중에서 이 안에 바람을 담은 후에 딛고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딛고 일어날 것 자체가 없으면 중심을 잡기가 어렵지만 이 부채라도 있으면 그 바람을 딛고 일어나서 중심을 잡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은 이 부채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부채를 접고 걸어가는 훈련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줄광대의 부채라는 소품은 내 목숨을 지켜주는 하나의 동료 같은 거기 때문에 항상 좀 몸과 같이 소중해야 되는 목숨을 지켜주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 줄광대는 말이야 내가 17년을 타고 있는데 이 줄을 탄다는 듯이 20년을 타든 50년을 타든 바뀌지 않는 것이 그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뭐지? 이 엉덩이가 아프다는 거지. 아이고.
0: 한 50% 정도는 이제 내려오는 재단들, 이제 선생님들로부터 내려오는 재단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50%는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줄타기라는 것이 길거리 공원 예술이고 어떤 관객이 오느냐, 또 오늘 날씨가 어떻느냐, 오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말 그대로 관객들을 상황에 맞춰서 즐겁게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매번 즉흥 재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2: 저는 줄타기 남창동의 아버지 어립광대 역을 맡고 있는 소리꾼 남해웅입니다.
3: 소승절이래 말량이면 찬찬히 들어보 스무신 밑에 한일
2: 그야말로 진정한 예술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감히 일반 백성들이나 신하들도 못하는 얘기는 줄광대는 흔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술인들의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줄 위에서는 정말로 시대성을 내포하는 재담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관객들의 그 아픈 구석을 어루만져주고 그러면서 상호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예술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랫동안 정말로 사랑받는 줄광대로 사랑받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에서 늘 본인 스스로가 좀 즐기면서 결국에는 예술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즐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즐기면서 이런 예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줄타기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아직까지는 제가 좀 어려서 그런지 그냥 줄타기 공연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창한 목표라기보다는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더 나이를 먹었을 때도 지금처럼 줄을 탈 수 있는 것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평생 흙이라는 거 하고 더불어 살았지. 흙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재료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동반자예요. 평생을 나하고 같이 한 65년이라는 게 세월이 꽤나 긴 세월이에요. 지나고 나 보니까 잠깐 간 것 같지만 긴 세월이었어요. 무한변주가 내가 살아온 여정에 가깝고 내가 그냥 가만 놔둬도 난 변해요. 바뀌어요. 한 자리에 머무르질 않아요. 계속 새로운 거를 찾아서 그냥 계속 가는 여정이었죠. 저는 대한민국 도예가 신상호입니다.

대학 1학년 때 선생님 따라서 경기도 이천에 그 칠기 항아리라는 그 가마, 그러니까 불에 내는 가마. 그러니까 유교가 끝내고 다 파괴되고 뭐 저 그릇들도 다 파괴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거기를 내려가서 한 40일 동안 거기에 머물렀죠. 집에서는 장남 녀석이 어디로 없어졌다고 이제 찾아서 내려오셨더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와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혀서 이게 집에 장남이란 녀석이 옹기종기를 하겠다고 하니 저 고집 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날 그 가마를 사주셨어. 그래서 졸지에 그냥 가마 주인이 돼버렸죠. 그날로 한국 도예사에서 1세대예요. 공예는 결국은 뭐에다 쓸 건가가 전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아름다움을 넣는 게 이제 공예의 그 기본인데, 나는 이제 그 아 시리즈라는 것이 작품의 어떤 컨셉, 그걸 내가 왜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를, 그 주제를 아라는 아 시리즈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하는 거죠. 공예에서 벗어나서 순수 미술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작품의 컨셉이 분명해야 무언가 독자들한테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그 메시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아 시리즈예요. 그 아라는 그런 것은 자기 아자, 자기 이건 내 거야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자기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 이름이 아 시리즈로 처음에 출발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계속 바뀌죠. 이 분청돌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뭔가 그 한국의 전통이라는 것도 이어받아야 되겠고 또 새로운 것도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걸로 가는 그런 건데 항아리에 그 캔버스처럼 이렇게 대나무 칼로 이렇게 파고 거기다가 그린 게 아니라 흙을 집어넣고 다시 깎아내고 표현이라는 게 그 저기다 뭔가를 그려야 내 표현이 되는데 그게 뭐 보면 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뭐 등등해. 그런데 저것이 굉장히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죠. 저기서 공예에서 순수 미술로 가기 위한 발버둥을 쳤던 거 고시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그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호응을 하고 좋아하고 많이 그랬죠. 특히 분청의 그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고려나 이조 시대 때 있었던 분청하고 비출 때 조금도 손색이 없이 아주 좋은 그런 흑색깔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때 내가 또 생각이 또 그렇게 그 변한 게 내가 이거 만드는 장사꾼 되려면 이거 비즈니스를 하지 왜 이걸 해? 이런 식의 생각에서 이거 다시 안 만들어 한 게 93년의 끝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드림 오브 아프리카나 그 스트럭처 인 폴시 뭐 등등의 것들이 그 후에 나오는 거죠. 뭔가를 이렇게 단절을 해야 다음 게 되지. 이 한 자락 잡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가지지 않아요. 내가 95년에 영국 가서 이 원시 미술에 대한 것을 이제 좋은 전람회를 보게 돼요. 그 당시가 이제 그 서양의 미술들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어떤 그 더 이상 이렇게 확산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다 없어졌다 하고 피카소나 미로나 샤갈이나 뭐 기타 등등한 그 당시에 당당한 대가들이 아프리카 미술을 만나면서 원시 미술하고 그 지적인 미술, 교육을 받아서 생기는 아름다움 이 두 개가 만나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나도 그래서 그 원시 미술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고 그 원시 미술하고 현대 미술하고 만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를 내가 한 30번도 더 그 여행을 하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래도 옛날이 그대로 자연이 남아있는 데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그 동물들이 뛰는 걸 보면 잡아 먹으려고 쫓아가고 잡혀 먹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그 떼들이 막 뛰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 다리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역동성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럭처 폴시라는 그 역동성과 그 동물들의 삶에서 생존의 방법 이런 것들을 넣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구운 그림이라는 게 물감으로 색깔을 칠해서 하는데 이건 불에다 구워서 그리는 그림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 도자가 만나야 된다는 내가 주장을 하고 김해 클레아크라는 미술관을 내가 그 김해 시의 요청을 받아서 했고 김해 클레아크라는 미술관이
뭔가 특별한 걸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파이어드 페인팅이라는 것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다른 건물들하고는 차별화를 시켰고 타일의 역사가 한 1000년 되는데 타일들이랑 그냥 붙이면 그 다음에 띠 이제 다 부서지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안해 낸 게 이렇게 끼는 이런 역할을 그걸 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특허 다 풀어서 누구든지 하라고 그랬지만 그걸 이제 개발하고 나니까 지금 같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건축하고 도자가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옷 갈아입듯이 필요에 따라서는 갈아서 입으면 새로운 건물이 되는 거죠. 내가 그 2017년서부터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를 그리고 있는데 그 시골에 여행을 하다 보면 그 큰 느티나무들이 밑에서 담소도 나누고 뭐 내가 살다 간 곳에 그런 곳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그 당시에 76년에 지금의 작업장에 거기 들어와서 나무를 심은 게 2017년에 그걸 보니까 그렇게 컸더라고 벌써.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내 삶의 60년이라는 세월을 지켜본 너로구나. 내가 너를 그리다가 내가 그 작품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약속을 나무하고 했어요. 묵시록이라는 그 평면 작업이 있죠. 그 느티나무에 들어오는 빛들을 보면 그 계절에 따라서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빛깔이 다 달라요. 그게 이제 흙으로 저렇게 그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고 아직도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해본 게 없어요. 내가 최초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흙에다가 불에다 구워 또 다른 세계를 이렇게 열어놨다. 그렇게 가는 어떤 그런 그 길잡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0: rule during World War I, the Czech resistance, led by the United States, agreed to fight against the Habsburgs. And
1: to Koreans, this chapter of Czech history may sound familiar.
2: 저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체코슬로바키아과의 교수이자 현재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인천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618년부터 48년 사이 유럽에 있었던 종교전쟁, 30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면서 독립할 때까지 300년간 우리나라가 35년 공식적으로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다라면 체코는 300년이라고 하는 장기간 동안 오스트리아 제국주의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 In 1914, 12 years after he was born, the First World War broke out. The war split Europe in two. Austria-Hungary stood with Germany among the Central Powers. Facing them were the Allies, Britain, France, Russia, and others. Czech resistance leaders chose to side with the Allies, the very powers at war with their rulers, to win their independence.
2: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토마스 가리그 마사릭이라고 하는 제1공화국의 나중에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프랑스 파리의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망명정부를 통해서 연합군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친다든가 무력투쟁 연합군 측에서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을 결성해서 그 서부의 프랑스 전선, 이탈리아의 남부 전선, 러시아의 동부 전선에서 그들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즉 연합군의 전승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 Czechs and Slovaks fought side by side in what became known as the Czechoslovak Legion. Then, on October 28, 1918, Czechoslovakia was proclaimed an independent state. But the Legion's journey has a surprising link to Korea. The Legionnaires in Russia found their way home blocked by the Russian Revolution and the Civil War. So they headed east across Siberia to Vladivostok. There, in what is now Primorsky Krai, on Russia's Pacific coast, they came face to face with another people who had lost their country.
2: 러시아 동부 전선에 체코슬로바키아 군단 5만여 명이 나중에 이제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 즉 러시아 내전 때문에 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면서 전선이 없어지게 되면서 시베리아 횡단을 하고 연해주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독립군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1: On their way home, the Legionnaires sold weapons to Korean independence fighters, arms the Koreans desperately needed. Two peoples who had known the loss of a nation, meeting on foreign soil. But at that very moment, where was Pospisil? Around 1920, at the age of 18, Pospisil set out for Russia, then in the grip of civil war. There, he was captured by the Bolsheviks and held in a prison camp near Moscow. According to Professor Kim, he met captured Czechoslovak legionnaires there. Perhaps it was from them that Pospisil first heard of a country called Korea.
2: 아마 그 포로 수용소에서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으로부터 들었던 러시아 9,000km를 횡단한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의 그 스토리, 자국민으로서 이 스토리,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 우리 독립군을 만나고 그곳에서 무기를 전해주고 그들이 일본 군대를 물리쳐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대승을 거뒀다라고 하는 그 소식들도 이미 다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선으로서 1928년에 여행을 하게 된 배경과 직접적인 동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After a narrow escape, he made it home. Working as a journalist in Prague, he learned Esperanto.

0: 냄새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1: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1: 어, 저, 머리가.
0: 머리가 이제 제가 지금 신병을 찍고 있다 보니까.
1: 아, 우와, 시즌 2?
0: 시즌 이제 4 찍고 있어요.
1: 아, 저 원만 봤는데.
0: 왜 2, 3는 왜 안 봤죠?
1: 챙겨보겠습니다.
0: 꼭 좀 챙겨봐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된 거죠, 저희?
2: 오늘 이번에는 강화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0: 강화도 왔죠, 강화도에.

0: 아 근데 오늘은 저희 둘밖에 없는 거예요?
1: 아니요 오실 겁니다.
0: 오시는 거예요? 네. 헉, 언제 오시는 거죠?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사바 엔샨테. 엔샨테. 제 마펠 티모테. 봉주.
2: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 한국말 한국말 잘하시네요.
3: 저 한국어 할 줄 알아요.
2: 아, 진짜요?
3: 네, 맞아요.
2: 저 군대도 다녀왔어요.
3: 아, 진짜요?
2: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군대도 다녀오셨어요?
3: 맞아요, 맞아요.
2: 아, 그리고 거기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3: 맞습니다. 사실 모르시겠지만 저희 완전 선배님 이에요.
4: 완전 선배까지는 아니잖아요.
3: 완전 선배까지는 아니에요.
2: 완전까지는 아니에요. 선배님입니다.
4: 아, 아 지금 바로 바로
2: 이동하면 될까요?
4: 아, 아니, 바로 가시죠. 바로 가시죠.
5: 아 그러면은 가서 우리 가면은 진세 형 있으니까.
2: 뭐 아시는 분이에요?
5: 아니야 한 번도 보지 않았어.
4: 아. 형이시지 않을까? 나보다 형이시죠? 무슨 말 하는 거야?
2: 다시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4: 그래.
2: 오? 오?
4: 맞아?
2: 90년생이에요.
4: 90?
2: 네.
4: 아 형이시구나.
2: 아 다행이다.
4: 아 다행이다. 아. 어? 왜 다행이지?
2: 아, 제가 막내겠네요, 오늘은.
4: 야, 그럼 가가지고 그러면은.
2: 네.
4: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 잘 못하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
2: 네.
4: 이렇게 온 컨셉으로.
2: 좋아요. 또 이거 또 제 전문이죠.
6: 이미 준비하고.
0: 진짜요? 어디 계시죠? 우와.
7: 저기, 엄마 저기, 어디? 저기 오고 계신데?
8: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0: 어휴. 어디 이미.
8: 안녕하세요.
0: 알아요? 어, 혹시 아,
7: 저 완전, 아세요? 완전 저예요.
0: 진짜?
7: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맞아, 맞아.
0: 또 여기 한번 어떻게 그...
3: 오죠? 어서 어때?
0: 그...
3: 오죠? 어서 어때?
4: 아, 프랑스 분이죠. 한국말을 잘...
3: 어서 어때? 못 끝내요.
0: 아, 프랑스 분이세요?
3: Je suis, je suis français.
0: 어, 이거 한국...
7: Спасибо.
0: 어? 아니 그거는
7: 아니 러시아 말이죠. 죄송합니다.
0: 이렇게 막 하면 어떡해요 그거를. 아니 근데 어 이게 그러면은 잠깐만 그럼 저희가 소통을 못 하잖아요 이게. 아니 근데 간단하게 그래도 자기소개라도.
3: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0: 야
7: 뭐야.
0: 야 이게 뭐야 이게. 와, 아니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3: 네 맞습니다.
7: 와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0: 맞아.
7: 네.
0: 보미보다 훨씬 잘해.
3: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7: 눈호감.
3: 오.
0: 뭐라고요?
7: 눈호강.
0: 아, 눈호강, 눈호강. 아무튼 그럼 저희 이제 안해로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 여기 광송보를 네. 오늘 한번 둘러볼 건데요.
0: 네.
9: 이 광송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어요?
7: 광송보?
0: 광송보, 사실 잘은 모르긴 하는데 일단
9: 우리 역사에서 배웠던 심리향요.
4: 아,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0: 심리향요? 아. 심리향요 알고 있었어요?
4: 아,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0: 심리향요 어떤 그거죠? 저희가 몰라가지고.
4: 가슴 아픈 일이죠.
7: 어떻게 가슴 아파요?
0: 가슴 아픈 일이고.

0: 이런 좀 뭔가 역사적인 이런 장소들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1: 저는 차, 네. 통일부 관련 촬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약간 전쟁이나 아니면 역사에 깃든 것들도 많이 보기도 했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도
0: 정확합니다.
2: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1: 깜짝 놀랐어. 나 말 잘못
0: 나. 오늘 같이 다니면서 아시겠지만 리액션 되게 좋아.
1: 아, 네. 실수한 줄 알고.
0: 그럼 여기가 신미양요에서 벌어졌던 격전지인가요, 여기가?
1: 이 장소가. 대박.

0: 잠깐만. 이게 뭐?
1: 어 여기도 있을까? 여기도. 어,
0: 아 여기도 아, 다 장군님들이 있네.
2: 신비 양묘 아 순국 우명 용사기.
0: 아.
2: 길 보시면 그렇게 모아둔 돔이 있어요.
1: 어?
0: 어디? 아 저 저 언덕 여기.
3: 아 저기 여기에 저기 있네.
4: 전사한 무명 용사분들의 계신 묻혀 계신 곳.
0: 아 여기 이렇게 모셨구나.
4: 근데 이름 그러니까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어쨌든 가족 분들 못 돌아가신 그렇죠. 상황이니까
0: 가족 분들도 이제 네,
4: 모르시겠죠.
0: 어디에 계신지 모르니까 네. 이군들은 이제 총이 있었고.
3: 아 진짜.
4: 네. 신용이 있는데
0: 저희 이제 창이랑 활로만 싸우다 보니까
3: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한 거죠.

0: 오, 뭐야?
1: 우와!
0: 우와!
1: 아, 이거는 용두돈데다, 용두돈데. 아,
0: 어디가? 와, 저! 어디가 용두돈데야?
2: 여기, 여기, 용! 저 용 어디,
0: 용이 어딨어?
1: 이, 아, 저기 끝이 용두돈데인 것 같아요.
0: 여기 뭐 물살이 만나는 데인가 보다. 저기 뭔가.
3: 파도는 없는데.
1: 여기 바다. 저기 약간 회오리 치는.
0: 약간 소용돌이 치는 느낌.
1: 네, 국사 선생님 같으세요.
2: 그니까요.
1: 근데 이 정도 지식은 모든 한국인들이 혹시 알고 있는 거야? 아니면 형이 좀 유독.
0: 아, 아니야. 나는 진짜 아예 모르는 편이고. 정말 정말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훨씬 많이 아시지.
1: 요즘 역사 덕후가 되게 많대요.
4: 왜 저희 또 그룹에 단종 선생님이 또 계셔가지고.
0: 아,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2: 오빠 심장이 약하신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1: 단종 보유 그룹.
0: 와,
1: 제가 또 단종 아무래도 단종이시다 보니까.
0: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이렇게 근데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여기서.

0: 여기 깃발도 있다. 뭐예요?
1: 저 장군? 장군 깃발?
0: 뭐, 무슨 깃발이야?
1: 저 장군님 깃발, 저 깃발 뭐예요?
2: 지금 실제로 당시에 신미양요 때 있었던 자료 사진이 실제로 있대요.
1: 아, 그래요? 아, 볼 수 있어요? 에? 에?
3: 엄청 크네요?
2: 우리의 상징인데 네. 이거를 뺏어간 거죠.
1: 뺏어간 거죠.
2: 최근까지 계속 미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1: 진짜요?
2: 2007년에
3: 아니 근데 저희 거 아니에요 애초에?
0: 아 전리품으로 뭐가 깃발을 가져왔다는 게 조금 마음이
3: 졌다가 뺐다고 하는 것도 그냥
4: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1: 사실 진짜 국력이 중요하기는 해. 네. 진짜.
0: 맞아.
4: 이깁시다.
3: 이깁시다.
1: 맞아. 이 국력을 키우려면
4: 파이팅.

0: 좋은데요?
1: 여기, 여기,
2: 여기. 여기 깃발도 있다.
0: 네? 네, 감독님 여기는 어디죠?
3: 여기는 오늘 액티비티 하는 곳입니다.
0: 아,
4: 드디어
0: 액티비티. 액티비티 다 좋아요?
5: 너무 좋아요.
0: 진짜 다 좋아요?
5: 네. 너무 좋아요.
2: 어, 케이블카 다.
0: 와, 케이블카 타요 저희?
4: 너무 좋은데?
3: 올라가서 또 체험을 하실 거예요.
5: 아니 근데 너무
0: 잠깐만 이 덩그리는
5: 아니 선글라스죠.
0: 저런 거 내가 쓰면 바로 체육 선생님 되는. 내가 쓰면 체육 선생님. 체육 선생님.
1: 아무 반반.
0: 요와 요와 가와 가와.
5: 어 잘 어울린다.
0: 옆들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5: 오
1: 어땠어? 오 잘 어울려요.
0: 오 약간 그 뮤직비디오에 그런 신들 많잖아.
5: 약간 있지.
0: 오 오 오. 오, 카메라 너무 카메라 좀 들어가면 살짝 이렇게 살짝 여기 들어가지고
5: 형
0: 약간 이런 느낌.
5: 자 선물로 드릴게요.
2: 아니 아니야.
0: 아, 안녕하세요.
5: 맞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흔들리냐 이거?
1: 흔들리니까 더 재밌는데요?
0: 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5: 좋아요.
1: 네.
0: 와 근데 이거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 아니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있어?
5: 근데 전 여기 이게 막 이게 아악 하는 게 느낌이 싫어요. 이 여기가 막.
0: 아 근데 우리 좀 이렇게. 우리 근데 무게 배분을 좀 잘못하고 하니 감독님 두 분 계시고.
5: 근데 이쪽으로 조금 더 기울긴 했어요.
0: 지금 이렇게 돼 있지.
4: 맞아요 맞아요.
0: 나 지금 좀 무서워 지금. 감독님 우리 좀 이리로 가도 돼요? 아 나 무서워 진짜. 아,
5: 와. 이야. 와 근데 여기 밑에 광화도가 다 보여요.
0: 그러네.
4: 아 여기가 광화도. 와
0: 오늘 날씨가 좋아서.
4: 와 저기 다리 너무 이쁘다. 저기 보여요.
5: 우와
4: 저기 다리.
5: 어? 어 저기 전망대 있다.
4: 뭐야?
5: 거의 나온 것 같아요.
2: 가자.
5: 도착. 와 여기 얼마나 높은 거야?
0: 와.

0: 와.
1: 와, 대박.
2: 장난 아니네.
0: 우와, 아니 이거 제 생각보다 높다.
2: 다 와, 보여요. 진짜 다 보인다.
0: 응.
2: 아니 여기서 북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0: 근데 여기 진짜 봄이 거의 보이겠는데?
2: 제가 아까 들었는데 여기 전망대가 돌아간대요.
3: 아니 그리고 여기 지금 발끝에
0: 어? 그 그러네?
3: 기운이 보이죠? 느껴져요.
4: 네. 어, 맞아요, 맞아요.
3: 돌아가는 기운이.
2: 진짜 돌아가고 있어요.
0: 어, 그러네.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2: 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로.
0: 응.
4: 요.
3: 그럼 어디 앉아도 다 명당주네.
0: 그니까.
4: 북쪽 방향.
0: 여기가?
3: 여기가 네. 북쪽 방향이네.
0: 어. 어?
4: 여기가 여기? 평화장만대.
0: 저기 맞다. 저기다.
4: 네.
0: 저기.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3: 아니 그럼 서울보다 가까운 거 아니에요?
2: 그럼 북한 이렇게 가까웠어요 원래?
0: 서울보다 훨씬 가깝지 이제 여기서는. 아니 그럼 봄이 그 개성도 가본 적 있어?
4: 없어요.
0: 한 번도 없어?
4: 한 번도 없어요.
3: 에이.
4: 거기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0: 왜?
4: 네, 이동을 못하게 해요.
0: 어?
4: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지역마다 이제 나는 특산물이 있잖아요.
0: 어.
4: 네. 뭐 예를 들어서 강화도 쪽은 배추만 나요, 쌀이 안 나요.
0: 어.
4: 네. 물물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치, 그치.
4: 쌀 나는 곳에서. 근데 그치. 그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물물 교환이 안 돼가지고.
0: 헐.
4: 아 진짜.
0: 아 진짜요?
4: 아 진짜 물물 교환이 안 돼가지고.
2: 그러면 개성 사람들은 평생 개성만 보면서
4: 살아야
2: 살고
4: 돼요.
2: 죽는 거예요?
4: 네.
0: 와 너무 진짜.
3: 약간 더 보안이 심한 것 같아.
4: 네.
3: 와.

0: 봄이, 봄이 잘 오고 있지?
1: 네.
2: 먼저 하여서는.
0: 와.
2: 예.
0: 와, 근데 속도가 붙으니까 좀 빠르다. 와. 근데 속도가 이제 붙네.

0: 그렇지.
1: 왔다 왔다 왔다.
2: 드디어 웃었네.
1: 왔다.
0: 근데
1: 입이 왜 그래? 입이 왜 그래?
0: 입이 핸들까지 나왔어. 아,
1: 귀여워 귀여워.
0: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약간 넋이 나간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4: 괜찮아.
0: 아니 넋이 나갔는데.
4: 많이 무서웠던 것 같은데.
5: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제 면허가 없거든요. 아, 인생의 진짜? 첫 차예요.
0: 정신이 없어 보여 지금. 괜찮아.
1: 아 모델가 엄청 아유, 속도를 뭐. 즐기더라고요.
6: 제가 또 파일럿이잖아요.
1: 아 다르네.
6: 제가 또 군대 제가 또 K9 조종수였어요. 제가 또. 아~
0: 달라.
1: 그렇구나. 역시 역시. 일단 다음 점수로 가시죠.
6: 갑시다. 강성도 바다엔 파도가 철썩
1: 온수리 성당엔 너. 네. 아, 너무 배가 고프죠.
6: 너무 배고파요.
1: 진짜 배고프다. 아니 근데 여기 들어올 때 네. 사람 진짜 많지 않았어요?
0: 완전 장난 아니던데? 오. 오면서 보니까 밴댕이가 엄청 많던데.
1: 밴댕이. 나 솔직히 밴댕이 들어본 적이 없어.
5: 에? 밴댕이 소갈딱지.
1: 그러니까 아 그건 그럼 그 밴댕이가 이거?
5: 네 그거 아, 아니요.
0: 이거일걸요?
1: 아 네. 근데 밴댕이란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6: 뭐예요?
1: 아유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혹시 밴댕이가 뭐예요?
7: 밴댕이는 생선인데 청어 먹과 준치 비슷하게 생긴
1: 생선이거든요.
7: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들어보셨어요?
1: 이게 이거 맞아요?
7: 이 밴댕인데 승질이 급해갖고 잡히자마자 죽어서 어부도 살아있는 걸 못 봐요.
1: 진짜요?
0: 또 완전 나야.
7: 제일 작아. 아. 그래서 속 좁고
1: 아 그래서
6: 아 그래서
7: 우와 회를 떠서 나오는 거예요.
6: 와 이게 회.
1: 오 약간 고등어 회 같기도 하다가
6: 이렇게 생겼고.
5: 작지는 않은데.
1: 오.
6: 어, 생각보다 크네요, 근데.
5: 그러니까요.
6: 한번
1: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5: 어때요?
0: 어때요? 쫄깃쫄깃해.
5: 쫄깃쫄깃해.
0: 쫄깃쫄깃해.
6: 너무 맛있는데?
5: 왜요?
0: 어?
1: 지금까지 아직 안 느끼는데? 쌈 싸먹어서 그런가?
6: 너무 맛있는데?
5: 왜요?
0: 어?
1: 고추가 매워? 고추?
5: 아, 고추 매워요? 안 먹어야겠다.
0: 고추가 맵네.
1: 우와. 맛있어.
5: 엄청 부드러워요.
1: 엄청 부드러워.
6: 가시가 아예 안 느껴져요.
0: 가시가 없는데?
1: 오, 나 가시. 어. 진짜? 어, 진짜? 어, 뼈채? 뼈채? 뼈채? 우와, 너무 맛있다.
6: 원래 이렇게 두근두근.
8: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

세종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Four Heavenly Kings. The four heavenly kings are the symbols of Buddhism in the Silla Dynasty. Mysterious artifacts were discovered at a temple site in Gyeongju named after the four heavenly kings.
1: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2: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3: 굉장히 귀한 제품이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The origin of Sachon Wangsa Temple, which represents Silla state protecting Buddhism, is quite extraordinary.
3: 사천왕사는 당나라 군사들이 신라로 침략해 오는 것을 인지한 문무왕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낭산 남쪽에 문두루 위법을 설하고 그에 따라서 침략해 오던 당나라 군사가 수몰하게 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천왕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0: The artifacts found at the site ar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called Nogyu Shinjangsang. Made using green glaze, an advanced technique and luxurious material at the time, they depict guardian deities that protect the temple and all living beings. In Silla, where Buddhism was believed to protect the nation, such guardian figures symbolized the nation's safety and prosperity.
1: 네, 노규 신장상은 경주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철로를 놓기 위해서 수리를 하다가 파편이 발견돼서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뒤에 그 일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파편들이 나와서 이 전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0: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that adorned the wooden pagoda at Sachon Wangsa Temple was full of remarkable discoveries. After their initial discovery, the statues lost their original form for nearly a century. Their restoration was a grueling process. Through excavations in 2006, the statues finally saw the light of day after 100 years.
3: 일제강점기 때 발굴된 유물은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2006년부터 출토된 유물은 저희 연구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그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출토된 유물과 2006년에 발굴했던 유물이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However, piecing together more than 200 fragments was a challenge.
3: 사실은 이 노규 신장상은 발굴 당시에 각각의 조각편으로 이렇게 출토되었습니다. 모두 한 2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작업이 쉽지 않았고 저희가 한 7, 8년에 거쳐서 실제로 손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결합해보고 또 3D 스캔을 다 촬영해가지고 가상으로도 다 이렇게 접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7년, 8년 만에 우리 노규 신장상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었고
0: After a century of waiting,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were finally revealed to the world. They have countless intricate details.
2: ABC가 쳐다보는 그 시선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천왕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그 당나라 군대로부터 물리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천왕상이 했겠지만 이 기단에 있는 이 신장상 역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삿된 것들을 막아주고 또 그 탑 안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The statues appear to be looking around like guards on

0: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의 생동감이 넘쳤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1: Compared to other Buddhist statues, could there be a secret in how they were made?
2: 요규 신장상은 목탁 기단에 똑같은 형태의 조각상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면에 각각 들어갔기 때문에 한 탑에 8개, 동서탑에 16개의 똑같은 문양과 똑같은 크기의 전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빚기는 어렵고 그것을 모두 한 틀에 찍어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조각 제작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represent the spirit of the Silla dynast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hen vigorous exchanges and cultural fusion took place. They display exceptional artistry and a high level of craftsmanship, yet their true nature remains a mystery. In 2014, a tomb that had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was found. Who was the owner of this grave, and what story does it have to tell? An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tomb belonged to a local power figure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of the 14th century.
3: 깜짝 놀랐고요. 또 큰성을 질렀습니다.
1: During the excavation, one thing drew particular attention. It was a plank of a wooden coffin densely inscribed with ancient Indian characters in gold powder.
4: 고려 시대 목관 중에서도 검자가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문을 외워서 극락 왕생하자는.
1: Chuksokmyeon, Suncheon-gun, Jeollak-bukdo Province. This is the Nongso tomb built on a leveled top of a low hill. It was originally believed to date back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but excavation results in 2014 showed that it actually originates from the Goryeo period.
4: 이곳은 이제 황궁에서 보면 마치 용이 승천하여서 비를 뿌리는 형태의 지형으로 옛날부터 용수막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렇게 용의 전설은 고려시대의 왕씨와 관련된 이러한 전설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고분이 예로부터 왕씨 무덤 혹은 왕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1: Royal tombs from the Goryeo period may appear simple on the outside, but they are quite complex on the inside and include buried artifacts. That also holds true for the Nongso tomb.
4: 조사 결과 이제 14세기에 해당하는 고려 시대의 지위가 높은 뭐 관인 분명 혹은 이 지역의 세력가로 지금 알려진 고분이라고 저희가 밝혀냈고요.
1: The rectangular tomb measured 10 meters deep and 8 meters wide. Built as a pit-style burial, it had a wooden chamber inside an earthen pit. A wooden coffin was placed inside to hold the body.
4: 이전에 이 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도굴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조사할 때는 이미 도굴꾼에 의해서 훼손이 진행된 고분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1: There were clear signs of grave robbery and even accounts saying that stone materials from the tomb were reused for other purposes in the past.
4: 저희가 처음에 확인했을 땐 도굴갱이 1m가량이 확인돼서 이미 빈 무덤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지만 실제 2m가량 들어가도 이제 피장자의 매장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가서 한 3m가량에서 목관의 실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1: But the excavation team didn't give up. At last, the 700-year-old tomb from the Goryeo dynasty was revealed. What's more, various artifacts were found inside, from uniquely shaped bronze containers, bronze spoons, and even a bronze plate used to hold hair. The discoveries provided insight into the metalworking techniques of the time, as well as important clues for reenacting ancient funeral rites. An even bigger surprise was found on the inner coffin of the double-layered burial structure. It was ancient Indian script. More than 300 characters

0: letters were written in gold powder, each surrounded by white circular patterns.
1: 시신에 안장된 목감 표면에 범자를 가득 새겨놓았습니다. 범자라는 것은 범어의 문자라는 의미인데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가 불교에서 활용되면서 그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와 상징을 깊게 반영하면서 그 문자 자체가 하나의 불교 신앙의 대상이 된 문자, 이걸 범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The characters were written in the Siddham and Ranjana styles, which were through the Joseon Dynasty. Two types of Buddhist mantras representing the Buddha's teachings, the six-syllable mantra and the shattering hell mantra, were repeated throughout the text.
2: 용소 고분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범자로 쓰인 진언이 반복돼서 확인이 됩니다. 그게 하나는 여섯 글자로 이루어진 육자 진언과 지옥을 피하고 싶다는 의미를 가진 파지옥 진언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1: 이 중에 육자 진언은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염원하는 의미에서 육자 진언을 새긴 걸로 보이고요. 파지옥 진언은 말 그대로 지옥을 파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The six-syllable mantra known as Om Mani Padme Hum guides sentient beings toward rebirth in the Buddha's realm, while the seven-syllable mantra Om Kara De Yar Swaha is about rescuing souls suffering in hell. The wooden burial chamber where the inscriptions were found is currently undergoing conservation treatment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 제작 시기는 저희가 고려 말인 약 14세기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고려시대 목관 중에서도 이런 범자가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범자 하나하나가 불교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최근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범자도 신앙의 대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 이번 농소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 고려의 지방 묘제에 대한 연구가 재조명이 되었고 동시에 고려시대 매장 풍습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고려시대의 그런 매장 풍습에 대한 이러한 복원 또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0: The tomb has revealed itself after seven centuries. Who was the owner of the Nongso tomb? Who likely belonged to the highest social class and sought rebirth in the Buddhist paradise after death? It's time to hear the true story. The Cheongcheon tomb located along the Yeongsanggang River in Naju, Jeollanam-do Province. A significant discovery was made here in 2014. Artifacts that had been buried for 1,500 years, including an iron sword and various pottery items, were found in the tomb together.
3: 바로 이제 역사 기록에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영산강 유역에 실체하고 있었던 어떤 마한 세력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 예요. 올리고 표시를 좀 합시다.
5: 안 보이네. 뭐야? 바로 앞밖에 안 보인다. 아, 진짜 상태가 좋았어. 다행이다. 응? 상태가 좋아요.
0: One artifact found in the dark drew particular attention. It was a pair of gilt bronze shoes from the Baekje Kingdom.
6: 금동 신발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상태였고요. 또한 용을 비롯한 궁합, 다양한 문양들이 너무 정교하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어서
7: 한 1500년 전 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견뎌왔을까?
8: 아마도 지금까지 발견된 우리나라의 금동 신발 중에 아마 최초의 사례일 것 같습니다.
0: Exquisitely crafted and remarkably well-preserved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eongcheon tomb. Who was their owner and what secrets might they hold?

0: Chungcheon Tomb puzzled researchers from the day of its discovery.
1: 대부분 영산강 유역권의 대형 고분들 30m가 넘어가는 고분들은 저평한 뭐 구릉지랄지 아니면 뭐 평지랄지 뭐 이런 곳에 입지를 하는데 이 정청 고분은 특이하게도 높은 산자락 면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영산강 유역권 연구자들이 사실 초미의 관심사이긴 했습니다.
0: The Yeongsan-gang River area is home to large burial sites such as the Pokamli tombs and the Yeongdongli tombs. They were typically built on flat land. Only the Chungcheon tomb is located on a mountain slope.
1: 사실 그 부분은 좀 미스터리이긴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산자락에다가 고분을 만들었을까? 평지에 만드는 것보다 산자락에 만들려고 하면 일단 들어간 노동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0: Who did the tomb belong to?
2: 정청 고분에서 금동 신발 외에도 금동 관으로 추정되는 잔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물이 상당량 출토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의 무덤보다는 그런 유물의 규모라든가 수량을 따져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 지역의 유력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0: The tomb's owner is believed to have been a powerful figure from the Yeongsan-gang River area. Could the perfectly preserved gilt bronze shoes hold a clue to unraveling this mystery? One of those most eye-catching features is the part shaped like a dragon's head.
3: 이건 일반적으로 그 최고 권력자를 상징하지만 과거 중국 얘기하면 그 봉황 그다음에 거북 등과 함께 신성스러운 동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금동 신발에 용을 표현했다는 것은 아마도 백제인들이 이 망자가 좀 더 편한 세계로 가기 위한 그런 바람에서 이러한 용 문양을 조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0: Peche people were fond of dragon motifs as can be seen in various artifacts. Can they be found on other shoes as well?
2: 백제 권역에서 출토됐다고 전해지는 22개의 금동 신발이 있는데요. 그 22개의 금동 신발 중에서 정청 고분 신발에 유일하게만 그 용모리 장식이 남아 있거든요.
0: Dragon head ornaments are not present on other artifacts. What's more, these gilt bronze shoes also have traces of influences from other cultures.
2: 머리가 두 개에 달린 한문으로 하면은 일신양두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문양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정청 고분에 수출된 금동 신발에만 있는 문양인데 거의 형태가 동일한 그 문양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0: There are even traces that reflect global trends of the time.
2: 육각문은 이제 그 처음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에서 기원을 해서 이제 그 동서 문화의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0: The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ungcheon tomb reveal not only Baekje kingdom's robust cultural exchanges but also offer a glimpse into the metal craftsmanship of the era.
3: 바닥판에 대수면 해학적이면서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그리고 그 연꽃문은 사실적이면서도 매우 입체감 있게 표현돼 있어서 당시 백제 장인의 기술을 엿보는데 아마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2: 정청 고분 금동 신발이 왼쪽 신발 좌우 측면, 오른쪽 신발 좌우 측면 문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0: From the unique dragon head ornaments to patterns reflecting overseas trends, and even the advanced technique of crafting the right and left side of the shoe separately, the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ungcheon tomb were made with a lot of effort. They indicate not only the social status of their owner, but also the owner's refined taste, a decisive artifact that served as a clue to the owner's identity was also discovered at the site.
1: 처음 돌방에 들어가서 내부를 봤을 때 하얀색 뭔가 물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둥근 물체가 보여가지고 저게 뭘까 하고 멀리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부를 안에 이제 직접 들어가가지고 봐야 하니까 들어가서 봤더니 그게 이제 두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있어서 그 인골이 금동 신발의 주인이나 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그 두개골의 주인공은 여성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0: It was found that the owner of the gilt bronze shoes was a woman.
2: 여성이라고 판정한 이유 그 배경에는 그 머리뼈하고 아래턱뼈의 어떤 그 개측치 실측을 했는데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체질 인류학에서 그 개측치를 그 공식에 대입하게 됐을 때 여성이라고 나왔고
1: 뭐 40대 후반 정도 나이고 키는 뭐 150이 조금 안 되는 정도 언저리 정도여서
0: She was presumably in her late 40s and stood about 150 centimeters tall. The fact that it was a woman carries significant meaning.
4: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덤 큰 무덤의 주인공들이 뭔가 권력을 가진 남성이라고 하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편견을 어떻게 보면 깨준 무덤이 이제 정천 고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동식이 일본 그리고 가야권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인물이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계층 뭐 이런 부분들이 여성의 지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다라는 정도,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0: The owner of the shoes left important clues for present-day people. Her identity sheds light not only on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powers of the Baekje kingdom in the 5th and 6th centuries, but also o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time. Hopefully, more discoveries will reveal the story of her life.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Stunning, right? Every time I bring you in very, very special and beautiful places. Hello, my friend. Buongiorno. Annyeonghaseyo.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our extraordinary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beautiful places, delicious food, and traditional liquor. Today, look at this magical place. We are in Munggyeong. Munggyeong is in Gyeongsangbuk-do region of Korea. And is especially famous for this. This is Munggyeong Sejae. It's a historical mountain pass that served as a route to go to Seoul. So the people was passing through the mountain pass, and of course they wanted to rest a bit and have a very nice hearty meal. Maybe this is the reason why Munggyeong is very, very famous for its delicious food. So let's look for what Munggyeong will give us.
1: Oh, 좋다, 좋다.
0: 야, 진짜 신선해 보이네. Do you know what is it? This is albaechu. You might know baechu because of kimchi. That is the Napa cabbage usually used for kimchi. But this is albaechu. Al in Korean language means roundish and small thing. And this is very, very sweet, very, very tender compared to baechu. So I will use this one and some other of these very beautiful looking vegetables. Good. And then move some color. Mm-hmm. 다른 맛있는 거 있을까? Hello,
2: hello,
0: Mr. Jeon님. Hello. How are you? How did you get here? I want to know a little bit about Munggyeong. I want to know a little bit about Jeon-dong-ju. Wow. Here, really. Thank you. Have a good day. Yes. Have a good day. Thank you. Oh? Hmm. Omija? 오, 이거 무조건, 무조건. 사장님! 오, 안녕하세요.
3: 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지금 지나가다가
3: 네.
0: 오미자 봐서 너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알고 있어요. 문경 하면 오미자죠. 네, 진짜 유명해요. 문경에서 온 오미자. 왜 특별해요?
3: 문경 오미자는 타 지역보다 온도 차이가 한 5도 이상이 나서 열매가 확실하게 나고 한 5가지 이상이 맛이 납니다.
0: 그런 온도 차이가 때문에 그런 5가지 맛 다 느껴질 수 있어요.
3: 네.
0: 근데 잠깐만요. 저는 외국 보는 지 친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미자 조금 알려줘야 돼요. 잠깐만요.
3: 네네네.
0: My friends, this is omija. I want to present it to you. It's one of my favorite berries, very famous in Korea, especially the one coming from Munggyeong. If you eat it, you can feel 5 different tastes all at once. You feel sourness, you feel sweetness, bitterness, saltiness, and a little bit of spiciness also. So I just want to use it today and show you what magic can you do with this. 자, 오늘 저는 무조건 이런 쿠이안시 재료로 어떤 맛있는 요리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한국 돌아다니고 항상 그 지역에 정돈주 찾는 중이에요. 혹시 여기서도 그 정돈주 양조장 같은 거 있을 거예요?
3: 예, 오미자 술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0: 오미자로 만드는 술?
3: 예, 오미나라라고 거기에서 오미나라.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나라.
0: 아, 오미나라 그 양조장 네. 이름이죠. 근데 혹시 문경에서 이 지역의 특산물 맛있는 거 있을 거예요?
3: 예, 이제 약돌돼지라고 약돌 가루를 먹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0: 맛이 달라요?
3: 예,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0: 아, 진짜로?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총 구매하고
3: 들기가기 좋고로 제가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갖고 가시면 됩니다.
0: 여기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얏돈 돼지 반응 가게죠.
4: 예, 예.
0: 왜냐면 여기 다른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얏돈 돼지 묵용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4: 예.
0: 왜 이렇게 특별해요? 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4: 예, 이 거정석 돌가루인데 여기 이제 문경에서만 나오거든요.
5: 진짜 돌이에요?
4: 예. 돌 갈아서 사료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돼지가 묵는데. 그러니까 육질이 좀 탄력도 있고
0: 맛도 달라요?
4: 맛도 다르죠. 잡숴보시면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0: 아, 쫀득쫀득. 네. 너무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문경에서 오미자로 만드는 술 양조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4: 아, 네.
0: 그래서 저는 이런 술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서 혹시 얏돈 돼지로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4: 스테이크도 되고 두루치기. 제육볶음.
0: 볶음. 근데 스테이크 괜찮을 것 같아요.
4: 그럼 스테이크로 썰어드릴까? 도톰하게?
0: 1.5cm. 이 정도? 예스, 예스. 아, 저는 이런 특별한 특산물 한산 찾는 중이래요. 오늘 이걸로
4: 접속하시면, 예,
0: 맛있는 요리. 예. 이거랑 오미자.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4: 네.
0: 안녕하세요.
6: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잘 오셨습니다. 오미나라 양조장입니다. 저 밖에 있는 동굴들이 오미자입니다.
0: 오미자로 어떤 술 하시나요?
6: 짜잔. 오미자 와인이 발효 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을 끓여서 증류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어떤 도수로 나와요?
6: 저희 증류주는 52도짜리 증류주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증류 설비를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0: I'm so lucky. We are so lucky that we can see how it's coming out. That's great. 그럼 저기 안에 이런 거 있어요?
6: 네, 이 맞아요. 안에 와인이 들어 있고 증기가 나와서 여기 찬 물과 만나서 아유 차가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자, 증류기에서.
0: 와!
6: 여기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기.
6: 저도 같이.
0: 진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베리 향이 많이 나요. 상큼하고 산뜻하다. 자. 와우. 진짜 그런 오미자의 본연의 향을 진짜 잘 살렸어요. 너무 잘 살렸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대요?
6: 여기 증류기에서 바로 나온 것이 신선한 증류 원액의 향을 담았다고 한다면은 저희 증류사들의 기술과 땀이 담겨 있는 건 이 숙성된 제품입니다.
0: 혹시 맛봐도 될까요?
6: 그럼요.
0: 자, 향부터. 둘 다 매력이 있는데 이거 훨씬 더 부드러워요. 맞죠?
6: 네.
0: 그 뒷맛이 이거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단맛. 아, 그러면 여기 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단맛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진짜 완성된 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안 그래도 오늘 진짜 맛있는 잠복이 했어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와. 자, 우선 우리 주인공 이거 총.
6: 아, 오미자 총이네요.
0: 오미자 총이에요. 그리고 이거 몰랐어요.
6: 오,
0: 약돌 돼지. 진짜 돌 먹는 돼지 있는 줄 몰랐어요.
6: 돌을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요.
0: 네. 그리고 신선한 야채. 저는 이거 맛있는 이거 알배추 봐서 이것도 진짜 참을 수 없어서 이거 싸야 됐어요. 이걸로 물김치. 조금 오미자 담고 있는 물김치. 어떠세요?
6: 굉장히 시원하고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이런 맛있는 도톰한 조각이 있어서 저는 고추장구이. 근데 특별하게 오미자청 넣고 특히 이런 술이랑 너무너무 진짜 종결인 것 같아요.
6: 오늘 집에 못 가시겠네요.
0: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요리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6: 그럼요. 같이 가시겠어요?
0: 네네. 잠깐만요.
6: 제가 도와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필요하죠.
6: 네.
0: Here we go again, my friend. Look at this. Every time I'm so lucky that I can find these beautiful places to make delicious recipes.
5: And so today with two delicious stars, I will do two recipes as usual. The first one is gochujang omija marinated pork neck. And the second one, omija water kimchi. So let's start with the marinade first. Inside here, I will put our nice omija chong. 1.5 spoons. But if you want to put 2, it's okay. It's very delicious, so no problem. We have the omija, and now the second star, the gochujang. So now let's put the garlic. Let's say 1/2 spoon. Now, onion. So we are doing a nice paste here, as you see. And then another puree. This is a Korean pear. And this is for sweetness and right, for the tannins inside that will make the meat very, very tender. And then gochugaru, 1 big spoon. And now we need a little bit of saltiness and the gamjilmat coming from ganjang. Ganjang is 1 big spoon. But now I need another thing. Usually I would use the matsul, which is a kind of a cooking wine. But you know, here behind me, there's a lot of nice omija wine. And over here also I have that beautiful omija liquor that I tried before. So why don't using this one? I think it's a great idea. Wow! Very, very lastly, sesame oil and black pepper. So now let's mix nicely and then let's marinate. So let's put inside here and then also the other one together. Okay, now we have to put in the marinade very evenly. So we just cover nicely now and then we put again inside here. And then we have to put in the fridge for minimum 30 minutes because the meat is going to become very, very soft. So let's prepare the glaze now. We have to reduce it until it becomes nice and syrupy. So let's start with the wine, the omija wine. Ganjang. And now our star, omija chong. Oh, I think we are done here. Little bit red coming from the omija and the intense color coming from ganjang. Beautiful. Let's put a little bit of oil and then let's start grilling this first. A little bit of salt. We only want to give the

0: 어머 어머 어머. 이제 고기는 짠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있어요. 살짝 쓴맛도 있어요. 왜냐면 살짝 이거 구워서 데워서 그런 뒷맛으로 쓴맛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잔 안에 단맛도 있고 그리고 살짝 신맛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미자의 맛 다섯 가지 입안에 다 다시 한번 이거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겨요. 이제 우리 물김치 술이랑 잘 맞을지 제 생각에는 이제 완벽한 페어링이에요. 우리 지금 해외에서 보는 제 친구들이 여름에 바베큐 밖에서 이렇게 고추장 구이 만들고 곁들인 진짜 시원한 사이드 이걸로 완벽. Look, this is the way of enjoying water kimchi. Like it was a cold soup. Oh. 이제 궁금해요. 더 새로운 풍미가 될지 너무 궁금해요. 자,
1: 도전.
0: 자, 도전, 도전.
1: 도전. 입안에서 화이트 초콜릿 같은 맛도 나고.
0: 헐, 아 역시 전문가. 화이트 초콜릿까지. 어 잠깐만요. 저도 화이트 초콜릿 뒷맛을 느낄 수 있는지. 맞아요. 어 화이트 초콜릿.
1: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안에 상쾌한 베리류의 새콤함이 있고.
0: 진짜 오미자 마법의 베리예요.
1: 요리가 뛰어나서 이런 맛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노노노노노. 여기 술 덕분에. 술 덕분에. 사실 요리 덕분에, 술 덕분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술이랑 음식 페이링 조합 덕분에 이런 여러 가지 향, 여러 가지 맛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입안에 퍽퍽퍽퍽 이렇게 떠지는 거. 오, 너무너무 좋아요.
2: My friends, oh, now I'm excited because I found a new 친구, a new friend. It was so nice. I really hope also in the other episode to find a very nice friend like him. And today, really, we had delicious food and delicious traditional liquor. Very, very nicely done. It's simple, but it's so tasty because just from two simple ingredients, you can make a culture, you can make a happiness together. And you can enjoy life like that. See you next time. Italian 말로 ciao.
1: Ciao.
0: Arrivederci.
1: Bye Arrivederci. Bye bye.
0: 만나서 오늘 먹어봤습니다. È stato un piacere conoscerti.

0: 만 원. 감사합니다.
1: 피가 많으니까.
0: 만 원.
2: 오늘 영구가.
0: 너무 감사합니다. 와,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3: 에이, 까먹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0: 에이. 역시 프로페셔널.

0: 저 우리 쇼핑하러 갈 왔어요?
1: 오늘 쇼핑하러 온 게 아니에요.
0: 아니요?
1: 네, 아니에요.
0: 어, 근데 왜?
1: 오늘 경동시장에 네. 직원으로 출근하실 건데요.
0: 직원?
1: 네.
0: 나요?
1: 일하러 왔어요.
0: 일하러 왔어요? 가니?
1: 네.
0: 와, 진짜요? 네. 오케이, 갑시다. 근데 진짜 먼저 너 쇼핑 안 할게요?
2: 돈을 벌어야 쇼핑을 한다.
0: 아, 네.
2: 아, 돈 없잖아요.
0: 아, 돈, 네. 네, 맞아. 나 돈 없어요. 네. 와, 이거 소고기예요? 싸게? 아, this is sale? 지금? 오, 진짜로? 나 이따가 쇼핑할게요, 이따가. 네. 저 지금 쇼핑 못해요, 오케이.
2: 없어요, 지각이에요.
0: 어, 근데 닭고기. 피디님, 닭고기. 나 닭고기 너무 좋아해요.
2: 이따가
0: 치킨, 우리 진짜 꼭 치킨 해야 돼요, 진짜. 와, 와, the market in Korea is so big. 아, 제가 준비해야 돼요. 만 원. 아, 여기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맛있겠다. 어우, 혹시 맛있어요? 아, 진짜요? 어우, 와. 오, 향이 너무, 와. 역시 코리아. 아, 코리아 진짜 밖에 없어요. 어, 간장게장. 어, 아, 여기에요?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진짜 this is for me?
3: 네.
0: 와, 안녕하세요. 간식탕.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부탁드립니다.
3: 네.
0: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닭고기예요?
3: 아, 요거는 생선, 피쉬.
0: 생선? 네. 아, 나 생선 너무 좋아해요. 아. 고양이한테 생선은 맡기다.
3: 오, 맡기면 안 된다.
0: Welcome to 카니 식당. Oh, wow.
3: 손님들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0: 네.
3: 김치.
0: 여기?
3: 이렇게 옆으로.
0: 아, 사이드?
3: 예.
0: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3: 오케이.
0: I can do it.
3: 여기.
0: 혼자 할 수 있어요.
3: 네.
0: Yes. 네. 오케이.
3: 오케이.
0: Oh, I like it.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아, 네.
3: 바다미.
0: 바다미.
3: 응,
0: 바다미.
3: 바다미.
0: 네. Yes, Connie. Yes, put the 바다미. Yes, Connie. I put the 바다미. Yes, Connie. Oh, I put the 바다미. Hey, yes, Connie. I put the 바다미. Yes, Connie. Come on, I put the 바다미. Yes, Connie. Oh, a 바다미, a 바다미, a Connie. Yo, a Connie, a 바다미, a Connie. Oh, 아, 네, 준비했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Okay.
3: 네. 여기 네? 떡볶이.
0: 아, 너희 떡볶이? 네. It's Connie. 아, 다다미. Oh, that's Connie.
3: 아니야, 그냥.
0: 아, 그냥 like this?
3: 아, 아니, 아니.
0: 아,
3: 그러고.
0: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3: 여기 꼬장 넣고.
4: 칸이 안 힘들어요?
0: 아니요, 재밌어요. I love it.
3: 이렇게.
0: 네. 나 이제부터 I'm 시관. 이건 너무 좋아해. 아, 어서 오세요.
3: 이거 호박잎. 요 정도는 펴줘야지.
0: 아, 슬로우
3: 먹을 수 있으니까.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like thi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살살.
0: 어려워. 네.
3: 어려워.
0: 아, 역시 프로페셔널.

0: parlez, parlez, parlez, parlez, parlez, parlez, parlez, parlez, parlez, parlez. Annie.안 더워요?
1: 사우나
0: 갔다. 고객님, 혹시 맛있어요?
2: 완전 맛있어요.
0: 아, 많이 먹었니? 아, 고객님 때문에 그 계란찜 다. Please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Yes. 맛있어요?
2: 진짜 맛있어요.
0: 진짜 맛있어요? 네. 아, 오케이. 아, 호박님께 쌈쌈 드세요. 고객님, 뭐가 제일 맛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2: 제육이요.
3: 제육?
0: 제가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어서 오세요. 감자미 표오빠. 감독님, 혹시 아유 배고파? 네.
4: 그렇게. 우리 단골 경상도 말. 오빠야, 맛있나?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배웠어요. 오빠야, 맛있냐?
5: 맛있다.
0: 맛있다. 안녕하세요. 아, 네. How much?
6: 한 혼자.
0: 아, 혼자?
6: 만 원입니다.
0: 만 원? You don't want to eat for two? Not two, not 2만 원?
6: 만 원.
0: 아, 만 원. Yes, sorry. 죄송합니다. I'm gonna be 찰나. 영수지 필요했어요? 카니 사이즈.
6: 카니
0: 사이즈. Yes, 카니 사이즈.
6: Okay, good. 몸에 좋은 한약지.
0: 몸에 좋은 좋은 약조.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약초 혹시 알아세요?
7: 있죠.
0: 오케이. 어디에요? 몸에 좋은 약초. 왼쪽. 몸에 좋은 약초. 오케이. 약초. 상위. 세양쪽. 아. 한 약국. 어, 몸에 좋은 약초. 어, 몸에 좋은 약초 사람. 어, 여기 많이. 오, this is really good. 오. 어, 이거 약 많이 있으세요?
8: 많아요.
0: 아, 아 죄송합니다. 그 페달. 16,000원.
8: 16,000원씩?
0: 네.
8: 아, 애들 오셨구나.
0: 네, 페달. 페달.
8: 네. 응. 그래도 서비스를
0: 어이.
8: 줘야지.
0: 아,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8: 혈당 조절 때는 카무티예요.
0: 네.
8: 잊지 말아주세요. 뱃살 쏙 들어가요.
0: 아, 뱃살, 아, 뱃살, you have that too? For, 아, 진짜로? 다이어트?
8: 다이어트.
0: 어, 어디에요?
8: 잘 되고.
0: 아, 어, 이거 얼마예요?
8: 이거 13,000원.
0: 13,000원? 혹시 카드, 카드?
8: 카드 돼요.
0: 아, 죄송합니다. I do 페달, 근데 이거 쇼핑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페달 해야 돼요. 오케이. Where is the 신동상회? 이거는 진짜, 진짜, 진짜 가야 돼요. 와. 와, 감자 너무, 너무 예뻐요. 와. The vegetables look very fresh and very healthy.
2: 손이 너무
0: 막혔다. 안녕하세요. 꽃게. 이거 제일 좋아요. 오. 아, 이따가, 이따가. 오. 와, 여기 냄새 있는 향기 진짜 remind me of 세네갈에서 시장. Same 냄새. Yes, so that makes me very nostalgic. Oh, okay. 여기 나.
9: 어, 강아지.
0: Smells so good. 어, 강아지. 어,
10: 안녕. 어, 안녕. 안녕, 안녕. 아, 네, 까니입니다. 안녕하세요.
9: 오토바이 지나가면.
0: 아, 진도. 어, 진도상위. 여기. Yes. 진도상위. 아,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페달 하러 왔어요. 네.
11: 반가웠어요.
0: 네, 반갑습니다. 페달.
11: 잔니?
0: 잔니? 오! You know me? 잔니? No, 왔니? 왔어?
11: 잔니?
0: 페달 왔냐고? 네. 네. 나.

0: 맞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네. 얼마 드려요?
0: 아, 16,000원.
1: 16,000원.
0: 네.
1: 오. 뭐 시원한 거 하나 드릴까? 응? 시원한 음료수.
0: 아, 네. 부탁드립니다. 오. 아우, 이거 아빠 주세요. 사과.
1: 네, 사과 주세요.
0: 오, 사과 주세요.
1: 이거 가서 드시든지.
0: 맛있어요. 네. 아, 너무 맛있어요.
1: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0: 하나씩 드시라고
1: 그랬어.
0: 와. 아우. 많이 고생했어요, 카니. 가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가세요.
0: 네. 미션 된. 아우. 아, 근데 그 사과 주스 너무 맛있었어요. 오, 너무 맛있어요.
2: 특별 미션 드릴 건데요.
3: 네.
2: 경동시장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시장 간식이 있어요.
0: 오, 진짜요? 네. 스페셜 스낵 있어요? 여기 간식?
2: 어, 용돈을 네. 드릴 테니까 이걸로 최대한 많이 즐겨주시면 돼요.
0: 오, 진짜로? You gonna give me money? 꼭 먹을 거예요? Yes! Okay. 아, 이거는
2: 만 원이면 충분해요.
0: 만 원? 만 원? 혹시 아리랑 TV 돈 없어요? 돈 없니?
2: 시장에서는 만 원이면 충분히 먹고도 남아요.
0: 어, 진짜로? With only 만 원? 확실해요?
2: 네, 오늘 간식 예산은 단돈 만 원입니다.
3: 꽈배기 어딨어?
0: 꽈배기 어딨어요? 꽈배기. 안녕하세요. 혹시 꽈배기 어디세요? 네,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0: 어, 이거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요?
4: 김치 라이크?
0: 김치 나 너무 좋아해요.
4: 내 가게.
0: 어디요?
4: 가자. 어, 오케이, 여기.
0: 어, 여기에요?
4: 어,
0: 와! 오이! 와! 오이, that was that?
4: 웰컴!
0: 꽈배기 혹시 알아세요? 이모? 와!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모. 이거 얼마예요?
5: 3,200.
0: 아, okay, so 제가 PD님, you guys want one and one, right? Okay, 세 개 주세요.
5: 세 개.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피디님, 선물, 감독님, 주세요. 어, please eat. 너무 맛있어. 꽈배기 너무 맛있어. 여기 또 꽈배기예요?
3: 네.
0: 와. KBS, MBC, SBS. 와우. 와,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오, 이거, 오, 어. 이거 새 거예요?
6: 네.
0: 어, 제가 이거 하나 주세요. 어, 얼마예요?
6: 하나 천 원.
0: 천 원. 하나 천 원? 와. 안 비싸요. 그리고 이거 4개에 천 원이에요? 네 개. 아, 제가 4개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7: 고맙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거 처음이에요? 아, 너무 맛있어. 와. 얼마나 남았어요? 오! 진짜 맞았어요. I have 6,000원 left. Okay. Okay, shopping mor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0: 아, 네.
8: 네.
0: 이건 뭐예요?
8: 번데기.
0: 네. 오, 뜨거워요. 번데기.
8: 가요?
9: 요지
0: 나쁘지 않은데?
9: 아, 진짜 드세요.
0: 응.
9: 네.
0: 어, 나쁘지 않은데?
8: 맛있어요.
0: 근데 처음에 먹었을 때 조금 really 이상한 맛. 근데 지금 괜찮아요.
2: 벌레 그 나비가 되기 전에
0: 나비예요? 아, really?
8: 그거.
0: That? I'm eating this right now?
8: 네.
0: Oh my god, 이거 얼마예요?
8: 요거요? 크림
0: 1,000원. 1,000원. 피디님 노출하세요. It's treat. You want? Okay, yes, 1,000원. 감사합니다.
10: 후가 많으니까 한 더 줄게요.
0: 네.
11: 감사합니다.
0: 작가님, 네. 어. 네, 피디님. 피디님. 야, yeah, thank you.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12: 매실.
0: 매실. 아, 매실 주스 나 먹었어.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 Can I try? 이거 너무 완전 내 스타일. 어, 이거 보, how much? 6,000원? 오늘 미션이에요. 아, 4,000원이에요. 4,000원. You can make 4,000원? Yes. 완전 내 스타일. 어, 레몬처럼. 어,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짜증나.
1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mission good. Now, let's go back to the 식당.
11: 아,
0: 네, but I want to go to one last. 안녕하세요. 이거 한국에 있어요? 이거는 세네갈에서 그 우리 많이 열어줬을 때 많이 먹었어요.
12: 어, 그래요?
0: 네. 얼마예요?
12: 그거에 10,000원어치.
0: 만 원?
12: 네, 우리 한국도 10,000원.
0: 나 돈 없어요. 5,000원이에요.
12: 5,000원어치 드릴까?
0: 네. 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12: 이제 모셨으니까 제가 선물을.
0: 아, 진짜로?
12: 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2: 코리아.
0: 와. 코리아. Yes, I love Korea.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로 다녀왔습니다.
13: 수고했어요.
0: 네. 이거는 네
13: 나물 작도 와,
0: 많이 고생했어 카니.
13: 고생했어요.
0: 감사합니다.
13: 우리 앉아서 밥 먹어요.
0: 오 진짜요?
13: 네.
0: 오
13: 이제 밥 먹읍시다.
0: 오 네.
13: 도시락 한 거 네. 받아왔어요.
0: 네.
13: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0: 오 맛있겠다.
13: 오. 많이 먹어요.
0: 네. 떡볶이 잘 먹겠습니다.
13: 네. 열무김치.
0: 열무김치?
13: 응.
0: 이거 너무 맛있어요.
13: 맛있어요. 네.
0: 이거 너무 좋아요. 와.
13: 그래서 한국말로 이거를 아 깔끔하다.
0: 아 깔끔하다.
13: 응. 시원하다 깔끔하다.
0: But I love. 깔끔하다. 이거는
2: 사장님 혹시 오늘 카니님이랑 같이 일하는데 어떠셨어요? 카니 일 잘하신 것 같아요.
13: 어, 카니 일 잘해요. 아니 그리고 굉장히 뭐라 적극적이야.
0: 너무 감사합니다.
13: 어.
0: 근데 사실은 제가 16살에서 식당에서 많이 일했어요.
13: 어.
0: 일 많이 했어요.
13: 오.
0: 그것 때문에 이거는 아
13: 껌이야?
0: 네, 공역 많이 있어서 자신감 있었어요.
13: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왜냐면 대부분 아가씨들이 이렇게 주방 들어가고 뭐 음식 나르고 뭐 이런 거를 잘 못 하거든. 근데 카니 씨는 아주 적극적으로
0: 감사합니다.
13: 도시락도 싸고 뭐 이렇게 세팅도 하고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0: 재밌었어요.
13: 보기 좋았어요.
0: 와, 네, 이모도 많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13: 아, 고맙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2: 오늘 직접 일하셨던 만들고 이제 날랐던 음식 직접 맛보니까 어때요?
0: It's like 내 음식 내 배산.
11: 내
0: 음식 대상.
11: 이라고 하세요.
0: I feel proud. No. 이거 더 맛있어요.
2: 일해본 소감은 어떠신지? 힘들지는 않았을지.
0: I always had a lot of respect for people that work to service for other people because it makes everybody's work very easy. So
14: I will respect even more because it's very hard and they do that every day and I respect them even more. Yes.
13: 감사합니다.
14: 많이 respect.
13: 네, 저도 되게 뿌듯하거든요.
14: And then also you know that 진짜 친절하게 일 했어요. So she's always like smiling and her job is like very hard. So 너무 많이 respect 있어요.
13: 감사합니다.
14: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오늘.
13: 이모
14: 이거는 쌌어요. 아, 우리나라 세네갈에서 똑같은 방식 있어요. 아. 나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우리 할머니랑. 그거 이거는 찾아서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세네갈에서 씨파.
13: 씨파.
14: 씨파.
13: 씨파.
14: 씨빠. 예, 씨빠.
13: 씨빠.
14: 네. 그 발음 조심하세요. I love her.
13: 아니, 너무 고마웠어요.
14: 아, 너무 감사합니다.
13: 오늘 너무 재밌게
14: 너무
13: 잘 보고 있어요.
14: 배웠어요, 진짜요.
13: 네.
15: 아니,
13: 네.
15: 가자미 언니, 이쪽으로. 예. 아,
14: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13: 아? 카니 김치.
14: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 김치예요?
13: 네.
14: 와, 진짜 잘 먹을게요. 진짜.
13: 감사합니다.
14: 너무 감사합니다.
13: 네.
14: 바이바이.
13: 바이바이.
14: 파이팅.
13: 파이팅.
14: 네. 나 더 갈게요. I will come back. Yes. 바이바이.
13: 바이바이.
14: 와. 아. 와. 와, 너무 재밌었어요. 와, 오늘. 광동 마켓, really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2: 여기 또 올 생각 있어요?
14: 그럼요. 제가 이거 너무 싸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일주 한 번 갈게요.
2: 마트보다 좋죠. 마트.
14: 반반.
2: 반반.
14: 반반. Half half. I like mart during the week. 주말에 여기.
2: 주말에
14: yes, 여기. just 주말에. Totally, I have too much shopping. 오늘 쇼핑 많이 안 했어요. So 기분이 너무 조금 답답해요. So I need to come back. All right, 나차. 바이바이, 자 갈게.
13: 바이.
14: 네.
16: Today I wasn't just preparing food at the market. I was helping prepare People's Day. Korea is famous for its delicious food, but what left the deepest impression on me was the people working together to make every meal possible. Even in an age when food delivery is more convenient than ever, people still come to traditional markets. I think it's because they come for the warmth, the community, and the human connection. If you ever have the chance to visit a traditional Korean market, be sure to stop for a meal. You might just discover something even warmer than the food.

0: 플랜이 뭔가요, 블라디스? 플랜이 뭐냐고요, 블라디스?
1: 저 질문부터 이러면 곤란합니다, 블라디스.
2: 내 존귀한 이름이 알고 싶은가? 궁금한가? 하지만 쉽게 알려줄 수 없지. 그에 상응하는 피해 대가가 필요한 법. 하지만 알려줄지. 나는 트란실바니아 흑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3: 왈라키아의 정통 계승자
2: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사후에 서약한 밤의 맹세자이며 용의 아들로 태어난 그 별개의 군주로 혼돈의 피를 잇고 혼란과 질서의 경계에서

0: 정당 기사단조차 두려워한 월식의 아들 불멸의 체페 슈백작 블라디 드레쿨레아라고 한다.
1: 네 알겠습니다 블라디 씨.
0: 잠깐 이상한 타이틀송 같은 게 나오면서 나의 소개를 방해한 것 같은데 이건 모욕이다 이건 모욕이라고 이 하찮은 여자인가.
2: 계속 진행하시죠.
1: 나이는 267살이시고 본인이 뱀파이어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인간이 아닌 분들의 비자체를 심사는 처음이라 다소 어색하니까 뭐 질문이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3: 당연히 이상하지. 말이 돼? 뱀파이어가 체류 비자 신청이라니.
4: 인천은 역사적으로 개방과 포용의 도시입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뱀파이어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닌 편견을 넘어선 공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인은 뱀파이어 블라디 씨의 이방인 체류 비자 신청을 겸허히 수용하며 공정한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1: 진짜 받아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혈액 공급은 아, 시민과의 충돌. 그래 일단 질문해. 뭐 어때? 공정하고 깐깐하고 날카롭게. 그리고 떨어뜨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뱀파이어는 금발에 잘생긴 외국인 아닌가요?
2: 편견입니다.
1: 근데 블라디 씨는 너무 한국적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흡혈귀는 마지막 흡혈한 자의 얼굴로 변한다던데 블라디 씨 당신 대체 누굴 죽인 겁니까?
5: 다시 처음부터요. 블라디 씨는 여친을 찾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갔고 거기서 여친 인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탔다. 여기까지 맞죠? 그렇지. 오, 나의 사랑일래.
6: 예, 그리고 그 배에 조선인들이 있었고 흡혈을 했고 지금 얼굴이 되셨고, 그죠?
7: 고로록 배가 매우 고팠지.
6: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했습니까?
7: 중귀한 몸에게 감히 거짓을 가르쳐!
6: 그러십소,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 그래서 체류비자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진실을 얘기하면 못 찾아요. 도망간 여자친구 찾겠다는데 누가 비자를 줘요? 그러니까 최소한 입국 닫고 거짓말 하세요. 저는요 무조건 반드시 기필코 당신을 인천에 정착시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한국 사람 얼굴이냐 물어보면
0: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조선인이었다.
1: 무튼 조선 그게 말이 됩니까?
2: 태국 말고요. 심사관님이 의심하시는 이 얼굴 때문에 블라디 씨가 100년 전 한국에 온 겁니다. 한국에 자신의 뿌리를 찾아 정착하겠다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유죠.
1: 젠장. 엄청나게 논리적이야.
2: 더 다행히도 그 잠든 100년 동안 뱀파이어 특성은 죄다 사라졌습니다. 보세요. 한낮에 돌아다니는 뱀파이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0: 그래도 눈부심은 어쩔 수가 없더군.
2: 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 송곳니를 한번 보세요. 이 뭉툭한 걸로 뭘 찌르겠습니까? 에? 인간은커녕 고기나 겨우 씹어 먹으면 다행입니다.
1: 하지만 그게 흡혈을 안 한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100년 동안 잠에 드셨다고 하는데 거짓말 아닙니까?
0: 거짓말이라니. 내가 하찮은 인간들처럼.
2: 예, 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저희 블라디 씨 인천의 아들입니다. 남들보다 긴 인생을 인천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인천 그 자체.
1: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변호사님.
2: 블라디 씨가 한국에 들어온 애 혹시 알고 계십니까?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긴 바로 그때 데브로텔 재건축 현장에서 발견된 블라디 씨의 관입니다. 그리고 이건 옛 인천부 청사 건물이죠.

0: 네모난 게 바로 뭘까요?
1: 누가 봐도 블라디시의 관입니다.
0: 이게 뭐다? 바로 블라디시가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증거입니다!
2: 그깟 사진 몇 장으로 블라디시의 과거를 증명할 순 없습니다.
3: 그게 무슨 소린가, 여자인가?
2: 설마 범죄를 저질러서 잡힌 건 아니겠죠?
3: 범죄라니 잡히다니 내 발로 들어갔다. 들려주마, 여자인가. 인천부청사에 들어간 아주 긴 우여곡절을. 때는 1910년.
2: 아, 벌써부터 지루하다 지루해. 뱀파이어 또 시작이야. 제가 설명해드리죠. 1910년 인천부터라. 그 당시 인천은 조선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 곳이 있는데 바로 데브로텔. 아마 블라디 씨도 그곳을 거쳐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0: 대부리든 소부리든 소용없다.
1: 이 몸은 그저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처음 말을 섞은 작자가 바로 너 같은 예의라고 단 1도 없는 여자 인간이었지. 이상하군. 여긴 왜 대낮이지?
2: 심성이 나쁜 뱀파이어에겐 낮으로 보일 수도 있지.
3: 심지어 여기 1907년 영업 종료.
2: 당장 나가거라.
1: 웃기는군.

0: 이미 장사로군.
1: 생각보다 약해 빠졌군.
0: 이 층에 올라가 나의 사랑 엘레인의 흔적만 찾으면 된다 하지 않았느냐. 한 번만 올라가겠다.
1: 여기는 역사적인 건물이 될 곳이기에 우리가 관리 중이다. 외부인은 절대 출입 금지다.
0: 그럼 날 내부인이라 생각해라.
1: 당신은 누가 봐도 외부인. 외부인은 절대 출입 금지! 그리고 관리자 입장으로서 저 흉측한 관은 꼴도 보기도 싫다. 당장 가지고 이곳을 떠나거라!
2: 저하고하는 평범한 인간들은 움직일 수가 없지. 이 길을 터주지 않으면 나와 나의 찰스는 영원히 이곳에서 머물 것이다.
3: 실례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방 있냐?
4: 어?
0: 저 선교사인가? 여긴 영업 종료다!
5: 선교사는 움직일 수 있나 보군.
1: 그럼 네 놈만 처리하면 끝날 일 멋들하냐? 얼른 인천부 청사로 끌고 가지 못하겠느냐?
6: 인천부 청사로 끌고 가라 하신다!

0: 나오는데 감히 나의 찰스에 손을 댔다니.
1: 이런 곳에서도 일본 앞잡이들을 처리하려고 하다니.
2: 애국심 대단하군.
0: 아, 뭔 말이야.
1: 하지만 그런 위험한 방법으로는 여기를 나갈 수가 없다네. 그러니 나에게 맡기게.
3: 私が行かなかったら海外からいらっしゃった社長さんたち誰が案内するんですか。
4: 아이고 망했네. 불협제인 버튼 끊어지게 생겼네.
3: 나도 끊기느냐. 흘리흘리노 호텔 식당 조리장 마차꾼들 다 끊기는 겁니다.
4: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3: 아직도 한부에서는 저만 찾고 계실 텐데 그 외국인 말 잘하는 청년 어디 갔냐고 말입니다. 아 나니.
2: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산큐, 메르시, 슈크람, 스파시바!
0: 헤이, 내가 라치치라! 라샤치모시, 페미노스, 세이에스 데이치! 모르데 포아그레버! 스티!
2: 제가 또 이 언어를 알죠.
5: 인텔리지 제스판?
2: 그럼요. 이분도 저와 같은 통역관이신데 저와 같이 기빈을 모시러 가야 한답니다.
5: 세타쿤테 프로스 디어 아말에시데.
2: 아, 한성에 아주 큰 파티라고. 안 가면 엄청난 외교적 결례라고.
1: 일신지는 모르지만 우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 그럼 이놈도 도망간 여친을 찾고 있는
1: 대한독립 만세. 바보인 척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지금도 이렇게 정체를 숨기다니 얼마나 중한 임무를 맡았기에. 우리의 정체가 들킨 것 같소. 어서 갑시다. 왜 안 따라오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말이오? 내 그대로
7: 꿀림 만세! 으아! 만세!
6: 대한독립
7: 만세!
6: 만세!

0: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1: 궁금한가? 하지만 놔, 놔. 이제 곧 일어나는 타임이 끝이라서 말이야.
0: 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통역사는 진짜 독립군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무슨 임무를 위해서입니까?
1: 좋아. 그럼 이화를 위해 힌트를 하나 주지. 그자가 향한 곳은?
0: 그자가 향한 곳은?
1: 인천. 재물포구.
0: 인천. 재물포구.

0: 의도적이며 부자연스러운 피처리가 궁금한가? 궁금하겠지. 하지만 이것을 더 자세히 알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한가? 알려주지. 그것은 바로 1화에 나왔던 인천부청사!
1: 아니, 이곳의 역사도 알고 있다고요?
2: 알죠, 당연히.

0: 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 인천은 무려 1883년 인천항을 개항하게 되지. 이때부터 일본, 청나라, 러시아, 독일 등의 외국인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 화야으로 개항의 시대가 되었지.
1: 하지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죠. 한국 근대화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서구 열강들과 일본의 침탈로 대한제국은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883년 개항 직후 일본인 조개지에서 처음 생긴 것이 바로 일본 영사관. 표면상 목적은 일본인 보호였지만 실상은 우리 민족을 감시와 수탈을 위한 감옥과 재판소의 기능까지 했다는 사실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0: 결국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자 일본은 전국 10개의 항구에 반식민 행정기관을 세우지.
1: 대한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외교와 내정을 간섭, 쉽게 말해서 대한제국을 일본 마음대로 통치한다. 이 시스템이 바로 이사청이었죠.
0: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경술련의 나라를 빼앗긴 국가의 치욕, 반일병합조약이 체결되고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본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지.
2: 야, 가슴이 찢어집니다.
3: 그자가 향한 곳은 인천 재물포 구락부.
4: 인천 재물포 구락부. 내가 가장 사랑한 문화유적지.
3: 그래, 그자를 다시 찾아간 것도, 인천 재물포 구락부를 찾아간 것도 모두 운명이었지.
5: 이렇게 빨리 석방되다니. 게다가 또 저 관에. 이번엔 조선 총독부로 보내주지. 얘들아.
6: 예스, 맞아.
5: 당장 잡아서.
6: 잠깐.
3: 질문 하나만 답해주면 이 관을 바로 치워주겠네.
5: 이놈한테 질문할 권리도 없다. 얘들아.
3: 다시 잠깐. 루마니아에서 블라디보스토크을 거쳐 인천까지 무려 8617km를 항해한 나에게 그 정도 질문할 권리는 있지 않느냐?
5: 그 먼 길을 그때 말한 그 여자 때문에 왔단 말인가?
3: 나의 사랑 일레인, 그녀를 위해.
5: 참으로 진실된 사랑에 내 감동을 받았어. 오케이, 질문하시오. 사실 관을 메고 오는 손님은 드물어서 잘 기억합니다. 매우 아름다우셨죠. 잘은 모르겠지만 매일 밤 인천 재물포 구락부를 가셨습니다.
3: 인천 재물포 구락부?

0: 물론이지. 정확히는 머리에 관을이고 다니는 여자.
1: 맞습니다. 그녀가 맞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잘 있습니까?
0: 못 본 지 한 반년은 된 것 같은데.
2: 모른다는 거네.
0: 아니 뭐 모른다는 건 아니지. 관을이고 다니는 게 워낙 유니크해가지고 내가 똑똑히 기억하니까.
2: 모른다는 거네.

0: 무슨 일이십니까?
1: 지난밤 헌병 대장을 암살하려 했던 자가 이곳에 들어와서 확인하러 들어왔습니다.
0: 안 됩니다. 여기 치외 법권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2: 헌병 대장을 암살하려 했던 말 못 들으셨어?
0: 치외 법권이라는 말 못 들으셨습니까?
3: 여기 있는 내 찰수 못 받는 자!
0: 찰수가 누구입니까?
3: 관, 내 관 말이다. 내 관을 너도 잡겠지!

0: 평범한 인간들은 성교 못 되는데 왜 하필 성교사야? 그것도 힘들게 굳이 지하도 올라가기 힘들게. 응?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몰라? 어? 아 이렇게 막 관 훔쳐다가. 찬스!
1: 괜찮아?
0: 찬스, 잠깐 떨어졌다고 삐진 거야?
2: 당신은 대한독립 하세.
1: 아는 사람?
2: 그렇소. 갑방동기요.
1: 잘 됐구려. 블라디 선세, 관 좀 빌렸습시다.
3: 뭔 소리야? 모험하게 남의 관을 왜 빌렸어?
1: 이분은 독립운동가 강한의 선생. 오늘 밤 헌병대장을 암살하려 했으나 임무에 실패해 순사들에 쫓겨 이 구락부까지 들어오게 되었소.
3: 그게 찰스랑 무슨 상관인데?
1: 이 관! 아니, 이 찰스 품에 숨어서 이곳을 떠나려고 했던 참이오.
0: 찰스 낯가려.
3: 절대 안 돼! 그리고 남의 관 막 빌려 쓰는 거 아니야?
4: 섭섭하고 그 깜빵 동기끼리 이러기요.
3: 깜빵 동기고 섭섭이고. 나와. 어서 나와. 아 나오라고. 아 나와.
5: 아니 나와 나와라고.
3: 어이 어이 어이 참 어이 참.
5: 나와 나와. 아,
1: 으아. 네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독립 운동가에게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3: 이 나라의 독립이 나하고 무슨.
6: 이 이야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죠.
3: 아,
7: 다르지? 목숨을 살려준 거랑 관을 빌려준 거랑 다르지. 없다 이게.
3: 근데 이게 없다 대고 반말이야.
7: 아 반말이 뭐? 이거 몇 살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뭐.
3: 몇 살이 아니고 몇백 살이나 많아. 응? 내 나이가 말이야. 응? 몇 살인지 들으면 말이야. 응? 납작 엎드릴 것들이 말이야. 응? 예의도스 말이야. 응? 동방예의 죽이기로 했어 말이야. 응?
7: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르신.
3: 야 뭐야. 야 말하는 동안 여기 있어. 야 이거 반칙이야. 나와 나와.
7: 아이 못 나가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3: 아이고
7: 아유 아득하다. 아 이간에 살고 싶다.
3: 나와.
7: 아유 이간에 살고 싶다.
3: 아이고 편안하다.
7: 아이고 아유 아득하다. 아유 편해서 죽고 싶다.

0: 오.
1: 가벼.
0: 대단하오. 대한 독립.
1: 만세.

0: 아이고, 실례합니다.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1: 무슨 일이십니까?
2: 무슨 일이긴. 흘러 여기까지 왔지요.
3: 그나저나 독립운동가가 숨기 딱 좋은 곳이구만. 안 그렇습니까?
1: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긴 제가 조용히 기도하는 곳입니다.
0: 이야, 기도하는 곳에 왜 관짝이 있습니까?
3: 구락부에서 송장치를 잇나 본데.
1: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교구의 사제님이십니다. 고향에 묻어달라는 유언이 있어 잠시 여기에 모셨을 뿐입니다.
3: 그러면 잠깐 확인을 해본 데겠군요.
1: 안 됩니다.
0: 물러서라. 아니면 아무리 선교사라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1: 소용없으실 것입니다. 이 관은 일반 사람들이 열 수... 헐.
4: 뭐라고?
1: 이럴 수가. 세례를 받았나?
4: 매일 아침 저녁 주기도문을 외우지. 진짜 시전해. 기분 나쁘게 생겼구만. 기분 나쁘게 생겼어. 고맙소. 좋은 척 해줘서.
5: 너는 넌 뭐 먹었어?
4: 아, 배가 고파서 마늘밥. 사랑해요, 마늘밥.
1: 드라큘라였다니. 그래서 찰스래. 네, 신라를 많이 보겠습니다.
6: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라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7: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까이 붙어있던 난 느꼈어. 아무리 드라큘라라지만 타오르던 그대의 애국심을. 고맙소.
6: 뭐 내가 딱히 한 것도 없는데.
7: 아니요, 이 은혜를 꼭 갚겠소. 나의 목숨은 이미 이 나라에 바쳤으니 내 후손들에게 당신을 기억하게 하겠소. 이 은혜를 꼭 갚으라고. 대대손손 갚으라고.
6: 아, 뭘 그렇게까지.
8: 가야겠다.
6: 잘 있거라, 남자 인간들. 다음번부터 조심하라고.

0: 대한 독립
1: 만세.
0: 만세.

0: 대한독립만세.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독립군 강하늘 장군의 손자의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흘린 그 피를 이어받아 오늘도 민주주의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아갑니다.
1: 뭐 변호사님을 보니까 독립운동가를 도왔다는 게 거짓말 같진 않네요. 뭐 어쨌든 그러고 나서 데브로텔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100년 뒤 재개발 사업 때 발견되셨다.
2: 그렇지. 근데 그 얘기는 다음 3화에서 하는 걸로 하고.
3: 아 저거 저게 그냥 놔버려도 되나?
4: 할아버지

0: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잠깐 설명을 등한시한 것 같아서 다시 나왔다.
1: 이 세상 심사관이 사랑하고 블라디와 독립운동가의 역사 활극이 펼쳐진 이곳은 바로 인천 재물포 구락부입니다. 구락부는 영어로 클럽, 일본식 발음으로 구락부라 불렸고 함께 즐기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사교클럽이었고 원칙적으로는 한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0: 하지만 왠지 그뿐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1: 정확하십니다. 각국 외교관, 상사 주재원, 심지어 상인들까지 비공식적인 외교 활동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무역과 토지 문제, 조계지 운영, 조선 정부와의 관계 등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죠.
0: 어떤 의미에서는 서구 세력의 네트워크 허브이자 비공식 외교 사무실이라는 말이구나.
1: 재물포 정략이란 말이 생길 정도니까요. 그렇게 한일 병합 이후 1914년 일본이 개항장 일대의 조개를 없애기까지 재물포 구락부는 한반도를 두고 세계 열강들의 이권 다툼이 첨예하던 그 시절 아주 비밀스런 사교장으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0: 이게 재밌구만. 뭐하는가? 빨리 사마를 시청하라.
2: 시청해라.
3: 블라디스, 뱀파이어의 그 흡혈식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이 없는 것 보니 아직도 피가 필요한가 보군요.
4: 아니야!
5: 심사관님, 심사관님은 피보다 진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 또 홍복송이 나올 거라는 생각뿐.
6: 모든 일은 사실 또 그 찰스라는 관 때문이었습니다. 대불 호텔도 재건축 때문에 없어지고 재산도 몽땅 루마니아에 두고 블라디시는 사실상 집 없는 노숙자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던 중 바다뷰에 대걸 같은 집을 소개받았다고 500에 30밖에 안 한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0: 하지만 내가 알던 봉화춘은 이미 사라졌고 그것은 짜장면 박물관으로 바뀌었더군. 이 박물관은 짜장면의 탄생뿐 아니라 개항기 인천항의 모습까지 잘 설명된 아주 교육적이고 훌륭한 곳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1: 바로 봉화춘 짜장면. 자, 말해라. 봉화춘을 어디로 옮겼는지, 아니면 이걸 다시 만든 자가 누군지 말하거라.
0: 아니면 너에게 죽음의 맛을 보여주겠다. 으아! 으아! 으아!
2: 당신은 너는
3: 이 은혜를 꼭 갚으라고. 대대손손 갚으라고.
1: 대대손손 은혜를 갚아라.
4: 예, 블라디님. 위대한 독립운동가 강하늘 장군의 손자이자 전직 경사였던 저 강사.
5: 나빠도 관뚜껑이 사라진 관상인데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3: 차이나타운 형사로 근무하면서 먹은 짜장면만 수천 그릇. 마치 이 사건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0: 일일이 다 먹으러 다니기엔 차이나타운의 맛집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3: 걱정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의 여기 배달급 방위측까지 다 되는 민족 아닙니까?
1: 좋았어! 배달시켜!
3: 이미 시켰습니다.
6: 배달이요! 배달이요! 배달이요!
7: 아... 헐... 배달이요!
1: 아, 못 먹어, 이제 못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으아!

0: 그 블라디님에게 그 관 잘 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1: 213년 전 나의 사랑 일레인이 루마니아 최고의 관목수를 협박해서 만든 그 관을 나에게 선물했지. 그 관에 누우면 나의 피부는 더욱더 창백해지고 건조하게 유지가 되지. 그 냉감, 그 차가운 감촉. 찰산에 누우면 마치 일레인의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아. 아, 나의 사랑 일레인.
2: 이 냄새다! 잡아라!

0: 준 주방장이 어떠고?
1: 그분의 명성을 잊고 싶었습니다. 근데 간판이 문제였죠. 공화춤 같은 역사가 있는 가게들은 다들 멋진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에 드는 간판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판 없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만복관을 모르고 가게는 점점 망해갔습니다. 그러던 그때 옥상으로 올라가던 그 관을 봤어요. 아, 저거다.

0: 就起来改，新我来改哦。전직형사로서
1: 사내대장부로군짜장면한그릇배우고라
2: 네
1: 한번더먹어보고결정하지

0: 왜 가게 이름이 만복이지?
1: 헤어진 전 여친 이름인데요.
0: 어쨌든 이마 편치 않도록 가지.
1: 플라티님, 그럼 관뚜껑은?
0: 대대손손이 가게를 지킬 거다.
2: 그렇게 찰스의 뚜껑과 만복관 평생 무료 이용권을 교환했지. 아무튼 짜장면 덕분에 흡혈 식성을 끊게 되었고 피보다 진한 맛. 짜장면은 그런 음식이더군.
3: 가서 짜장면을 먹어봐.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게 될 거야.
1: 이게 요즘 핫한 만복관의 무료 이용권?

0: 공천 재물포 일대 각국의 외국인들이 모여 형성한 것이 바로 조계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외국인들은 인천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모두가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던 청나라 사람들, 이른바 화교 1세대. 그들은 바로 인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공화춘, 차이나타운을 대표하는 중국 요리집이었죠.
1: 꽤 아는군. 그러면 공화춘이 숙식을 제공하는 여관 형태로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작장면이 짜장면의 시초라는 걸 알고 있는가? 그야말로 값싸고 허기를 달래기 위한 노점 음식이었지만 어느새 이 짜장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를 버텨낸 화교 1세대와 조선인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이 담긴 요리가 된 거야. 서로 다른 민족이 같은 배고픔 속에서 나눠 먹던 음식, 그야말로 융합의 맛이었지. 그리고 이 공화춘 옛 건물이나 차이나타운 같은 곳들은 그냥 관광지가 아니야. 그 시절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와 예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역사적인 장소라 할 수 있지. 자, 그럼 짜장면을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600년간 이어진 고유 한복은 세계에서 제일 길며 그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 백제 유물로도 확인이 됩니다.

세계의 다른 말이 무량수 또는 무량광세계라고도 불리고요. 그것은 서방 정책에 계시는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플리 케이팝 MC 그래비티 원진입니다.
1: It is already the month of May. You can really feel that crisp, refreshing energy wherever you go, right?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월만 되면은 괜히 나들이 가고 싶어지잖아요. 야구장 가서 시원하게 응원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
1: Totally. Wearing the team uniform and watching the game with some fried chicken. Gnarly.
0: 그러고 보니 안 되겠습니다. 오늘 완전 나들이 각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속 갔다 올게요.
2: 아니야. 잠깐만.
0: 왜?
2: 원진.
0: 네.
1: But that's what today's Simply K-pop is all about.
0: Uh-huh.
1: It's packed with stages hotter than the heat of baseball stadium.
0: Oh my god, 진짜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놓칠 수 없죠. 얼른 소개해 주세요.
1: All right, let's go ahead and meet the teams that'll make our hearts race like hitting a home run.
0: Uh-huh.
1: Starting with Lee Jimin and her sweet vocals.
0: 네, 청순 여신들 S2의 그리고 감성 발라더 이지훈까지 뮤직 스타트!

0: Hey, guess what?
1: Huh?
0: It's gonna be a very special day in Korea soon.
1: What day? What day?
0: Children's Day!
1: Uh-huh!
0: It is Korea's cute holiday where children get presents and do fun activities.
1: Mm,
2: 원진아, 무슨 선물 갖고 싶어?
1: Wow. 근데 어린이날인데 제가 선물을 받아요?
0: Yeah, because you're cute like a baby.
1: 아, 근데 you too, Ellen. 형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귀엽고 또 보면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게 어린이날 선물 그 자체라니까요.
0: Well, thanks, Wonjin. Our upcoming artists will also lift our mood like a Children's Day present, so we definitely have to bring them out.
1: 네, 그럼요. 우리 글로벌 팬분들께도 또 특별한 선물처럼 다가갈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All right, I think it's time to bring the ice to our Americano.
1: 아, 전요. 지금 너무너무 덥습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정신도 번쩍 들고 기분 끝내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라떼 파긴 하지만요. 지금 약간 카페인 부족입니다.
0: It takes. You won't even need ice. All right, then, shall we introduce the next stages?
1: 네, 쿨하고 짜릿한 매력으로 무대를 가득 채울 세 팀. 미다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한층 성숙해진 비주얼로 돌아온 걸그룹 바로바로 리센네 분들입니다. Welcome! Welcome.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Lisenu.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Lisenu입니다.
2: Hi, we are Lisenu.
0: Yeah. 네, 반갑습니다. Lisenu의 신곡 Runaway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에 리센네가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런어웨이는 인센스 향기를 메인으로 다섯 소녀들이 자유의 여정을 찾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오호, 좋습니다. Well, we can't wait to find out more about your styling.

0: 그리고 저는 입술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에 블러셔를 했습니다. 어.
1: 또 있으실까요?
2: 또 있어. 어, 원현이 오늘 머리. 아, 오늘 헤어를 처음 해보는 헤어를 했습니다. 오, 오!
1: 어떠신가요? 오! 아, 너무 좋습니다.
3: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let's hear your next question.
4: And I'm curious if there's any other makeup looks that you're into lately.
0: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걸.
2: 아니, 저부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선배님, 저부터 한번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그 갸루 중에 야만바 갸루 아이고. 메이크업이라고 엄청 진하게 하는 메이크업인데 그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와.
3: Oh, like a very very heavy like a 갸루 style makeup. Yeah. 또 있으세요?
5: 저는 요즘 누디한 색깔에 좀 빠져가지고 누디한 메이크업이 좀 예쁜 것 같습니다.
3: Oh, like a nudie tone kind of color. 더 있으실까요?
0: 없습니다.
1: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Alright, we'll take one last question.
4: The last question is there a skincare routine that you'll never skip even though you have busy schedules or like you're on the go?
3: 바쁜 스케줄 와중에 절대 건너뛰지 않은 스킨케어 루틴이 있으실까요? 어허.
0: 저는 아무리 바빠도 손에 팩을 들고 갑니다.
2: 오. 진짜 진짜예요, 진짜.
3: So no matter how busy she gets, she always has a mask pack in her hands.
1: 오, 좋습니다.
3: All right, Kelly, any last words for Lucena before we go?
4: Racine, I love you and I wish you come to Hong Kong someday. And I'll 기다릴게. 사랑해.
3: Let's go.
1: 아, 좋습니다. 리세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켈리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6: Thank you, Kelly. I love you.
2: Thank you. We all love you.
1: 네, 좋습니다. 켈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리세뉴의 무대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전 세계 팬분들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저희 리센은 이번에 런어웨이로 컴백했으니까 전 세계 모든 수많은 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리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좋습니다. 또 인사드리기 전에 미나미 씨께서 갸루 권위자라고 들었는데요.
7: 콘테 야호.
2: 콘테 야호.
1: 갸루 스타일에 대해 히토코도 오네가 시테모 이데스까?
5: もちろんです。
1: あ、はい。
5: 一緒にお願いしてもいいですか？え、같이한번해주실
1: 수있어요？あ、좋습니다。
3: OK, let's go。
5: 이거는바로하실수있습니다。
1: 어、네。
5: 네。
1: 어떤거죠？
5: 제가심플리 K-POP 하면은야호같이해주시면돼요
1: 야호
5: 네그리고 V를 이렇게하시면
2: V를 이렇게 내리는데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려
1: 살짝 밑으로
3: 네, 눈도
5: 네 여러분도 같이 야호 해주시면 돼요
1: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야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우. All right then, let's go ahead and see the girl group that never disappoints. Here is Lisena's Runaway.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3: 네.
4: Yeah.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뮤직 스타트.
2: 야호.

0: Let's go Simply K-POP!
1: 네, Simply K-POP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0: Yeah, we had so much fun too. Thanks to everyone tuning in around the globe as well as all of you joining us in the studio as well.
1: 네, 5월의 청량한 바람처럼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무대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기다려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0: We'll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week with Simply Amazing K-pop performances. Bye.
1: 야호.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stunning, right? Every time I bring you in very, very special and beautiful places. Hello, my friend. Buongiorno. Annyeonghaseyo.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our extraordinary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beautiful places, delicious food, and traditional liquor. Today, look at this magical place. We are in Munggyeong. Munggyeong is in Gyeongsangbuk-do region of Korea, and is especially famous for this. This is Munggyeong Seje. It's a historical mountain pass that served as a route to go to Seoul. So the people was passing through the mountain pass, and of course they wanted to rest a bit and have a very nice hearty meal. Maybe this is the reason why Munggyeong is very, very famous for its delicious food. So let's look for what Munggyeong will give us.
1: Oh-ho. Oh, 좋다, 좋다.
0: 야, 진짜 신선해 보이네. Do you know what is it? This is albaechu. You might know baechu because of kimchi. That is the napa cabbage usually used for kimchi. But this is albaechu. Al in Korean language means roundish and small thing. And this is very, very sweet, very, very tender compared to baechu. So I will use this one and some other of these very beautiful looking vegetables. Good. And then more some color. Mm-hmm. 다른 맛있는 거 있을까? Hello,
2: hello,
0: Mr. Chen. Hello. How did you get here? I want to know a little bit about Munggyeong. And
2: also,
0: I want to know about the Jeonbunju. Here, really. Thank you. Have a good day. Yes. Have a good day. Thank you. Oh? Oh, Omija? 오, 이거 무조건, 무조건. 사장님! 오, 안녕하세요.
3: 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지금 지나가다가
3: 네.
0: 오미자 와서 너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알고 있어요. 문경 하면 오미자죠. 네, 진짜 유명해요. 문경에서 온 오미자. 왜 특별해요?
3: 문경 오미자는 타 지역보다 온도 차이가 한 5도 이상이 나서 열매가 확실하게 나오고 한 5가지 이상이 맛이 납니다.
0: 그런 온도 차이가 때문에 그런 5가지 맛 다 느껴질 수 있어요.
3: 네.
0: 근데 잠깐만요. 저는 외국 보는 제 친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미자 조금 알려줘야 돼요. 잠깐만요.
3: 네네.
0: My friends, this is Omija. I want to present it to you. It's one of my favorite berries, very famous in Korea, especially the one coming from Munggyeong. If you eat it, you can feel 5 different tastes all at once. You feel sourness, you feel sweetness, bitterness, saltiness, and a little bit of spiciness also. So, I just want to use it today and show you what magic can you do with this. 자, 오늘 저는 무조건 이런 코리안식 재료로 어떤 맛있는 요리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한국 돌아다니고 항상 그 지역에 정돈주 찾는 중이에요. 혹시 여기서도 그 정돈주 양조장 같은 거 있을 거예요?
3: 예, 오미자 술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0: 오미자로 만드는 술?
3: 예. 오미나라라고 거기에서 오미나라.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나라.
0: 아, 오미나라 그 양조장 네. 이름이죠. 아, 근데 혹시 문경에서 이 지역의 특산물 맛있는 거 있을 거예요?
3: 네, 이제 약돌돼지라고 약돌 가루를 먹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0: 맛이 달라요?
3: 예,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0: 아, 진짜로?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총 구매하고
3: 들기가기 좋도록 제가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갖고 가시면 됩니다.
0: 여기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4: 얏돌 돼지 반응 가게죠.
5: 예, 예.
4: 왜냐면 여기 다른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얏돌 돼지 묵용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5: 예.
4: 왜 이렇게 특별해요? 예, 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5: 예, 이 거정석 볼가루인데 여기 이제 묵용에서 막 나오거든요.
4: 진짜 돌이에요?
5: 예, 돌 갈아서 사료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돼지가 묵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질이 좀 탄력도 있고
4: 맛도 달라요?
5: 맛도 다르죠. 잡숴보시면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4: 아, 쫀득쫀득. 예. 너무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문경에서 오미자로 만드는 술 양조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5: 아,
4: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술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서 혹시 얏돌 돼지로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5: 스테이크도 되고 두루치기. 제육볶음.
4: 어, 볶음. 근데 스테이크 괜찮을 것 같아요.
5: 그럼 스테이크로 썰어드릴까? 도톰하게?
4: 1.5cm. 이 정도? 예스, 예스. 선물 한 잔 저는 준비해요. 오늘 이걸로
5: 접속하시면, 예,
4: 맛있는 요리. 예. 이거랑 오미자. 감사합니다.
5: 네.
4: 잘 가세요.
5: 네,
4: 안녕하세요.
6: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잘 오셨습니다. 오미나라 양조장입니다. 저 밖에 있는 동굴들이 오미자입니다.
4: 오미자로 어떤 술 하시나요?
6: 짜잔. 오미자 와인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을 끓여서 증류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4: 그러면 어떤 도수로 나와요?
6: 저희 증류주는 52도짜리 증류주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증류 설비를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4: I'm so lucky. We are so lucky that we can see how it's coming out. That's great. 그럼 저기 안에 이런 거 있어요?
6: 네, 이 맞아. 안에 와인이 들어 있고 증기가 나와서 여기 찬 물과 만나서 아유 차가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자, 증류기에서.
4: 와!
6: 여기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여기.
6: 저도 같이.
4: 진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베리 향이 많이 나요. 상큼하고 산뜻하다. 자. 와우. 진짜 그런 오미자의 본연의 향을 진짜 잘 살렸어요. 너무 잘 살렸어요. 그러면

0: 어머 어머 어머. 이제 고기는 짠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있어요. 살짝 쓴맛도 있어요. 왜냐면 살짝 이거 구워서 데워서 그런 뒷맛으로 쓴맛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잔 안에 단맛도 있고 그리고 살짝 신맛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미자의 맛 다섯 가지 입안에 다 다시 한번 이거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겨요. 이제 우리 물김치 술이랑 잘 맞을지 제 생각에는 이제 완벽한 페어링이에요. 우리 지금 해외에서 보는 제 친구들이 여름에 바베큐 밖에서 이렇게 고추장 구이 만들고 곁들인 진짜 시원한 사이드 이걸로 완벽. Look, this is the way of enjoying water kimchi. Like it was a cold soup. Oh. 이제 궁금해요. 더 새로운 풍미가 될지 너무 궁금해요. 자,
1: 도전.
0: 자, 도전, 도전.
1: 도전. 입안에서 화이트 초콜릿 같은 맛도 나고.
0: 헐, 아 역시 전문가. 화이트 초콜릿까지. 어 잠깐만요. 저도 화이트 초콜릿 뒷맛을 느낄 수 있는지. 맞아요. 어 화이트 초콜릿.
1: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안에 상쾌한 베리류의 새콤함이 있고.
0: 진짜 오미자 마법의 베리예요.
1: 요리가 뛰어나서 이런 맛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노노노노노. 여기 술 덕분에. 술 덕분에. 사실 요리 덕분에, 술 덕분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술이랑 음식 페이링 조합 덕분에 이런 여러 가지 향, 여러 가지 맛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입안에 퍽퍽퍽퍽 이렇게 떠지는 거. 오, 너무 좋아요.
2: My friends, oh, now I'm excited because I found a new 친구, a new friend. It was so nice. I really hope also in the other episode to find a very nice friend like him. And today, really, we had delicious food and delicious traditional liquor. Very, very nice, so tasty, because just from two simple ingredients, you can make a culture, you can make a happiness together, and you can enjoy life like that. See you next time. 이탈리아 말로 ciao.
1: Ciao.
0: Arrivederci.
1: Arrivederci. Bye bye.
0: 만나서 오늘 먹어봤습니다. È stato un piacere conoscerti.

0: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1: 머리가.
0: 머리가 이제 제가 지금 신병을 찍고 있다 보니까.
1: 아, 우와. 시즌2?
0: 시즌 이제 4 찍고 있어요.
1: 아, 저 원만 봤는데.
0: 우리 2, 3는 왜 안 봤죠?
1: 챙겨오겠습니다.
0: 꼭 좀 챙겨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된 거죠, 저희?
2: 오늘 이번에는 강화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0: 강화도 왔죠, 강화도에.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요.
3: 완전 선배까지는 아니잖아.
2: 완전 선배까지는 아니죠.
1: 완전까지는 아니고 선배님입니다.
2: 아, 아침 바로 가
1: 바로 이동하면 될까요?
2: 아니, 바로 가시죠. 바로.
4: 아 그러면은 가서 우리 가면은 진세 형 있으니까.
1: 뭐 아시는 분이에요?
4: 아니야 한 번도 보지
2: 않았어. 형이시지 않을까? 나보다 형이시죠. 무슨 말 하는 거야?
1: 다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2: 그래.
1: 오? 오!
2: 맞아?
1: 90년생이에요.
2: 90?
1: 네.
2: 아, 형이시구나.
1: 아, 다행이다.
2: 아, 다행이다. 아. 어? 왜 다행이지?
1: 아, 제가 막내겠네요, 오늘은.
2: 야, 그럼 가가지고 그러면은.
1: 네.
2: 그렇게 한번 해보자.
4: 뭐? 잘 못하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
1: 네.
4: 이렇게 온 컨셉으로.
1: 좋아요. 또 이거 또 제 전문이죠.
5: 이미 준비하고.
1: 진짜요? 어디 계시죠? 우와.
6: 저기, 엄마 저기, 어디? 저기 오고 계신데?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어휴. 어디 이미? 알아요? 어, 보시
6: 완전 저예요.
1: 진짜?
6: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1: 또 여기 한번 어떻게 그.
0: 우주, 어서 어때?
1: 그.
0: 우주, 어서 어때?
2: 아, 프랑스 분이셔서 한국말을 잘.
0: 어서 어때? 볼 거네요.
1: 아, 프랑스 분이세요?
0: Je suis, mais je suis français.
1: 어, 이거 한국.
6: Спасибо.
1: 어? 아니, 그거는.
6: 아니, 러시아 말이죠. 죄송합니다.
1: 이렇게 막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은, 잠깐만. 그럼 저희가 소통을 못 하잖아요, 이게. 아니, 근데 간단하게 그래도 자기소개라도.
0: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1: 야,
6: 뭐야?
1: 야, 이게 뭐야, 이게. 와, 아니,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0: 네, 맞습니다.
6: 와,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1: 맞아.
6: 네.
1: 범위보다 훨씬 잘해.
2: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6: 눈호감.
1: 뭐라고요?
6: 눈호강.
1: 아, 눈호강, 눈호강. 아니, 그럼 저희 이제 안해로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 여기 광송보를 네. 오늘 한번 둘러볼 건데요.
1: 네.
7: 요 광송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어요?
6: 광송보?
1: 광송보. 사실 잘은 모르긴 하는데, 일단.
7: 우리 역사에서 배웠던 심리학요.
2: 아,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1: 심리학요? 심리학요 알고 있었어요?
2: 아,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1: 심리학요 어떤 그거죠? 저희가 몰라가지고.
2: 가슴 아픈 일이죠.
6: 어떻게 가슴 아파요?
1: 가슴 아픈 일이고.

0: 그분은 이런 좀 뭔가 역사적인 이런 장소들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1: 저는 좋아해요.
0: 좋아하세요? 네,
1: 촬영차, 네. 통일부 관련 촬영도 많이 하고 이래서 약간 전쟁이나 아니면 역사에 깃든 것들도 많이 보기도 했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0: 정확합니다.
2: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1: 깜짝 놀랐어. 나 말 잘못하셨어.
0: 오늘 같이 다니면서 아시게 리액션 되게 좋아.
1: 네, 뭐 실수한 줄 알고.
0: 그럼 여기가 신미양요에서 벌어졌던 격전지인가요, 여기가?
1: 여기가? 이 장소가. 대박.

0: 아 잠깐만 이게 뭐?
1: 어 여기도 여기도. 어,
0: 아 여기도 아, 다 장군님들이 있네.
2: 김비양묘 수묵우명파기. 아 길 보시면 그렇게 모아둔 돔이 있어요.
1: 어디?
0: 아, 어디? 아 저 저 언덕 여기.
3: 아 저기 여기에 저기 있네.
4: 전사한 무명 용사분들의 계신 묻혀 계신 곳.
0: 아 여기 이렇게 모셨구나.
4: 근데 이름 그러니까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어쨌든 가족분들 못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0: 가족분들도 이제 네,
4: 모르시겠죠.
0: 어디에 계신지 모르니까 어, 네. 이군들은 이제 총이 있었고
3: 아 진짜
4: 신기하게 있는데
0: 저희 이제 창이랑 활로만 싸우다 보니까
4: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한 거죠.

0: 오 뭐야?
1: 우와!
0: 우와!
1: 아 이거는 용두돈데다 용두돈데. 용두돈데. 아,
0: 어디가? 용두돈데.
2: 와 저
0: 어디가 용두돈데야?
2: 여기 용 저 용 아니에요?
0: 용이 어딨어?
1: 이 아 저기 끝이 용두돈된 것 같아요.
0: 여기 뭐 물살이 만나는 데인가 보다. 저기 뭔가
3: 파도는 없는데.
1: 여기 바다. 저기 약간 회오리 치는.
0: 약간 소용돌이 치는 느낌.
3: 되게 국사 선생님 같으세요.
2: 그니까요.
1: 근데 이 정도 지식은 모든 한국인들이 혹시 알고 있는 거 아니면 형이 좀 유독.
0: 아 아니야 나는 진짜 아예 모르는 편이고. 정말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훨씬 많이 하시지.
3: 요즘 역사 덕후가 되게 많대요. 왜 저희 또 그룹에 단종 선생님이 또 계셔가지고.
0: 아, 그렇지 맞아. 맞아.
2: 오빠 심장이 약하신 것 같아요.
0: 맞아.
1: 단종 보유 그룹.
0: 와.
1: 제가 또 단종 아무래도 단종이시다 보니까.
0: 그렇죠.

0: 야, 이렇게 근데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여기서 막은 거구나. 와,
1: 신기하다. 여기 깃발도 있다. 뭐예요?
0: 저 장군? 장군
1: 깃발. 뭐, 무슨 깃발이야?
0: 저 장군님 깃발. 저 깃발 뭐예요?
2: 지금 실제로 당시에 신미양요 때 있었던 자료 사진이 실제로 있대요.
0: 아, 그래요? 볼 수 있어요? 에? 에?
3: 엄청 크네요?
2: 우리의 상징인데 네. 이거를 뺏어간 거죠.
0: 뺏어간 거죠.
2: 최근까지 계속 미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0: 아, 진짜요?
2: 2007년에
3: 아니 근데 저희 거 아니에요 애초에?
0: 어.
1: 아 전리품으로 뭔가 깃발을 가져왔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
3: 졌다가 뺐다고 하는 것도 그냥
4: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0: 사실 진짜 국력이 중요하기는 해 네. 진짜.
1: 맞아.
4: 이깁시다.
3: 이깁시다.
0: 맞아 이 국력을 키우려면
4: 파이팅.

0: 어디가 영주도인데요?
1: 여기 여기
2: 여기 깃발도 있다.
0: 네, 감독님 여기는 어디죠?
3: 여기는 오늘 액티비티 하는 곳입니다.
0: 아,
3: 드디어
0: 액티비티 다 좋아요?
4: 너무 좋아요.
0: 진짜 다 좋아요?
4: 네. 너무 좋아요.
5: 어, 케이블카다.
0: 와, 케이블카 타요 저희?
3: 너무 좋은데? 올라가서 또 체험을 할 수
0: 있어요.
2: 아, 말이 뭐야 이거? 아니 근데 너무.
0: 어, 잠깐만 이 덩그리는
2: 아니 선글라스죠?
0: 저런 거 내가 쓰면 바로 체육 선생님 되는. 내가 쓰면 체육 선생님, 체육 선생님 돼.
1: 안 맞는데.
0: 요와. 가와.
2: 어, 잘 어울린다.
0: 옆들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2: 오!
0: 어땠어?
1: 오! 잘 어울려요.
0: 오, 약간 그 뮤직비디오에
2: 맞아요.
0: 그런 씬들 많잖아.
2: 약간 있지.
0: 오. 카메라 줌 들어가면 살짝 이렇게 여기 들어가지고.
2: 형,
0: 약간 이런 느낌.
2: 자, 선물로 드릴게요.
6: 아니야.
0: 고급품.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흔들리냐, 이거?
1: 흔들리니까 더 재밌는데요?
0: 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2: 좋아요?
1: 네.
0: 와, 근데 이거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 고성호치 있는 사람 있어?
2: 근데 전 여기 이게 막, 이게 아, 느낌이 싫어요. 이 여기가 막.
0: 아니, 근데 우리 좀, 이렇게. 우리 근데 무게 배분을 좀 잘못하고 왔네. 감독님 두 분 계시고.
2: 근데
0: 아,
2: 이쪽으로 조금 더 기울긴 했어요.
0: 지금 이렇게 되지.
3: 맞아요.
0: 나 지금 좀 무서워, 지금. 감독님, 우리 좀 일로 가도 돼요? 아, 나 무서워, 진짜. 아,
2: 와. 야. 와, 근데 여기 밑에 광화도가 다 보여요.
0: 그러네.
3: 아, 여기가 광화도. 와.
0: 오늘 날씨가 좋아서.
3: 와, 저기 다리 너무 이쁘다. 저기 보여요.
0: 우와.
3: 저기 다리.
2: 어? 어, 저기 전망대 있다.
0: 뭐야?
2: 거의 나온 것 같아요.
3: 가자.
2: 도착. 와, 여기 얼마나 높은 거야?
0: 와.

0: 우와
1: 우와
2: 와 대박
0: 장난 아닌데
1: 우와 아니 이거 생각보다 높다
0: 다 보여 진짜 다 보인다
1: 응
0: 아니 여기서 북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1: 근데 여기 진짜 봄이 거의 보이겠는데?
0: 제가 아까 들었는데 여기 전망대가 돌아간대요 아니 그리고 여기 지금 발끝에
1: 어? 그 그러네?
0: 기운이 느껴져요
3: 어, 맞아요 맞아요
0: 돌아가는 기운이
4: 진짜 돌아가고 있어요
1: 어 그러네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4: 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로
3: 요.
0: 그럼 어디 앉아도 다 명당뷰네
1: 그니까
0: 어,
3: 북쪽 방향
1: 여기가?
0: 여기가 네. 북쪽 방향이네
1: 어? 어?
3: 여기가 평화장만대
1: 저기 맞다 저기다
3: 네.
1: 저기
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여기. 아니 그럼 서울보다 가까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4: 북한 이렇게 가까웠어요 원래?
1: 서울보다 훨씬 가깝지 이제 그럼. 여기서는 아니 그럼 봄이 그 개성도 가본 적 있어?
3: 없어요
1: 한 번도 없어?
3: 한 번도 없어요
0: 에이
3: 거기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1: 왜?
3: 네, 이동을 못하게 해요
1: 어?
3: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지역마다 이제 나는 특산물이 있잖아요
1: 어.
0: 네.
3: 뭐 예를 들어서 강화도 쪽은 배추만 나요 쌀이 안 나요
1: 어.
0: 네.
3: 물물교환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치 그치
3: 쌀 나는 곳에서 근데 그치. 그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물물교환이 안 돼가지고
1: 헐
3: 아 진짜
1: 아 진짜요?
3: 아 진짜 물물교환이 안 돼가지고
0: 그러면 개성 사람들은 평생 개성만 보면서
3: 살아야
0: 살고
3: 돼요.
0: 죽는 거예요?
3: 네
0: 어
1: 너무 진짜요?
0: 약간 네. 더 보안이 심한 것 같아
3: 네.
0: 와.

0: 봄이, 봄이 잘 오고 있지?
1: 네.
2: 먼저 하야성은.
0: 와.
2: 예.
0: 와, 내 속도가 붙으니까 좀 빠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야.
2: 와.
0: 어, 내 속도가 이제 붙네.
2: 그렇구나.

0: 아~ 왔다 왔다 왔다.
1: 드디어 웃었네.
0: 왔다.
2: 근데
0: 입이 왜 그래? 입이 왜 그래?
2: 입이 핸들까지 나왔어. 아,
0: 귀여워 귀여워.
2: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약간 넋이 나간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4: 괜찮아.
2: 아니 넋이 나갔는데?
4: 많이 무서웠던 것 같은데?
5: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제 면허가 없거든요. 아, 인생의 진짜? 첫 차예요.
2: 정신이 없어 보여 지금. 괜찮아.
0: 아 모델가 엄청 아유, 속도를 뭐. 즐기더라고요.
2: 제가 또 파일럿이잖아요.
0: 아 다르네.
2: 제가 또 군대 제가 또 K9 조종수였어요. 제가 또. 아~ 달라.
0: 그렇구나. 역시 역시. 일단 다음 점수로 가시죠.
2: 갑시다. 강성도 바다엔 파도가 철서
0: 온수리 성당엔 너. 네. 아, 너무 배가 고프죠.
2: 너무 배고파요.
0: 진짜 배고프다. 아니 근데 여기 들어올 때 네. 사람 진짜 많지 않았어요?
2: 완전 장난 아니던데? 오. 오면서 보니까 밴댕이가 엄청 많던데.
0: 밴댕이. 나 솔직히 밴댕이 들어본 적이 없어.
5: 에? 밴댕이 소갈딱지.
0: 그러니까 아 그건 그럼 그 밴댕이가 이거?
5: 네 그거 아, 아니요.
2: 이거일 걸요?
0: 아. 근데 밴댕이란 게 뭔지를 모르겠어.
2: 뭐예요?
0: 아유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혹시 밴댕이가 뭐예요?
6: 밴댕이는 생선인데 청어 먹과 준치 비슷하게 생긴 생선이에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들어보셨어요?
0: 이거 맞아요?
6: 이 밴댕이인데 승질이 급해갖고 네. 잡히자마자 죽어서 어부도 살아있는 걸 못 봐요.
0: 진짜요?
2: 완전 나야.
6: 대장이 생선 중에서 제일 작아. 아. 그래서 속 좁고
0: 아 그래서?
2: 아 그래서?
6: 떠서 나오는 거예요.
2: 와 이게 회.
0: 오 약간 고등어 회 같기도 하다.
2: 고등어가 이렇게 생겼고.
5: 작지는 않는데.
2: 오. 어, 생각보다 크네요, 근데.
5: 그러니까요.
2: 한번
0: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5: 어때요?
1: 어때요?
5: 맛있어요?
2: 쫄깃쫄깃해.
5: 쫄깃쫄깃해.
2: 쫄깃쫄깃해. 너무 맛있는데.
5: 왜요?
2: 어?
0: 지금까지 아직 안 느끼는데? 쌈 싸먹어서 그런가?
2: 너무 맛있는데?
5: 왜요?
2: 어?
0: 고추가 매워? 고추?
5: 아, 고추 매워요?
2: 고추가 맵네!
0: 우와. 맛있어?
5: 엄청 부드러워요.
0: 엄청 부드러워. 지금
2: 가시가 아예 안 느껴져요.
1: 가시가 없는데?
0: 어, 나 가시 어. 진짜? 어, 진짜? 어, 뼈채? 우와, 너무 맛있다.

0: 끼니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1: 와, 맛있겠다!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2: 네.
1: 어떤 게 있어요?
2: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1: 너무 맛있어요.
2: 네, 맛있어요.

메밀풍제 3일 만에 대궁은 붉은 대궁 꽃은 하얀 꽃에 열매는 검은 열매 마당에서 튜디에서 지긋에서 춤을 추고 맷돌에서 골을 깨어 붉은 채에 매몰돌어 방간에서 괴락 맞아 안반에서 뺨을 맞아 뜨신 물에 뜨네 소이야 찬물에 차네 소이야 노절은절 걸어놓고 시키대 집 담아놓고 담어 담어 올려놓고 지금 시아버니 조반진지 잡으세요 조반진지 늦어가오 서산에 해들어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소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구름이 망모여

0: 처음에 배울 때는 너무 돌리지 말아라. 너무 빠르다. 지금 그 소리 많이 들었다네. 아, 긴 대로 돌려.
1: 빨리 가야 돼, 안 돼.
0: 그럼요.

삼성 자취는 그래도 쟁쟁하고.

작년 그립던 손목을 잡아나 보세요.

0: Essa aí, ó. Ou vai caminhando.
1: Tá bom, vai caminhando.

늙지 말라고 인삼 오경규 매일 장복했더니 봄몹술로 홍안 백발이 머리 끝에 왔구나.

메밀풍지 3일 만에 대궁은 붉은 대궁 잎은 새잎이요 꽃은 허영꽃에 나수로 비어다가 마당에서 뛰디래서 시끗해서 춤을 추고 맷돌에서 고를 깨어 가는 채에 매몰돌어 방간에서 벼락 맞어 안반에서 뱀을 맞어 서산에 해들었네.

0: The sea is a vast natural fortress. And its masters are submarines. Once a submarine hides underwater, the enemy can no longer tell where it is. The operation is in full swing.
1: 잠망경 심도 지휘 준비.
2: 잠망경 심도 지휘 준비.
3: 조종실 잠망경 심도 지휘 준비.
4: 잠망경 심도 지휘 준비.
5: 전방 근접성 없음.
1: 좋아.
6: 근접성 없음.
1: 좋아.
7: 공해상황 올려.
0: As the submarine rises to periscope depth, tension mounts. With no windows, the periscope is the only way to see above the surface. Good means no problems. It's a response unique to the Korean Navy.
8: 광대한 대양은 천년 은폐물이거든요. 잠수함이 물속에 있으면 탐지가 되지 않는 독보적 이점인 은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은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9: 음탐 접촉 방위공 30도 지정 알파 군함 사료 추진기소 접촉.
1: 총원 전투 배치.
10: 총원 전투 배치.
0: An enemy vessel has been detected by sonar. All crew members swiftly move to their positions.
11: 전투 배치 끝.
12: 전투 배치 끝. 전투 배치 소요 시간 24초.
1: 좋아. 잠시 후 전방위 상태 계정. 소나 AOP 전방위 상태 준비. ES 상태 준비.
13: 전방위 상태 준비. 10초.
10: 전투 접근 중. 비상.
0: The submarine disappears beneath the surface. As the emergency dive begins, the crew checks for minute cracks in the hull or signs of flooding.
8: 핵 억제, 해양 통제, 해양 거부, 항만 봉쇄, 전략적 임무와 대함전, 대잠전, 기뢰전. 특수전, 뭐 정보전, 전술적 임무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 잠수함입니다.
14: 선장님, 저 군함에 대하여 어뢰 공격 준비하겠습니다.
1: 어뢰 공격 준비.
12: 2번 발사 외분 열고 준비 스위치 준비 처리 전환 끝. 어뢰 발사 준비 끝.
1: 카운트다운 발사.
15: 카운트다운 발사. 발사 5초 전. 4. 네.
16: 발사.
0: The torpedo begins tracking its target.
16: 이번 어뢰 발사 끝. 안전거리 주행 중.
1: 좋아.
16: 어뢰 전방 소음 미사일 인지 중.
0: The torpedo strikes the enemy vessel.
12: 폭발음 장치 명중 사료됨.
16: 어뢰 표적 명중 사료됨. 표적 확인 바람.
1: 잠시 후 표적 확인 예정. 잠망경 심도 실 준비.
17: 위협 공포 자동조대 연속조대 설정 끝. 좋아.
1: 심도 변경 잠망경 심도 잡아.
3: 심도 변경 잠망경 심도 잡아.
0: The submarine surfaces again to make sure that the enemy's vessel had sunk. A deadly surprise attack after a moment of silence. Submarines can shift the course of a war with a single torpedo. North Korea developed its submarine force before South Korea, beginning in the 1960s, after the Korean War, to gain control of the seas.
8: 1963년도에 북한이 구소련으로부터 위스기급 잠수함 4척을 도입했어요. 우리보다 30년이나 앞서서 잠수함을 운용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1973년부터 75년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로미오급 잠수함을 7척이나 또 확보를 합니다.
0: The Romeo-class submarines were based on the Soviet diesel-powered submarines. Developed during the Cold War for coastal operations, they gave North Korea infiltration capabilities using torpedoes and mines.
2: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잠수함이 없었어요. 1982년도에 이제 잠수함 획득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해군에서.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 3파전 해가지고 가장 그중에서 성능이 뛰어나고 오래 검증된 배.
0: Plans were made to introduce submarines into the Korean Navy. The selected model was Germany's Type 209. An acquisition committee was formed secretly. Because the U.S. opposed the deal, citing international security concerns. Korea decided to send its submarine crews and engineers to Germany first. Footage filmed by Admiral An Byung-bu, who headed the committee, shows the HDW shipyard, an advanced facility that produced U-boats during World War II. Koreans wanted to learn not only how to build submarines, but also how to operate and maintain them. They learned everything about submarines firsthand at the German Navy's training center.
6: 53명을 데리고 제가 독일로 왔죠. 독일 해군을 배속돼 가지고 독일 해군에 가서 3개월 동안 정말 지난 2년보다도 더 힘든 시간을 훈련을 받았어요.
7: 지금부터 장보고함 인도 인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0: Finally, in 1992, the era of Korean naval submarines began. It was a multi-dimensional force capable of operating on the surface, in the air, and beneath the sea.
6: 이 사진은 우리가 장보고함을 인수받던 날, 1992년 10월 14일 독일 키일시에 있는 HDW 조선소에서 장보고함 함규에 태극기를 처음 개양하고 그 인수했던 승조원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잠수함이 한국 군함이 된 첫날, 일본 잠수함의 탄생하는 날이죠. 예.
2: 어떤 사람은 울었어요. 잠수함이 있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한 11개국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보람이 있죠.
0: From the second vessel onward, submarines were built by Korean shipyards using imported components. The foundation for the Korean submarine force was taking shape.
2: 독일에서 가져온 잠수함을 태평양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 없는 훈련을 참여했고 미국과 연합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림팩 가서 맹유를 떠치고 이런 걸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잠수함 부대가 급성장했죠.
0: In 2004, the Changbogo submarine participated in RIMPAC, the world's largest multinational naval exercise. It sank a U.S. carrier strike group 43 times in simulated torpedo attacks, earning the nickname Perfect Changbogo.
8: 1999년인가 되는데 이제 탠덤 스러스트라는 훈련인데 이제 서태평양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잠수함이 참가를 이제 하게 됐는데
0: But the spectacular submarine debut came even earlier with the Icheon.
8: 그 표적이 미 대륙 순양함 12,000톤급 오클라호마 시티함이었어요.
0: As soon as the order is issued, their torpedo races towards its target 8 kilometers away.
8: 우리 잠수함 어뢰 한 발에 그냥 풍 솟았다가 꺾이고 침몰을 해버리거든요. 그래 나머지 훈련은 다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미 승조지가 원샷, 원힛, 원싱크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를 했고 당시 그 미 태평양 잠수함 사령관이었던 그 코네츠니 제독은 다른 나라가 100년에 이룩한 것을 한국 해군은 10년도 안 되어서 이루었다. 이렇게 극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0: The Lee Soon-shin submarine prepares to set sail. Once an operation begins, the submarine crew stays underwater for weeks. The first step is preparing enough food for a crew of 40. For submarine crews, food is essential for survival and the only source of stress relief.
11: 원장님 지금 포장을 이걸 다시 하시는 거예요?
18: 예예. 예.
11: 이걸 왜 다시 해요?
18: 요거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쌓기는 편한데 나중에 승조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챙겨 먹으려면 요 공다리 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한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놓으면 한 개씩 빼먹고 버리고 빼놓고 버리고.
0: How can so much food be loaded onto a submarine? Everything is passed from hand to hand. Every available space inside the submarine is packed with provisions.
19: 짧은 항해와는 다르게 긴 항해가다 보니까 그 한 명당 1.5배씩 먹기 때문에 그 부식량이 이 정도 됩니다.
20: 떡갈비, 자.
19: 떡갈비 내봉.
20: 나머지는? 아, 블루베리 있네.
19: 아, 그걸 이제 좀 어떡해.
20: 초반에 들어갔다. 초반에 들어갔다, 초반에.
21: 초반에 줄까를 짜라, 블루베리.
22: 오케이, 그냥 빨리 진행.
20: 다음, 다음, 진행, 진행. 다음, 다음, 다음. 끝입니다.
23: 요일별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9: 일자별 그리고 조식, 중식, 석식별 그 다 구분해가지고 이 냉동실이 이쪽으로 사람이 누우면 두 명이 들어가집니다. 그까지 기어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안쪽 거는 부식을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출동 마지막 날 메뉴가 저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해서 이 제일 앞쪽 거는 출동 첫날 거 그 순서를 한다고 역으로 해서 쫙 넣다 보니까. 예. 가로로 한 다음에 옆으로 눕혀서 이거를 일로 이것도 일로 예, 옆으로 벗겨서
0: Because the galley is small, the freezer is installed in the floor.
19: 야채 진행하면 됩니다.
0: It's a narrow space for a crew of around 40. The submarine is divided into storage areas so that there is enough room to carry out missions.
19: Are there any menus that are not strong? For example, there are no menus that are strong. For example, there are no menus that are strong. For example, there are no menus that are strong. 눈 약간 좀 눈이 맵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악취나는 부식들을 안 싣고 싫어하는 메뉴들 아,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메뉴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은 다빈도 부식들도 싫진 않습니다.
0: Preparations for departure continue even late at night. Visitors arrive at the submarine pier, which is a strictly controlled area. What could be happening? They're here for a submarine's departure ceremony. The family and friends of the crew have been invited to attend it. When training is scheduled to last long, families come to see their loved ones off. It is one of the old traditions of the submarine command.
24: 행복합니다. 승조 탄장 대령 박재원 등 대령은 2025년 생리출련 참가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사령관께 대하여 동해
25: 필승!
24: 필승!
0: The crew members spend time with their loved ones.
4: 아빠 뽀뽀. 네.
0: This small ritual helps boost their morale while reassuring their relatives. The Type 214 submarine is larger than the Type 209 and has enhanced operational capabilities. It's possible thanks to air-independent propulsion.
2: 209 1200톤짜리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예요. 컴팩트하고 작고 전투체계가 훌륭해요. 그러나 이거는 전통적인 납축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0: The fatal flaw of the Type 209 submarine is that it needs to deploy a snorkel to recharge its batteries, which makes it visible.
2: 우리가 물을 전기 분해하면 H2O니까 산소하고 수소가 나오죠. 다시 산소하고 수소를 결합하면 전기가 나와요. 그거를 AIP 그래요. 안 올라오고 공기가 필요 없이 더 지탱하는.
0: The air-independent propulsion system was introduced with the Sonwaneer submarine. A submarine's batteries are charged using diesel engines. Oxygen is stored in liquid form, so the submarine doesn't need to surface to recharge its batteries.
2: AIP, 공기 불연출인체가 들어가지고 한 2주 동안 더 견딜 수 있어요. 1200톤짜리입니다.
0: The Sonwaneer not only has a greater operational range, but also enhanced striking capabilities. It can even engage targets on land.
2: 어류 길이 뭐 잠대함 유도탄 잠대 지휘까지 쏠 수 있어요. 수평 발사와.
0: This means stronger deterrent capability. Classified as the Changbogo II class, the 1,800-ton Sonwaneer class consists of 9 submarines. Korea's submarines have evolved from 1,200-ton and 1,800-ton class to the latest 3,000-ton class. Displacement tonnage is also linked to the living conditions inside submarines.
5: 장보고급 잠수함에 비해서 우리 선일급 잠수함은 400톤 가량 그 톤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부가 좀 더 넓어졌고, 그리고 승조원 거주 환경 측면에서도 좀 더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네,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이 자랑스러운 우리 해군의 소형급 잠수함 세 번째 함정인 안중근함입니다. 내려감.
0: What do the living quarters look like?
5: 승조원 거주 구역입니다. 식사 시간에 최대 10명이 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공간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승조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이외에는 모두 이 공간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고 사랑방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The interior of a submarine is divided into a combat support area, a living space, and sleeping quarters. 네,
5: 저희 승조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침대입니다.
0: Each bunk is shared by two members. One uses it after the other has left. Because of the remaining warmth of the previous occupant, it's called hot bunking.
5: 진짜 키가 큰 사람은 발이 끝에 닿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네, 새우잠을 이렇게 자야 됩니다. 이 안쪽에 에어컨이 나오는 바람 구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절에도 승조원들이 쾌적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개인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승조원들이 좀 더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여러분께서 보시는 공간은 장교 침실입니다. 별도 극실로 분리가 되어 있고 안에 보시면 책상도 하나 구비되어 있어서 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공간입니다.
0: This area saw the greatest improvement compared with the Type 209.
5: 네, 현재 이 공간은 화장실이자 세면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복급 잠수함과 다르게 이쪽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 두 곳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샤워를 하고 있는 인원이 있더라도 용변을 급한 인원이 동시에 볼일을 볼 수도 있고 세면대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동시에 6명이 샤워와 세면과 용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승조원들이 느끼기에도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 바로 이 화장실 그리고 세면 부분입니다.
0: The fourth Sonwaneer class submarine, the Kim Jwa-jin, returns to its naval base after completing its mission. As the anchor drops, the crew can finally feel relieved. They are welcomed by their leaders. A ceremony is held to honor the crew for completing their mission, another tradition of the submarine command.
4: 제 잠수함은 과거부터 해서 항상 그 들어오게 되면은 사령부인 모든 함장들, 전대장, 사령관님 포함해서 지휘관들이 나와서 그 안전항해 그리고 안전복귀를 축하하면서 고생했다는 의미로 이런 행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9: 지금부터 함장 상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위는 장비 오류를 조기에 식별하여 안정적인 함 운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10: 결혼 기념일 대상자 격려.
0: It's a celebration of the crew's achievements and special occasions. But it's not over yet. The highlight of the homecoming ceremony is still to come.
13: 청소 준비, 함상원 준비 끝. 헬리맨 준비 끝.

0: The mission is only complete when everyone has a drink together and the empty cans are crushed. What does this ritual mean?
1: 통상 장기 출동 갔다 오면은 그 이제 약간 충수라고 들으셨죠. 이제 저희가 배가 잠항을 하려고 하면은 그 한미 함수에 있는 큰 공기 탱크에 물을 채워야 됩니다.
2: 충수!
1: 거기 물을 채우고 공기를 빼내면서 이제 잠수함이 잠항하게 되는데 저희 잠수함 신조 중에 보면 안전 신조라고 100번 잠항하면 100번 부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사복귀를 항상 앞으로도 염원하고 돌아서 무사하게 이제 모항에 복귀한 거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수고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전하게 항해하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0: It's a pledge to surface safely after every dive. Training continues even when there are no missions. This room recreates the control room of a Type 214 submarine. It's a replica of the interior of an 1,800-ton submarine.
3: 한국부터 비사!
4: 비사!
5: 솔크진 김정장슨. 디니 긴급정지급 솔크마스 항중.
6: 솔크 웨어플랫 차단받아.
7: 웨어플랫 공정 차단급.
8: 함통풍배 정지급.
6: 넘버원트 디젤 엔진 외부 배기 밸브 차단받아.
9: 긴급잡아 250m 잡아.
10: 긴급잡아 250m.
11: 버터 앞으로 90급.
9: 좋아.
12: 심도 100.
0: Training is the real thing. It's as intense as carrying out an actual mission.
13: 저희가 이제 축전체 충전을 위한 승풀 항해 중에 즉 항공기 출연으로 해가지고 긴급 잠항을 해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뢰 회피 기동까지.
14: 이런 조정 훈련을 어느 정도 간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13: 한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매주 1회에서 2회 정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 전함미 in real world conditions dramatically raises the chances of mission success.
8: 모터 앞으로 90. 모터 앞으로 90 끝.
15: ECC2라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의 모든적인 전반적인 함 전원 공급을 하고 또 함이 움직일 수 있게 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4: 잠수함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15: 저는 아버지를 뒤따라서 2대 잠수함 승조원으로서 아버지를 따라왔습니다.
14: 잠수함사로서 그 군생활을 하잖아요. 네. 어떤 매력이 어떤 걸까요?
16: 저희가 같이 있으면서 알고 모르는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그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7: 몇 년 됐어요?
16: 예?
17: 몇 년 됐어요?
18: 잠수함 부대는 98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잠항 시간은 예측은 뭐 정확하게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뭐 횟수나 연수로 따지면 한 7, 8년 이상은 물속에 있었다고 봅니다.
14: 물속에 있다 밖에 나오면
18: 예.
14: 뭔가 약간 이상할 것 같은데 어떤
18: 육지에 오게 되면 조금 이 뭐라는 육지 멀미라는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좀 공기 자체가 탁하다 보니까 함 내에 이래 있으면 스노클 해가지고 이제 충전하면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환기를 하는데도 조금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좀 탁합니다. 근데 맑은 공기를 좀 마실 수 있다는 거 부상하고 나면 좀 그런 게 좀 좋습니다. 네.
19: 잠수함을 타면은 공기가 맛있고 물이 맛있다는 걸 절감해 절감. 잠수함 타면은 며칠만 있다 물 위에 올라오면은 바다에 고기도 안 보이는데 생선도 안 보이는데 비린내가 팍 난다고. 잠수함 타는 거는 지상에 비해서는 훨씬 어렵다. 그런 걸 이제 느끼죠. 네.

0: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뷰티하고 거리가 좀 많이 멀긴 하지만
4: 형 먼다고 하면 안 되지.
3: 아, 가까워지려고.
4: 그쵸.
3: 네.
0: 근데 이철 씨는 과거에
4: 맞아요.
0: 그 프로그램 진행하신
4: 맞습니다.
0: 경험 있으시잖아요.
4: 있죠. 오. 얘보다 많이 알죠, 제가.
3: 저 진짜 솔직히 말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4: 맞아요.
3: 저는 운동밖에 모르기 때문에.
4: 이제 오면서 네. 재영아, 그럼 너 이너뷰티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 했더니 그게 뭐야? 아니, 너 영양제 같은 그거 다 이제 뷰티잖아요? 영양제 같은 거라도 좀 얘기해봐 했더니 나 모르는데?
3: 아니, 그러니까 얘 다 얘기하면 어떡해. 사실 저는 그냥 좋다면 사는 타입이라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션이 형이 또 잘 아니까.
4: 저는 좀 많이 알죠.
3: 네.
4: 메이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메이크업 1차 세안제 이런 걸 굉장히 다 여러 종류를 써봤어요. 2차 세안제도 뭐가 있는지. 저 같은 경우 이제 약 알칼리성. 이제 아침에는 이제 약산성.
0: 오.
4: 아, 스컬.
0: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
4: 저는 이거보다 더 높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괜찮 잘할 것 같은데 저는.
0: 저희가 네. 두 분이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를 모르니까
3: 네.
0: 그래서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4: 오? 와, 근데 진짜 제대로 준비하셨네요.
3: 잠깐만, 뭐가 말이...
4: 말하면 됩니까?
0: 네.
3: 오케이.
5: 라이초!
4: 안녕하세요, 오르노페이션
5: 와이엇입니다.
4: 와! 예!
5: 오늘 첫 촬영이죠?
4: 그렇습니다.
5: 아, 오늘 첫 촬영인데 또 이제 긴장이 되네요.
4: 긴장되세요?
5: 네, 긴장되죠. 저희가 맞아요. 또 이제 길거리 인터뷰를 또 곧 시작하게 될 건데 이제 저희가 사실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이철 씨?
4: 또 뷰티에 대해서 이거를 또 많이 전파시키려고 제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5: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K-뷰티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홍보를 하기 위해 또 한번 길거리 인터뷰를 가볼 건데 K-뷰티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태인지 한번 궁금하긴 해요.
4: 제작진분들께서
5: 네.
4: 저희 또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5: 네.
4: 오늘 또 주제를 선정해 주셨어요. 오늘 주제 뭔지 아세요?
5: 뭐죠?
4: 오늘 주제는 바로
5: 네.
4: 저희가 누굽니까?
5: 오늘 오프죠?
4: 그치, 아, 오늘 오프가 뭐예요? 아, 저 작게 말해.
5: 아, 예, 아, 이거 좀 부끄러우니까. 아, 좀 작게 말할까?
4: 오늘 오프가 아이돌이잖아요.
5: K-POP 아이돌이죠.
4: 그래서
5: 네. 네.
4: 당당히 하자고?
5: 네.
4: 자, 오늘의 네. 주제 바로 아이돌 메이크업!
5: 아, 아이돌 메이크업.

0: 메이크업도 이제 특별한 부분들이 많죠.
1: 맞아요. 예.
0: 저는 잘 모르겠지만
1: 아니 예.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면 예. 우리는 예. 아이돌이잖아요.
0: 아이돌이죠.
1: 평소에 받는 메이크업들을 생각해보면 그게 아이돌 메이크업인 거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희는 예. 사명감이 중요한데 우리는 네. 1순위가 K뷰티와 이런 의사소통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사실 많은 사람들께서 그쵸? 어떻게 K뷰티를 생각하고 있고 또 K-POP 또 아이돌 팬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지금 예. K-POP의 성지잖아요, 홍대가.
0: 예, 홍대.
1: 이 K-뷰티를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다가가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2: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어.
1: 제가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네. 인터뷰를 하면 되잖아요.
2: 아, 그럼요. 아, 제가 보이면은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형이 인터뷰하세요.
1: 근데 너무 한적하긴 하네요.
2: 아니, 카메라 없을 때는 사람 많더니 카메라 있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뭐지?
1: Go, Wyatt!
2: 오케이. 도망치시는데? 달려가시는데? Excuse me!
1: Ladies and gentlemen!
2: Excuse me!
1: Can I?
2: 도망간다! 도망간다! 안 되겠다!
1: Excuse me!
2: 안 되겠다! 어? 저분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아 괜찮아요. 저희 안 늦춰요. 사람 안 늦춰요. 괜찮습니다. 한국 분들이시죠?
3: 네.
2: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K-POP 아이돌에 관심 있으세요?
3: 네.
2: 어?
3: 좋아하죠.
2: 좋아해요?
1: 좋아요?
2: 혹시 누구 좋아해요?
3: 저...
1: 엑소!
2: 엑소 선배님들!
1: 어떻게 되시죠?
3: 전 온앤오프요.
2: 오! 아 뭐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3: 아 알았어요.
2: 아 진짜로요?
1: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K-POP 아이돌에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것 중에? 뭐 아이라인이든 뭐 쉐딩
1: 하이라이터.
2: 하이라이터. 왜요? 이유는 생각해 보신 적
3: 없어요? 이목구비가 떨어져
2: 보니까. 아 이목구비. 아 그게 중요한.
3: 저희 같이 쓰는 제품 하나 있는데
1: 뭐죠?
2: 어 여기 있다! 어 이거 있다 여기 있다! 어 잠시만요. 아 한 번만 잠깐 클로즈 좀 할게요. 우리 감독님들이 또 찍어놔요? 아 그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해서 또 만나요!
1: 네.
2: 네.
1: 어 너무 수월한 거 아니야?
2: 어 그러니까. 잠시만. 어, excuse me,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스파니올라.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죄송하나요?
1: 조심히 가세요.
2: 조심히 가세요. 혹시
1: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4: 안 돼요.
2: 왜 안 돼요? 잠깐, 오토바이.
1: 오토바이!
2: 어, 구해드렸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1: 쉽지 않네요.
2: 쉽지 않다. 인터뷰는 원래 쉽지 않아. 형, 저 보고. 포커스 바트!
1: 이건 진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K 아이돌 뷰티의 집약체가 있는 그런 장소 아닐까요?
2: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나 근데 처음 와봐가지고 나도.
2: 나도 처음이긴 해.
1: 알아보는 거?
2: 어?
1: 우리 알아보는 거 아니야?
2: 우리 알아보는 거 아니냐고? 알아봤으면 좋겠다.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어, 감사합니다. 하이볼.
1: 와, 감사합니다.
2: 규제예요?
1: 아유, 반갑습니다.
2: 진짜로?
1: 아.
2: 어머!
3: 3년.
2: 3년! 우리 군대 있을 때 전역하고
1: 아 이거 뭐 하신 거 섭외하신 거 아니죠?
2: 섭외하신 거 아니시죠?
1: 아 감사합니다.
2: 아 그러면 어 잠깐 여기에서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를 어떻게 좋아하시게 된 거죠?
1: 노래 어떤 노래죠?
2: What song?
3: 저, 아 너무 많은데 그래도 아마 Beautiful
2: Beauty. 오케이.
1: 퀴즈분이니까 네. 지금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저 온앤오프의 최애 컨셉이 뭐였습니까?
3: 저는 빡센 거 좋아해서.
1: 아
2: 빡센 거. 그럼 why?
1: 바이 마이 몬스터.
2: 아 봐봐 뭐 그쵸 나.
3: 안돼요.
2: 오케이 아 지금 터지셨나요? 아 네 괜찮아요. 편하게.
1: 안 보시.
2: 아. 아 근데 그러면은 저희 이제 퓨즈로서 저희의 메이크업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스타일링이나
1: 이 메이크업은 아이돌

0: 혹시 페리 페라 가려 페리 페라
1: 색깔이 다 예뻐요.
0: 아 여기 색깔이 다 예쁘답니다.
2: 이거예요?
3: 페리 페라님들.
0: 네.
3: 자 혹시 오는 후 있는지 한번 볼까요?
0: 네. 눌러봐.
2: 오, 있어요.
0: 오, 형.
2: 우와.
0: 이런 것도 찍었었어, 형?
3: 자 와이어 볼까요, 와이어 거?
0: 좋아요.
3: 보니까. 블러셔.
0: 내가 블러셔를 많이 안 했어. 그거 확실해. 블러셔를 제가 잘 많이 안 해요.
3: 근데 또 청량 컨셉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은 또 이게 너무 세게 들어가면은 안 예쁠 수도 있어. 은은하게 들어 있잖아 여기.
0: 아 이거 맞아 이거 있어.
3: 블러셔 여기 있습니다.
0: 맞아.
3: 그 굉장히 다 전체적으로 볼이 빵빵한 느낌이 많네요.
0: 귀엽게 보이려고.
3: 그러니까요. 우리 거 띄워놓고 가. 우리 거 띄워놓고 가.
0: 오케이 우리 거 다 띄워놓고 간다. 띄워놓고.
3: 이 곳에서 저희가 또 배운 게 있잖아요.
0: 뭐죠?
3: 아이돌 메이크업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온 게 하이라이터, 블러셔,
0: 립.
3: 립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 맞아. 또 이제 정보를 가지고 또
0: 인터뷰하러
3: 갑시다.
0: 오케이.
3: 된 것 같아요. 할 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K-POP 아이돌에 혹시 관심 있으세요?
5: 네.
0: 오 진짜로요?
5: 네.
0: 누구 좋아하세요?
3: 누구 좋아하세요?
5: 세븐틴.
0: 아, 세븐틴 선배님.
3: 저희도 좋아합니다.
0: 아, 저희도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는 또 온앤오프라는 그룹
5: 같은
0: 걸 하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0: 와이어시고 이선이라고 합니다.
5: 아.
0: 네, 저희도 또 많이 좋아해 주세요.
5: 네.
0: 아이돌 분들은 이거는 무조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5: 저는 확실하게 있어요.
0: 어?
5: 애교살.
0: 애교살.
3: 아, 네, 애교살. 뭔지 알아요. 그거 그 은색.
5: 아 그거 말고
3: 아니야?
5: 그 이제 그림자로 애교살을 만들어서
0: 아.
5: 네.
0: 오, 그 제품 혹시 알고 계시는 제품 있어요?
6: 그 삐아.
3: 삐아.
6: 삐아. 그 아이라이너 중에서
3: 네.
6: 14호. 아몬드 베이지.
3: 어,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0: 네.
3: 자 일단은 삐아의 라스 오토 젤 아이라이너입니다. 색깔이 아몬드 베이지.
0: 와 아몬드 네. 베이지. 와. 아몬드 베이지.
3: 가격도 저렴 괜찮네요.
6: 네, 아주,
0: 저렴하다.
6: 아주 좋아요.
0: 혹시 친구하고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6: 어 아니요 저 일하고 있었어요.
0: 어 여기서 일하세요?
6: 네 여기서 일하는데 사진관.
0: 아 찍어도 돼요?
6: 어 네네 좋아요.
3: 진짜요?
6: 네네네.
3: 찍어주시는 거예요?
6: 네 정말.
0: 오.
3: 오. 스컬.
0: 오 필름 약간
6: 맞아요,
0: 그런 느낌.
6: 맞아요.
0: 오 Let's go. 우와. 아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신 건가?
6: 네, 박보영 선배님.
0: 우와. 리정님도 계시다.
6: 이제 여기 신원 가운데 봐주시고.
3: 네. 그냥 좀 느낌 있게 무표정 이런 느낌으로 찍어야 되잖아.
0: 그렇지.
3: 가볍게.
6: 네. 네, 이제 두 분 얼굴을 아주 가깝게 붙여주셔야 돼요. 네.
3: 이런 느낌이죠?
6: 네.
3: 아니에요?
6: 하나, 둘. 네.
0: 와
3: 기대하겠습니다.
6: 네, 잘하신다.
0: 아유 아니에요.
3: 뭐 이게 이거는 포샵 같은 거는 안 되죠?
0: 아 포샵. 아 오. 오 잘 나왔어.
6: 잘
0: 나왔는데? 이거 잘 나왔다. 뭐야? 오버뷰잖아.
3: 스노우 아니에요?
6: 잘 나왔죠.
3: 그러니까요.
0: 네. 네. 이거
3: 걸어주시면 안 돼요?
0: 걸어주세요.
6: 그래도 될까요?
0: 네.
3: 아, 걸어주세요.
6: 아, 저희가 영광인데.
3: 오. 네. 와 이거 잘 나왔네.
0: 형이 더 잘 나왔는데? 야, 또 이거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한데? 추억도 만들고.
3: 그러니까.
0: 야, 일단 저희가 오늘
3: 뭐였죠?
0: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또 제품들 또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3: 맞아요.
0: 일단 블러셔도 있었고.
3: 블러셔.
0: 그리고 애교살이라고 뭐였지?
3: 애교살은 신체 부위죠.
0: 아, 애교살 신체 부위죠.
3: 아니, 애교살을 좀 돋보이게 해주는 제품도 받았고.
0: 네, 그렇죠.
3: 등등 또 이렇게 많은 인터뷰를 해봤지만
0: 네.
3: 일동으로 추천해준 제품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또 그거를 그렇죠. 구매해보고
0: 네, 구매해보고
3: 평가도 해보는, 리뷰도 해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3: 자, 가시죠.
0: 가죠. Let's go!
3: 다 사.
0: 다. 내 돈 아니겠지?
3: 이곳이 바로 K-뷰티의 성지!
0: 성지.

0: 이 형,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와, 또 이제 제가 원래 올리브영을 정말 네. 많이 다니는데 여기 딱 이게 다 있어요.
0: 이제 또 많다.
1: 보면서
0: 어, 간식인데?
1: 그러니까
2: 맛있겠다. 아, 형 우리 뭐 먹으러 온 거 아니야?
0: 내 편리성이 있다.
1: 다 있어 여기. 진짜 여기 오면은 그래서 해외 분들이 진짜 많아요. 해외 놀러 오신 분들이 와서 잔뜩 사간다고 하더라고.
0: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일단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정보를 받았잖아.
1: 그렇죠.
0: 그 정보를 통해서
1: 찾아봐야 이제, 돼.
0: 네, 찾아봐야 돼.
1: 기억하니?
0: 아니, 형이 찾아야 돼.
1: 오케이. 따라와.
0: 난 아무것도 몰라.
1: 제일 먼저 틴트존을 가보자고.
0: 틴트존?
1: 그럼 틴트존 나도 근데 사실 왔지만 이런 여기는 처음 와봐. 색조 화장은. 자, 롬앤 제품이 굉장히 또 추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롬앤 제품 찾아보겠습니다.
0: 형이 또 올리브영 또.
1: 여기 있다.
0: 있어. 바로 찾았네.
1: 롬앤이에요 여기.
0: 롬앤?
1: 그때 얘기했던 게.
0: 뭐야? 베어 주시.
1: 도토리긴 했어. 도토리긴 했는데.
0: 도토리.
1: 롬앤.
3: 주시.
0: 롬앤 주시.
1: IDD. 이토토리라고 합니다. 트라이브니까. 형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이토토리가 핫한가 봐요.
3: 네, 이거 인기가 많아요.
0: 여기 밑에 있구나. 네. 이거 그냥 일반 손님들이 이거 열어서 가져가도 돼요?
1: 여기 보이잖아요. 스티프 올리. 감사합니다.
0: 사진 감사합니다. 또
1: 아까 추천 받았던 게 이거네.
0: 이거야?
1: 완전 이거잖아요.
3: 맞아요.
0: 이거예요?
3: 네.
0: 오. 새 제품 있을까요? 네. 없을 수도 있나 봐.
1: 있나요?
0: 제발. 재고 없대.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찾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두 개 일단 찾았습니다.
1: 이제 추천 받았던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제가 정말 리얼하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예.
3: 정립하시나요?
0: 형 있지? 형 걸로 해.
4: 제 걸로 하겠습니다.
3: 이창현.
1: 예, 맞습니다.
0: 이거 진짜 해버리네.
3: 원해놓고 좋아해.
0: 혹시 최애가 누구지 물어봐도 돼요?
1: 감사합니다.
0: 나 갈게. 장난이에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저희 다음에 또 봬요. 다음에 또 볼게요.
1: 알겠습니다.
3: 안녕히 가세요.
1: 건강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0: 네, 저희가 또 이제 우리 길거리 인터뷰 통해서 올리브영 가서 실제로 사봤는데
1: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 로맨.
2: 로맨.
1: 로맨이었어요.
2: 로맨.
0: 로맨.
1: 이 제품은 진짜 인기가 많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추천해준 이 이토토리.
0: 이토토리.
1: 가을빛에 익은 도토리 같은 레드 브릭이에요.
0: 아, 레드 브릭. 네,
1: 자, 열어보겠습니다. 네. 뚜껑. 짜라란.
0: 짜라란.
1: 아, 이게 그러네.
0: 네.
1: 제가 일단 봤을 땐 네. 가을이잖아요.
0: 네.
1: 정열적인, 열정적인 색깔인 것 같습니다. 저 태어나서 이거 새틴트 처음 열어봐요.
0: 우와, 나도야.
1: 슈.
0: 슈.
1: 오. 오.
0: 그 냄새 맡을 이유. 오. 냄새 생긴 거 보다 더. 뭐요? 상큼한 향이 나요.
1: 어, 과일향.
0: 어.
1: 자, 이제 네. 발라볼게요. 오! 오! 딱 뭔가 확실히 그 좀 정열적인, 좀 색에서 섹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0: 네, 그쵸? 그리고 좀 가볍고 촉촉한 느낌이 나요.
1: 맞아요, 좀 촉촉해요. 제가 발랐을 네. 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 촉촉합니다.
0: 네.
1: 재형이는 좀 바를래? 색이 없어.
0: 바를래?
1: 어, 오케이. 색이 없어졌어.
0: 발라볼게. 형은 발라줘.
1: 확실히 색이 진하면서
0: 좀 흡수가 되는 느낌인가?
1: 진하면서 뭔가 확실히 이미지를 살려주는 그런 색이 되네요.
0: 이게 사실 끈적임도 덜한 편인 것 같아요. 엄청 끈적이지도 않고 되게 편안하게 립밤 바른 기분이에요.
1: 사실 네. 틴트가 좀 끈적이면은 좀 불편합니다.
0: 맞아요. 약간 이에도 약간 불편하잖아요.
1: 맞아요. 또 잘못하면 또 이에 묻어요.
0: 아,
1: 그게 창피한 또... 일이 또 생기니까
0: 맞긴 해.
1: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0: 흡수가 잘 된다.
1: 확실히 아까는 좀 입술이 없어가지고 퇴근하고 싶어 보였거든?
0: 그게 무슨 소리야?
1: 지금 굉장히 에너지 넘쳐 보입니다.
0: 아, 그쵸. 이게 입술의 차이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그쵸? 아 뭔가 생기가 없어 보이고 그럴 때 이 제품 발라도 될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발라도 될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네, 부담 없어요.
1: 자,
0: 이제 우리 아이돌.
1: 아이돌.
0: 아이돌들이 정말 이거 빼놓을 수 없는 메이크업 중에 하나죠. 바로 블러셔.
1: 블러셔.
0: 블러셔 하면은 사실상 저기 청량감.
1: 그렇죠.
0: 뭐 아니면은 뭔가 큐트함.
1: 뭐 사실. 아이돌 분들 중에 네. 이 블러셔를 안 해봤다? 전 아이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로?
0: 아, 그죠. 약간 그만큼의 또 거쳐야 되는 블러셔라는 느낌이죠.
1: 네. 블러셔 같은 경우는 2년 차, 3년 차에 네. 많이 넣습니다.
0: 아, 그죠.
1: 그 단계가 있어요.
0: 네. 사실 데뷔 때도 많이 했잖아요, 저희.
1: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이제 컴플리트 때.
0: 컴플리트, 맞아요.
1: 또
0: 맞아요.
1: 여름 속에도
0: 맞아요.
1: 자체가 굉장히 청량하고 여름을 대표하는 곡이 되고 싶었던 곡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발그레한 블러셔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이거 추천해 주신 분이 또 퓨즈예요.
1: 퓨즈잖아요. 그 어쩌면 네. 저희가 컴플리트한 그런 무대를 보고 블러셔 이걸 제품을 샀을 수도 있다.
0: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스트 제품으로.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웜, 쿨. 웜이랑 쿨.
0: 네, 웜이랑 쿨.
1: 네,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0: 네.
1: 색이고
0: 네.
1: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정말 품귀현상이 일어났던
0: 네.
1: 너무 대란이어서 구매하기 어려웠는데 또 이렇게 구매해왔습니다.
0: 네. 아. 오.
1: 오.
0: 오. 근데 여기에 또 적혀있는 게 It's okay. You already shy. 넌 항상 밝다.
1: 그쵸.
0: 이 제품의 이미 밝다.
1: 아이덴티티죠.
0: 오.
1: 자. 근데 나는 이 가루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0: 뭐예요?
1: 가루 날림이 좀 적어야 돼요. 할 때 막 눈에 안 들어가고 이러면 좀 불쾌합니다.
0: 그쵸, 그쵸.
1: 자, 볼게요. 적당히.
0: 어, 적당하다.
1: 오, 좋습니다.
0: 적당해요.
1: 자, 이제.
0: 오! 퍽퍽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
1: 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0: 네.
1: 짜란.
0: 어머!
1: 해변가의 그 청량함이 떠오르기.
0: 아, 약간 바닷속에서 은은하게 이제 여리한 느낌.
1: 그쵸.
0: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1: 그쵸, 그쵸. 좀 천연스럽고.
0: 네. 이게 솔직히 원분들은 피치가 어울리고.
1: 그쵸.
0: 쿨톤은 이게 핑크가 어울린대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1: 둘 다.
0: 모두에게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1: 네. 얼굴 대볼까요?
0: 나 쿨톤이야.
1: 잘 어울리나요? 잘생겨 보이나요? 좋습니다.
0: 네, 좋아요.
1: 딱 색만 봐도 그 약간 그 느낌이 나요. 약간 좀 아이돌에게 청량한 느낌. 아, 우리 퓨즈 정말 아주 좋은 선택.
0: 네.
1: 칭찬합니다, 퓨즈.
0: 고마워요. 이제 다음 제품으로 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1: 네.
0: 또 아이돌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1: 가창력이 중요하겠죠?
0: 당연합니다.
1: 그렇죠.
0: 근데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게 또 뭘까요?
1: 아, 메이크업. 네. 저 같은 좀 무쌍은 네. 또 저는 애교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교살 저도 하거든요. 네. 이게 한 게 아닌 거랑 엄청 인상이 달라요.
0: 와,
1: 그래서 저는 애교살도 굉장히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Last Auto Gel Eyeliner Bia.
1: Bia.
0: Bia, Bia. 또 애교살이 많으면 동안이래요.
1: 맞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네. 부쩍 하고 있답니다.
0: 형, 원래 동안이긴 해.
1: 그 타이틀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0: 나는 뺏길 일이 없긴 해.
1: 그러긴 해.
0: 뭐야? 아무튼
1: 컬러가 네. 이제 베이지에 약간 네. 좀 브라운이 살짝 섞인
0: 네.
1: 그럼 좀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그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이제 제가 이제 네. 그려볼 거예요. 발색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0: 네. 이걸로 사인하면 안 된다. 오.
1: 이게 맞나? 짜잔.
0: 눈에 자연스럽게 깊이가 또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색감이.
1: 그렇죠, 그렇죠. 약간 내가 봐도 네. 제가 슥슥슥 했을 때 이게 젤 타입이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진짜 됐어요. 그리고 또 저는 중요한 게 그겁니다.
0: 뭐예요?
1: 아이돌들은 땀이 많이 나요.
0: 맞아요. 춤추고 그러니까.
1: 네. 네. 퍼포먼스 하다 보면은 땀이 나서 막 이게 다 지워져요. 금방. 그래서 이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제가 극한의 상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0: 그냥 안 번져요.
1: 눈을 이렇게 비비면은 화장을 지우겠다는 소리잖아요. 네. 이 정도는 일상생활에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0: 네.
1: 자, 그럼 제가 사례 해가지고 한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1: 자, 이게 애교살이라 생각해가지고
0: 네. 이제 춤 엄청 췄다.
1: 춤 췄다.
0: 어, 춤 췄다. 막 형 숨 쉬고 있어. 이거 숨. 그, 어,
1: 간다.
0: 어.
1: 살짝만.
0: 오! 오! 안 지워져.
1: 안 지워져.
0: 픽싱이 잘 되네.
1: 그러니까요.
0: 와, 이게 그래서 아이돌의 메이크업이 진짜 중요하구나.
1: 아, 좀 지워지긴 했는데. 이것도 안 지워지면 문신이죠.
0: 맞아요.
1: 네, 타투기 때문에.
0: 맞긴 해요. 지금 엄청 세게 문질러서 어느 정도 지워진 거지.
1: 네.
0: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하면 안 지워진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1: 네.
0: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를 하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1: 베스트 아이템?
0: 네, 베스트 아이템이 뭔가요?
1: 각자 하나씩 뽑아볼까요?
0: 그냥 뽑을까요?
1: 네. 하나, 둘, 셋 하면?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아, 아.
0: 응, 나거든. 왠지 그럴 것 같더라니.
1: 아, 저.
0: 애교살. 삐아, 삐아.
1: 제가 이거 선택한 이유는 저는 진짜 애교살을 그려요.
0: 오.
1: 아, 너무 영어 비밀인가? 이 젤 아이라이너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돌 메이크업에 굉장히 이 분위기를 살려주는
0: 역할을
1: 네, 원픽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저의 원픽은 틴트인데 사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많이 지워지거든요. 그럼 생기가 아예 없어 보여요.
1: 그죠.
0: 그래가지고 틴트가 좀 더 저는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저도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너무 좋아요.
1: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베스트 아이템도 뽑았으니까 저희가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0: 뭐예요?
1: 바로 메이크업북!

0: 자 이제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자 각자 원픽을 꾸며주시면 돼요.
2: 내가 이런 것도 잘 만들거든.
0: 진짜로?
2: 그럼 막상 만들면 나 잘 만들어.
0: 전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2: 심플 is best라고 하죠.
0: 한 주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 형 벌써 끝이야?
0: 어, 심플이어야 돼. 짜잔! 놀랐죠? 잘해서. 아이돌의 애교를 책임져줄 잇도토리.
3: 이게 잇도토리가 아닌데.
0: 아, 맞네.
2: 내가 잇도토리야. 아,
0: 분량 안 나올 거 같아. 제가 한번 써요, 노력. 아이돌의 애교를 책임져줄 아이템, 삐야. 스티커를 붙인 건 멋있긴 하다.
2: 그치?
0: 하하. 오, 빨리 읽어주세요.
2: 입술에 색이 없어? 그럼 이걸 발라. 아이돌 필수 틴트.
0: 오.
2: 근데 뭔가 비어 보이긴 하는데 다음에 더 채워 보여야겠다.
1: 여러분들도 이거 사용해보세요.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이라는 요리 자체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저쪽에 울릉도도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2: It's easier to see Ullendo from Dokdo than the other way around, because Ullendo is bigger. We started our tour of Dokdo, led by kind Dokdo Coast Guard.
0: 여기 계단이 333개가 있어요. 계단 높거든요. 좀 올라가실 때 조금 힘드실 거예요.
3: 아, 네. 갑시다.
4: Well, definitely can be done, but we could see closely the rocks, and we can see the conformation of the territory. We have a very strong image of like all the layers that in like thousands of centuries show the history of the geology of the island.
5: 그 보라색 꽃 보이시나요?
6: 아, 네네.
5: 네. 이 꽃이 이제 독도의 상징인 해국이라는 꽃입니다.
6: 해국이요?
5: 네, 해국.
6: 아. 네.
5: 이처럼 독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한 생물들이 많이 네. 서식하고 있어요.
6: 아.
2: 독도 is home to a number of rare plants and animals.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the islets as a natural preservation area to protect its wildlife inhabitants.
4: You create a kind of like connection with all the rest. A kind of like reach of a sign, very, very peaceful.
5: Dokdo 경비대는 이제 경찰에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6: 네.
5: 경쟁률이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사람이 뭔가요, 블라디스? 플레임이 뭐냐고요, 블라디스?
1: 저 질문부터 이러면 곤란합니다, 블라디스.
2: 내 존귀한 이름이 알고 싶은가? 궁금한가? 하지만 쉽게 알려줄 수 없지. 그에 상응하는 피해 대가가 필요한 법. 하지만 내 특별히 알려주지. 나는 트란실바니아 흑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월라키아의 정통 계승자,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사후에 서약한 밤의 맹세자이며, 용의 아들로 태어난 그 별개의 군주로 본돈의 피를 잇고 혼란과 질서의 경계에서

0: 정당 기사단조차 두려워한 월식의 아들 불멸의 체페 슈백작 블라디 드레쿨레아라고 한다.
1: 네 알겠습니다 블라디씨.
0: 잠깐 이상한 타이틀송 같은 게 나오면서 나의 소개를 방해한 것 같은데 이건 모욕이다 이건 모욕이라고 이 하찮은 여자이가.
2: 계속 진행하시죠.
1: 나이는 267살이시고 본인이 뱀파이어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인간이 아닌 분들의 비자 체류 심사는 처음이라 다소 어색하니까 뭐 질문이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3: 당연히 이상하지. 말이 돼? 뱀파이어가 체류 비자 신청이라니.
4: 인천은 역사적으로 개방과 포용의 도시입니다.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뱀파이어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닌 편견을 넘어선 공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인은 뱀파이어 블라디시의 이방인 체류 비자 신청을 겸허히 수용하며 공정한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1: 진짜 받아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혈액 공급은 시민과의 충돌에. 그래 일단 질문해. 뭐 어때? 공정하고 깐깐하고 날카롭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뱀파이어는 금발에 잘생긴 외국인 아닌가요?
2: 편견입니다.
1: 근데 블라디씨는 너무 한국 얼굴로 변한다던데 블라디씨 당신 도대체 누굴 죽인 겁니까?
5: 다시 처음부터요. 블라디씨는 여친을 찾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갔고 거기서 여친 인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탔다. 여기까지 맞죠? 그렇지. 오, 나의 사랑일래. 예, 그리고 그 배에 조선인들이 있었고 흡혈을 했고 지금 얼굴이 되셨고, 그죠?
6: 고로록 고로록 배가 매우 고팠지.
5: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했습니까?
6: 중귀한 몸에게 감히 거짓을 가르쳐!
5: 싶소.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 그래서 체류비자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진실을 얘기하면 못 찾아요. 도망간 여자친구 찾겠다는데 누가 비자를 줘요? 그러니까 최소한 입국 닫고 거짓말 하세요. 저는요 무조건 반드시 기필코 당신을 인천에 정착시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한국 사람 얼굴이냐 물어보면
0: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조선인이었다.
1: 무튼 조선 그게 말이 됩니까?
2: 대구 말고요. 심사관님이 의심하시는 이 얼굴 때문에 블라디 씨가 100년 전 한국에 온 겁니다. 한국에 자신의 뿌리를 찾아 정착하겠다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유죠.
1: 젠장. 엄청나게 논리적이야.
2: 더 다행히도 그 잠든 100년 동안 뱀파이어 특성은 죄다 사라졌습니다. 보세요. 한낮에 돌아다니는 뱀파이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0: 그래도 눈부심은 어쩔 수가 없더군.
2: 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 송곳니를 한번 보세요. 이 뭉툭한 걸로 뭘 찌르겠습니까? 에? 인간은커녕 고기나 겨우 씹어 먹으면 다행입니다.
1: 하지만 그게 흡혈을 안 한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100년 동안 잠에 드셨다고 하는데 거짓말 아닙니까?
0: 거짓말이라니. 내가 하찮은 인간을 포함.
2: 예, 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저희 블라디 씨 인천의 아들입니다. 남들보다

0: 인생을 인천에서 살아왔고 아... 앞으로도 살아갈 인천 그 자체!
1: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변호사님.
0: 블라디 씨가 한국에 들어오네 혹시 알고 계십니까?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긴 바로 그때! 데브로텔 재건축 현장에서 발견된 블라디 씨의 관입니다. 그리고 이건 옛 인천부 청사 건물이죠. 여기 네모난 게 바로 뭘까요? 누가 봐도 블라디 씨의 관입니다. 이게 뭐다? 바로 블라디 씨가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증거입니다.
1: 그니까 사진 몇 장으로 블라디 씨의 과거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2: 그게 무슨 소린가, 여자인가?
1: 설마 범죄를 저질러서 잡힌 건 아니겠죠?
2: 범죄라니 잡히다니 내 발로 들어갔다. 들려주마, 여자인가? 인천부 청사에 들어간 아주 긴 우여곡절을. 때는 1910년.
1: 벌써부터 지루하다 지루해. 뱀파이어 또 시작이야. 제가 설명해 드리죠. 1910년 인천부터라. 그 당시 인천은 조선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 곳이 있는데 바로 데브로텔. 아마 블라디 씨도 그곳을 거쳐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0: 대부리든 소부리든 소용없다.
1: 이 몸은 그저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처음 말을 섞은 작자가 바로 너 같은 예의라고는 단 1도 없는 여자 인간이었지.
2: 이상하군. 여긴 왜 대낮이지?
3: 심성이 나쁜 뱀파이어에겐 낮으로 보일 수도 있지.
4: 심지어 여기 1907년 영업 종료.
3: 당장 나가거라.
2: 웃기는 거.

0: 힘이 장사로군.
1: 생각보다 약해 빠졌군.
0: 이 층에 올라가 나의 사랑 엘레인의 흔적만 찾으면 된다 하지 않았느냐? 한 번만 올라가겠다.
1: 여기는 역사적인 건물이 될 곳이기에 우리가 관리 중이다. 외부인은 절대 출입 금지다.
0: 그럼 날 내부인이라 생각해라.
1: 당신은 누가 봐도 외부인. 외부인은 절대 출입 금지! 그리고 관리자 입장으로서 저 흉측한 관은 꼴도 보기도 싫다. 당장 가지고 이곳을 떠나거라!
2: 저 관은 평범한 인간들은 움직일 수가 없지. 이 길을 터주지 않냐? 나와 나의 찰스는 영원히 이곳에서 머물 것이다.
3: 실례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방 있냐?
0: 어? 저 선교사인가? 여긴 영업 종료다!
4: 선교사는 움직일 수 있나 보군.
1: 그럼 네 놈만 처리하면 끝날 일 멋들하냐? 얼른 인천부청사로 끌고 가지 못하겠느냐?
5: 정부청사로 끌고 가라 하신다!

0: 은근 소리가 좋지 않습니까? 이름도 이상하게
1: 놈들 감히 나의 찰스에 손을 댔다니.
2: 이런 곳에서도 일본 앞잡이들을 처리하려고 하다니.
3: 애국심 대단하군.
1: 뭔 말이야.
2: 하지만 그런 위험한 방법으로는 여기를 나갈 수가 없다네. 그러니 나에게 맡기게.
4: 私が行かなかったら海外からいらっしゃった社長さんたち誰が案内するんですか。
5: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불협재인 버큐크는 니 생겼네.
4: 나나 끊기느냐. 흔들리들리는 호텔 식당 조리장 마차꾼들 다 끊기는 겁니다.
5: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아니 참
4: 아직도 항구에서는 저 마차꾼 계실 텐데 그 외국인 말 잘한 청년 어디 갔냐고 말입니다. 아 나니
3: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산큐 메르시 슈크란 스파시바.
1: 내가 지출할 라샤치 모시 페노스 세이에스 데이치 모르데 포아그레버 스티.
3: 제가 또 이 언어를 알죠.
1: 인텔리지 제스파?
3: 그럼요. 이분도 저와 같은 통역관이신데 저와 같이 기빈을 모시러 가야 한답니다.
1: 제타콘테 프로스 디어 아라이 에스테.
3: 아, 한성의 아주 큰 파티라고. 안 가면 엄청난 외교적 결례라고.
2: 니신지는 모르지만 우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 그럼 이놈도 도망간 여친을 찾고 있는
2: 대한독립 만세. 바보인 척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지금도 이렇게 정체를 숨기다니 얼마나 중한 임무를 맡았기에. 우리의 정체가 들킨 것 같소. 어서 갑시다. 왜 안 따라오시오? 그럼 나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말이오? 내 그대를 꼭 기억하겠소. 대한독립 만세! 으아! 만세! 대한독립!

0: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1: 궁금한가? 하지만 너, 너 이제 곧 일어나는 타임이 끝이라서 말이야.
0: 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통역사는 진짜 독립군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무슨 임무를 위해서입니까?
1: 좋아. 그럼 이화를 위해 힌트를 하나 주지. 그자가 향한 곳은?
0: 그자가 향한 곳은?
1: 인천 재물포
0: 인천 재물포

0: 가 궁금하겠지. 하지만 이것을 더 자세히 알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한가 알려주지. 그것은 바로 1화에 나왔던 인천부청사.
1: 아니, 이곳의 역사도 알고 있다고요?
2: 알죠, 당연히. 그죠, 블라디 씨.
0: 서해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 인천은 무려 1883년 인천항을 개항하게 되지. 이때부터 일본, 청나라, 러시아, 독일 등의 외국인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 화야으로 개항의 시대가 되었지.
1: 하지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죠. 한국 근대화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서구 열강들과 일본의 침탈로 대한제국은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883년 개항 직후 일본인 조계지에서 처음 생긴 것이 바로 일본 영사관. 표면상 목적은 일본인 보호였지만 실상은 우리 민족을 감시와 수탈을 위한 감옥과 재판소의 기능까지 했다는 사실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0: 결국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자 일본은 전국 10개의 항구에 반식민 행정기관을 세우지.
1: 대한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외교와 내정을 간섭, 쉽게 말해서 대한제국을 일본 마음대로 통치한다. 이 시스템이 바로 이사청이었죠.
0: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경술련의 나라를 빼앗긴 국가의 치욕,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고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본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지.
2: 야, 가슴이 찢어집니다.
0: 그자가 향한 곳은 인천 재물포 구락부.
3: 인천 재물포 구락부. 내가 가장 사랑한 문화유적지.
0: 그래, 그자를 다시 찾아간 것도, 인천 재물포 구락부를 찾아간 것도 모두 운명이었지.
4: 이렇게 빨리 석방되다니. 게다가 또 저 관을 이번엔 조선 총독부로 보내주지. 얘들아.
5: 예스, 맞아.
4: 당장 잡아서.
0: 질문 하나만 답해주면 이 관을 바로 치워주겠네.
4: 이놈한테 질문할 권리도 없다. 얘들아.
0: 다시 잠깐. 루마니아에서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인천까지 무려 8,617km를 항해한 나에게 그 정도 질문할 권리는 있지 않느냐?
4: 그 먼 길을 그때 말한 그 여자 때문에 왔단 말인가?
0: 나의 사랑 일레인, 그녀를 위해.
4: 참으로 진실된 사랑에 내 감동을 받았어. 오케이, 질문하시오. 사실 관을 메고 오는 손님은 드물어서 잘 기억합니다. 매우 아름다우셨죠. 잘은 모르겠지만 매일 밤 인천 재물포 구락부를 가셨습니다.
0: 인천 재물포 구락부?

0: 대답해줄게. 그대는 왜 여길 왔는가?
1: 그만! Au final, les Japonais vont faire qu'une pochette chassante, non? Qu'est-ce que tu vas faire?
2: Je rentre ce samedi, à la première heure. Comme tu le sais, les temps sont sombres. Je te conseille de te dépêcher.
1: Je sais. C'est vraiment fini, hein?
3: Je Georges Wyndham Noble, tous les classes. Elle est d'une élégance folle. Vous l'avez vu, elle a conquérir avec elle.
4: Mon passant.
3: 한국말들을 아주 잘하는
4: 못 봤어.
5: 일레인을 찾으시나요? 일레인을 찾으시냐고요?
6: 일레인을 알고 있느냐?
5: 말이 좀 짧네.
7: 죄송합니다. 얼굴이 너무 동안이라 어린인 줄 알았어요. 관을 들고 다니는 일레인을 알고 계십니까?
5: 물론이지. 정확히는 머리에 관을 이고 다니는 여자.
7: 맞습니다. 그녀가 맞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잘 있습니까?
5: 못 본 지 한 반년은 된 것 같은데.
3: 모른다는 거네.
5: 아니 뭐 모른다는 건 아니지. 관을 이고 다니는 게 워낙 유니크해가지고 내가 똑똑히 기억하니까.
3: 모른다는 거네.

0: 무슨 일이십니까?
1: 지난밤 헌병 대장을 암살하려 했던 자가 이곳에 들어와서 확인하러 들어왔습니다.
0: 안 됩니다. 여기 치외 법권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2: 헌병 대장을 암살하려 했던 말 못 들으셨어?
0: 치외 법권이라는 말 못 들으셨습니까?
3: 찰스! 찰스! 내가...

0: 여기 있는 내 찰수 못 받느냐?
1: 찰수가 누구입니까?
0: 관, 내 관 말이다. 내 관을 너도 잡겠지!

0: 평범한 인간들은 성교 못했는데 왜 하필 성교사야? 그것도 힘들게 굳이 지하도 올라가기 힘들게. 어? 남의 물건 탐하지 말라. 몰라? 어? 아 이렇게 막 관 훔쳐다가.
1: 괜찮아?
0: 찰스, 잠깐 떨어졌다고 삐진 거야?
2: 당신은 대한독립 아세?
1: 아는 사람?
2: 그렇소. 갑방동기요.
1: 잘 됐구려. 블라디 선세, 관 좀 빌렸습시다.
3: 뭔 소리야? 무험하게 남의 관을 왜 빌렸어?
1: 이분은 독립운동가 강한의 선생. 오늘 밤 헌병대장을 암살하려 했으나 임무에 실패해 순사들에 쫓겨 이 구락부까지 들어오게 되었소.
3: 그게 찰스랑 무슨 상관인데?
1: 이 관! 아니, 이 찰스 품에 숨어서 이곳을 떠나려고 했던 참이오.
0: 찰스 낯가려.
3: 절대 안 돼! 그리고 남의 관 막 빌려 쓰는 거 아니야?
4: 섭섭하고 그 깜빵 동기끼리 이러기요.
3: 깜빵 동기고 섭섭이고. 나와. 어서 나와. 아 나오라고. 아 나와.
5: 아니 나와 나와라고.
3: 어이 어이 어이 참 어이 참.
5: 나와 나와. 아
1: 으아. 네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독립 운동가에게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3: 이 나라의 독립이 나하고 무슨.
4: 이 이야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죠. 섭섭하군. 내 유치장에서 도와주지 않았소.
0: 그거랑 이거랑 같아?
4: 다르지. 목숨을 살려준 거랑 관을 빌려준 거랑 다르지. 어따 비게.
3: 근데 이게 어째 대고 반말이야.
4: 아 반말이 뭐. 요 몇 살 차이도 안 나 보이는데 뭐.
3: 몇 살이 아니고 몇백 살이나 많아. 응? 내 나이가 말이야. 응? 몇 살인지 들으면 말이야. 응? 납작 엎드릴 것들이 말이야. 응? 예의도시 말이야. 응? 동방 예의 죽이기로 했어 말이야. 응?
4: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르신.
3: 야 뭐야.
5: 야 말하는 동안 여기 있어. 야 이거 반칙이야. 나와 나와.
4: 아이 못 나가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5: 아이고
4: 아유 안타다. 아 이거 내 살고 싶다.
5: 나와.
4: 아이고 이거 살고 싶다. 아이고 편안하다.
5: 아이고
4: 아유 안타다. 아이고 편해서 죽고 싶다.

0: 대단하오, 대한독립
1: 만세.
2: 아이고, 실례합니다.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1: 무슨 일이십니까?
3: 무슨 일이긴, 흘러 여기까지 왔지요.
4: 그나저나 독립운동가가 숨기 딱 좋은 곳이구만. 안 그렇습니까?
1: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긴 제가 조용히 기도하는 곳입니다.
2: 이야, 기도하는 곳에 왜 관짝이 있습니까?
4: 구락부에서 송장치를 일인다 본데.
1: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교구의 사제님이십니다. 고향에 묻어달라는 유언이 있어 잠시 여기에 모셨을 뿐입니다.
4: 그러면 잠깐 확인을 해본 되겠군요.
1: 안 됩니다.
2: 물러서라. 아니면 아무리 선교사라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1: 소용없으실 것입니다. 이 관은 일반 사람들이 열 수... 헐.
2: 뭐라고?
1: 이럴 수가. 세례를 받았나?
2: 매일 아침 저녁 주기도문을 외우지.
5: 진짜 시전해. 기분 나쁘게 생겼구만. 기분 나쁘게 생겼어. 고맙소. 좋은 척 해줘서.
6: 너는 넌 뭐 먹었어?
5: 아, 배가 고파서 마늘밥. 사랑해요, 마늘밥.
1: 드라큘라였다니. 그래서 찰스래. 네, 신라를 많이 보겠습니다.
7: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라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8: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까이 붙어 있던 난 느꼈어. 하지만 타오르던 그대의 애국심을. 고맙소.
7: 뭐 내가 딱히 한 것도 없네.
8: 아니요, 이 은혜를 꼭 갚겠소. 나의 목숨은 이미 이 나라에 바쳤으니 내 후손들에게 당신을 기억하게 하겠소. 이 은혜를 꼭 갚으라고. 대대손손 갚으라고.
7: 아, 뭘 그렇게까지.
9: 가야겠다.
7: 잘 있거라 남자 인간들. 다음번부터 조심하라고.

0: 대한독립
1: 만세!
0: 만세!

0: 대한독립 만세.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독립군 강하늘 장군의 손자의 아들 로태어나.
1: 조국을 위해 흘린 그 피를 이어받아 오늘도 민주주의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아갑니다.
2: 뭐 변호사님을 보니까 독립운동가를 도왔다는 게 거짓말 같진 않네요. 뭐 어쨌든 그러고 나서 데브로텔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100년 뒤 재개발 사업 때 발견되셨다.
3: 그렇지. 근데 그 얘기는 다음 3화에서 하는 걸로 하고.
4: 아, 저거 저기 그냥 놔버려도 되나?
5: 할아버지.

0: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잠깐 설명을 등한시한 것 같아서 다시 나왔다.
1: 이 세상 심사관이 사랑하고 블라디와 독립운동가의 역사 활극이 펼쳐진 이곳은 바로 인천 재물포 구락부입니다. 구락부는 영어로 클럽, 일본식 발음으로 구락부라 불렸고 함께 즐기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사교클럽이었고 원칙적으로는 한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0: 하지만 왠지 그뿐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1: 정확하십니다. 각국 외교관, 상사 주재원, 심지어 상인들까지 비공식적인 외교 활동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무역과 토지 문제, 조계지 운영, 조선 정부와의 관계 등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죠.
0: 어떤 의미에서는 서구 세력의 네트워크 허브이자 비공식 외교 사무실이라는 말이구나.
1: 재물포 정략이란 말이 생길 정도니까요. 그렇게 한일 병합 이후 1914년 일본이 개항장 일대의 조개를 없애기까지 재물포 구락부는 한반도를 두고 세계 열강들의 이권 다툼이 첨예하던 그 시절 아주 비밀스런 사교장으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0: 이게 재밌구만. 뭐하는가? 빨리 사마를 시청하라.
2: 시청해라.
3: 블라디스, 뱀파이어의 그 흡혈 식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이 없는 것 뿐이 아직도 피가 필요한가 보군요.
4: 아니야!
5: 심사관님, 심사관님은 피보다 진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 또 홍복송이 나올 거라는 생각뿐.
6: 모든 일은 사실 또 그 찰스라는 관 때문이었습니다. 데브 로텔도 재건축 때문에 없어지고 재산도 몽땅 루마니아에 두고 블라디 씨는 사실상 집 없는 노숙자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던 중 바다뷰에 대걸 같은 집을 소개받았다고 500에 30밖에 안 한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0: 나의 찬스의 뚜껑을 누구야? 누구냐 말이야! 찬스! 찬스!
1: 이 양질은

0: 하지만 내가 알던 봉화춘은 이미 사라졌고 그것은 짜장면 박물관으로 바뀌었더군. 이 박물관은 짜장면의 탄생뿐 아니라 개항기 인천항의 모습까지 잘 설명된 아주 교육적이고 훌륭한 곳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1: 바로 봉화춘 짜장면! 자, 말해라. 봉화춘을 어디로 옮겼는지, 아니면 이걸 다시 만든 자가 누군지 말하거라!
2: 아니면 너에게 죽음의 맛을 보여주겠다! 으아! 으아! 으아!
1: 당신은...
3: 너는...
4: 이 은혜를 꼭 갚으라고. 대대손손 갚으라고!
1: 대대손손 은혜를 갚아라! 예, 블라디님. 위대한 독립운동가 강하늘 장군의 손자이자 전직 경사였던 저 강사.
5: 난 봐도 관뚜껑이 사라진 관상인데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4: 차이나타운 형사로 근무하면서 먹은 짜장면만 수천 그릇. 마치 이 사건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0: 일일이 다 먹으러 다니기엔 차이나타운의 맛집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4: 걱정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의 여기 배달 방위측까지 다 되는 민족 아닙니까?
1: 좋았어! 배달시켜!
4: 이미 시켰습니다.
6: 배달이요! 배달이요! 배달이요! 배달이요!
1: 못 먹어, 이제 못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으아!

0: 그 블라디님에게 그 관 잘 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1: 213년 전 나의 사랑 일레인이 루마니아 최고의 관목수를 협박해서 만든 그 관을 나에게 선물했지. 그 관에 누우면 나의 피부는 더욱더 창백해지고 건조하게 유지가 되지. 그 냉감, 그 차가운 감촉. 찰산에 누우면 마치 일레인의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아.

0: 알고 보니 이자는 이웃집 청년이었고 이자의 절친의 사돈의 팔촌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봉화춘 주방장이었더군.
1: 그분의 명성을 잊고 싶었습니다. 근데 간판이 문제였죠. 봉화춘 같은 역사가 있는 가게들은 다들 멋진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에 드는 간판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판 없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만복관을 모르고 가게는 점점 망해갔습니다. 그러던 그때 옥상으로 올라가던 그 관을 봤어요. 아, 저거다.

0: 就起来改，新我来改哦。政治형사로서
1: 사내대장부로군짜장면한그릇배우고라
2: 네
1: 한번더먹어보고결정하지

0: 왜 가게 이름이 만복이지?
1: 헤어진 전 여친 이름인데요.
0: 어쨌든 이마 편치 않도록 가지.
1: 플라티님, 그럼 관 뚜껑은?
0: 대대손손이 가게를 지킬 거다.
2: 그렇게 찰스의 뚜껑과 만복관 평생 무료 이용권을 교환했지. 아무튼 짜장면 덕분에 흡혈 식성을 끊게 되었고, 피보다 진한 맛. 짜장면은 그런 음식이더군.
3: 가서 짜장면을 먹어봐.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게 될 거야.
1: 이게 요즘 핫한 만복관의 무료 이용권? 공짜다.

0: 인천 재물포 일대 각국의 외국인들이 모여 형성한 것이 바로 조계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외국인들은 인천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모두가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던 청나라 사람들, 이른바 화교 1세대. 그들은 바로 인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공화추, 차이나타운을 대표하는 중국 요리집이었죠.
1: 꽤 아는군. 그러면 공화춘이 숙식을 제공하는 여관 형태로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작장면이 짜장면의 시초라는 걸 알고 있는가? 그야말로 값싸고 허기를 달래기 위한 노점 음식이었지만 어느새 이 짜장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를 버텨낸 화교 1세대와 조선인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이 담긴 요리가 된 거야. 서로 다른 민족이 같은 배고픔 속에서 나눠 먹던 음식, 그야말로 융합의 맛이었지. 그리고 이 공화춘 옛 건물이나 차이나

0: 타운 같은 곳들은 그냥 관광지가 아니야. 그 시절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와 예언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역사적인 장소라 할 수 있지. 자, 그럼 짜장면을 배달시켜볼까?
1: 코리아 이니셔티브.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Back in April, a special event was held at the National Kwachun Science Museum. It offered visitors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latest AI technologies. The event featured various programs, including lectures and performances. Booths showcasing AI technology catch the eye first. We followed the sound of a beautiful piano melody. The piano keys are moving all by themselves.
1: 작곡이라는 게 굉장히 그 비전문가들한테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AI를 통해서 사진을 누구나 자기의 얼굴을 찍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작곡을 하고 자신만의 곡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2: 저는 여러분의 얼굴과 아웃핏을 보고 이에 어울리는 음악을 작곡해 연주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촬영하겠습니다.
0: This is an AI piano. Equipped with an AI composer program that can instantly create and perform music.
2: 작곡이 완료되었습니다.
0: It creates and performs music that matches a person's emotional state by analyzing his or her facial expressions and the surrounding atmosphere.
3: AI 직업 스케치, AI 자파점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직업이 생겨나고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자연스럽게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0: Let's take a look at some of the drawings. One child drew robot designer. And this one is drawing an AI robot, becoming the eyes of a visually impaired person. And what does this picture being drawn together with a father depict?
4: AI랑 친해지면 같이 할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달에도 가보고 책도 읽고 게임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0: One child has created a comic-style drawing. Could you tell us about your picture?
4: 박물관에서 홀로그램에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역사를 잘 알려주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 홀로그램에서 만나는 피라미드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0: The future of the AI era drawn on paper. These pure sparks of curiosity will not remain mere imagination. They will grow into exploration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Now we head to a place where future scientists are turning their imaginations into reality. The foot of Paekyangsan Mountain in Busan. The city is still asleep, but the day at this school has already begun. The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 Based in Busan, it is Korea's first science-gifted school that nurtures future global science leaders.
5: It's 직각삼각형의 성질이죠. 우리가 삼각비라고 불렀지만 이건 이미 삼각함수였습니다. 직각이다. 그러면 이런 직각.
0: At a glance, it looks no different from any other high school, but it has something special.
5: 넘어가도
0: Instead of following a standardized curriculum, this school provides students with university-level autonomy and depth in their studies. They can choose courses regardless.

0: grade level and graduate after earning the required number of credits.
1: 여섯 가지 삼각 함수에 대해서
2: 우리 학생들 보니 아, 저의 옛날과는 많이 다르구나. 이 학생들이 이미 자기가 앞으로 과학자가 돼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연구 주제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미 갖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체계적으로 과연 과학자가 되려면 너희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이미 좀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3: 일로. 빨리 갑시다.
0: The classroom is filled with laughter.
3: 자, 이거 저기 안에 있는 이 시스템 내부에서의 운동.
0: It's a physics class.
3: 운전한다라는 거예요. 약간 모르겠지. 그래서 이 시스템의 질량이 뭐 선생님이 뭐 스피드에.
0: The students are fully engaged in the learning process.
3: 안에. 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베타 제로지.
0: Today's physics lesson is about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While physics classes in regular high schools emphasize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phenomena, students at this school take a more geometric approach. They study relativistic effects in advanced courses in modern physics and electromagnetism.
3: 그렇지. 지금 이 상대로
0: More importantly, the teacher does not simply provide the answers, but rather encourages the students to share their own ideas.
3: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주입하기보다 학생들 생각을 좀 실시간으로 많이 반영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기들 생각을 얘기하는 와중에 의외로 물리학적인 좀 깊이 있는 통찰과 연결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서 좀 학생들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그렇게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틀린 소리 같은데 한번 보시죠.
0: The school's curriculum is designed from the first year onward toward university level learning. The goal is not simply to prepare students to get into university, but to help them foster the ability to continue their research in college.
4: 태어나서 살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 이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의미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물리라는 게
5: 수업 자체도 되게 학생 친화적인 수업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애들한테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 이제 약간 모르는 게 있으면 약간 물어본다던가 아니면은 학생들끼리 서로 소통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수업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인상 깊고 저는 그게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0: The school's indoor gym is filled with exciting music. It is physical education class. Thinking that gifted students only study all day long would be a mistake. They do their best in PE classes as well.
6: 그냥 친구랑 주고받는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치세요.
0: In addition to knowledge acquisition, this school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a wide range of abilities, including emotional growth, behavior, values, and interpersonal skills. The importance of holistic education cannot be overstated. Through these diverse arts and physical activities, students are growing into well-rounded individuals by balancing intellectual growth with emotional development and social skills.
7: 수업이나 공부나 연구 같은 것들 되게 할 게 학교에서 되게 많은데 그냥 체육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내신 걱정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땀 흘리면서 놀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8: 창의적인 생각이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좀 예체능 활동이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0: Third-year student Kim Hyun leads an orchestra volunteer club. The club members perform at nursing homes and children's centers. Founded by senior students, the orchestra was on the verge of disappearing, but Hyun revived it 2 years ago.
1: 학교에서 실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예체능을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입학하기 전엔 좀 예상하지 못했던 점이기도 한데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나 뭐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저도 새로운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점도 있고 그래서 같이 스트레스를 풀고 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2: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과학고가 20개, 영재학교가 8개 있습니다. 가끔 과학고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나 영재고 교장 선생님을 만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거기하고 얘기해보면 정말 대학을 어떻게 진학시켜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저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봐요. 아, 저 학교는 이런 학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학교구나. 이렇게 봐줘야지 앞으로 과학자가 되기 어려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자기의 꿈을 계속 꾸면서 성장, 조금이라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0: 네, One of the school's most distinctive educational programs is R&E. Under the guidance of teachers, students conduct research like real scientists and even write academic papers. The program covers a wide range of fields, from fundamental science to advanced engineering. Students can choose a subject they like, such as mathematics, physics, biology, or chemistry, and carry out in-depth research projects.
3: 저희 R&E 연구는 먼저 어떻게 저희가 타겟팅한 단백질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이걸 효과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 실험 방법인 뭐 여러 가지 단백질 다 직접 제조해보고 그걸 테스트하는 방식 대신에 디노보라는 새로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단백질을 끝에서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이를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0: This year, the biology R&E team is researching proteins. Using AI programs, the students design new proteins to be applied later to treatments for autoimmune diseases. This is research at a master's degree level conducted by high school students.
4: 사실은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의 신분으로서 막 연구를 진행한다거나 하는 게 다른 학교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일 텐데요. 저희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는 이런 걸 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런 여러 기회들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 마냥 입시만 준비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좀 뜻깊고 또 소중하다 보니까는 그런 걸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길을 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5: 2월 3월에
0: Biology teacher An Jung-hun has been teaching this program for 22 consecutive years.
5: 단백질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요거를 이제 모아서
0: He says the greatest reward of the R&E program is seeing how students discover the joy of scientific research.
6: 새로운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다음에 막 흥미를 많이 느껴서 뭐 밤에도 막 잠도 안 자고서 막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보람을 좀 느끼죠. 학생들이 그 재미를 느끼고 그 연구에 대한 또 그 묘미를 알게 되어 가는 걸 보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참 좋습니다. 예.
0: In the chemistry lab, another research project is underway. This year's topic is chiral molecules. Just like our right and left hands, chiral molecules are mirror images of each other, but have different properties. The R&E program is conducted in a way similar to how real scientists write academic papers. Students use experimental equipment to test hypotheses and collect data. They regularly communicate with their teachers, refining and deepening their research along the way. They share their research findings at project presentations 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Then a final research report is submitted.
5: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특히 이제 영재학교 저희 학교에서도 고2 학생들이 되게 바쁜데 그 바쁜 상황에서도 이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긴 안목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가 끝났을 때 학생들이 되게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그 성취감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7: 화학이라는 것 자체의 재미를 따져봤을 때 결국 변화의 학문이다 보니까 되게 스펙타클하게 뭔가 계속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분자나 실험만 해도 계속 뭔가 상태가 변하는 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이 변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현상인 것 같더라고요.
0: The students' research extends beyond the classroom and laboratory.
8: The force applied on the mass.
0: They've been winning the Korean Young Physicist Tournament and the International Young Physicist Tournament year after year.
9: 이제 오픈 프로블럼이라 해서 문제가 열려 있는 문제들이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모델링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연구적인 성향이 강한 문제들을 출제를 합니다. 대회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올라간 경우도 있었고 특히 결승전에서 저희가 좀 약간 안 좋은 점수, 아쉬운 점수를 받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운이 좋게 대상이 됐어서 그때 굉장히 전율을 느꼈고 되게 안도했던 그런 순간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Even as the day comes to an end, the lights at this facility never go out. All the students at this school live in a dormitory. 아, school president Jung Shi-ho and Vice President Kim Doyon are discussing their recent midterm exams. Che Jae-ho is solving fundamental organic chemistry problems. He says the time when others are asleep is when he can concentrate the most.
10: 어떤 물질가 있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반응이 가는지 그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밝히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화학적으로 왜 이 반응이 가는지 그리고 그런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대해서 이제 풀고 있습니다.
0: Another student is preparing a mathematics seminar presentation. He is thinking about how to explain the category theory to his classmates.
11: 어떤 연구를 하고 싶어? 내가 RNA에서 순수 수학을 해봤고 졸업연에서
0: These young minds never stop asking questions.
11: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세상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하고
0: 싶어. The future scientists of Korea are growing every minute.
11: 그래서 아마 그게 생긴 게 아닌가. 1962년에
12: 반핵 운동으로 노벨상을 받으신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전기 음성도를 발견하신 공로로 또 1954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었거든요. 그분이 강연 중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식인으로서 저희가 수혜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그 특권이나 그 수혜에 대한 어떠한 responsibility, 즉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는데요. 저도 앞으로 과학자가 된다면 제 오직 제 이익을 위해서만 아니면 제가 속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연구 결과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해보고 싶은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0: The KAIST campus in Daejeon on a Saturday afternoon. Many people are enjoying a relaxing holiday.
13: 방정식을 왜 풀기 쉬워지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2차 방정식을 뭐 이런 것들이
0: But in the auditorium a group of young students has gathered.
13: 방정식을 쉽게 풀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고 하면 되고 인수분해라는
0: It appears to be a middle school level math class.
13: 가는 것이 이제
0: What brings them here?
14: 중학 대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그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단원에서 문제 풀고 있어요, 그냥.
0: The person teaching the class is a KAIST student. This is the KSOP program offered by KAIST to unear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talent in math and science to help them grow into outstanding engineers and scientists.
15: 제가 과학고를 준비하고 있어서 뭔가 대회를 나가는 게 많은데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과학고를 나오셨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되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잘 말을 해주셔서 그런 점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0: KSOP serves as a ladder of hope for gifted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economic or social backgrounds. Unlike the typical gifted education system, which is focused on selection, this program helps each student nurture their potential.
16: 그리고 이거 약간 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아이가 오전에 이제 어떤 문제를 엄마랑 굉장히 다투고 나가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나는 가출할 거야. 이제 다시는 집에 안 들어와. 그렇게 하고 나갔대요. 근데 이 엄마가 이제 너무 걱정이 돼서 이렇게 봤는데 방을 보니까 케이스 오브 그 교재를 들고 나가는 걸 보고 아 얘가 수업은 가겠구나 생각해서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학생이 만약 오게 되면 잘 좀 타일러 달라라고 했고 저희가 아주 잘 타일러서 또 집에 보낸 그런 경우도 있고요. 프로그램이 지속적이고 아주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하고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하고 우리 카이스트 멘토들하고 그 사이에 굉장히 그 끈끈한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정신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 네, 문제 초소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0: Another KSOP classroom.
17: 얘는 영어가 커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지금 보면은 가해도
0: The atmosphere is serious here.
17: 극한을 칠 때
0: The students try not to miss a single word from their mentor.
17: 일이 아니라 다른 각수로 뭔가 하나에 출연.
0: They quickly solve problems.
17: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뭐예요, 정혁이?
0: The classes are held about 8 to 10 times per semester on Saturdays, either in person or online.
17: 그래서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0: At first, these students simply came to learn math and science. But through interactions with their KAIST mentors, they are beginning to discover something more valuable than formulas and textbooks. Their dreams.
17: 얘는 충분한 감정이
0: All of the mentors who teach these students have one thing in common. They believe in their potential.
18: 제 인생 목표 중 하나가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인생이 바뀔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저로 인해서 뭐 내신에서 한 문제 더 많이 맞춘다든지 혹은 수능에서 한 문제 더 많이 맞춰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거나 그 이상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17: DF 나누기 DX 혹은 뭐 DX분의 DF라는
0: An education where both the teachers and learners grow.
17: 0이 만약 아닌 값이라고 가정했으니까 뭐 0이 아닌 값 뭐 배탈합시다.
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grows as well.
17: 그 이걸 어떻게 미분을 해야 될까?
0: What this program changes is not th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But their confidence in their abilities.
19: 멘토 선생님과 멘토링을 할 때 상담을 통해서도 진로와 많이 관련하여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됐고 실험을 통해서 결과적인 것을 할 때마다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 제가 이제 도움 받은 만큼 저도 제 미래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할 것 같습니다.
0: One of the special aspects of the KSOP program is the lasting connection that continues even after graduation. When mentees enter university, they become mentors themselves. They sit beside the next generation of students.
21: 중학교 3학년 때 첫 멘토 선생님이셨던 분이 기억나는데요. 그분도 이제 그때는 대학교 1, 2학년이었다가 이제는 이제 박사과정 졸업하시고 같은 분야 연구를 하고 있는데 AI 연구를 하고 계신데 뭐 그런 식으로 뭐 대학원을 진학할 때에도 뭐 잠깐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중학생일 때부터 대학원생이 될 때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진로를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0: Some of these students may one day become members of this campus. Others may choose different paths. Whatever they choose, the experiences they gain here will remain with them for a lifetime. All you need is the belief that you can do it.
16: 앞으로 과학 영재 교육은 이 학생들이 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탈바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어떤 영재 교육 기관에 들어왔을 때 좀 더 재밌고 즐겁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좀 변화가 되면 우리나라 과학 우수한 과학 인재들이 과학 영재 교육 안에서 더욱더 자기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Children who dream of becoming scientists who contribute to humanity. Children who want to design new proteins. Children who want to understand the world through physics equations. And children who hope to give back by helping others in the future. These gifted young scientists tell us that science is fun. That answer alone is enough. It's the force that has changed the world over centuries.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rt changes that have brought about innovation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Dr. M, which has produced premium water and beverages that can improve people's health. Also, we look into Jinzhar Chohe, which has developed Korean dendropanax extract and created additional value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And we explore Cheongsanbada, a provider of variety of premium abalone product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An average person drinks roughly 40 to 50,000 liters of water over their lifetime. Therefore, drinking good water can actually change people's daily life. With the aim of providing good water for people's health, Dr. M has developed functional drinks that consumers can enjoy conveniently. We explore Dr. M, a biohealth business which has strived hard to promote the value of health. Dr. M is located in Chuncheo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improved purity and high quality of the source water that is collected in Chuncheon District. By carrying out a lot of researches and studies, the firm has developed premium products that can prove the high value of water.
2: Dr. M은 춘천에서 만난 특별한 물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20여 년 전 처음 이 물로 만든 제품을 선보였는데 재구매 고객분들이 물을 바꾸고 몸이 달라졌다며 물에 관해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고 싶어서 물과 미네랄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연구하면서 물의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닥터앤 물에 기능성 원료를 더해 소비자 건강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헬스케어 음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developed and released the Dr. M series, which are premium beverages that can improve the health of consumers. The functional beverages are made with a mildly alkaline water, which is a type of natural underground water collected in Chuncheon. And the ingredients have obtained certification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essential minerals, including calcium, magnesium, and potassium, are contained in the beverages, so it provides a very smooth finish.
2: Dr. M N 시리즈는 Dr. M 미네랄 워터를 기본으로 각각의 건강 목적에 맞는 기능성 원료를 더한 제품 라인입니다. 첫 번째 제품인 닥터엠 당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을 더했고 두 번째 제품인 닥터엠 위에는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을 더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기능성뿐 아니라 물이나 차처럼 일상에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편안한 맛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닥터엠 N 시리즈의 가장 큰 차별점은 좋은 물에 각각의 건강 목적에 맞는 기능성을 더해 일상적인 음용을 건강 관리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1: The Dr. M series are made only with the source water that is immersed in specific bedrock in Chuncheo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y keeping the original minerals and thoroughly removing impurities, the firm has increased the safety level of the products. The empty bottles and bottle caps are washed and sterilized with low concentration ozonated water, so the beverages can be filled more hygienically.
3: 좋은 원소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제품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위생과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닥터엠은 해석과 ISO 22000의 품질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생산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미세 이물의 유입 가능성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제품 생산에 주력합니다. 청정 원소의 가치를 마지막 한 병까지 변함없이 안전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닥터엠이 타협하지 않는 품질의 기준입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Dr. M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system. Under the organized work environment based on the 3JUNG 5S methodology, the firm has monitored the entire production stages in real time to make immediate responses. By applying the improved automation lines, the company has completed a uniform and stable production environment.
4: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작업 동선, 정돈 상태, 공정 관리 같은 현장의 가장 기본부터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축적한 제조 현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앞서 이러한 작은 개선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불량과 낭비를 줄이고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의 축적이야말로 스마트 공장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A growing number of consumers have repurchased the company's products, and it has shown the high growth potential of the company's brand, Dr. M. What is more, as an official beverage sponsor of Suwon Samsung Blue Wings Football Club, the company has expanded its scope of business in the sports field.
5: 국내에서는 꾸준히 재구매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늘어나면서 닥터엠만의 제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3만 건 이상의 실구매 후기와 4.8 이상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원 삼성 블루잉즈의 공식 후원 음료로 함께하고 있고요.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할 때도 물 자체의 특징과 연구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By obtaining trust in the Korean market, Dr. M has cooperated with overseas buyers from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China, Australia, and Hong Kong. The entire world has shown an increase in interest in healthcare. Also, the firm is planning to further develop innovative items that can fulfill the needs of consumers.
2: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닥터엠 미네랄 워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여 헬스케어 음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은 물과 건강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춘천의 관광 힐링 컨텐츠와 연결해 프랑스 에비앙처럼 대한민국 춘천 하면 가장 먼저 닥터엠이 떠오르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1: Dr. M has developed functional beverage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people's health in daily life. And it is expected to gain ground in the global biohealth industry as a provider of premium beverages.

0: The selected Korean Dendro Panax goes through the... By precisel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and different materials can be maintained more effectively.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kept the improved quality by automat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1: 저희 진설초의 제품의 주 원료가 되는 황칠나무는 전체를 수확하는 것이 아닌 가지치기 등 부분 수확하여 파쇄하고 숙성을 거쳐 원료가 됩니다. 특히 이러한 천연 자원을 수집, 채집하거나 구매하여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배합비입니다. 정확한 배합비가 있어야만 작물에 약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서 정확한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진설초회 has applied a smart factory system to the packing process. As a result, thanks to the automation process, the firm has tackled the shortage of manpower and resources.
2: 저희 진설초회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반자동화 라인을 자동화 라인으로 교체함으로써 인력이 70% 이상 절감되어 인력을 다른 공정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조 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공장 재고 로트 번호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전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동선 개선, 잠재적 위험 요소 제거 및 예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0: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firm has constantly improved the effects of its products. By achieving a lot of patents for the production of extraction products,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Also, it has improved the unique Korean Dendro Panax extraction method to develop new items.
1: 진설초에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맞춰 제품 유효 성분의 혼합비를 조정, 연구하며 대중적이지 않은 유기농업 자재를 대중적으로 알려가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식물 집사용 홈케어 스프레이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기술 개발과 신제품 연구를 위해 타 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품 연구 개발을 예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paid close attention to the opinions of farms as part of an effort to develop premium products. And it has continuously sought sales expansion in overseas market.
3: 저희 진설초에는 황칠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증명해 나가면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농업 및 축산 분야 연구 과제와 제품 개발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성 농산물의 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식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0: 진설초회 aims to suggest sustainable solutions for the future agricultural sector. And we hope it can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global market.

0: Producing region, accounting for roughly 80% of the country's total abalone output. In the abalone industry, the company has obtained the ASC certification for the first time in Asia, and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1: 저희 청산바다는 1995년 청산도에서 전복 양식을 시작해서 2007년 국내 최초로 어업인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여 만든 회사입니다.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20년 이상 노하우로 완도의 대표 특산품인 전복을 한국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전복 가공 사업에 전진해 왔습니다.
0: The company has used fresh abalones grown in the clean sea of Wando, and it has provided high quality abalone products to consumers. From freshly picked live abalones to steamed abalones with a chewy texture, as well as sliced abalones with improved convenience. The company has produced different types of abalones that can be used for various purposes.
2: 저희 청산바다의 제품은 인터컨티넨탈 호텔, 신라 호텔, 그랜드 하얏트, 파라다이스, 메리어트, 콜레드 등 글로벌 호텔 체인에 매일 납품하고 있으며 호텔의 셰프와 구매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산지를 찾고 저희 양식장과 공장을 견학하며 함께 더 좋은 식재료의 생산에 관해 협의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2005년 일본에 첫 수출을 시작했고 2018년에는 국내 최초로 베트남 시장에도 진출하였습니다.
0: Thorough hygiene control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when processing premium abalones. The firm has implemented the seafood traceability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the abalone industr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to maintain a sustainable business. By minimizing the variables in temperature and time during the core production stages, the company has made a lot of effort to keep the original texture and flavor of abalones.
2: 저희 청산바다의 대표 제품인 식자재용 순살 냉동 전복은 어장에서 출하된 즉시 연속식 자숙기와 자동 세척을 통해서 전복 특유의 식감과 향을 살려 최단 시간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삶거나 찌는 공정과 냉각 세척 공정을 컨베이어로 연결해서 시간당 생산량을 과거 6.25kg에서 58.43kg으로 늘렸습니다.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 직접 손질하시는 것보다 맛과 품질 가격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0: It was difficult to cope with the growing demand only with the current manual process. Therefore,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By managing the production data in real time, the company has improved the work efficiency and the product quality at the same time.
3: 저희 청산바다의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 시스템 도입은 동전 업계에서도 벤치마킹 사례가 없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삼선형 스마트 공장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MES, POP, 스마트 HACCP 도입은 물론 고도화 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간당 생산량이 약 830% 개선되었고 완제품 불량률은 45.4%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효과 외에도 직원들이 태블릿과 POP 시스템 같은 디지털 도구에 익숙해지고 각자 업무에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0: Red tides and high water temperatures due to climate change have posed a serious threat to the fishing industry. 청산바다 has cooperated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to promote researches on abalones that are highly resistant to high water temperatures.
4: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는 우리 일상이 되었고 양식 환경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맞춰 지금 저희가 찾는 종자 하나가 앞으로 완도 전복 생태계를 좌우할 겁니다. 변화된 우리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라는 강한 전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관도 바다를 지키고 우리 어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다짐입니다.
0: 청산 바다 has sought sales expansion by entering overseas markets including Vietnam and Europe. What is more, it is planning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in the global field by developing a variety of new abalone products.
1: 저희 청산바다는 올해 미국 식자재 유통기업에 순살 전복을 대량 수출합니다. 현재 주력 상품인 순살 가공품의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사용하기 편리하고 맛있고 손질된 전복 상품으로 전 세계에 시장을 개척하고 어업인 소득을 향상시켜 한국 수산업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전복 기업이 되겠습니다.
0: 청산바다 has delivered the premium taste of Wando abalones to the global consumer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earn more ground in the global field in the near future.

0: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발절 직전입니다.
1: 아까 목소리만 안 나오는데?
0: 성대가 나갔어요.
1: 아, 먹을 때 삼키는 거 괜찮아요?
0: 삼키는 거 괜찮아요. 아프진 않아요. 오늘도 오셨으면 날 수 있는데
1: 예.
0: 오늘도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죄송합니다. 여기 어디죠?
1: 여기는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0: 아, 시원하다 목소리가.
1: 예, 합천에 왔습니다. 합천. 합천에 왔습니다. 합천.
0: 합천은 협소하다 할 때 그 합 그리고 신의 천.
1: 아, 그 맑은 이 천과
0: 아주 맑은 자연과 역사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0: 아, 이거였다. 이거였어. 좀 오늘 좀 루트가 좀 그러네요. 처음에 스님 정식 먹고
1: 바로 소개지를 먹고.
2: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어.
0: 야, 이거 진짜 맛있다.
2: 어, 맛있어. 아, 날씨 너무 좋다.
0: 이제 여름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 합천이 주변에 계곡이 진짜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기 여행을 많이 옵니다, 저희 실제로. 합천 쪽이 이 경남에 숨겨진 계곡들이 진짜 많아서.
2: 어, 물 진짜 맑다.
3: 네.
0: 정말 자주 왔어요, 저는.
2: 난 진짜 어릴 때 빼고 처음 오는 것 같아.
0: 근데 합천은 제가 식당을 진짜 많이 알거든요. 첫 끼로 뭐 먹나요?
2: 내 아는 집일 수도 있어.
0: 아,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합천 맛집 찾아다니는 컨텐츠를 했었어요, 제 채널에서. 여기가 아마 저기가 유명할 텐데, 산채정식 같은 게 유명해요.
2: 정답이에요. 우리가 가는 데가 산채정식 거울인데.
0: 네.
2: 거기는 스님들의 맛집이야. 벌써 산채 비빔밥인데 여길 왔었어?
0: 네, 아예 그냥 여기 왔었어요.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 반찬이 진짜 많아요. 저희는 어디 갔나요?
2: 내가 찍은 식당이 있는데 거기가 네가 갔던 데랑 같은 데인지 봐봐.
0: 아, 알겠습니다. 맛있었어요, 저는 갔던 데가.
2: 맛있었어?
0: 네. 근데 거기보다 맛있는 데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갔던 곳은 물어 갔었어요. 어디 산채가 제일 맛있냐.
2: 응.
0: 여기 물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데?
2: 어디?
0: 어, 저기다.
2: 어디?
0: 저분인 것 같아요. 저 기억나요.
2: 어머니?
0: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 나 여기 맞아요, 저.
2: 여기야?
0: 네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많이 드세요. 두 분 뭔데요?
5: 와, 진하네.
0: 혹시 저기 아닌 거? 여기예요?
2: 네. 나도 여기야.
0: 아, 그래요?
6: 나 어느 것도 몰랐다.
0: 저희 촬영 좀 해도 될까요?
6: 예, 하세요. 마음껏
0: 뭐. 하지만
6: 나 12시대요.
0: 아유, 맛있어요. 아.
6: 어, 잘생겼다.
2: 아유,
0: 목소리가 여기가 또 마침 그 보양식이 좀 많습니다.
2: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6: 빨리 들어가서.
2: 스님들이 예약을 많이 했네.
0: 여기 스님, 선스님.
2: 닮아서 스님.

0: 아니 근데 식당 몇 년 됐어요 여기?
1: 한 40년 됐어요.
0: 40년이요? 네.
2: 이 자리만?
1: 예.
2: 이 근처에서 제일 오래된 거예요?
1: 아니에요. 이 동네 다
2: 얼추. 아 오래됐어요?
1: 예, 이 동네보다 더 오래된 집도 많아. 행사 자체가 네. 할머니한테 엄마로, 엄마한테 딸로 이래 물려받은
0: 집이에요. 근데 여기 유독교계 스님이 예약 많은 이유가 뭐예요?
1: 스님들이 처음부터 우리 집에 제일 많이 오셨어요. 네. 옛날부터 많이 오시더라고, 이상하게.
2: 오늘은 몇 명 예약됐어요?
1: 오늘은 뭐 한 80명.
2: 80명?
1: 예.
2: 와, 기가 많구나.
3: 저는 합천 회의사에서 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현자, 원자, 자자, 현원자입니다. 우리 고모님이 스님이신데 사찰은 자연적 관심이 또 더 많이 가게 됐죠. 그래서 더 배우게 됐어요. 스님들이 좀 많이 오시고 뭐 회인사를 찾는 손님들도 많이 오셔요.

0: 송이버섯 국정식 시키면 다 나와요?
1: 네. 그렇게 주세요, 두 개. 네네네. 감사합니다.
0: 스님들이 왜 이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알아?
1: 왜요? 나물이니까.
0: 오신 채 안 먹는 거 알지?
1: 아, 만드시는 다섯 개 있잖아요. 네. 네? 마늘, 파, 부추. 뭐 있지? 양파? 당근?
0: 달.
1: 토끼?
0: 달.
1: 달토끼. 달? 아,
0: 달래.
1: 아, 달래.
0: 그리고 흥거.
1: 네?
0: 흥거.
1: 뭐, 헌거요?
0: 흥거라고 마늘하고 양파 섞은 맛. 센 거. 작재인 거.
1: 그러니까 어떤 거지?
0: 그게 흥거라고.
1: 이름이 흥거라고요? 처음 듣는데?
0: 마늘, 부추, 파, 달래, 흥거.
1: 마늘파를 안 쓰기 쉽지 않은데.
0: 근데 이런 거는 서울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죠.
1: 아, 그러니까. 홍달이 부러집니다, 진짜.
0: 이게 다 우리 거예요?
2: 네.
1: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2: 항상 이렇게 나갑니다. 아... 우리 집엔 누가 오실?
1: 아니, 그 오신 채가 안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네. 안 들어갔어요? 마늘이?
2: 네, 마늘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죠.
0: 김치도 마늘이 안 들어갔어요?
2: 김치는 요건 안 들어가요.
0: 김치는 들어.
2: 김치는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들어가요.
1: 아, 그러면 스님 오시면 김치는 안 주세요?
2: 다른 김치 있어요, 스님 김치 따로.
1: 아, 스님 김치 따로 있어요? 네. 아, 스님 김치 혹시 맛만 볼 수 있어요?
2: 어, 가져 이렇게 우리 집에.
1: 고향 온 거 같아.
0: 와, 많다.

초반에는 한 15가지 정도를 가지고 했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음식이 자꾸 늘어요. 그래 더 주고 싶고 손님한테 더 드리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데 좀 더 하고 싶어 그래도 좀 줄인 거예요 솔직히. 이 지역 조건이 산채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보다는 많이 나.

저는 반찬이 두 가지 이상 떨어지면 절대 손님을 안 받아요. 그게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받고, 덜 됐을 때는 제가 아무리 손님 많이 와도 안 받아요. 6시 보통이 나오면은 반찬 준비할 게 너무 많죠. 한 2시간은 꽉꽉 해야 돼. 2시간 반 이렇게. 간장, 깨소금, 참기름. 그렇게 무쳐놓으면 담백하고 맛있어요.

0: 이거 뭐예요?
1: 가지예요.
2: 가지요?
1: 예.
2: 이게 가지예요?
1: 예. 가지를 말려가지고 기름에 비가가지고 쫄아는 거.
2: 비가가지고 쫄아는다고 하나?
1: 예. 기름에
0: 비가가지고 쫄아는 거.
1: 쫄이는 음식.
2: 얘는 뭐예요?
1: 걔는 가죽.
2: 네? 가죽을 줬다고요? 가죽을 먹어요?
1: 가죽 나무라고 있어. 우리 경상도에서.
2: 저도 경상도인데요.
1: 응. 가죽 모르세요?
2: 아니 저는 가죽이랑 가죽밖에 모르는데.
1: 가죽이 나무가 있어. 집 앞에서 많이 키우는.
2: 진짜요?
1: 네.
0: 가죽 나무랑 먹어봐. 가죽 나무.
1: 아유 그건 잘 못 먹어.
0: 왜?
1: 저 처음 먹는 사람 아주 작게. 아주 작게, 아주 작게.
2: 가죽 맛있는데요? 가죽처럼 질기지도 않고 그냥 취나물 씹는 맛인데 양념장이 되게 짭짤하게 맛있다.
1: 야는 제피.
0: 제피?
1: 예, 추어탕에 있는 제피 이파리. 다 같이.
0: 제피 이파리?
1: 예.
2: 어? 취나물 씹는 맛인데.
1: 추어탕에 있는 제피.
2: 양념장이 되게
1: 그 잎이에요.
2: 짭짤하게 맛있다.
0: 제피. 어 맛있어. 젓갈 같아.
2: 그 제피 향이 그대로 있는데 그게 또 맛있네. 아유 진짜 맛있어. 도덕.
1: 많이 드세요.
3: 감사합니다.
1: 네.

0: 불고기다 불고기.
1: 이건 우리 이제
0: 고추장 불고기.
1: 밭에 재배하는.
2: 아 이거였다 이거였어 내가 이거를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더덕이 젊은 애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이건 어린 애들이 더 좋아할 맛이야.
0: 고기 같아 고기.
2: 제육이야 제육. 너무 맛있다.
0: 양념도 맛있다.
2: 아 근데 더덕이 미쳤다 진짜. 그러니까 여기 은근히 그 고추 양념 같은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양념이 죽이네.
0: 향이 좋다. 이거 거의 고기야 고기.
2: 진짜 고기다. 버섯 향이 딴 데보다 훨씬 진해.
0: 세지. 스님 김치?
1: 네. 근데 좀 싱거울 거예요.
2: 그냥 김치랑 좀 비교해서 먹어요.

0: 매력 있다.
1: 매력 있어요. 쓰는 김치. 겉절이네. 거의 생김치, 생김치. 버섯국.
0: 어우, 저희 국.
1: 나 이게 제일 궁금해.

0: 근데 배고파.
1: 와. 송이향.
2: 좋지예.
1: 너무 좋아요. 아, 좋네. 와. 국이 아니라 송이 집이다, 집 그냥.
3: 이거 언제 재배한 거야?
2: 작년 가을.
3: 작년 가을. 재배해서 딱 꽝꽝 올려놓은 거구나.
1: 이야. 진짜. 진짜 건강한데 맛있어요, 맛이. 건강한 맛인데 맛있어.
3: 와. 이거는 육수 뭐예요?
2: 육수는 따로 안 합니다.
3: 그냥 송이 끓인 거예요?
2: 네, 그 물에 그냥. 육수를 따로 하면 송이 향이 없어지죠.
1: 아, 육수 안 하고요?

0: や
1: おでるね。
0: 찢는 맛도
2: 가을에 소백산에서 송이를 캐다가 그냥 먹은 적 있거든. 네. 그때 향이랑 똑같아.
0: 아, 진짜.
2: 그대로 보존돼.
0: 생 버섯이야 그냥.
3: 금방 따가지고 씻어가지고 썰어 그 자리에서 썰어가지고 얼어야 돼. 안 그러면 난.
0: 얼어야 돼. 알아요?
3: 얼려야 돼.
0: 알아요?
2: 근데 경상 없잖아.
0: 아 얼어야 돼도.
3: 어 얼어야 돼 진짜.
2: 아 국 좋다. 아우.
0: 이건 진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맛인 게 송이 향밖에 없어요.
3: 밥 먹을 만하십니까?
2: 맛있습니다.
3: 예, 네, 많이 드세요.
2: 네.
3: 드시고. 너무 미남이시라가지고 놀라겠다. 사진 보면은 되게 이렇게 그자.
4: 사진 보면 의식을 보면 크게 나오는데.
3: 털바 아저씨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데.
2: 사장님 비빔밥 그릇 있나요? 야, 절밥처럼 나옵니다.

0: 일단 취남을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1: 그렇지. 고사리.
0: 버덕. 보라지. 열무.

0: 이거 그 나물이야.
1: 아, 추나물.
0: 일상을 저러서 먹는 건데, 애인사 앞에서 먹으니까.
1: 딱 절밥이다.
0: 절밥 맛이 확 나네.
1: 제피가 1등이야. 향이 너무 좋다.
0: 야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몰캉몰캉한 야채부터 현재 식감이 되게 즐거운 식단이다.
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오늘의 먹챙이고 딱 두 개만 줄게. 대한민국의 그를 둘러싼 고정관념을 깬 사람. 고정관념이 있어, 이 사람에 대해서. 아. 와장창 깨졌어.
1: 고정관념 전 있는 사람이 없는데?
0: 있잖아. 너 나에 대해서 있잖아. 늙었다.
1: 그건 못 깨졌잖아요.
0: 못 깼어. 두 번째. 이거의 아이콘. 요요.
1: 요요의 아이콘이요? 너무 쉬운데?
0: 나왔지?
1: 네, 남자 여자예요. 요요 아이콘은 김시정 누나 아니에요?
0: 가자.
1: 요요의 아이콘. 아니 요요가 좀 있는데, 김시정 누나하고. 신동형도 있고. 두 번째 거 듣고 첫 번째 거 조합해보니 맞네요. 춤을 못 출 것이라는 고정관념 완벽하게 깨신 신동형님 100%.
2: 아, 동네가 아기자기하고 좋네. 아, 우리 준빈이는 제가 온지 모르죠. 일단 준빈이한테 아이돌이 온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룹에서 핵심적인 멤버, 그룹에서 댄스를 맡고 있고

0: 아직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엄청 빨간 양념 고기 먹고 싶다. 언제 오나요? 왔나요? 아, 여기 버스 기다리러 오신 거구나. 아니, 여기서 진주, 마산, 부산까지 가.
1: 들립니까? 자, 일단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확성기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친구 누굽니까?
2: 신동형님이요.
1: 확실합니까?
2: 100%, 1000%, 1000%입니다.
1: 웰컴 댄스 준비됐습니까?
2: 웰컴 댄스 너무 쉽죠? 아, 이거 너무 빨리 맞춰서 쏘리쏘리. 너무너무 쉽게 맞춰서 쏘리쏘리.
1: 자, 외양호. 스톱.
2: 제 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1: 준비 시작.
2: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내가 내가 내가 내게 빠져 baby. 쏘리 쏘리 빠져 baby. 쏘리 쏘리 빠져 baby. 빠져 baby.
0: 진짜 최악이다 진짜. 아, 와. 와.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

0: 바로 맞췄어. 아,
1: 형이 너무 쉽게 준 거죠?
0: 아니, 대한민국의 고정관념을 깬 사람.
1: 아, 어. 어,
0: 두 번째가 요요.
1: 아, 요, 아 요요에서요?
2: 요요가 바로 요요하고 고정관념으로 가니까 맞췄죠.
1: 아...
2: 김신영 누나랑 좀 헷갈렸는데.
0: 딱 헷갈렸어.
2: 김신영 누나.
1: 아, 신영 누나. 요요. 아, 그렇지. 요즘 신영 누나가 날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0: 살 진짜 많이 빠졌다.
1: 많이 빠졌죠?
2: 어, 너무 많이 빠졌네, 형님. 네. 어, 진짜.
1: 근데 와. 여기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2: 저는 빼긴 했어요. 저는 결혼 다이어트.
0: 오늘 버스는 신동에게 딱 맞췄어요. 딱 맞췄어요.
1: 진짜로요?
0: 고기 부서요.
1: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소고기도 좋아하고 닭고기도 좋아하고 다 좋아요. 물고기 빼고 다 좋아해요.
0: 얘가 의외로 안 먹는 게 있어.
2: 뭘 먹어요?
1: 제가 편식을 엄청 많이 해요. 뭐 안 먹을 것 같아?
0: 진짜 좋아하게 생겼는데 안 먹는 게 있어.
1: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게 있어.
0: 얼굴에 뭐가 있어?
2: 얼굴에?
0: 뭐 먹을 것 같아?
1: 뭐 잘 먹을 것 같아?
2: 설마 밀가루를 못 먹어요?
1: 못 먹는 건 아니고 좋아하지 않아.
2: 에?
0: 라면을 안 먹어.
2: 에?
1: 안 좋아한다는 건 안 먹는다는 건 아니야.
2: 그러니까 빵도 드시죠?
1: 먹긴 먹지만 잘 찾아 먹진 않아.
2: 영.
1: 근데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햄버거는 잘 안 먹어. 피자도 잘 안 먹어. 하지만 튀김가루 묻힌 치킨은 먹어.
2: 그러면 오늘 메뉴 선정이 좀 까다롭겠는데요?
0: 신동이 제일 좋아하는 내일 죽는다면 오늘 꼭 먹을 만한 메뉴 뭐지? 오늘 꼭 먹을 만한 메뉴 뭐지?
1: 제육?
2: 제육?
1: 진짜로?
2: 제육집을 가?

0: 이거 너무 좋지. 근데 나 제육 진짜 감별사야. 진짜 별로면 큰일 나, 진짜.
1: 와, 이거 완전 동네네, 또 여기도.
2: 아, 여기 좋다. 아, 이런 데 살고 싶다.
1: 어디야?
0: 형, 여기 여관도 있고.
3: 여긴 식당이 아니잖아요.
0: 여기 구이식당. 고기가 아닌데?
4: 아유다.
1: 여기
4: 아유다.
1: 이 식당에
0: 삼겹살 주물러. 삼겹살 주물러.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저희 저녁무 계획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혹시 촬영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0: 세 명 먹어도 돼요?
5: 물어보세요, 안 돼요.
4: 뭔지 얼굴 안 나오는데.
1: 제가 후딱 먹고 갈게요.
4: 세 명밖에
1: 안 돼요, 세 명.
0: 아, 여기서 먹어요? 돼.
1: 네, 돼요.
0: 아, 이렇게 완전 진짜 그냥 무계획이구나. 아, 그냥 진짜 이렇게 그냥 먹는 거구나.
4: 근데 여기가 흑돼지가 유명해요.
5: 네, 밥천에.
0: 아, 그래요?
4: 원래 제주 흑돼지.
5: 제주 흑돼지, 지린 흑돼지, 산청 흑돼지, 합천
4: 묘산
5: 흑돼지. 그런데 지역마다 이 흑돼지 맛이 다 틀려요.

0: 여긴 맛이 어떤데요?
1: 맛있어요. 고소하고.
2: 고소요?
1: 고소하고 고기 자체가 쫀득쫀득하게 그랬어요.
2: 아, 훨씬 쫀득하고
0: 고소하고. 네. 뭐가 제일 유명해요?
1: 이제 둘 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주셔야 되고.
3: 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1: 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맛있게 드시는 거는 두루치기.
3: 두루치기.
1: 예, 예, 예. 찜되고 두루치기하고 그래.
3: 그럼 그렇게
1: 제가 먹어. 세팅해 드릴게요.
3: 감사합니다. 두루치기 주시면.
1: 꼬마 계세요.
2: 예.
4: 고소하다라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0: 고소하다.
2: 고소하다는 거죠. 너 어디야?
4: 저 용인 근처입니다. 부산이에요.
2: 근데 왜 고슴하다?
4: 고슴하다 잘 몰라. 사장님하고 우리, 저희 엄마하고 목소리 톤까지 똑같거든요. 사투리랑. 진짜 완벽하게 똑같은데 근데... 고슴하다는 처음 듣네요. 아, 심지어 어제 엄마가 지금 서울에 앱 봐준다고 올라와가지고 엄마 말 듣다고 와가지고 더 똑같거든요.
0: 야, 애기 아빠야.
2: 어떡해. 너무 부러워, 진짜. 제일 부러워.
4: 아, 진짜요?
0: 많이 컸지?
4: 이제 100일 다 됐어요.
2: 야, 이제 고생.
0: 네? 기어댕겨?
4: 아직은 기어 지금 더 뒤집기 연습하고 있어요.
2: 아, 그래. 뒤집기가 먼저야? 기는 게 먼저가 아니고?
4: 뒤집기가 먼저예요.
0: 잘 모르잖아.
2: 하나도 몰라. 나는 사실 결혼...

0: 보다는 아기가 너무 낳고 싶어.
1: 아, 그럼 넌 나보다 확률이 높겠다.
0: 그래요?
1: 아기 갖고 싶으면 결혼하고 싶어.
0: 네, 맞아.
2: 형님이 아쉬워하는 그 시기 아니에요? 결혼할
0: 때 했었어야 되는데. 네. 42 지금.
1: 딱 그때.
0: 아,
1: 노력. 그때 놓치면은 바로 50이야.
0: 아, 거기까지는 가면 안 돼.
1: 다 내 얼굴 보고 그 얘기하더라. 형처럼 되면 안 돼.
2: 오늘 목소리가 더 그래서 오늘 더 짠하게 느껴지네.
1: 그러니까.
2: 회사님 정갈하네요. 반찬이. 이거만 먹어도 맛있겠다.

0: 야, 이거 특이하네.
1: 비주얼 되게 독특하다.
0: 이거 쪼여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2: 처음 봤죠?
0: 완전 처음 봤죠? 생각했던 비주얼이 아니라 간장인 줄 알았지.
2: 갈비찜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고 누가 이걸 떠올려?
0: 어, 아니지, 이거는.
1: 와, 뭐야. 독특하다. 와. 닭도리 담았다.
0: 어? 진짜 닭볶음탕 같은 느낌이 있네. 네. 우와! 우와!
2: 이거 좋아.
0: 아, 난 사실 이거. 난 사실 이게 좋아.
1: 이건 솔푸드다.

0: 고기 얇기는 좋아요. 어?
1: 맛있다.
2: 아, 음식 진짜 맛있다. 와, 여기 올 것 같은데?
0: 고기가 엄청 쫄깃쫄깃하네.
2: 고기가 진짜 단단하네, 듣고 보니까. 다른 원래 먹던 돼지고기보다 훨씬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고기가. 육향도 더 센 것 같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최고인데요?
3: 맛있지?
2: 아, 두식이 너무 좋아하니까, 원래.
3: 아, 맛있다.
0: 우리 할머니 맛이다.
2: 진짜 그냥 할머니, 아니 엄마가 해준 그런 맛이다.
0: 집에서 먹는 맛.

0: 왜 할머니 맛이 많이 나나 했더니 마늘을 많이 납니다. 우리 집 마늘을 진짜 좋아.
1: 아 근데 마늘 향 계속 나네.
0: 끝. 그래서 내가 할머니 맛이 난다 그런 거야.
1: 거의 갈릭두루 치게.
0: 아 그니까 너무 맛있어.
2: 11에서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저는 통으로 이래가고 제가 직접 썰이고 있어요. 기계에 썰인 것보다 손으로 썰은 게 아무래도 조금 열을 덜 받기 때문에 맛이라든가 조금 나을 것 같더라고. 앞전지, 앞다리살 전지. 고부위가 맛있거든, 두루치기는. 기름도 많지도 않고. 원래 고기 땡기는 고기에 육즙이 안 빠지고.

0: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많이 넣진 않거든요.
1: 간장 베이스가 세.
2: 에? 간장 맛이 나요?
0: 입에 들어가자마자 간장인데?
2: 그러니까. 주장 맛인데?
1: 주장 전에 밑에
0: 간장이 먼저 터지잖아. 이거 헛돼지네 이거. 이거 헛돼지네 이거.
1: 정확한 표현이 맞다.
0: 헛뚱뚱이야 이거.
1: 헛돼지란 표현이 딱 맞다.
0: 나도 사실 막 그렇게 되게 전문가는 아니거든? 근데 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먹는 거야.
1: 간장 베이스로 해가지고 단맛이 들어잖아.
0: 나는 단 제육은 별로 안 좋아해.
1: 나도 안 좋아해. 네.
0: 보통 달게 먹는 사람이 많은데 제육은
1: 단 거는 맛있는데 몇 젓가락 하면은 질려.
0: 맞아.
2: 여기는 저희 고향애들한테 추천해줘야겠어.
0: 아 가까우니까?
1: 네.
2: 야, 여름에 또 애들이랑 북촌 근처 계곡 많이 가니까 바로 앞에 계곡이에요 그냥.
1: 물이 맑아.
2: 와. 이건 코스다 코스. 여름 코스.
1: 맛있다. 어쨌든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맛은 아니야.
0: 이건 그렇게 먹겠다.
1: 비주얼만 봤을 때는 시청자분들은 에이, 그게 그 맛이겠지 하겠지만
0: 그 맞아. 아,
1: 둘 다 예상되는 맛이 아니야.
0: 아예 달라요, 아예.
2: 아, 진짜 맛있다.
1: 아, 맛있다. 생채도 한번 얹어보자고. 안 땡기지?
0: 네.
2: 무생채는 아예 안 드시겠네요?
0: 안 먹어. 굳이 왜 걔랑 같이 먹지? 라는 느낌?
1: 별미지.
2: 좀 느끼함을 잡아주잖아요, 야채가.
0: 그래? 뭐가 느끼해?
1: 안 느끼하구나?
0: 응. 그 느끼함을 내가 밥으로 달래는 것 같아.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부유하지 못했어서 고기 먹는 자리에서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많지 않잖아. 고기 한 점에 밥을 막 이만큼씩 먹는 거야. 좀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이었어. 그리고 나는 진짜 놀랬던 게 어렸을 때 친구네 집을 놀러 갔는데 밥을 여기다 주는 거야. 밥을 왜 이렇게 작은 그릇에 주는지 깜짝 놀랐어. 우리 집은 국그릇이 밥그릇이었고 밥그릇이 국그릇이었거든. 이게 반대였어.
2: 근데 저도 그랬어요.
0: 어, 그러니까 이런 집이 있다니까. 거기다가 막 이만큼씩 먹어.
2: 그러니까 잘못된 식습관 어릴 때부터 나와요.
0: 그러니까
2: 저도 양푼에 밥 먹었어요.
0: 엄마 아빠가 망쳐놨어.
2: 제가 밥 원래 20대 후반까지 세 공기 먹었어요. 한 공기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 야 맛있다.
2: 야 진짜 맛있다.
1: 야, 만족.
0: 만족. 내 좋아하는 스타일. 아.
2: 이거 근데 안 좋아할 남성이 있을까 싶어요, 진짜.
0: 아, 근데 제육은 소울푸드라서.
2: 소울인데 더 소울 맛이야.
0: 어, 맞아.
1: 이거 먹어, 이거랑 먹네. 이것도 어떤 맛일까 보자.
2: 야.
0: 다 손을 뜯어 먹으라고. 어때요?
1: 아예 다른 맛이고.
0: 아 그래?
2: 다른 맛이에요? 또?
1: 다른 맛인데.
2: 양념장 비슷할 것 같은데?
1: 아니야 아니야. 이 육질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건 이게 맞아. 맛있어.
0: 응? 이게 뭐야?
2: 다른 맛이야?
1: 특이하지?
0: 아니,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
2: 진짜 맛있다. 야, 얘는 단단하고 얘는 촉촉하네.

0: 어, 괜찮은데?
1: 아, 고기가 크면서 부드럽지? 돼지고기 맞아요, 이거?
0: 어, 나 이거 기대 안 했는데 괜찮은데?

0: 같은 게 제일 부드러워.
1: 응. 숨 피할 정도예요.
0: 진짜 갈비.
2: 갈비. 고기가 뼈 부분이라서 좀 질기거든. 그래서 압력에서 부드럽게 해가지고 해야 돼. 찡기하면은 압력에 찐 것보다는 부드럽지가 않아요, 고기가. 그러니까 요래갖고 한 6, 7분 정도 돌리면 돼. 그래, 이제 찡기 이래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 주로 예약 손님을 많이 받아. 이제 육수는 고기 삶은 물. 가래떡. 떡이 쫀득쫀득하고 식감도 있고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1: 맛있다.
0: 촉촉하네.
2: 잘 발라 먹었네.
0: 아, 쪽짜면
3: 뭐 발라 먹을 게 없어.
2: 너무 헤베베도 아니고.
0: 맞아.
2: 씹는 식감도 있으면서 부드러워요.
0: 고기가 일품이다, 일품.
3: 어, 이거 너무
2: 잘 쪘어.
0: 근데
3: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0: 고기가 진짜 맛있다, 이거.
3: 응.
0: 야, 이런 집이 또 있어. 와, 신기하다.
3: 여기 소주 엄청 들어가겠다.
0: 촉촉하잖아요. 아, 진짜 맛있다.
3: 맛있다.
0: 아, 여기 진짜 맛있다.
2: 약간 떡볶이 같기도 하고.
3: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야.
0: 근데 또 떡볶이처럼 그 특유의 단맛은 없어요.
2: 많이 달지 않지.
0: 양념장이 생각보다 너무 연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맛있다.
3: 야, 아니, 근데 여긴 빨간데 빨간 맛이 안 나.
0: 아, 빨간 맛이 안 나. 놀랬어.
3: 어, 맞지?
0: 고기 맛을 오히려 더 느낄 수 있는 맛? 난 양념장 맛이 되게 강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세다.
2: 아, 양념 맛있다.
3: 심심하지 않은데 심심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0: 야, 그걸 잘 어울려요.
3: 어허허.
2: 밥을 몇 공기를 비빌 것 같아.

0: 밥 비비기에는 얘보다는 얘가 더 맛있는 거
1: 맞아요.
0: 얘는 그냥 먹기 좋고.
2: 얘는 반찬, 얘는 밥. 근데 양념 양념이라서 좀 뭔가 더부룩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1: 제 생각에 이 집에 저 청국장하고 김치찌개도 궁금하다. 다 맛있을 것 같아요.
0: 맞아. 음식을 잘하시는 집이야.
2: 아니, 떡도 맛있어.
0: 맛있지?
2: 아니, 떡이 너무 맛있어요.
1: 그래?
2: 떡가루.
0: 전형적인 방앗간 쌀떡. 되게 쫀득해.

0: 내가 또 떡은 안 좋아하는데.
1: 되게 까다롭네.
0: 떡 왜 좋아해? 떡이 무슨 맛이야?
1: 떡이 무슨 맛이야?
2: 거의 외국인인데.
0: 나는 이게 왜냐면 양념이 안 배서. 떡볶이를 먹을 때도 겉에만 양념이 있지 안에는
2: 쫀쫀한 식감인데 양념이 싹 들어와요, 싹.
0: 근데 내가 좋아하는 떡은 구운 떡을 먹어.
2: 혹시 주변에서 형님의 식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0: 아무도 없지. 아직도 우리 엄마도 나의 식성을 모르는데.
2: 아, 너 이거 싫어했나 이래요. 그러면 살이 쪘을 때 원인이 뭐였어요?
0: 아 근데 그거 얘기해야 돼. 이건 나 솔직히 얘기했어. 비만 유전자는 확실히 있다고 봐.
1: 있어.
2: 아, 있어요?
0: 우리 셋이 지금 똑같이 먹어도 셋 중에 누군가는 살이 더 찌고.
2: 저희 셋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0: 아니야, 내가 제일 셀 거야. 아,
1: 인정.
0: 난 진짜
2: 살이 원래 잘 붙어요.
0: 생각보다 진짜 별로 안 먹어.
1: 근데 배달 어플을 세 개를 깔았어?
0: 아, 근데 배달 어플 다 여러 개 있지 않나?
2: 아, 근데 다 배달 시켜 드시는구나.
0: 거의.
2: 그럼 1년에
0: 근데 얼마죠? 한 3천만 원 하더라 그랬나?
1: 1년에?
0: 근데 그게 어플 하나만이었어.
2: 와. 배달비 3천. 와.
0: 그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살 빼고 나니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아이스하키.
1: 에?
0: 시작했고.
1: 진짜?
0: 주말마다 아이스하키 하고 있어요.
1: 잘 어울린다.
0: 재밌어.
2: 아이스하키가 곧 유행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형무형
0: 쓸 것 같아.
2: 또 그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 그거 쓰고 나오는 그림이 그려지는.
0: 아씨, 안 돼.
1: 무슨 장례식이.
0: 안 돼, 안 돼. 오지 마. 형이 시작하면 다 끝난 거잖아. 임사망 선고를 딱 떼버렸지.

0: 하기도 가능?
1: 네, 가능하죠.
0: 뒤에 것도 딱 너가 좋아할 만한.
1: 진짜?
2: 떡고기?
0: 일단 면은 뺐어.
1: 아, 다행이다.
0: 면은 싫어.
1: 맞아.
0: 가자.
1: 잘 먹었습니다.

0: 아니 잠깐만, 여기 이 동네 뭐야?
1: 야, 다고기집이야. 와. 와, 이런 작은 시골 마을 느낌의 고기 식당 이렇게 많아요?
0: 그러니까.
2: 단호가 워낙에 유명하니.
0: 저기만 저렇게 몰려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너무 신기하다.
3: 자, 이곳은 합천군 삼가면입니다.
4: 돼지에 이어서 이제 소를 먹기 위해서. 야. 삼가하면 한우입니다.
0: 와.
1: 다 한우집이네.
4: 이 많은 한우집 중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1: 와,
4: 머리가 아프죠.
0: 네. 근데 여기 근데 다 맛있겠네. 일단 고기가 맛있으면 되니까.
4: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세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1: 오, 이 사람 진짜 많다.
4: 안녕하세요.
0: 아, 고소한 냄새 나.
1: 오사르만의 냄새가.
0: 아, 오랜만에 맡아본다.
1: 이 방앗간 냄새.
0: 삼가 참기름집이 있다.
4: 이야, 저기 참기름집 하나 있네요. 이렇게.
0: 와. 와. 아, 뽑고 있네. 이야. 들기름, 산초기름, 각종 기름 일체.
4: 1942년부터 가업 3대.
1: 와, 42년부터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왜 이렇게 젊으시지?
4: 3대? 4대?
5: 3대예요.
0: 3대. 아, 3대. 아, 갑 3대라고 돼 있네.
1: 아, 우리나라 3대 있기 쉽지 않은데.
0: 와, 아니. 참기름 냄새가 저쪽 골목부터 나요.
5: 아, 그래요?
0: 예. 네, 네.
5: 감사합니다.
1: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 올해 39입니다.
1: 오, 되게 동안이시다.
0: 그 왜 드셔 보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먹어 봐요?
5: 네, 이거는 제가 맛을 보면서 먹어요.
0: 어.
5: 참기름이라서.
6: 보여 드릴까요?
0: 오, 진짜요? 네. 아, 나온다, 여기. 대박이다.
1: 갓짠 기름.
0: 여기만 들어와봐요. 냄새 대박이야.

0: 아, 씨 미쳤죠.
1: 우와, 냄새.
0: 미쳤지.
1: 와.
0: 아니, 무슨 맥주 냄새가 나, 살짝.
1: 냄새, 와. 무슨 양조장 것 같다.

0: 우와, 와 이거 감성 미쳤다.
1: 우와, 이게 아니.
0: 맥주 아니야? 우와, 맥주 같다.
2: 냄새.
1: 아, 원래 이런 냄새야?
0: 아, 아예 다른데? 오,
1: 그러니까 아니, 아예 다른데?
2: 버터 향이라.
1: 그러니까. 아니.
0: 어? 이야, 진짜 맛있다.
3: 뭐야 이게?
2: 진짜 고소하다.
0: 이게 들기름 맞아?
2: 이게 뭐야? 이 들기름이야? 이거 먹어보고 들기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1: 와, 너무 너무 좋은데?
2: 들기름 맛이 사?
0: 우와.
3: 아, 양도
0: 색깔도
1: 싹 따르고 딱 멈추면 거기까지 딱 차.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혹시 죄송한데 여기 한우집이 진짜 많잖아요. 혹시 어디가 제일
4: 더 맛있어요? 왜냐면 상가가 대부분 오래되고 아. 시골이다 보니 고기를 다 좋은 걸 써서. 아.
2: 그러면 사장님이 오랜만에 한우 한번 먹는다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다 맛있지만 오늘은
0: 아. 알았어. 그럼 한우 딱 하나 고르면 어디 가세요?
5: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X야, 우리 어떻게 그래?
6: 압도적이야, 압도적.
5: 이럴 수가 있나?
6: 아시죠, 그러면? 그래, 가.
1: 재밌다, 재밌다.
0: 없을 것 같은데?
1: 그거 괜찮다.
0: 있어, 있어.
1: 형, 근데 고깃집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가요?
2: 원래 진짜 맛집은 거리가 아닌 살짝 떨어진 데 있는 법.
0: 아,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1: 아, 근데 진짜 멀리 떨어져 있긴 하다.

0: 설마 저기?
1: 일단 주차장 사이즈 보소.
0: 와, 주차장 진짜.
2: 아, 이게 다 주차장이야, 지금?
1: 정답.
2: 차가 이렇게 많아, 지금 이 시간에?
0: 한우집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2: 좋아. 여기 촬영 안 될 것 같은데?
1: 주말엔 바글바글이야.
2: 촬영 안 나, 하지 말자고 할 것 같은데?
1: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2: 대기예요?
0: 대기예요?
2: 아, 대기가 이렇게? 아.
0: 웨이팅이에요?
2: 아, 웨이팅이 있어?
1: 안녕하세요.
0: 와, 꽉 찼어요.
2: 진짜? 와.
0: 와. 어이, 왜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저희 전현무계획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혹시 촬영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1: 세 명.
0: 세 명이에요.
1: 저희 세 명 먹는 거.
3: 저 어제 때도 봤었는데.
0: 아, 진짜요?
2: 아, 보셨구나.
0: 저 혹시 촬영 좀 괜찮을까요?
3: 촬영이요? 아유, 뭐 형이 오시는 당연히. 아.
2: 이야, 감사합니다.
3: 조금만
1: 대기할게요.
2: 네네.
0: 대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 잘 되는 집 다르네.
1: 다르다 달라.
0: 여기 이름 쓰는 게 있네요. 대기 그게 있네.
2: 그러네.
1: 야,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와.
0: 그래, 일단 앉아 있자.
2: 와, 대박이다. 웨이팅 있는 거 대박이다.
0: 심지어 합천 중심도 아니고 그래. 빠진 곳에서.
2: 아니, 우리 여기 앞에까지 오기 전까지 이 집이 안 보였어.
1: 아, 근데 이 한적한 곳에.
2: 그러니까.
0: 이 한적하고 이 점심 한우인데.
1: 그리고 합천이 또 한우 유명하다고 하니까. 아까 저분들도 진주에서 오신 분들이야.
0: 아, 진주는 또.
2: 궁금하다. 와.
1: 태어나서 합천 한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2: 아니, 한 동네에 돼지고기, 소고기가 다 유명한 건 진짜 신기하다.

0: 갑시다.
1: 들어가요. 와, 이렇게
2: 아, 분위기 좋다.
1: 사실 여기는 방송 나가면 좀 손해 볼 것 같은데.
0: 왜?
1: 아, 이거 장사 잘 돼도 좋긴 하지.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먹고 싶을 때 못 먹으니까. 웨이팅이 너무 많아지고 그런 거 알잖아. 나만 하는 맛집이 좋은데 모두가 하는 맛집 되는 순간 내가 못 가기 시작하면.
0: 그래서 하나 읽어줄게. 오늘 네? 대전의 쩝쩝방사 동지들의 제보에 의하면 전현무 계획은 식당과 북어 식당 저 시내부터 중앙을 관통해 유성까지 털고 갔다고 제보가 들어왔다. 왜 이렇게 전현무 계획은 대전을 자주 오는 것인가? 대전인들 너무 힘들다.
1: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3: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0: 뭐 먹으면 돼요? 즉?
1: 모듬이 있네. 아니, 가격이 엄청 싸.
0: 왜 이렇게 싸요?
3: 싸죠.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0: 오늘은 뭐가 제일 맛있어요?
3: 저희는 고기는 항상 좋습니다. 특불 한우 중에서도 나인 넘버만 취급을 하거든요.
1: 아, 나인만. 와. 아, 진짜.
2: 저기 여기도 적혀있네요. 특불 등급의 최고급 한우만 사용한다.
4: 안녕하세요. 합천군 삼가면 한우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도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최고가 아니면 판매를 하지 않는다. 투뿔 한우 중에 넘버 나인 중에 그 나인 중에서도 더 상위인 특상 한우라고 전국의 1% 안에 드는 소 최상위 소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서울에 9등급만.
1: 그래서 다른 집이 못 따라올 수도 있겠구나.
2: 우리 안 사는 거기랑 똑같은 거.
0: 네, 그러니까.
3: 감사합니다.
1: 불판은 언제 봐도 좋다.
2: 소고기는 이 불판이 제일 맛있어.
1: 막혀있는 불판. 숯불 싫어. 보통 정육식당은 반찬이 많이 안 나오는데.
2: 아니, 생강이 왜 나와요?
3: 생강이 체내에 있는 소기름 분해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요 초절임을 한 생강을
0: 같이 먹을 때.
2: 건강하게 소기름 드시라고.
3: 네네네.

0: 반찬 진짜 깔끔하게 나와.
1: 천이라고 그러지 버섯이 나와요. 뭐 자연산 버섯이 맞다고 많다고 해가지고.
2: 버섯이 많이 나는 거야.
3: 나물 천국이야.
2: 산이 많아서.
1: 너무 맛있어. 상콤하니. 이게 고기다. 와.
2: 이게 고기라고?
1: 네.
3: 버섯인데?
1: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2: 맛있네. 고기 먹어야 돼.
3: 진짜로? 옷 구워?
2: 아니요.
3: 귀찮아?
1: 이런 건 되게 많네요.
2: 잘 구워요, 잘 구워요. 잘 굽는데 본인 스타일이 있으니까. 어떤 스타일로 구워요?
3: 미디엄 레어.
2: 아... 웰던으로 먹어봤어요?
1: 너무
3: 안 먹어.
2: 좋은 고기는 웰던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3: 좋은 고기를 왜 웰던으로 먹어?
2: 원래 고기는 다 구워 먹는 게 맞아요, 원래.
3: 굳이 좋은 고기를 왜 웰던으로 먹느냐?
2: 취향, 취향. 겉은 바삭하게.
1: 야. 야. 색깔이.
2: 와.
1: 빛깔 봐라. 아.

0: 네. 네.
1: 제일 큰 덩어리가 꽃차심이고요. 예. 안창살, 치맛살, 심한살, 그다음 녹곡갈비살, 살치살. 다 잘 아시는 분이겠잖아요. 네. 이거 이번 주에 저희 1,900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토콜 한우. 1,900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토콜 한우. 넘버 나인.
2: 한 마리?
1: 네.
2: 1,900만 원.
1: 지금 토콜 한우 중에서도 넘버 나인 중에서도 특산
3: 한우는 가격이 지금 이 정도까지 가요. 와. 제가 원하는 소는 그렇게 많은 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1% 안의 소기 때문에 저는 질 좋은 소는 무조건 마블링을 생각합니다. 마블링이 이제 꽃처럼 많이 핀 선명한 마블링. 특히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특상 한우라고 하거든요. 공판장에서도 그날의 최고의 단면도를 보고 등급이 나오는 소를 중매인하고 얘기해서 아, 이 소를 사주세요 해서 지금은 소 한 마리에 거의 1,700만 원에 다 육박하게 소가 들어오고 있어요.

0: 야.
1: 색깔 진짜 아름다워.
0: 어, 진짜 아름답네요, 여기는. 그 전국에서 구해오는 그 느낌이 난다.
2: 아, 좀 멋있다, 얘네. 어. 진짜로 멋있어.
0: 이건 진짜 한반도예요, 지금.
2: 진짜 멋있다.

0: 고기 자체만으로도 맛있네요.
1: 네. 예. 부설처럼 불쾌한 거죠.
2: 너무 좋다, 지금. 최고다. 아, 갈비도 진짜 맛있다.
1: 요 정도 단면이 제일 맛있는 거야.
2: 버터네, 버터 이거.
1: 맛있다.
0: 근데 고기가 진짜 좋다. 아니, 일단 신선함이 너무 느껴져. 엄청 고기가 좋다는 게 그냥 느껴져. 난 더 구워도 맛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고기일수록 그래도 맛있다니까.
1: 뭘 강하고 싫어하네.
0: 맛있는데, 저 믿어봐요.

0: 이게 고기잖아. 고기 맛은 이거지. 이제 고기 맛이 느껴지잖아.
1: 둘 다 매력 있어.
2: 다르다.
0: 이름이 있으니까 계속 나온단 말이야.
2: 겉이 바삭, 살짝 바삭까지는 아닌데. 근데 어째 몰캉한, 어차피 몰캉한 부위다 보니까.
0: 난 이런 스타일.
2: 딱 좋아요. 아니, 유쾌향이 더 느껴지는 것 같고.
1: 인정.
0: 다음 뭐예요?

0: 아니. 우와 고기 시절.
1: 이 지금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야, 먹어봐. 와,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어.
0: 우와.
1: 너무 맛있어.
0: 너무 부드러워. 말이 안 돼.
1: 아, 고기, 와.
0: 얘 진짜 맛있다.
2: 적당히 고소하고 적당히 식감도 있으면서. 와. 소 한 마리 잡으면 600에서 800 나오니까, 그램이.

0: 맛있는데
1: 너무 부드러운데?
2: 맛있다.
1: 아니 여기는 살이 많을 수밖에 없대. 이거는 일단 고기가 너무 좋아서.
3: 이런 좋은 고기를 이렇게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근데 가격이 저렴해서 진짜 괜찮다.
3: 3인분 10만 원이니까.
0: 아, 훌륭한 거지. 서울에서 이렇게 먹어봐.
3: 숯불 9등급 한우가 이 정도면 싼 편이긴 하지.
0: 엄청 싼 거지.
3: 조생강도 괜찮다. 너무 막 잡아먹진 않아요, 조생강이 생각보다.
0: 새콤해서 많이 세지가 않아.
1: 이 집이 반찬을 잘하신다. 이게 고기잖아.
2: 와. 맛있다.
0: 단골들이 여기 된장을 시켜서 샵으로 차돌을.
3: 아, 차돌을 구운 게 아니고 된장찌개에다 끓인다고?
0: 샵으로.
3: 그 샤브샤브로 된장찌개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죠? 차돌 된장찌개.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거 괜찮다.
0: 뭐가?
1: 하나 먹을래요? 된장찌개를 딱 마무리 해줘야 돼.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끓여? 아, 이거 여기다 넣는 거구나.
0: 붓는 거지.
1: 아, 붓는 거구나.
3: 진짜 샤브샤브처럼 먹으면 좋겠다. 냄비가 커가지고.
1: 대박이다.
0: 차돌도 두껍게 썰었네.
3: 그러니까 평소 차돌보다 두껍다. 슈즈가 글로벌 팬이 제일 많잖아요.
1: 아, 제일 많다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중화권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스라는 음악 차트에서 쏘리쏘리부터 시작해서 최장 기간 1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좋아해요 이러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슈퍼주니어였어요. 저는 여행하면서.
1: 근데 요즘에 나 큰일 났어. 요즘에 나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
0: 빠져서?
1: 어.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3: 그럼 또 요요요를 해야겠네요.
1: 와, 고민이죠.
3: 야, 된장 잡으셔서 처음이네.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해서
1: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그냥?
0: 어.
3: 던져 먹는 거야.
1: 그렇지, 잡으셔 보니까. 와.

0: 간장 소스의 샤브샤브.
1: 맛있겠다.
2: 진짜 금방 익네.
1: 자두리 두꺼워.
0: 밥을 싸 먹어야지.
1: 다르다. 밥을 싸 먹어. 응?
2: 차돌이 너무 좋은데?
0: 아, 고기가?
2: 고기가 미쳤다. 나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네요.
1: 맛있게 먹는 법을 너무 잘하네.
2: 차돌을 된장찌개 샤브샤브로 해먹을 생각을. 와.
1: 아, 너무 맛있다.
2: 차돌 진짜 맛있다. 밥 싸가지고 그냥. 밥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0: 비벼야겠다, 안 되겠다.

0: 와. 미쳤다.
1: 여기에는 니 고추장 좀 써야 될 것 같아.
2: 비벼 먹게요.
1: 이렇게.
0: 그렇지.
1: 이거지.
2: 그렇지.
3: 잠자면 미쳤는데요, 이거? 너무 좋은데?
0: 우와!
3: 고추장 기름 빛을 보는
1: 이거야, 이거.
3: 아, 이건
1: 이제 고추장이야.
0: 와, 너무 맛있다.
1: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어?
3: 궁금하다, 목표.
2: 목표? 뭐 많죠. 슈퍼주니어를 계속 하는 것도 좋고 뭐 돈을 많이 벌어고 싶기도 하고 막 건물도 사고 싶고 근데 통계적으로 모든 걸 다 하려면 오래 살아야 되겠다.
3: 장수가 목표예요?
2: 무병장수가. 무병장수가. 나는 진짜 누구보다 오래 살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세상 발전 엄청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자동으로 가요.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40인데 그러면 내가 한 80되면 어떤 세상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럼 내가 한 120, 150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너무. 그래서 나는 기네스북 한번 찍어보고 싶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다는.
1: 아니 그러기에는 운동을 너무 안 하잖아.
2: 의술이 너무 좋아지잖아. 형 지금 뭐
3: 같은 생각이에요. 운동 왜 함?
1: 나랑 똑같아.
3: 역대 최대 장수가 122세고 현존은 117세래요.
2: 제가 130세까지 한번 살아보는.
3: 저도 똑같은데 저도 장수가 목표예요.
2: 와 무조건. 너가 오래 사나 내가 오래 사나 한번.
3: 저 35세니까 저는 140세까지.
2: 그럼 약속하자. 우리 둘 중에 먼저 죽는 사람 병상에 가서 웃어주기.
3: 아 좋습니다. 깔깔깔 웃기.
1: 너희 둘 장례는 내가 채워줄게.
2: 형이 더 오래 산다고?
3: 근데 죄송한데 형님 그때도 잘 보시려고요?
2: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죠. 아. 아니 합천이라는 곳은 나 사실 뭐 이름만 들어봤지 뭐 내가 여기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나 이번에 지도 보면서 처음 알았어, 요 위치를. 근데 생각보다 맛집도 너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너무 많고
1: 활력도 있고
2: 사람들한테 야 거기 갔어? 그럼 그거 먹어야지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무게으로 오면 무조건 올 것 같아.
0: 야 너무 부드러워. 말이 안 돼.
2: 아우 잘 먹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뮤지션 김승주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요. 네, 이렇게 카펫도 이렇게 이쁘게 깔아놓고, 네, 사방으로 이렇게 예쁜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해놓고, 예쁜 악기도 있고. 예, 예쁜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안 하던 제, 네, 텔레비, 이게 텔레비 나가니까 또 한 번, 네,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네요. 네, 여러분 오늘 I'm Live에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I'm Live 오기 전에 되게 염려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귀로 이제 우리가 내는 소리들을 완전 디테일하게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미천 다 드러나겠군 막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또 너무 너무 상징적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악을 듣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 긴장 안 했어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한번 저희가 열심히 깎고 갈고 닦은 소리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네, 이렇게 같이 한번 재밌게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안성 바이러스를 소강 직전까지 밀어붙여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0: Musím dá.
1: Da... 네. 안녕하세요. 김승준입니다. 네. 네.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제 이번 종교 앨범에서 3번 드랙인 음악 실격이라는 곡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여러분도 좀 괜찮게 들으셨나요?
2: 네.
1: 네, 쏙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I'm Live가 되게 글로벌한 방송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셨나요?
2: 네.
1: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다가 예를 들자면 말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배움이 좀 짧아가지고 그 영어도 뭐 다른 언어도 뭐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한국말로 혹시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2: 네.
1: 네. 안녕하세요. 세계 많은 네 메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승준인데요. 제가 가사가 한글밖에 없어요 다. 그런데 그래서 영어로도 좀 써볼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쓰는 게 그건 거짓된 거잖아요. 전 쓸 줄 모르는데 영어를.

글도 쓰고 혹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한번 사랑해 보세요. 설령 사라도 혹은 뭐 일기장에도 솔직하게 적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도 여러분도 그래 보세요. 저도 그럴게요. 그래서 다음 곡은 이겁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되게 재밌다. 여러분, 올해가 아임 라이브 몇 주년인 줄 아세요? 20주년. 네, 내년 20주년이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라날 때까지 무사히 잘 이렇게 네, 커왔잖아요. 밥도 잘 먹고 뭔가가 이렇게 지속된다는 거는 그대로 뭔가 어떤 생명력과 그 뭔가 이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나고 계속 지속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지내면서 분명 뭐 저는 뭐 알 수 없지만은 뭐 아임 라이브도 뭐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포기 못해. 우리는 사운드는 이렇게 해야 해. 어 뭐

뭐 조명은 이렇게 해야 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아티스트들 많은 아티스트를 찾고 그리고 많은 관객분들이 찾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들이 되게 저에게도 싸움이 많은데 자꾸 싸움 붙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많은 것들로부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더 앞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더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혹시 당신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면은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 완전 오진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노래로. 그래서 다음 곡이 오진이라는 곡인데, 오지는 곡입니다. 웃기려고 한 건데 안 웃네. 그럼 오진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입니다. 근데 앵콜이 있어가지고 그 혹시 앵콜을 외쳐주시면 앵콜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앵콜을 네 이렇게 비밀이에요 지금. 네. 혹시 이제 마지막 곡 하기 전에 저를 물론 저는 우리 동네 매화동 사랑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저를 꺼내준 우리의 멤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베이스의 김재형. 형 제 뒤에도 계셔가지고 그 형 저 옆에도 계셔가지고 네 죄송해요 형 감사해요. 네 그리고 드럼의 김동우. 네 그리고 기타의 은준호. 기타의 박태우. 그리고 관객의 여러분. 아임 라이브에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서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기억이었어요. 기억이었어요? 기억이에요 지금도. 네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승주였고 저는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서 왔습니다.

0: 50성 음악 감상실 I'm Live 미완성 바이러스 소리 질러
1: 예.
2: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세계 무대에서 K-클래식의 저력을 보여주고 계신 노현진 피아니스트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토크룸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먼저 저희 세계 시청자들에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어떻게 해드려야 돼? 네, 안녕하세요. 노현진입니다.
0: 네, 심플하고 간단하게. 네. 얼마 전이죠. 2025 폴란드에서 열린 이그나치 얀 파데레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당당히 1위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뭐 몇 개월이 지났지만은 호명됐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하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아직도?
1: 사실 물론 당연히 떨리긴 했지만 이제 다섯 명 5, 4, 3이 1등 순서로 이제 이름을 부르셨는데 3등을 불렀을 때가 제일 떨렸던 것 같아요.
0: 오히려.
1: 3등이 아니면 1, 2등 중에 뭔가 내가 하나를 탔다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떨리고 되게 감사한 마음. 그냥 네, 그런 느낌?
0: 4, 5위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거였나요?
1: 그런 것보다는 약간 너무 빨리 불리면 아쉽긴 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
0: 근데 1등 하셨고 뿐만 아니라 세계 부문 특별상까지 받으셨잖아요. 네.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본상처럼 되게 중요한 상 같던데 어떤 상들이었죠?
1: 그게 일단 모차르트 콘체르토 그 상이랑 그리고 파데레스키 작품상 그리고 세미파이널 이 솔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솔로 리사이틀 상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0: 와, 그것까지 예상을 하셨나요? 세계 특별상까지?
1: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 사실 모차르트는 조금 기대는 했던 게 제가 그 콩쿨 무대들 중에 모차르트를 제일 즐겁게 연주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건 약간 기대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0: 가장 즐겁게 하면은 그 오디언스의 반응도 이렇게 조금 예상이 되시나 보죠? 반응도 뜨거웠나 보죠?
1: 반응도 약간 되게 다들 흐뭇하게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그런 네, 기억이
0: 있으셨군요. 뭐 콩쿠르는 예술성과 실력을 전공하는 곳인데 이 파데레스키 콩쿠르에 특별히 출연하신 계기가 있나요? 아니면 이유가 있나요?
1: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콩쿠르를 좀 웬만하면 좀 많이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래서 파데레스키 콩쿠르도 한번 나가볼까 하는 마음이 일단 첫 번째였긴 했는데 제가 사실 첫 번째 국제 콩쿠르이 이 콩쿠르였어요. 2019년에. 그래서 그때 1차에서 탈락을 하고 그리고 다시
0: 탈락이라는 네. 그런 건가요?
1: 네. 네, 그래서 다시 재도전을 하는 의미에서 좀 더 끌렸던 것 같긴 해요. 이 콩쿠르.
0: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거의 뭐 36개국에서 240명의 지원자 그리고 15일간의 3번의 라운드와 파이널 무대까지 그리고 또 파데레스키 것만 아니라 모차르트 뭐 여러 작곡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버텨내실까 좀 궁금하던데.
1: 사실 막 별다른 팁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콩쿨 기간 동안 좀 그 힘든 거를 가장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 한국인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랑 뭐 콩쿨 중간중간에 밥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맥주도 좀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잘 같이 풀고 이겨내고 이런 게 엄청 저는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사실 워낙에 연습량이 또 많으시니까 체력적으로 그렇게 힘든 것보다는 그냥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또 같은 한국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베토벤의 명언이 있죠. 손가락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주하라라고 했는데 결선 무대에서 약간 그런 마음으로 연주하셨나요?
1: 완전 그런 마음으로 연주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테크닉이 좋은 피아니스트는 아니어서 손가락을 신경 쓰지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강점은 테크닉이 아니라 좀 진정성 있게 좀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그런 객관화가 항상 되어 있었어서 마음으로 연주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콩쿠르를 떠나서 그렇게 보통 오케스트라랑 연주하는 기회가 엄청 흔한 기회는 아니거든요. 보통 솔로 리사이틀이나 앙상블은 많이 하더라도 오케스트라랑은 연주하는 기회 자체가 흔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단 했던 것 같아요.
0: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더 어렵기도 하겠죠. 아무래도 같이 맞춰야 되고 합을 이루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리허설도 그냥 한번 그냥 런스루 하고 끝나고 그냥 되게 맞출 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0: 잘 맞았다는 거죠, 그때 결선 무대 저도 봤는데 댓글도 보니까는 한 분이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패션도 느껴지고 그 인터프리테이션, 그게 너무 좋다고, 이모션이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본인이 원했던 의도가 이렇게 좀 전해진 것 같아요?
1: 의도도 전해진 것 같고 일단 그걸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해석을 하는 피아니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약간 좀 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좋게 봐주신 게 일단 너무 감사한.
0: 대회 우승 이후에 해외에서 이제 많은 러브콜이 있을 것 같아요. 또 K클래식의 새로운 좀 약간 인물로 떠오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명감 아니면 좀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나요?
1: 아니요.
0: 그냥 즐거우세요?
1: 네, 왜냐면 일단 책임감 같은 경우는 일단 관객분들이나 저한테 콜을 해주신 분들 입장에서 제가 가져야 될 책임감은 뭔가 연주를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게 책임감인 것 같은데 사실 뭔가 성격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할 일은 그냥 주어진 거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그거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아예 책임감 없이 이렇게 막 탱자탱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부담이나 책임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한 마음.
0: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으시고 이런 기회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맞아요, 느끼시고 맞아요. 엔조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는 20년간 700명이 넘는 한국 음악가들이 국제 콩쿠르에 도전을 했었고 그중에 110명이 우승이나 했대요. 이건 좀 약간 놀라운 숫자 같은데 K클래식의 파워?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 같으세요?
1: 사실은 나라가 되게 작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음악가들이 나왔다는 거에 사람들이 먼저 놀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워가 사실은 저는 제일 감사해야 될 분들은 그 스타트를 끊어주신 진짜 0세대, 1세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거에 서로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뭐 그런 게 좀
0: 그렇죠. 꿈을 꾸게 되려면은 사실 약간 롤 모델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또 그분의 길을 또 따라가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롤 모델이 어느 분이셨을까요?
1: 저는 예전에는 백혜선 선생님 엄청 롤 모델로 뭐 사실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면서 이제 뭐 제가 뭐 서울대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뭐 주희 선생님도 그렇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손여름 피아니스트도 엄청 저 약간 여성분들 좀 되게 롤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서운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도 피아노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죠?
1: 네.
0: 그러면 어머니 때문에 피아노를 처음 접하시게 되신 건가요?
1: 네, 처음에는 제가 한 4, 5살 때 엄마가 피아노 하셨으니까 저를 한번 시켜보셨어요. 한번 쳐봐라. 근데 제가 너무 싫어했나 봐요.
0: 4, 5살 때.
1: 그래서 피아노를 원래 이렇게 치는 게 맞는데 제가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얘 안 되겠다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고학년 들어가면서 친구가 피아노를 해서 제가 그냥 어린 마음에 이렇게 따라가서 학원 다니고 이러면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저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그때 진짜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0: 그때가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때였죠. 근데 특이하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또 처음 피아노를 배우면은 다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노현진 피아니스트는 슈베르트라고 들었어요. 또 슈베르트의 즉흥곡, 이거 굉장히 맞아요, 어려운 걸로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혹시 약간의 그래 좀 늦게 배웠으니까는 다른 피아니스트보다 이거부터 해라 약간 약간 일부러 어려운 걸 시키셨을까요?
1: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제가 그 뭐 첼린이나 바이엘, 네. 뭐 한옥 이런 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싫어해서. 네. 어머니가 그럼 골라봐라 너가 원하는 거 그래서 그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뭐 슈베르트가 어떤 작곡가인지 네.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었을 때 이거 해가지고 그땐 음표도 못 읽는 상황이었어서 어머니가 악보에 시, 미, 시 뭐 이런 식으로 다 써주시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멜로디가 주는 느낌에만
0: 그러면 어머니의 유전자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걸 또 뭔가 그러면 어떠셨어요? 그걸 배우시는데 그러면 아주 오래 걸리셨나요? 아니면 빨리 어떻게 배우서 마스터를 하셨어요?
1: 좀 빨리 배운 편인 것 같고 제가 초견이 좀 빠른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배우는 건 되게 빨리 배웠는데 이제 어머니가 사실 좀 많이 힘들어. 왜냐면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뭐 제자 관계에서는 약간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어머니랑 저 사이에서는 가족이기도 하고 네. 하니까 좀 시켜도 제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0: 보통 이렇게 뭐 가족 간에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보통은 제자 약간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자꾸 힘드셨다고 하네요.
1: 네 맞아. 저는 뭐 힘든 게 없었죠.
0: 그렇군요. 근데 사실 피아니스트 보면은 좀 일찍 시작하죠. 뭐 4, 5살 때 많이 시작하는 네.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10년 더 늦게 네. 시작했지만 네. 시작은 늦었지만은 좀 빨리 두각을 나타내신 것 같아요. 그 각종 콩쿠르에서 입상을 많이 하셨고 첫 대회 첫 우승 기억나세요?
1: 첫 우승은 기억이 안 나는데.
0: 기억이 안 나세요?
1: 네. 왜냐하면 저는 첫 대회가 너무 임팩트가 컸던 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예원학교를 갈지 말지. 그 예원학교를 간다는 거는 사실 전공을 한다는 그쵸. 의미니까 그걸 갈지 말지를 어떻게 정했냐면 티네이저 콩쿨이라고 아마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콩쿨에서 3등 안에만 들면 전공을 하자. 그리고 3등 안에 안 들면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3등 안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보리밥을 먹으면서 이제 뭐 할까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초등 부문에서 1등을 한 친구가 점수가 제일 높아서 그 친구가 대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3등 바로 밑이었는데 3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전공을
0: 운명이지
1: 좀 부끄러운 운명이라서 그게 전 임팩트가 엄청 큰 것 같아요.
0: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것 같겠네요. 네,
1: 그래서 또 보리밥 먹으면서 그래 피아노 하자 약간 이런.
0: 그럼 대회 기억. 며칠 후에 그러면 알게 되신 거예요?
1: 대회 당일에.
0: 당일에 이제 네. 밥을 드시러 가셨다거나 네. 고민도 많고 좀 힘든 시절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슬럼프가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약간 원동력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마음가짐이라나.
1: 사실 큰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그냥 피아노 앞에 앉으면 그게 다 기억이 안 나는 그거를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매번 좀 사소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약간 또 사소한 포인트에서 그냥 이거 하는 게 맞겠다. 이게 내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뭘 좋아해도 사실 그 정도로 앞에 설 때, 앞에 앉을 때 다 모든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정말 운명이었나 봅니다. 또 기교적으로 완벽한 연주보다는 인간적인 울림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인간적인 연주가 무엇일까요? 요즘은 워낙 AI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약간 정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1: 인간적인 연주. 이게 저는 제가 한 말을 이렇게 수습하기에도 힘들어지는
0: 일관성 있게 또 하시면 되니까.
1: 인간적인 연주는 사실 그 연주에서 저는 그 사람이 보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작곡가에게 되게 존경심도 뭔가 좀 가지고 또 되게 겸허한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디폴트가 저한테 있는데 이제 그거에 더해져서 그 사람의 좀 부족한 모습이라든지 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뭐 나만 아는 나의 단점들 이런 거를 저는 숨기지 않고 그대로 녹아내게 하는 연주가 인간적인 연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악보에 다 답이 있고 관객들도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점, 어떤 연주를 좀 더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을 더 좋아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냥 그런 거를 정말 나쁘게 말해서 무시를 하고 그냥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운 모습마저도 내 자신이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0: 그리고 인간이 사실 항상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같은 곡이어도 때에 따라, 무대에 따라, 네. 나의 기분에 따라 네. 그냥 다 항상 달라질 것 같은 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또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도 이런 항상 울림 있는 진정성 있는 연주를 위해서는 그게 밑바탕이 네. 늘 연습이잖아요. 하루의 연습 시간 평균 얼마나 되시나요?
1: 아이고,
0: 아이고, 네.
1: 연습 시간은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시간을 재는 편은 또 아니라서
0: 시간 가는지도 모르시겠네요.
1: 네. 아니, 또 그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 3, 4시간은 무조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콩쿨이나 이럴 때는 틈만 나면 연습을 하는 편이라 아마 한 13시간, 14시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갭이 엄청 큰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꼭 지키려고 하는 건 3, 4시간 매일매일. 네.
0: 지금 현재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실 때도 이렇게 또 연주도 있고 그러면 여행도 많이 다니셔야 될 텐데 그러면 한국에 계실 때도 그렇게 연습 시간을 지키시려고 하시나요?
1: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더 지키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뒤로 뭔가 일정이 있으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한국에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0: 국내외를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노현진 피아니스트인데요. 국내에서 연습하는 모습이 조금 궁금하죠? 그 모습을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보고 인터뷰를 이어갈게요.

자, 오늘은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약간 What's in my bag처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는 두더지 잡기 게임인데 제가 연습을 좀 할 때 오래 앉아 있으니까 약간 스트레스 받거나 좀 뭐랄까 좀 손이 심심할 때 그때 이제 좀 하는 편인데 이렇게 키면 소리가 이렇게 나서 불이 들어오면 그걸 누르면 되는 네, 그런 게임입니다.

두 번째는 손수건인데 이 손수건은 어떨 때 쓰냐면 제가 연습할 때 손에 땀이 많이 나는 편이라서 땀을 이렇게 닦는 특히 손바닥에 땀 닦는 용도로 많이 쓰고 그리고 연습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연습하는 피아노가 매번 달라지니까 그 여기 손소독제를 이렇게 뿌려서 건반 닦고 연습 시작한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일기장? 약간 노트 같은 건데 여기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이거는 사실 일기장 개념보다는 약간 생각 정리하는 약간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0: 네 번째는 편지지. 다 땡땡 편지지인데 이 편지지는 왜 가지고 다니냐면 제가 약간 편지 쓰는 거를 엄청 좋아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편지 쓰고 또 편지를 굳이 주지 않더라도 언젠가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다가 약간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쉬고 싶을 때 누가 갑자기 생각날 때 편지를 쓸 때가 있어서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
1: 'What's in my bag?'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날로그 감성의 물건들이 많네요. 네, 그렇죠? 네. 게임기도 굉장히 좀 익숙해 보이는데 손이 심심하다고 하셨어요. 피아노 치지 않으면 손이 심심하신가 보죠?
2: 심심한가? 아, 왜 저렇게 말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심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뭘 누르는 거니까 건반도. 그래서 뭔가 누르고 싶고 뭔가 가만히 놔두면 좀 심심한 그런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그리고 편지지도 정말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보통 문자, 톡을 훨씬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같은 나이 때 네. 젠지들은 왜 편지지? 그리고 또 최근에 누구한테 보냈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2: 아, 저는 최근에 한국 오기 전에 이제 제가 보스턴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네. 포함 4명인데 그 3명 친구들한테 편지 쓴 게 가장 최근이고 그리고 편지는 사실 이것도 뭐 약간 좀 자부심인데 다른 것도 그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뭔가 글씨체에서 그 전해지는 마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반응이 어떻나요? 그러면 직접 또 손 배달을 하셨나봐요.
2: 아 예. 근데 저도 이제 말로는 표현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편지 줄 때는 그냥 야야 이렇게 하면서 주고 그 친구들도 이제 또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낯간지러우니까 그냥 뭐야 하고 끝나긴 하는데 또 서로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느낄 수 있으니까.
1: 답장도 받으시나요?
2: 답장 받죠. 네.
1: 그 워낙 이제 연습하는 시간이 많을 텐데 약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여기를 벗어나서 어디를 가세요? 어느 뭐 특정한 곳을 찾으시나요? 아니면은 어떠한 루틴이 있으세요?
2: 아, 저 네. 특정한 곳 찾죠. 특정한 네, 제 침대를 제 침대에 누워 있으면 네. 이제 에너지가 슬슬 이렇게 차는 기분이 실제로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짬이 나면 누워 있는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1: 얼마 전 단독 공연을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겠죠?
2: 네. 사실 공연이나 일정들은 콩쿨 전에 비해서 되게 많아지긴 했는데 계획은 그냥 그거 잘 이제 노쇼 하지 않고 잘 수행하고 연습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1: 저희 시청자들이 세계적으로 있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약간 좀 해외 공연 뭐 몇 군데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2: 네 일단은 뭐 4월에 딱히 뭐가 없고 6월에 시카고에서 한번 시카고를 다녀왔다가 네. 이제 8월엔 바르샤바로 가고 9월에 베를린 그리고 11월에 샌프란시스코 또 한국 이렇게 네. 있어요.
1: 진짜 바쁘시네요. 그 슈만, 브람스, 라벨, 그리고 쇼팽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하시는데 앞으로 좀 더 파고들

0: 하고 싶은 연주 아니면 레퍼토어가 있을까요?
1: 저는 슈베르트인 것 같아요. 그 슈베르트로 맨 처음에 이제 피아노 시작했는데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인터뷰 준비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때 친 영상을 다시 봤는데 말도 안 되게 쳐서 아 저거 아닌데 하면서 이제 슈베르트를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0: 즉흥곡도 다시 네, 한번 네, 해보시겠네요. 네.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네, 얘가 좀 이제 정신 차렸구나 하시지 않을까.
0: 대중들이 피아니스트 노현진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 그냥 친구? 친구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 뭐 매일매일 안 보더라도 궁금하고 가끔 봐도 재밌고 하니까 그런 걸 저는 이제 연주로 이제 뵙겠지만은 연주도 제 뭐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도 많을 거고 그래서 그냥 친구 대하듯이
0: 친구는 좋았어요. 그러면 또 자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유튜브나 네. 이렇게 팬들 아니면은 네.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할 또 그러한 채널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1: 네, 유튜브는 옛날부터 간간이 연주 영상 올리고 있긴 한데 만약에 자주 뵙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그냥 덜 친한 친구
0: 아니면 네. 가끔씩 봐도 너무나도 반가운 네. 친구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1: 정리를 네, 좋을 것 같아서
0: 아니 근데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워낙 유쾌하시고 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소통해 네. 주시면 팬들이 너무 좋아할 것
1: 네,
0: 같아요.
1: 한번 네.
0: 쇼팽이 피아노를 뭐 두 번째 자아라고 불렀다는데 노현진님에게는 피아노가 무엇인가요?
1: 두 번째 자아보다는
0: 네.
1: 저는 세 번째 자. 당연히 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너무 당연한 존재인 것 같아서 뭐 자 이런 건 또 말도 너무 거창해지는 것 같고 그냥 동반자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항상 없으면 너무 신경 쓰이고 또 있으면 또 안일해지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일 것 같아요. 네. 피아노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감정을 담아내는 하나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현진 피아니스트만의 연주가 더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친구처럼 다가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크룸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가야금 연주자 조은솔입니다.
1: 조은솔 연주자와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거는 2018년도 이제 조은솔 씨가 학교에 입학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강사 신분이었는데 그 여러 명이 함께 듣는 정화 클래스 수업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 얼굴을 직접 보게 됐고 사실 이제 첫 만남은 그때였지만 정말 어떤 끈끈한 사제의 뭐 정이 쌓였다거나 하는 거는 2020년 무렵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도 다 뭐 셧다운이 돼서 어떤 학업을 지속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조은솔 학생이 이제 자기 예능 기회를 일취월장 시키기 위해서 대회 출전을 이제 그때 염두에 두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하고 싶은 대회에 있는 과제곡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정말 조금씩 만나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운 좋게도 결과가 온나라 국악경연대회라고 하는 국립국악원 주최 대회에서 가야금 부문 금상 1등상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저도 보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걸 이뤄냈다는 게 참 대견하고 그 이후로도 이런저런 연주 들 같이 준비를 하면서 보통 얘기는 아니구나 하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사제의 정을 이제 그때부터는 쭉 쌓게 되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벌써 만나게 된 지가 벌써 한 7, 8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를 처음 듣는 분들은 판소리 전공이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목소리 덕분에 자연스럽게 판소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에 국악학원에 판소리를 배우러 처음 가게 됐어요. 근데 학원에 가서 제 눈과 귀를 사로잡은 건 가야금이었어요. 학원 입구에 있는 가야금을 보게 됐는데 그 악기에서 너무 아름답고 신비로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연주하는지도 모르는 악기를 가지고 혼자 한참을 가지고 놀다가 상담을 마치시고 엄마 나오시자마자 이 악기를 전공하고 싶다고 바로 선언했습니다.

0: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파가 체육섬유 가야금 산조예요. 판소리의 가락을 모태로 하고 있고 음향과 문답의 관계를 가진 남성적인 산조예요. 제가 국악방송에서도 연주했듯이 제가 평소에도 가장 많이 연습하고 있고 또 가장 자신 있는 유파이기도 합니다. 전통 산조 외에 가장 좋아하는 곡은 황병기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남도환상곡이라는 곡이에요. 전통적인 색채를 잘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잘 가미되어 있는 곡입니다. 남도 민요 특유의 극적인 표현과 흐름이 12연 가야금만의 특징을 잘 잡아낸 곡이어서 제가 평소에도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1: 어떤 작곡가가 어떤 과제를 맡기더라도 본인이 그걸 다 해석을 해내서 연주를 하는 모습에서 아 단순히 만들어진 이미지적인 연주자가 아니라 실제로 내실이 있는 연주자다. 그런 면에서 학교를 같이 다니고 제가 교육했던 학생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뛰어난 동시대를 살아가는 연주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조은솔 학생은 지금 뭐 준프로라고 할 수도 있고 새로 커나가는 새싹같은 이제 전문 연주자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0: 지난 2023년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팀이 2030 세계 박람회의 한국 대표 홍보 대사로 선정이 되어서 대한민국 청와대와 프랑스 문화 공연에 가게 됐어요. 우선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세계 박람회 기구 분들을 환영하는 만찬 자리에 초청받아서 국빈과 외빈 그리고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신 조수미 선생님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공연은 프랑스에서 진행된 문화 공연이었는데 당시에 에펠탑 앞에 트로카데로 광장, 센느강을 가로지르는 생루이 브릿지 같은 프랑스 파리의 유명 랜드마크에서 3일간 버스킹 형태로 진행했어요. 곡은 우리나라의 그런 K-한류 열풍을 잘 반영해서 대한민국 전통 콘텐츠들을 잘 활용한 곡들 그리고 프랑스 시민들을 위한 샹송 메들리 등으로 구성을 했고 8월에 공연 이라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호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에펠탑 광장을 가득 메웠던 아리랑을 연주하는 순간이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악 클래식 앙상블 화수목은 불화, 물수, 나무목 이렇게 자연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름을 지은 팀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요소가 서로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해금 그리고 서양의 클래식 악기인 첼로와 피아노의 양상불로 전통과 현대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공연하는 무대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층도 계속해서 달라지거든요. 공연을 준비할 때 무대뿐만이 아니라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층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다 하면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곡으로 편곡을 한다든지 해외에서 귀빈들이 이제 오신다 하면 그 나라의 전통 민요를 편곡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맞춤형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다른 공연이랑은 조금 다른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우선 콜롬비아에 가서 바야흐음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이잖아요. 우선 현지 학생들 모두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이었어요. 가르쳤던 학생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학생이 있는데, 첫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지난 수업 때 배운 그 내용을 한국어로 모두 노트에 적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가야금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 배우고 있었다. 근데 선생님께서 와서 제 오랜 꿈을 이뤄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1: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저 가야금 그렸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 선생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1: 너무 너무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4: 제발 우리를 잊지 마세요. 콜롬비아에 다시 오세요.
5: 한국에서 만날 거예요.
6: 다음에 한국에 봐요.
0: 그 학생을 통해서 교육에는 누군가의 꿈이 담겨 있고 희망이 실려 있다는 걸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연주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수자로서의 책임감이 선행되어야 우리 음악이 더 널리 알려지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종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음악이라는 매개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몸으로 느끼고 온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내 가야금 대표 주자로 전통원 교수님들과 함께 독일 공연에 참여하게 됐었어요. 이제 독일의 폴크방 예술대학교 교수진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 갔었어요. 그리고 모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라고도 불리는 필하모니에 가서 공연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가야금 연주자로서 국제 무대에 설수 있다는 건 저에게도 늘 설렘을 주는 동시에 조금 무거운 책임감도 따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에게는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낯설고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전통 음악을 소개하는 전달자의 역할로 무대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곡한곡 연주할 때마다 최대한 우리 음악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와 한을 온전하게 전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야금밖에 몰랐던 시기를 보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로 악기를 잡게 되면서 취미로 가야금을 연주한 적이 없거든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금호영재 콘서트를 준비를 했고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기도 했어요. 그때 이제 1시간가량의 공연을 혼자 준비를 하면서 무대를 즐길 수 있는 배포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저에게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어서 또 다시 무대에서 혼자 연주를 하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국고 목명제라는 연주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야금 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0: 그런 행운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예종에 가고 나서도 국립국악원에서 주최하는 온나라 국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할 수 있었고 또 전문사까지 입학하게 되면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 같아요. 한예종 전통원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저의 음악적인 방향성을 잡아준 결정적인 곳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더 넓은 세상에서 연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고 제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게 학교가 늘 든든하게 뒷받침해줬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 자신도 제 음악도 한층 더 단단해졌고 한예종은 저에게 있어서 배움을 주는 공간을 넘어서 저를 진짜 창작자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해준 그런 곳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좋은 소리는 가슴을 울리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소리예요. 특히 가야금은 손끝의 힘과 터치 그리고 농연, 식임새 이런 하나하나에 따라서 같은 음도 다르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주자의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녹아있어야 좋은 연주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듣는 이들에게도 제 소리가 좋은 소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저 역시 저만의 좋은 소리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1: 이제 전문사 과정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졸업 연주를 앞두고 그다음에 저희는 졸업 논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연구 활동 기간을 이제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은솔 씨가 예종에서부터 지금 한 7, 8년 됐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가야금을 공부해 온 지는 거의 십몇 년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간 동안 이제 본인이 열심히 기 예능 이제 실기에 치중을 많이 했다면은 이제는 좀 이론적인 내실을 다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전문사를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사회로 전문 연주에서 나갈 텐데 그 활동과 별개로 박사 과정 같은 다른 학교를 통해서 그 좀 더 너머에 있는 학문적인 음악을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고 없는 찐빵 이 진정한 맛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단순한 음악뿐만이 아니라 음악 안에 녹여있는 역사와 그 철학적인 부분까지 겸비를 하는 그런 연주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저는 오래 연주하고 또 오래 사랑받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람들이 기억과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정말 따뜻한 지도와 조언 아끼지 않아 주신 한예종 전통원 가야금 김형섭 교수님께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교수님의 가르침을 오래오래 이어가는 국악인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좋은 소리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가야금 연주자 좋은 소리였습니다.

thằng này lui chờ đó.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Jung Hee-seok, Bank of America.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여기가 다 석유화 단지다 보니까 저런 시설들이 많이 있네요.
1: 엄청 크다.
0: 울산이야말로 어떤 경남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남도 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스러움 그리고 생태와 문화를 고르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0: 와 이게 지금 실제 고래뼈죠?
3: 네, 실제.
0: 실제예요?
3: 네,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4: 어머, 어머, 저 뒤에 살 찢네, 찢네. 오.
0: 우와, 야, 울산에 대해서 재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2: 그러니까.
0: 이러니까 오죠.

0: 와, 이렇게 비가 오래니까요.
1: 지호 배우님과 이제 네. 첫 촬영인데.
0: 그러니까요.
1: 야, 또 이렇게 축하하는 빈지 뭔지 모르겠는데.
0: 아니, 저는 울산을 개인적으로 되게 미스테리한 도시입니다.
1: 왜 그렇죠?
0: 그냥 왠지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올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뭔가 많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또 안 드는 도시?
1: 울산이 우리가 이제 산업도시로만 알고 있는데
0: 산업도시죠. 자동차,
1: 그렇죠, 그렇죠.
0: 조선, 네. 석유화.
1: 네. 근데 여기가 또 네. 생태도시면서 고래 도시예요.
0: 아, 고래.
1: 네. 울산이야말로 어떤 경남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남도 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스러움 그리고 어떤 생태와 문화를 고르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또 이 작가님께서 여기 저를
1: 아, 그렇습니다.
0: 장생 네, 여기 장생포에서
1: 아, 맞습니다.
0: 고래? 나오시죠. 우와, 이거 뭐야?
1: 여기가 바로 네. 울산의 상징, 울산대교.
0: 아, 울산대교. 네. 야경 맛집.
1: 그렇죠. 여기가 울산 오면은 네. 일단 여기서 꼭 사진을 찍고 가셔야 돼요.
0: 아,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1: 그러니까 울산대교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0: 저 모습을. 네. 근데 전 여기도 되게 좋은데.
1: 여기에서 이렇게 저건 이제 탑만 보이고 있으니까.
0: 네. 와, 그렇죠.
1: 저기 올라가 보면은 울산대교가 보일 겁니다.
0: 와,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아, 울산대교.

0: 여기가 고래들이 이제
1: 고래 엄청 많은데요.
0: 헤엄치고 있는 네. 고래 조각공원입니다.
1: 아 조각공원.
0: 아 네, 고래 여기 이제 고래에 있는 여기 누워 있는 고래들 네. 여기 헤엄치고 있는 고래들의 종류가 설명이 돼 있어요.
1: 밍크 고래, 폭등 고래, 범고래, 대왕 고래, 향고래. 아 대왕 고래 와 진짜 큰 대왕 고래 제일 큰 고래죠.
0: 그렇죠. 대왕 고래가 제일 큰 고래.
1: 몸 길이가 30m에 200톤. 와 200톤인데 겨우 그 이거 먹는 거잖아요. 플랑크톤.
0: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식물성 플랑크톤 먹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 신기하죠.
1: 네. 세상 다 먹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여기 지금 울산이 여기 이제 장생포잖아요. 네. 이 장생포가 이제 만이란 말이에요.
1: 네, 네.
0: 그래서 옛날에는 고래를 사냥할 때 만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좀 얕은 바다 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고래를 많이 잡았대요. 그래서 이 장생포가 고래로 유명해진 거고.
1: 여기가 무슨 만이에요? 영일만?
0: 장생포만.
1: 장생포만. 네. 아, 잠깐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네. 우와. 와, 이렇게 크게 입 벌려가지고 겨우 플랑크톤만.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0: 이 안에 이렇게 매장까지 다 이렇게 해놨으려고 생각을 못했는데.
1: 아, 이게 폐인가 보네.
0: 네. 이게 허파고. 와. 이게 심장인 것 같은데?
1: 와. 이게 실제 크기겠죠?
0: 그렇죠. 실제 크기라는 거.
1: 고래 네. 속 아니?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0: 30m에 200톤에 아무리 뭐 플라크톤을 먹는다 그래도 응가는 할 거잖아요.
1: 어, 그렇죠.
0: 응가가 너무 클 것 같은데?
1: 근데 또 그 고래 응가 때문에 네. 바닷속에서는 영양분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가 깊은 곳에서 먹이를 먹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얕은 데로 올라와가지고 네. 변을 봐요. 그래서 그 고래 또 배설물 안에는 네. 양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0: 그럼 다른
1: 그래서 고기들이... 또 이제 플랑크톤들이 그걸 또 먹는 거죠.
0: 아
1: 그래서 자칫하면 이 바닷속에는 네. 양분이 네. 깊은 곳에만 쌓이기가 쉬운데 네. 고래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순환시켜 주는 거예요.
0: 와, 이게
1: 그래서 고래를 바다의 펌프라고 해요.
0: 그럼 고래똥이 엄청 귀한 거네요.
1: 엄청 귀하고 고래가 토한 것도 귀해요.
0: 네.
1: 오늘도 보면은 네. 우리 지호님 지금 은은한 네.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0: 네.
1: 최고급 향수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하나가 고래가 소화불량으로 이렇게 토한 덩어리예요.
0: 아, 대박.
1: 그게 용연향이라고.
0: 아, 그렇구나. 야, 고래 신기한 거네.
1: 자, 또 다른 고래들이 있으니까 또 가보시죠.
0: 아, 네, 네. 아.
1: 우와! 여기가 이제 귀신고래.
0: 와,
1: 귀신고래가 영어로는 네. 그레이 웨일이라고도 하는데
0: 그레이 웨일?
1: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네. 데빌피쉬라고 했대요.
0: 데빌?
1: 데빌피쉬. 호기심도 많고 근데 네. 영리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콧잔등에 저렇게 상처들이 많잖아요.
0: 네, 네, 네.
1: 먹이 습성이 바닥을 이렇게 헤치고 다니면서 먹이를
0: 먹어요.
1: 지금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놨잖아요.
0: 네. 아, 근데 눈빛이 살아있다.
1: 그러니까.
0: 아, 그것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놨나 보다.
1: 그 귀신고래가 네. 이제 또 신비로운 게 네. 굉장히 넓은 지역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한 2만 킬로 정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냥 막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장생포 쪽으로 돌아오거든요, 이 고래가.
0: 다시?
1: 네. 그래서 고래 회유 수면, 울산 앞바다 이쪽이 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0: 그 경로를
1: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한 거예요.
0: 아, 그 또 그런 경우도 처음 듣네요.
1: 그러니까요.
0: 와, 극동고래.

0: 울산 앞바다.
1: 여기가 다 이제 석유화학 단지다 보니까 저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만이 이제 태화강으로 연결이 되니까.
0: 아, 태화강까지. 아.
1: 이게 진양호네.
0: 네, 진양호. 네. 그 유명한 진양호.
1: 그러니까 그 사진 속에 있던 진양호.
0: 와, 진짜 크다.
1: 와, 엄청난 거죠.
0: 높이도 지금 거의 4미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네. 나룻배를 타고 고래를 바다에서 만나면 이 느낌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0: 그게 완전 신석기 시대 때 네. 진짜 나무로 만든 대로 작살도.
1: 작살 손으로 던지는 작살로. 아, 어떻게 그렇게 약간 생각을 했을까?
0: 아,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하려면 박물관에 가봐야
1: 그러니까.
0: 아, 저기 있네. 와, 여기는
1: 여기에 네. 울산이 자랑하는 네. 세계인이 감탄하는 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0: 여기가 고래 박물관?
1: 고래 박물관. 혹시 반구대 암각화라고 들어보셨어요?
0: 지금 들어봤어요.
1: 아, 이 반구대 암각화가 네. 스페인에 가면 알타미라 동굴 안에 그 알타미라 동굴 벽화 있잖아요.
0: 있죠, 벽화 있죠.
1: 신석기 때 네. 그런 이제 것들을 보여주는 네, 네, 네.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비견될 만한 고래와 관련된 바위에 새긴 그림이 그림 있어요. 그게 반구대 암각화인데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까 네. 여기에 다 전시를 해놨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분이 저기 계십니다.
2: 어서 오십시오.
1: 네.
0: 아니, 네. 반구대 암각화 정확히 뭐예요?
2: 아, 반구대 암각화는요. 네. 아, 우리 지금으로부터 7천여 년 전에 예, 신석기 후기인들이 고래를 이 잡는 모습을 그리고 고래의 생태학적 특징을 아주 정교하게 네. 잘 그려놓은 것이 바로 반구대 암각화예요. 네. 그 반구대 암각화는 저 울주군 서쪽. 예, 그쪽에 우리 언양의 반구대 암각화라고 바위 위에 새겨진 그림이 반구대 암각화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보겠어요.
0: 네, 문제요?
2: 문제 저 자주 내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0: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건데.
2: 예, 인류 최초로 고래를 잡은 민족은 누구인가요?
1: 인류 최초로
2: 네.
1: 고래.
2: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고래를 잡은 민족은?
0: 그러면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이겠죠?
2: 네. 바로 우리 민족.
0: 아,
2: 바로,
0: 그래요?
2: 네. 진짜요? 바로 우리 울산. 울산의 선조들이에요.
0: 울산이라고요?
2: 네네. 네.
1: 그러니까 지금 고고학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하는
2: 그럼요.
1: 우리가 제일 먼저
2: 최초입니다. 네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7월 12일 날 최초로 고래를 잡았다는 그 가치 때문에 유네스코에 7월 12일 날 정식으로 등재가 됐어요.
0: 유네스코.
2: 그럼요. 네, 이제 세계적인 보물이 됐습니다.
0: 아, 이게 그럼 그 이렇게 와 이게 오밀조밀하게 다 그려놨다.
2: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홀로그램 여기 고래 안에 또 조그만한
0: 귀신.
2: 이거 어떻게 하셨지?
1: 저희가 저 빵 먹고 왔어요.
2: 아, 그러세요? 네네. 이렇게 자, 조그만한 여기 고래를 새끼를 이렇게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에요.
1: 실제로 고래가 저렇게 새끼를 업고 다니기도 하나요?
2: 그럼요. 이렇게 이 지느러미로 가슴 지느러미를 이렇게 이렇게 보호하면서 사람하고 비슷해요. 자, 그럼 또 문제 내겠어요. 자, 우리 고래를 잡을 때 우리 사람이 고래를 사냥을 할 때 자, 암컷하고 수컷 중에는 어떤 고래를 먼저 잡아야지?
1: 아, 이것도 또 암컷.
0: 그렇지, 여자를 잡아야 남자가 오지.
2: 어우, 너무 잘하시네. 암컷을 딱 잡으면 수컷은 그걸 빙글빙글 돈대요.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막 이랬어. 그런데 반대로 수컷을 딱 잡으면 암컷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샥 간다고 그래요.
1: 마침 잘 됐다 이러면. 저런 저 속썩이 때 저럴 줄 알았어요.
2: 글쎄 말이에요. 사람하고 좀 비슷한가요? 예, 어쨌든 이 고래는 작살 맞은 고래예요.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유물로도 다 이 작살 맞은 고래 뼈들이 다 실제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고래 뼈를 3층 주 전시장에서 또 보면서 어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0: 이제 고래 보러 가자.
1: 그러니까.
0: 고래 보러 가자. 실제 고래의 역사를 한번 보러 가시죠.
2: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고래 뼈를 보러 3층으로 가겠습니다.
0: 고래 뼈.
1: 와. 이게 지금 실제 고래 뼈죠?
2: 네, 실제.
1: 실제예요?
2: 네.
0: 얘는 뭐예요?
2: 엄청 크죠? 요거는 자, 어때요? 요게 요쪽 편에 보시면 가슴 지느러미예요. 팔처럼 보이는 거 있죠? 요게 가슴 지느러미예요. 얘가,
3: 아, 혹등고래.
2: 네, 혹등고래는 오지호 씨처럼 가슴 지느러미가 이 팔처럼 이렇게 길어요. 예, 혹등고래는
3: 아, 예,
2: 몸 길이 전체의 3분의 1이 가슴 지느러미라서 팔 긴 사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우와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등고래의 참 그런 몸짓이 참 우아해 보이고 그래요.
1: 벤치프레스 많이 한 느낌으로.
3: 얘, 얘는 뭐하는지 알 것 같아요.
2: 무슨 고래?
3: 참고래.
2: 네. 참돌고래.
3: 참돌고래. 네. 아, 돌고래.
2: 네. 우리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고 가면 2,000마리씩.
3: 맞아요, 맞아요.
2: 볼 수가 있는데 아무 눈에나 보이는 건 아니에요. 3대가
3: 복을 받아요.
2: 복을 쌓은 사람만이
3: 그렇더라고요. 볼 수 있어요.
2: 맞아요.
3: 희한해.
2: 그리고 지금 이 계절이에요.
3: 아.
2: 예, 6, 7, 8 이렇게 여름 시즌에 참고래 떼를 볼 수가 있습니다.
3: 이게 실제 표라는 거죠?
2: 네, 네.
3: 와, 이거 이렇게 보온을 했다고?
2: 네, 네.
3: 그 뼈를 한번 이렇게 만져볼 네. 수 있을까요?
2: 실제 고래 골격을 만져보러 갑시다.
3: 이게 어느 부위 뼈예요?
2: 요게 바로 턱.
3: 턱?
2: 아. 턱이에요.
3: 아, 그게 크니까 얼굴이.
2: 네.
1: 상아 같지 않아요? 상아.
2: 그렇죠. 그렇죠.
3: 만져봐도 되는 거죠?
2: 네, 만져보세요.
1: 와, 이게 뼈라고?
2: 네.
1: 아유, 네. 이걸 사람 잡겠어, 이걸로.
2: 네. 요거는 턱뼈고, 요거는 네. 우리 척추, 이렇게 척추뼈들의
3: 아, 척추,
2: 일부분이에요. 그죠?

0: 와, 여기가 이제 장생포의 고래 문화를 네. 다 볼 수 있는 고래 마을이에요.
1: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여기가
0: 예전 그 모습이
1: 그렇죠. 있는 거예요?
0: 예전에 이곳에 네. 고래와 관련된 산업들이 네. 굉장히 활발했을 때 그때 모습을 다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1: 그러면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럼 혹시 그런 분들도 만날 수가 있을까?
0: 그때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네. 굉장히 많고
1: 아, 있어요?
0: 해설사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1: 해설사님
0: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와.
1: 네. 아니 근데 고래 마을에 하면 예전이잖아요.
2: 네.
1: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해사님이?
2: 저는...
1: 혹시 그분 중에 한 분 따님?
2: 그런가요? 그렇게 설정을 해볼까요?
1: 그럼 여기가 그러면 언제 형성이 된 거예요?
2: 여기는 10년 전, 2015년에 형성이 돼서 네. 저희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시설이고 1960년대에서 70년대 저희 장생포에 포경이 이제 형행했던 맞아요. 그 시절을 이제 그대로 재현한 공간입니다.
1: 와, 집 봐, 옛날. 그 예전에 담이 이렇게 있었어요. 돌로.
0: 그러니까 딱 봐도 살림살이가 좀 네. 형편이 괜찮아. 그러니까 돈이 좀 돌았던 거지. 네.
1: 그렇구나.
2: 여기는 앤드류스의 집이고 앤드류스는 미국의 고고학자이자 탐험가였는데 네. 저희 일제강점기 때 장생포에 귀신고래를 연구하러 왔던 탐험가였어요.
1: 아, 그때 아까 그 말씀하셨던 네. 그 귀신고래 잡으러.
0: 그래서 이 로이 체프만 앤드루스라는 분이 아시아에서 인류가 발원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연구에 의해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발원한 걸로 이제 그 유전자 네, 그쵸. 정보를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네. 결론이 났지만 네.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탐색해 나가던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고비 사막 쪽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뭐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했던 거죠. 뭐 늑대한테 습격당하기도 하고 뭐 중국 소수민족한테 만나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거죠.
2: 이제 앤드류스가 저희 네. 장생포에 귀신고래를 연구를 했던 탐험가고요. 저희 이제 장생포에 악마 고래가 있다 요 얘기를 듣고 장생포에 와서 탐험을 하면서 그때 연구했던 고래를 학계에 보고를 하면서 세계 최초 한국계 귀신고래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아, 네.
0: 근데 이 앤드루스 선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장생포 와가지고 고래를 목격을 하고 또 해체하는 장면도 목격을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또 학계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뼈를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박물관에 보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표본 같은 걸로 전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뼈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네. 아유 마을 주민들이 자꾸 와가지고 그 뼈를 가져다가 구워 먹드리는 거야.
1: 먹어요?
0: 그걸 그때도 그러니까
1: 곰국으로 드셨던 거 곰국.
0: 그러니까 고래라고
1: 하니까
0: 고래뼈 곰국이 있었나 봐.
1: 그렇지 뭐 그때 뭐 유산이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먹는 게 장땡이지.
0: 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사진 필름 하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때 이제 고래 사진 다 찍고 나서 네. 남은 필름 가지고 한양을 갔는데 네. 여기도 찍을 게 많구만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찍어 놓으신 게 그때 당시에 서울 풍경을 찍은
1: 1910년
0: 1912년 그때
1: 그때 네.
0: 그 굉장히 생생한 아주 귀중한 자료로 지금 남아있죠.
1: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가장 큰 획을 그으실 수 같은데 역사적으로
0: 이제 근대 역사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아, 여기 있네, 그 아까 얘기했던.
1: 아, 그 나머지 필름으로 네. 사진 찍은 사진.
0: 고래만 찍으신 게 아니라 이런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세대가 살고 있던 그런 생활상까지 꼼꼼하게 기록을
1: 하셨어요. 그러면 앤드류스 씨일까요? 한복
0: 맞는 것 같아요.
1: 맞는 것 같아요.
0: 네. 로이 체프먼 앤드류스.
1: 아, 맞네. 네.
0: 본인이네, 본인.
1: 아씨, 맞네. 야,
0: 또 지금 자기...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선예 시조가 이분이에요. 아,
1: 그러네.
0: 야, 담뱃대까지 딱 드시고.
1: 아, 이거 기억을 뜨네. 와, 이런 사진이 사실은 없는데 우리나라 카메라가 없으니까.
0: 정말 귀중한 사진이에요.
1: 귀중한 사진이네.
3: 벌써. 아,
1: 냄새에 끌려서. 네. 이 빗속을 뚫고 이 냄새가. 뭐 근무하면서도 배고프면 여기 살짝 오시나요?
2: 네.

0: 고래빵 드시러?
1: 네,
2: 고래빵이라는 게 뭐예요?
0: 저희 고래빵 뭐예요?
3: 여기 마들렌 고래빵입니다.
4: 아, 마들렌으로
3: 돼 있구나. 모짜고 싹 갈아가지고 부드러운 카스테라 식으로 돼 있고. 네. 아, 요 모양은 방구대 뭐... 암각화 바위에 새겨져
4: 있어요. 딱 이 고래 모양으로 돼 있네, 이렇게.
5: 반구대 암각화에 딱 요 모양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3: 고래 모양이에요. 아. 이번에 유네스코도 등재도 되고. 네. 방구대 암각화.
2: 유네스코.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아이가.
4: 고래? 네. 맛은 어떨까요, 맛은?
3: 맛은 유자 향이 있나, 유자.
4: 유자. 네. 아니, 먹어볼게요.
2: 그러니까, 딱 요래가.
4: 고마워. 오, 네. 네.
3: 안에 또 이게 까막까막한 게 있죠.
2: 아, 까막, 이거.
3: 예, 거기 미역이. 아! 울산이 또, 거기 정자 미역이 또 유명하거든요.
2: 와이!
3: 고래가 이제 새끼를 하면 아프잖아요. 상처가 있고 하니까 고구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미역을 뜯어먹었다고. 그래서 그걸 고려 때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사람들도 새끼 낳고 하면 미역을.
2: 아, 그래서?
3: 네, 그래서 미역을 줍니다.
2: 아, 그래, 고래가. 저거를 먹을 때는 뭐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산후에 미역국 먹는 걸 고래한테 배우게 된 거네요.
3: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처럼 해가지고.
4: 유네스코 맞네.
2: 근데 진짜 이거 미역이 들어있으니까.
4: 울산 사투리 맞는 거죠?
2: 울산 분이시죠?
3: 네. 야,
4: 어디 가세요? 네. 돈을 받으셔야죠.
2: 잘 먹었습니다.
5: 너무 잘 먹었습니다.
2: 네,
4: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화이팅을 울산말로 뭐 있어요?
3: 단디해라.
4: 단디해라. 이렇게 단디해라.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오.
6: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들을 좀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통에 대해서도 좀 먼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Munsom Island is the heart of scuba diving in Korea.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the waters around Seogwipo's Munsom Island.
1: 문섬은 다이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버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이곳을 찾게 되는데 다이빙 포인트는 크게 새끼섬과 본섬 서쪽에 있는 한계창 포인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섬의 대표적인 볼거리는 연산어 군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사계선 북쪽 직벽에는 벽면 전체에 연산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때에 따라 조류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던가 아니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병풍처럼 넓게 펼쳐진 연산호들을 만나게 되는데 화려한 빛깔이 연산호를 더욱 아름답고 중간중간에 또 자리 잡고 있는 해송도 정말 운치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1: For a fish, coral reefs are both playground and home. Here they find food as well as shelter from predators.
2: 산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문섬의 대표적인 포인트인 만남의 광장이 바로 그곳인데요. 물의 흐름도 좋고 해서 그곳에 가면 항상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The small caves formed by rocks and soft corals have become ideal homes for fish. Corals bloom like a field of flowers in an array of colors.
0: 연산호를 바다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연산호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연산호는 뼈대가 없이 그 말랑말랑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 전체에 이 촉수를 가진 폴립들이 서로 붙어서 자라는데요. 겉모습만 봤을 때는 꽃을 피우는 식물처럼 생겼지만 이 폴립을 이용해 바닷속을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잡아 먹는 동물입니다.
1: Soft corals are cnidarians, animals with digestive systems of their own. Each petal-like polyp feeds from the water, and in hermaphroditic corals, every single polyp can reproduce on its own. Because corals live fixed in one place, they have developed two survival strategies, sexual and asexual reproduction. healthy coral means the surrounding marine environment is clean and thriving. Coral absorbs carbon dioxide dissolved in seawater and produces oxygen. It is said that coral reefs' photosynthetic capacity per unit area far exceeds that of tropical rainforests. That is why we call coral the lungs and treasure of the sea.
2: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산호의 70%가 이곳 서귀포 앞바다에 서식하고 그 가운데 한 15종은 환경부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흰수지 맨드라미 산호입니다.
1: The white Dendronethia coral is native to Korea and has been designated as a level 2 endangered species since 2012. At the Hangitang point off Munsam Island, we can find even more unique colonies of soft coral.
2: Hangitang의 큰 수지 맨드라미 포인트 같은 경우, 일단 하강하면 수심 10m에서 한 20m 정도에는 말랑말랑한 노란색들을 띠고 있는 연산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심 35m까지 더 깊이 내려가면 큰 수지 맨드라미 군락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맨드라미의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